2분의 C가 정수 M에 대해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이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식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2를 곱해봅시다. 2를 곱하면 X 더하기 C는 2 정수 m파이 플러스 파이가 될 거고요. C를 한쪽으로 넘기면 X는 2 정수 m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C가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얘가 정수 n에 대해서 2n파이, 그래서 n은 정수,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두 개가 일치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C값만 정해지면 되겠죠. 그럼 C는 뭐가 됐으면 좋을까? C는 파이가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니, 쌤, 이 C가 사실은 파이 말고 3파이가 돼서 여기에 묶일 수도 있잖아요. 네, 가능합니다만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문항 내신 분이 범위를 정해줬어요. 0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이 범위 내에서는요, 이두 식이 같아질 수 있는 C의 값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파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C는 파이로 결정이 났어요. 그럼 끝났네요. FX 식이 어떻게 구했냐면 A는 아직 모르고 탄젠트 B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 파이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식이 나왔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얼마? F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대입한 결과가 얼마? 루트 3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A 탄젠트 그럼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은 얘가 4분의 파이, 얘는 4분의 2파이, 그럼 4분의 3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분의 3파이. 그럼 이제 여기 탄젠트 값에서 되게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냥 이게 잘안 그려지면은 단위원 그려놓고, 그죠? 단위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4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4분의 파이는 45도죠. 그럼 여기가 4분의 2파이는 90도죠. 4분의 3파이면, 이제 보이시나요? 이 자리가 4분의 3파이 자리라고요. 그럼 요만큼이 몇 도? 4분의 3파이. 135도죠. 결과적으로 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되는데, 45도짜리에서 왼쪽 손 들고 있는 형태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 그게 얼마? 루트 3. 따라서 A는 얼마? 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따라서 세상수 AB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루트 3, B는 2분의 1, C는 파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40번 문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난도가 높게 느껴졌을 거예요. 40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요. 이제 41번부터 쭉 하기 전에는요, 어떤 내용들을 좀 추가로 알아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개념, 함수의 그래프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우리 이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그냥 함수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에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 도형의 이동에서 그냥 점의 평행이동, 점의 대칭이동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그 도형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함수의 그래프거든요. 함수의 그래프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있는데 얘네들도 어쨌건 분류를 하자면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면 x 대신에 뭘 대입했어요? x-m, y 대신에

0: y-n을 대입해서 n을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y꼴 f의 x-n 플러스 n으로 식을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그 다음 문제들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보시면 대칭이동도 있겠죠.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네, x 대신에 아니고 y 대신에 뭘 대입했어요? 네,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마이너스 y는 fx니까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fx예요. 그죠? 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라고 했으면은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다라는 거 공통수학에서 학습했었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원점 대칭이면요. x축 한번, y축 한번 각각 대칭이동한 거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신 대입해주면 결과식 y는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x 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좀더 곁들인다면 뭘 곁들이고 싶냐면 우리 사인 함수의 그래프 그냥 제가 2파이까지만 그려도 되긴 하는데 원래 반대편에도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얘가 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파이 컴마 0, 2파이 컴마 0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생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컴마 0, 0 컴마 0. 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y는 사인 x에서 얘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사인 x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걸 fx식으로 봤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인 것은 얘랑 동일하게 나와요.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예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반대쪽에도 이렇게 생겼죠. 네. 근데 얘는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렇잖아요. y축에 대해서 접으면 완벽하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에서 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x나 코사인 x나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 즉,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값하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값이랑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코사인 3분의 파이 값이랑요.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값이랑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도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해보자면은 탄젠트는 뭐에 대해 대칭일까요? 네, 원점의 대칭이죠.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41번부터 이어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도 공부했었고, 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여러 비교들, 특별히 자유에 대한 비교, 권리에 대한 비교, 애국심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쫓겨서 지금 공부하고 있을 테지만, 그만큼 얘들아, 윤사는요, 개념이 꼼꼼해야지 문제도 풀수 있는 거야. 문제만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개념이 두텁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지,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좀 차근차근 공을 들여서 공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꼼꼼하게 선생님과 함께 또 개념 쌓기 한번 이번 시간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조금 더 살펴보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본주의. 이 부분도 반드시 또 출제 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가 되는 여러 가지 사상들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계약론이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가 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의 민주주의, 대표적으로 엘리트 민주주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에 엘리트라고 하는 말이 붙었제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리트. 아, 뭔가 이렇게 더 소수의, 그렇지? 보다 더 전문적인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데요. 엘리트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가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라고 파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어떤 걸 제일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렇죠. 시민을 위한, 뭐 시민에 의한 정치,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에 의한, 인민에 의한 이런 통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엘리트 민주주의는 참 신기하게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인민에 의한 지배,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야? 그래서 정치 엘리트의 지배다. 정치 엘리트들의 지배다라고 규정하면서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지배하고 정책 결정을 할 정치가를 선출하는 역할로 제안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 정치가는 선출되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선출돼?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아, 시민들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무슨 역할로 한정돼? 그 정치 엘리트를 알아보고 뽑아주는 투표자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바라보았다는 거죠. 한게 뚜렷합니다. 시민이 정치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의식을 갖기 어렵고요.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 특별히 엘리트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슘페터입니다. 얘들아, 슘페터는요, 수능과 같은 큰 시험에서도요, 정말로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사상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서는요, 그렇죠, 꼼꼼하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사상가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슘페터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제시한 대표적인 사상가인데요. 이 슘페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 정치 엘리트가 시민의 승인, 즉 시민의 한 표를 얻고자 자유롭게 무엇하는, 그렇죠, 경쟁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의 사회냐, 혹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그 사회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시민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선거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민주주의. 그런 선거 제도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민주주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슘페터는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슘페터는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다스리는 거야? 인민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쟁적인 투표를 통해서, 경쟁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투표를 얻어서, 시민들에게 득표를 얻어서 선출된 그런 정치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슘페터도 오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슘페터는 이런 주장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슘페터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시민은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은 시민이 아니라 엘리트가 내려야 한다라고 슘페터는 생각했다는 거야.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더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정치적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책 결정을 맡겨야 하고, 시민은 어디까지나 투표자 역할로만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엘리트에게 맡겨야 하며, 시민의 역할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도자를 선출하는 무슨 역할? 그렇죠. 투표자의 역할에 무엇해야 한다? 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런 슘페터는요,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이렇게 해서 선출된 그런 정치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을 할때 시민들의 의견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인류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4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13강에서 내용이 정말 많았죠. 우리

주변을 대표하거나, 그렇죠? 어떤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거?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이런 정치 엘리트가 대표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어디까지나 엘리트가 자율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슈펜베터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슈펜베터는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뭐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의사 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민주주의가 막그 자체가 그렇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추구할 만한 수단이다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다는 것. 하나의 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정책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참여 민주주의는요. 말 그대로 참여, 시민의 참여를 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수의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서 공부했던 슈펜베터의 엘리트 민주주의와는 달라.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요,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지. 자,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은 그냥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정치 엘리트가 하는 것이지. 시민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투표자의 역할로만 한정돼요. 하지만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아니야. 시민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해야 해.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런 참여의 그렇죠? 루트들, 참여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다수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지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가 시민 전체에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죠. 참여한 시민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조금 더 핵심적으로 더 살펴봐야 하는 건 바로 시민의 민주주의입니다. 자, 우리 맨 처음 살펴봤던 슈펜베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시민의 민주주의가 갑과 을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비교해서 잘 생각해보자. 자, 시민의 민주주의는요,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이 참여 민주주의랑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정책 결정의 그 과정의 핵심은 무엇이냐? 깊이 있는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 심의 과정.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과 전문가 및 공직자가 누구나 다, everybody,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함께 참여하는 어떤 심의, 그렇죠. 공적인 심의를 활용한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해봐, 어렵지 않아? 용어가 좀 낯설다. 근데 얘들아, 이거 천천히 생각해보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민, 전문가, 공직자.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선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제된다. 뭐 공직자는 배제된다. 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은 배제된다. 이런 거 아니야.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디에 참여해? 어떤 공적인 심의 과정, 공적인 어떤 심의 절차 이런 거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어서 시민들 사이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시민 민주주의도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겠죠. 시민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민의 결과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방금 살펴본 민주주의와 관련된 세 개의 흐름들 봤습니다. 제일 처음 뭐 있었다고? 그렇죠. 슈펜베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렇죠.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렇죠. 심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있었죠? 자, 이 심의 민주주의에서 얘들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사상가는 두 분입니다. 롤스와 하버마스인데요. 친구들이 롤스와 하버마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글을 읽다 보면 다 심의 민주주의라는 게 나와. 뭐, 심의 과정에서, 그렇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사상가 이름이 너무 얽매이진 마시고요. 아, 시민의 민주주의도 오늘날 민주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훨씬 더 파악할 때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사상가 갑과을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내신에서 이렇게 비판 문제가 나오면 시간에 막 쫓겨서 긴장된 마음을 풀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런
상호 비판 문제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 푸는 팁까지 여러분도 완전하게 가져가세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갑입니다. 만약 어떤 사회에 공론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공론장이 뭐야? 이 말을 딱 봤을 때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그렇지. 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야. 그러니까, 아, 뭔가 이렇게 공론을 펼쳐나가는,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을 공론장이라고 할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공적인 논의를, 그렇지,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장을 생각하면 돼. 공론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는 시민사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공론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감지해서 정치적인 의지 및 의사 형성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공론장은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서 생활 세계와 정치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공론장의 기능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인 의지 및 의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공론장에 참여해서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대. 그럼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민주주의 중에 무슨 민주주의라는 거알수 있어? 이거 심의 민주주의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 거야. 그치? 아, 심의 민주주의. 요런 식의 제시문으로 표현될 수 있구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즉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들, 즉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해줄 그런 엘리트를 뽑아주거나 뽑아주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민이 자신을 통치할 정치 엘리트들을 선출하거나 선출하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갖는다는 거야. 누구지? 시민의 역할을 투표자로 한정한,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구나. 슘페터 이름까지 떠올리면 더 좋고요. 친구들, 슘페터가 어려우면 그 엘리트 민주주의구나. 이렇게 떠올리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민은 비민주주의적 방법으로도 이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방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추가 기준, 즉 선거인의 투표를 얻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자유 경쟁이란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정의가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어때? 아,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엘리트들 사이에 경쟁이 있는가? 아,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설명했던 슘페터라고 한 것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상호 비판 문제 풀 때는요. 자, 방금 심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 이렇게 나왔고요. 갑이 을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A, 그리고 을이 갑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B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서로 비판하는 문제들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괄호치고 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팁이 없어. 그냥 괄호만 쳐도 얘들아 훨씬 더 선명해지고 훨씬 더 실수가 줄어듭니다. 천천히 보자. 이렇게 괄호칠 수 있죠? 어떻게 괄호칠 수 있어? 무엇을 비판하는지 이렇게 괄호칠 수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니? 일단 간과한다는 건왜 모르니? 라고 비판했다는 거야. 그런데 일단 천천히 봐봐. 심의 민주주의가 국가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왜 모르니? 라고 엘리트 민주주의를 비판할 수 있을까?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게 심의 민주주의의 주장이 아니지. 심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정책이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 모든 정책이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건 심의 민주주의 입장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죠. 답으로 선택될 수 없어요. 시민의 역할이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시민의 역할은 정치 권력.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누가 정치 권력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선출하는 그 투표자의 역할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심의 민주주의에서 엘리트 민주주의를 비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야?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의 입장이잖아. 반면에 심의 민주주의는 아니야. 시민의 역할은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그런 투표자 역할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공적인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마찬가지 아이들아. 3번, 4번도 계속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괄호 쳐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 치고 조금 더 볼게요. 다수 시민의 정치적 판단은 전문 정치가에 비해서 충동적이기 쉽다는 사실을 왜 모르니? 얘들아, 봐봐. 시민의 정치적인 판단은 전문 정치가 엘리트들에 비해서 충동적이기 쉬워? 라고 하는 건 오히려 누구의 주장이야?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한다라고 엘리트 민주주의에게 비판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심의 민주주의 입장도 아닙니다. 정책의 심의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독점적인 영역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사실을 왜 모르니? 이들아, 봐봐. 정책의 심의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독점적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건 오히려 심의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왜 모르니? 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엘리트 민주주의 입장도 아니잖아. 엘리트 민주주의는요, 오히려 어때? 정책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영역으로서 심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엘리트 민주주의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5번 볼게요.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의 단순 합의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요런 선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선지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아,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책을 합의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심의, 그렇죠? 그런 공론, 토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렇게 토론을 하고 공론에 참여하고 그런 심의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선호를 계속 유지만 할까? 그걸 바꾸기도 할까? 그렇지, 이걸 바꾸기도 해. 토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바꿔야 되겠네. 아, 내가 이런 선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었네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잘 봐.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의 단순한 합의 아닐 수 있어라고 하는 사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도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걸 간과한다라고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에게 이걸 비판할 수는 없는 거야. 얘들아, 비판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상호 비판 문제가 쉽지 않아. 하지만 괄호 쳐놓고 차분차분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민 불복종 내용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때? 부정의한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불복종의 목소리도 또낼수 있어야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한번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소로, 롤스, 하버마스의 주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로입니다. 소로는 기본적으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기준, 이 시민 불복종이 정당한지 아닌지, 정당한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수 없는지 그 기준을 개인의 양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즉각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반면에 롤스의 생각은 사뭇 달랐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보다 더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사상가입니다. 우리 롤스 언제 배웠더라? 그래. 잘했어. 기억한 친구도 있다. 너무 잘했어. 이상사회 같이 공부할 때요. 이상사회의 끝부분에서 롤스가 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그 질서정연한 사회, 이런 사회를 이상적으로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 원칙이 있었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시민불복종 전체도 그렇고요. 롤스도 그렇고, 우리 생윤에서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도 잘 알겠지만,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파트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와 윤리라고 또 2학년들은 또 새로운 과목 이름으로 좀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생윤, 생활과 윤리, 그리고 현대사회 윤리 파트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윤리와 사상 시간에도 같이 한번 그렇죠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롤스가 제시하는 그런 정의의 원칙 어떤 게 있었어? 크게 1원칙과 2원칙이 있었는데 2원칙이 다시 둘로 나눠지니까 3개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아주 잘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었어. 좋아.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롤스가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롤스는요, 일부 법이나 정부의 일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을 어기는 정치적인 행위가 시민불복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천천히 봐봐.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시민불복종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부터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시민불복종은 일단 법을 어기는 거야. 그치? 하지만 잘 봐. 한 사회의 법 체계 자체를 거부하거나 한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 그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체제, 그 자체를 다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법 체계 전체를 부정하면 그건 이미 혁명이 되는 거지. 근데 시민불복종은 그거 아니야. 그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 구조, 기본적인 법 체계 이런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시민불복종이야. 자, 따라서 잘 봐. 롤스는 이러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어때? 기본적으로 법이나 정부 정책,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때? 그것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 기본적인 체계, 법적 체계 자체는 존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다. 얘들아, 그러면서 어때? 아,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다라고 시민불복종을 그런 의미에서 정의 내렸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소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양심이 시민불복종의 판단 기준이었잖아요. 반면에 롤스는 공적인 정의관이 시민불복종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뭐 개인의 어떤 양심,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 뭐 이런 거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공적인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할 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기준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 우리 아까 롤스가 이야기한 정의의 원칙 세개 있었지? 그 중에서, 그래, 두 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그러한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도 위반되긴 했는데, 위배되긴 해도 그 위배 정도가 아주 미약하거나 미비하다면, 경미하다면 그런 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시 정리해봐. 로스가 생각한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뭐야? 그렇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현저하게 이렇게 위반할 때, 고를 때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체제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하고요. 얘들아,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일단 합법적으로 이 법이나 이런 정책을 바꿔보려고 합법적으로 의회에 청원도 해보고요.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도, 아, 그래도 소용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시민불복종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어때?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롤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는요,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면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버마스가 보기에 이런 헌법 원칙이야말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런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 있다면 그런 법은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불복종은 정당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며 성숙한 정치 문화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불복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 수업에, 그렇죠? 찐 하이라이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주의 1.0 버전과 2.0 버전, 그리고 3.0 버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 1.0 하면 제일 먼저 이분이 떠오르잖아. 그렇지.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자본주의계의 클래식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고전적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애덤 스미스는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가 증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 국부론을 통해서, 국부론이라고 한 저서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그렇죠, 사상적으로 체계화한 사상가입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요, 기본적으로 각 개개인의 경제적인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때, 그럴 때 사익과 공익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개개인의 이기심이 오히려 어때? 공익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따라서 그는 시장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가능한 한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하죠. 각 개인이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의 역할을 강조하고요. 이걸 통해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자유방임.

작동 원리가 마법 같은 일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보이지 않는 손, 너무너무 유명한 표현이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의미하잖아요? 시장에서는요, 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요. 그 균형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그렇지, 최적으로 조절해줘.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절해주면서, 아, 최적의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해주죠. 이런 것을, 아,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 이것을 믿고,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그렇죠, 개인이 무엇을, 옳지,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이기심, 이것을 무엇했다? 긍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오답 선지 내실 때 어떻게 내시지? 그렇지. 애덤 스미스는 이타심과 자비심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거 틀렸어. 개개인의 이타심과 자비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하는 개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이것을 긍정하면서 그러한 사익과 공익이 시장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인은 사익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공익을 증진시켜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주장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은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어. 어떤 역할로 한정되어야 해? 그래, 국방과 치안, 공공토목 사업 등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들어 잘 봐봐.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면 이거 어렵지 않네. 최대한 많은 자유를 시장에게 주어라.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 멈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럼 안 되지. 반드시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되겠죠? 얘들아, 국가 역할이 이렇게 제한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국가 역할이 있다. 무슨 역할이 있어? 교정 역할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에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절대로 손대지 말고, 절대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긴 있는 거야. 그 최소한의 일이 있긴 있어. 그 최소한의 일은 뭐야? 바로 교정이야. 교정은 뭐야? 뭔가 나 잘못된 걸 바로잡고 잘못된 걸 고치는 거지. 자,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방해해. 예를 들면 막 불법적인 일을 막 저지르고 자신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막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막 절도하고, 그치? 이런 공정한 경쟁을 막 위반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때?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어때? 국가가 나서서, 그렇지, 처벌해야 되잖아. 이런 역할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아, 누군가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 이런 것들을, 교란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그럴 때는 국가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이런 역할까지는 애덤 스미스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 이처럼 국가가 가능한 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과 기업에게 가능한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개인에게 가능한 시장에서 많은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대로 시장에서 개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자유를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어. 그래,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무엇하는 문제? 그래서 실패하는 문제를 맞이하게 된 거야. 아,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 큰 문제를, 그치? 마주하면서, 그 다음 자본주의 2.0 버전인 수정 자본주의에게 대세의 자리를 넘겨주게 돼요. 그러니까, 봐봐. 수정 자본주의는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거야? 그렇죠. 시장 실패라고 하는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도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예 알고 있잖아. 그래.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휩쓴 경제 대공황, 이런 대공황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어때? 그렇죠. 애덤 스미스식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해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런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2.0 버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케케케케.

그렇죠. 케인스가 되겠네요. 자, 말 그대로 수정자본주의야, 수정. 수정은 뭐지? 뭔가 이렇게 고치는 거다. 앞서서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이것을 통해서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고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장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개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라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무엇하더라? 실패하더라. 자, 이제는 시장의 어떤 불완전성, 시장의 한계 이런 게 드러났다는 거야. 그럼 이제 누가 두팔 걷어 붙이고 개입할 차례야? 그렇지,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죠. 손에 뭐 들고, 그래, 수정 테이프 들고, 이제 시장의 이런 한계 같은 것들을 국가가 좀 수정하는 역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케케케 케인즈는 주장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 시장 실패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등장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지,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정자본주의가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황이나 실업과 같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들이 있어서 자, 이런 문제가 기업의 투자 감소와 국민들의 소비 저하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 누가 그렇죠 정부가 다양한 공공 정책을 펼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도 완화되고 또 국민의 기본적인 실제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유효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말이 좀 길어서 어렵다. 근데 내가 이거 천천히 생각해봐. 하나도 어렵지 않아. 천천히 보자.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 상황이 생겼어. 시장 실패 무엇이야?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실패했어? 그리고 애덤 스미스 식으로 그렇게 시장을 자유롭게 두었더니 어때? 빈부격차도 너무나 심각해졌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라고 수정자본주의를 제시했던 케인스는 주장했는데요. 정부는 주로 어떤 것들을 펼쳐? 그렇죠. 다양한 공공정책을 펼치죠. 여러분 잘 아는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든지 고속도로 같은 걸 건설한다든지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입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면 어때? 국가가 우리 이런 공공정책,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실시할 텐데, 여기에 참여할 개인이나 기업, 여기 모여라 하면 어때?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때?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지? 모여들겠죠?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정책에 참여를 해. 그리고 나면 정부는 그 기업이나 개인에게 무엇을 줘? 그렇죠. 돈을 주겠죠. 정부가 돈을 먼저 써야 되는구나. 정부가 사용하는 돈을 우리 뭐라고 불러? 재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케인스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정부가 먼저 이렇게 돈을 뿌리는 거야. 정부가 먼저 이렇게 돈을 쓰는 거야. 그럼 어때? 그동안 공황이나 실업과 같은 시장 실패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서 허덕이던 기업이나 개인들은 돈을 받게 되지. 그 돈으로 어디로 달려가? 그렇지,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빵도 사고, 그동안 필요했던 물건들도 막 사겠지. 그럼 어때? 예전에는 팔리지 않아서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있던 재고가 하나하나 팔리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재고가 줄어들면 멈췄던 공장의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사장님들은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면서,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 경제 선순환이 회복되면서 이런 경제 공황과 같은 시장 실패 문제가 해소될 수 있구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그렇죠, 정부가. 다양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창출해낸 것이야? 그렇죠, 유효 수요를 창출해낸 데 있다. 라고 케인스는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건 뭐지? 그렇죠. 효과가 있는 수요. 즉, 주머니에 돈이 있는 수요야. 구매력이 있는 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시장에 달려가서 그동안 내가 먹고 싶었던 빵을 사갖고 올수 있었던 건 뭐야? 정부에서 펼친 이런 공공정책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은 거잖아. 이렇게 정부가 먼저 돈을 풀고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유효 수요, 그동안 부족했었던 유효 수요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케케케 케인스는 수정자본주의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케인스는요, 분명히 시장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치? 시장에서는 언제나 사익과 공익이 일치해. 시장에서는 언제나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어. 라고 애덤 스미스는 생각했어.

생각했지만 케인스는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시장 실패했잖아. 시장 실패 일어났잖아라고 하면서 시장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다양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어때? 시장의 문제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케인스도 자본주의 사상가라는 거야. 이건 잊으면 안 돼.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 케인스도 다 인정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경제 질서, 시장 경제 질서 다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상가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즉 자본주의 2.0 버전을 통해서 시장 실패 문제는 극복이 되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자본주의는 2.0 버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정부가 점점 몸집을 키워가면서, 그렇지, 벌크업해 가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참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정부도 완벽하진 않았겠지? 그래, 이런 수정자본주의도 서서히 저물어 가게 되죠. 어떤 실패를 목도하면서, 어떤 실패를 마주하면서, 그렇죠, 정부도 최적의 자원 배분에 성공하지 못하는 정부 실패의 문제를 맞이하면서 수정자본주의도 이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정부 실패를, 그렇지, 경험한 수정자본주의는 점점 그 힘을 잃게 되고요.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자본주의 3.0 버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부 실패가 가장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요. 1970년대에 여러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요동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이런 석유 파동, 오일 쇼크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문제를, 그렇죠, 수정자본주의가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부 실패가 더 불거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자본주의의 3.0 버전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하하하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시장에게는 자유를 주는 게 좋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좋지 않아. 시장에게는 자유를 줘. 자유가 좋다니까. 하하하하하. 그렇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3.0 버전으로 다시 한번 대두가 돼요. 자, 천천히 보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이것을 수정자본주의에선 강조했지, 케인스는 강조했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정부의 부패, 이런 문제들을 초래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해하는 어떤 실패? 그렇죠. 정부 실패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80년대를 전후로 다시 한번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어떤 입장이? 그렇죠. 신자유주의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사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전반부에 많은 이유가 뭘까? 그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야, 흐름이.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제일 처음에 무엇이었어?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그렇죠? 아,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드러내? 그렇죠. 시장 실패라는 문제를 드러냈어. 시장 실패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렇죠. 너무 지나친 빈부격차 혹은 뭐 경제 대공황 이런 것들, 불황, 실업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케케케 케인스는 수정자본주의를 이야기했어.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그렇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다양한 공공정책들, 이런 것들을 펼쳐감으로써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케인스는 주장했잖아. 그런데 이런 수정자본주의도 어떤 실패라는 문제를 지금 맞이했어? 그렇지, 흐름 계속 가지고 와야 돼. 정부 실패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정부 실패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배우고 있어? 그렇죠, 신자유주의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 하하하하 자유가 최고라니까, 그렇죠, 하이에크가 되겠네요.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면서, 정부 너 너무 지금 너무 거대해졌어. 너 다이어트해. 정부의 기능을 좀 축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얘들아, 이렇게 국가가
어떤 경제 계획을 통해서 시장에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주의로 향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국가의 역할이야. 라고 주장하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하이크 같은 경우는요, 마르크스 시계, 그러한 어떤 사회주의 시계, 그러한 계획 경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지름길일 뿐이다 하면서 노예의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하이크는요, 어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 굉장히 치명적인 자만이다 라고까지 비판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쓴 이러한 표현들, 노예의 길, 치명적인 자만 이런 표현들은 하이크가 쓴책 제목이기도 한데, 하이크의 대표적인, 그렇죠?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시문이나 선지 같은 데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풀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런 표현들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하이크도 다시 한번 시장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시장에서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되죠. 그냥 딱손 떼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는 국가는 시장에서 절대 아무 역할도 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맞을까 틀릴까? 아니겠지. 삐뽀 삐뽀. 자, 하이에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하이에크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있어. 시장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 그렇죠.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 그런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죠. 다시 해봐.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지, 작동하도록 돕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거? 그런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 거야. 하지만, 그치, 그 이상의 것을 국가가 하려고 해. 막 수정테이프 들고 막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막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이에크는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하이크식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들아,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지, 많은 사상가들이 또 우려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또 그런 이런 문제점을 많이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는 자본주의 3.0의 시대도 많이 저물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이제 자본주의 4.0을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를 잘 발휘해서 또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멋진 사상들도 발전시켜 가줄 것을 선생님은 또 응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쭉 애덤 스미스, 케인스 그리고 하이에크까지 왔는데요. 각 사상가들이 했었던 좀 대표적인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애덤 스미스 어떤 표현 썼어? 그렇지,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주의, 뭐 이런 개인의 어떤 이기심이 또 공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케인스 어떤 표현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렇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여러 공공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했고요. 하나 친구도 더 기억하면 좋아. 이걸 조금 선생님들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투자의 사회화,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거든요. 친구들이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마주할 때 당황할까봐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봅니다. 케인스는요, 이렇게, 투자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가, 정부가 시장에서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투자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럼 결국은 하이에크가 생각할 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 이런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큰 판에서 이해했으면 그들의 사상의 또 대표적인 좀 어려운 표현까지도 한번 심화적으로 또 가져가 보는 것이 필요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요, 대표적인 문항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하는 광범위한 분야들이다. 국가가 시장에서 할 일이 있네. 어떤 일? 시장에서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마련하는 거. 이런 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지, 바로 가장 직전에 배웠던 하이에크의 주장이 되겠죠. 조금 더 볼게요. 생산 방법에 대한 통제 가운데 일부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만, 즉 일정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종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런

특정한 제한으로 얻는 이득이 그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지 여부이다. 만약 사회적 서비스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경쟁의 유지가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즉, 경쟁이,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 있는 처음에 요세 줄은 대표적인 하이에크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하이에크 입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이 있어야만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서로 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지? 하이에크는 정부가 이렇게 막 간섭해야지만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조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자생적인 질서에 따라서 자유를 주어도 조정됩니다.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우월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 의한 생산 방법 통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 되게 매력적인 말이야. 하이에크를 공부했을 때 공부했던 말이잖아. 그리고 정부가 뭐 이렇게 생산 방법을 통제하는 건 금지되어야 해. 이거 신자유주의 맞는 거 아니에요, 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잘 봐. 이거는 잘못된 진술입니다. 왜 틀렸냐면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가 틀렸어. 왜 틀렸을까? 왜 전면이 틀렸을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하이에크는요,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의한 생산 방법 통제가 전면, 다 일절, 절대로 인정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왜? 우리 아까 여기서 계속 강조해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대부분 지금 변별력 있는 어려운 문항들을 선생님들 출제할 때 사용하시는 파트예요. 하이에크도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또는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러한 생산 방법을 통제하는 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아주 어려운 선주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정당성은 결과 유용성을 배제하고 의도의 선언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아니죠, 분명하게. 우리 아까 제시문에서 뭐라고 했어? 그렇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득이 비용보다 큰지를 따져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 때로는 예외적으로 어때? 제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 사실, 순특과 하이에크 관련된 문항 중에서 좀 제일 어려운 문항이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죄송해요. 리을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그치? 기억해야 될 내용이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선생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5회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 교재는 5회 분량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요걸로 끝나긴 하는데요. 앞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풀어 보셔야 됩니다.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주 풀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월쯤 아니면 한 9월에서 10월쯤 요때는 2주에 하나씩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성적이랑 무관하게 내가 이 100분 안에 30문항을 풀고 있다라는 그 감각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게 희한하게요. 사람이 이 감각을 생각보다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5회차 할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적응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걸 또안 하다 버릇하면 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집중도 좀잘안 되는 것 같고, 다시 그걸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꾸준하게 반복해서, 아니면 다른 교재들 구매하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어본 지 조금 오래된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아예 그 회차에 대한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2026학년도 수능 기출, 아니면 뭐 2025학년도 뭐 10월 기출, 뭐 이런 것들을 아예 1회차로 뽑아가지고 쭉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풀어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한 문항 한 문항 독립적으로 푼 거랑, 100분 동안 체크해보면서 푸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5회차 조금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이제 10점, 확률이 7점,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9점인데요. 어쨌든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 항상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내가 막 문제를 막 어렵게 내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회차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4회하고 난이도가 그냥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정규분포 라니기도 했는데 뭐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3회차가 어렵고 그 뒤로는 조금 쉬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5회도 적당한 난이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는 잘 맞추셨어야 된다. 만약에 이걸 잘 못했다, 그러면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공부를. 기출문제를 더 풀어보든, 연계교재에 대한 복습을 더 많이 하시든. 가끔가다 이제 고3 때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틀렸던 걸 이제 점검하는 것보다 새로운 문제집을 자꾸 사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거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푼다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뭐 신유형이나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로만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내가 검토하고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이걸 내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지. 막 새로운 것도 사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고 막 계획 세우고 미션 수행하듯이 쭉쭉쭉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그 단원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문항들을 좀 몰아서 푼다거나 뭐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통계가 약해. 그러면 통계 파트만 쭉 모아서 한 번에 그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우의 수에서 중복조합 문제가 좀 약해요. 그러면 시간 정해놓지 말고요. 그냥 내가 중복조합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 진짜 풀기 싫지만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런 거 그냥 붙잡고 한 2, 3일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한 경험이 문제집 막 여러 번푼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내가 그냥 뭐 문제집 하나 끝냈다. 뭐 하나 이렇게 정리했다. 이게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늘었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 어떤 문제 유형이 좀 어려운지 이런 걸 체크해보고 거기에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기 싫죠. 진짜 내가 자꾸 틀리는 단원을 문제를 몰아서 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선생님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몇 시간 동안 해야 돼. 선생님이 이제 요즘 책을 조금씩, 그러니까 예전엔 좀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안 읽기 시작하니까 아, 약간 좀 읽고 싶은 욕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아, 한줄 읽고 한줄 읽고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면 되긴 될 텐데, 그게 어렵다고요. 근데 그 시기를 겪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저야 뭐책 읽다가 안 읽기 그냥 안 읽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공부해야 되잖아.
성적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5회차까지 딱 풀었을 때도 어느 정도 내 약점이 좀 보일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니까 본인이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좀 수정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23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번. 6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A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중에서 A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 그 다음 C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6, 5, 4, 그 다음에 2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럼 얼마예요? 60.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조합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몇 개의 자리가 있을까요? 6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A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 난 여기, 난 여기, 난 여기. 그렇게 해서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이게 A 자리야. 그 다음, B 자리가 두 개나 있어야, 아니, C 자리가 두 개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리 중에서 이미 A가 앉은 자리는 필요 없잖아. 남아있는 자리 중에 B한테 줄 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아니, B가 아니라 C.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B는 한 자리잖아. 한 자리 남았겠죠. 거기 가서 앉으면 돼. 어? 자, 그래서 얘도 계산하게 되면 6, 5, 4, 3, 2, 1이니까 20 곱하기 3이 돼서 정답은 60까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겠지만,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과 더불어서 조합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PA는 P, B바 A더라. 자, 저걸 보고 독립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데서 실수가 나와. 어? 촉박하고 내가 문제 막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면 이런 거에서 실수 나오거든요. 얘는 독립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관계식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알겠지? 자, PA는 그냥 2분의 1이고 얘를 한번 써볼까요? 얘는 P에 A라고 하는 거에 제곱은 P에 A 곱 B가 되겠구나. 괜찮죠? 그러면 PA를 제곱했다. 얼마? 4분의 1이더라. 그게 A 곱 B 사건이더라. 됐습니까? 자, 이때 P에 A 바 B를 구하래요. 그러면 P, B분의 P에 A 곱 B를 처리하면 될 거니까. PB 얼마? 3분의 1이죠. PA 곱 B 얼마? 4분의 1. 따라서 정리하면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막, 어? 막 설레가지고 내가, 아, 나 드디어 독립에 대한 거 알았구나 해서 독립! 딱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이런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뭐 내가 인지하고 있었으면 그게 실수인가요? 그렇진 않지. 근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방지하냐? 내가 집중력을 더 끌어올려야 돼요. 이 문제 푸는데 이 문제에만 집중해야지.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아까 SNS에서 봤던, 어떤 뭐, 그, 춤추고 있는 영상, 뭐, 아이돌들의 영상, 이런 것들 떠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냥 온전히 이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이 활자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안 나요. 그리고 내가 쓸 때도, 제가 대표적으로 암산하는 친구들이 실수가 좀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암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암산 안 하면 어떻게 계산이 빨라져요? 그건 아니고, 암산을 하긴 하는데, 그 암산이, 뭐,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순간에도 막 암산을 해서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실수가 나옵니다. 계산이, 아차 하면, 바로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줄여서, 직접 손글씨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건. 자, 2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25번. 24번 했고요. x 더하기 a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x의 세제곱의 개수의 2배일 때, 자, 그러면, 봐봐요.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를 따로 구해야 되겠지? 첫 번째, 5개 중에 하나, x가 하나, a가 4개. 자, 오른쪽은 x 세제곱의 개수니까 5개 중에 3개, x의 3개, a의 2개. 이렇게 됩니다. 관계식만 잘 쓰면 되겠죠? 얘의 두 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식을 쓰면 틀린 거예요. 왜? 개수끼리 비교해야지 내가 여기 x까지 포함하면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등호를 쓸 때에는요,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5 컨비네이션 1에 A의 4제곱은 5 컨비네이션 3에 A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얼마? 여기 앞에다 쓸까요? 그냥? 앞에다가 2,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풀 때에는 큰 상관 없기는 한데, 서술형이나 이런 때 실수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요것들을 빼주면 된다. 개수끼리만 비교하는 거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A끼리 먼저 없애야 되겠죠. 당연히. A제곱이고. 얘는 5, 5 이항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얘는 5C랑 똑같잖아. 10이야. 20이야. 4가 될 겁니다. 그럼 A는

양수라고 했잖아. A 얼마? 2가 되겠죠. 가벼운 문제. 이항 정리에서 대표적인 문제죠. 분수꼴이 나오면 조금 어렵겠지만, 분수꼴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뭐 x 세제곱이니까 심플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항 정리도 이 앞쪽 문제 번호에 많이 나오는 단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막 어렵게 출제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게 출제된다면 뭐 독립시행 정도 연관지어서 나오는 거지, 이항 정리만 단독으로 나오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뭐 예전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나 그다음에 뭐그 이항 계수의 성질에 대한 것들을 좀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 공식을 좀 활용하기만 하면 금방 나오는 거라 그것도 뭐 크게 막 어렵거나 유의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연산에 대한 것만 잘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6번으로 가볼게요. 통계 문제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 한 병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유량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좀 적어 놓고 가세요. 어? 정규분포니까 평균에 10의 제곱이더라. 이 공장에서 생산한 음료 중에서 N병을 임의 추출했대. 얻은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이더라. 뭐 그러겠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하면 여기에 모집단이 있는데 그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형태야.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요? n개를 뽑았고 거기에서 표본을 구성을 했는데 이 표본 자체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을 x바라고 하더라. 뭐 이건 개념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구한 무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31. 42부터 36.58입니다. 문제에서 x바를 구하라고 했네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자. 36.58 더하기 31.42. 그러면 두개 더하면 0이고요.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0이고 또 올라가 8. 그 다음 얘는 6. 그럼 68을 2로 나눌 거니까 평균은 34가 되겠구나. 이렇게. 아니, m이 아니죠. 표본 평균. x바. 이건 구했고. 그러면 루트 n이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지. 신뢰 구간의 길이. 얘도 공식이죠, 뭐. 그지? l은 b-a입니다. b-a. 따라서 36.58에서 뭘 빼요? 31.42를 빼자. 6, 1, 5. 5.16이다. 그래서 얘는 5.16은 2 곱하기 신뢰도 2.58. 그러니까 신뢰도는 99%인데 신뢰상수가 2.58이고요. 곱하기 여기서 루트 n이 나오죠. 표준 편차는 우리 원래 있던 모집단에 표준 편차 넣는 겁니다. 여기 10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두배 하니까 요거 딱 떨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처리하면 2가 되고요. 이렇게 약분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루트 n은 얼마? 100이 되겠죠? 아니, 루트 n은 10. 머리가 좀더 빨라가지고 루트 n은 10이에요? 그러면 n은 어떻게 돼야 돼? 10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루트 n만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10에다가 더하기 그다음에 표본 평균 얼마였어요? 34. 따라서 정답은 44.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웠던 공식을 바탕으로 출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평균의 추정은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복잡해지는 건뭐 적에 있는 신뢰 구간의 한 끝값을 뭐 미지수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적에 있는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내가 두번 추출해서 각각에 대한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집단이 두개 있는 데에서 각각 추정해서 그것들끼리 연관 짓거나 다 이미 나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26번 해봤고요. 자, 27번으로 갑니다. 27번. 뭐 이것도 약간 헷갈렸을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공식들만 잘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냥 확률 변수에 대한 거나 어쨌든 정규분포를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어떤 경계값을 찾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구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표준 편차가 몇개 들어갔는지로 판단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로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얘는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와닿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공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x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x에 대한 분포다. 평균 얼마? m. 그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x부터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x 그리고 여기는 마지 x. 자, 이때 밑줄 요 값이 최대가 된대요. 근데 제가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간격이 중요합니다. 간격. 왜요? X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있기는 한데 그 변수에서 이 시그마 제곱까지 더한 위치잖아요. 그러면 얘들 두 개의 간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간격이 어때요? 동일해. 그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에 대한 거예요. 여긴 당연히 뭐예요? m이겠지. 자, 간격이 동일한 어떤 요런 연두색 막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막대. 그러면 이 간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간격에서 여기 왼쪽 요 값, 요게 x고요. 요게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간격은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에서 x를 빼면 2 시그마 제곱짜리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정한 값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얘들에 대한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최대가 된다는 건 당연히 어디에 있을 때요? 여기야? 확률은 곧 넓이잖아요. 어?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 여기가 최대예요? 아니면 여기가 최대야? 아니지. 어디? 여기. 그래서 얘를 정가운데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값이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이 돼야 되고, 요만큼에 대한 값이 x 값이 돼야 되더라. 그게 면적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값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 x 더하기 왼쪽 끝 값과 오른쪽 끝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얼마?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얘가 곧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맞습니까? 요런 관계식이 하나 있구나. 자, 이렇게 하도록 하는 x의 값이 정해져 있네, 또 심지어. 6이래요, 6.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 얼마? 6이고요. 여기는 6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다 대입해 볼까? 6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뭐가 됩니까? 평균이 됩니다. 란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최댓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이 0.9544래요. 그러면 요 확률이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접근해야 될 거는 얘가 그렇지. 대칭이어야 되겠죠. 넓이를 최대한 갖고 가는 건 가운데 정가운데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대칭이야. 그러면 요 확률 자체가 0.9544가 된다는 건 한쪽에 대한 건 2로 나눈 거니까 0.477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되도록 하는 건 이제 좀 눈에 익잖아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얼마야? z값으로 따지면 2야. 경계값. 아, 그러면 내가 표준화를 해서 그 경계값이 얼마가 되게끔 하면 되겠구나? 2가 되게끔 하면 되겠구나. 되시죠? 자,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걸로 해도 되고요. 자,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경계값 6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평균을 빼는데 평균 이미 나와 있잖아. 요거. 얼마 나오는데? 6 더하기 시그마 제곱을 빼면 돼요. 괜찮아? 따라서 여기서 6이 없어지고요. 여기서 시그마 제곱만 남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시그마가 될 거고요. 이 친구의 경계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시그마는 2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문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뭐지?

문항에서 설명하는 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수학도 독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독해가 돼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 구조화가 되는 겁니다. 요 다음이 구조화예요. 수학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해가 잘 돼야 돼. 그래서 보통 그 사탐 영역 같은 경우에 같은 선지, 같은 의미의 선지들을 꽤 많이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하다 보면 문제를 볼때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그마는 2가 되고 평균은 얼마예요, 그러면? 평균 6 더하기 4가 될까요? 얘는 10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요거랑 그다음에 뭘 더해? 요거 더하래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 12가 되겠다. 괜찮죠? 자, 27번 마지막 3점이었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렵게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28번 4점짜리고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중복조합 문제 많이 풀었다면 좀 익숙하게 접근했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배우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풀때 기록을 잘 해두세요. 아, 요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요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요런 문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 가는 거에 개수를 구하여라. 얘가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걸로 가는 거야. 가. 2 곱하기 f1 더하기 f6은 7이래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얘를 할때 케이스 분류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어떤 거 기준점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첫 번째, f1은. 가능한 함수 값들은 요 안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f1은 1일 때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2 더하기 얼마가 돼야 7이 될까? 얘는 5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f의 1은 2. 그러면 4야. f의 6은 3이요. f의 1은 3이야. f의 6은 1이죠. 그지? 그렇게 할수 있잖아. 더 이상은 안 돼. 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구나. 케이스 분류를 할수 있겠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게 이제 좀 중요한데,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 얘와 얘를 딱 보면 뭔가 좀 식으로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봐도 떠올려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안 떠올라. 그러면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대입하세요, 다. 1을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얘 f의 1, 얘는 f의 3. 그 다음, 1 넣어요. 얼마? f의 2, f의 4가 되더라. 자, 2를 넣습니다, 이제. f의 3, f의 5. 그 다음, f의 4. 얘는 f의 6이구나. 됐죠? 그러면 n이 1과 2를 넣었을 때 이게 다 만족을 한다는 거니까 두 개를 다 요약하면 이런 얘기 아닌가? f의 1, f의 3, f의 5. 또 오른쪽은 f의 2, f의 4, f의 6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야? 얘는 홀수, 얘는 짝수. 근데 여기 식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얘들끼리 뭐가 된다? 중복조합이다. 왜요? 함수값이 크기가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홀수는 홀수끼리 중복조합. 짝수는 짝수끼리. 근데 이게 어떤 짝수 홀수예요? 정의역에서. 알겠지? 그들의 함수값들이 끼리끼리 처리가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요거에 따라서 잡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자. 1번. 첫 번째 케이스. f의 1은 1이고요. 그 다음 f의 6은 5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에 따르면 f1, f3, f5라고 하는 거는 1의 영향을

받아서 F3과 F5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F3과 F의 5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 얘는 뭘 결정해? F의 2와 F의 4를 결정해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각각의 영향을 주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값 중에서 여기에 있는 거랑 막 뭔가 연결지어서 할게 있나? 없어요. 각자 따로. 자,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F3과 F5는. 그럼 저기에서 가능한 건몇 개야? 6개야. 1, 2, 3, 4, 5, 6. 그들 중에 여기 두 개를 채우면 되겠죠. 6H, 2가 될 겁니다. 자, 얘도요. 5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여기를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저절로 배치가 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F의 1은 2고요. F의 6은 3입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 3, 4, 5, 6. 5개가 있겠죠?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고요. 얘는 1, 2, 3이야. 왜냐면 작은 쪽으로 갈 거거든. 얘가 3이니까 가능한 함수값은 1, 2, 3 중에 하나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뽑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F의 1이 얼마일 때? 3일 때. 그 다음 F의 6은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3, 4, 5, 6. 4개 중에 몇 개를 선정해요? 2개를 선정해. 얘는 1이야.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작은 것도 그냥 다 1이지. 한 개밖에 없다, 경우의 수가. 맞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처리가 중요한데. 문제를 잘 보시면, 함수 자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얘들끼리 연결돼야지만 한 세트의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해야 돼요. 따라서, 얘는 7C이니까 21 곱하기 6C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5가 될 거야. 그 다음 얘는 6C이니까 얘도 15고요. 그 다음에 4C2가 되겠다. 그러면 6인가요? 얘는 5C2가 될 거니까 10 됐죠?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15로 좀 묶어서 하면 15 곱하기 27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해보자. 27 곱하기 15. 그럼 35에 얼마? 405예요, 405. 요거 두개 더한 게. 15로 묶어서 처리한 겁니다, 지금. 그럼 405에다가 요거 더해요. 그럼 얼마야? 41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각각 그냥 따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착각하기 쉬운 건, 홀수에 대한 것들의 함수값과 짝수에 대한 것들의 함수값들을 나중에 마지막에 연결지어 줘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28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29번입니다. 29번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골라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이 필요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고, 뭐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미적으로는 중요하니까. 어느 모집단에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라고 해요. 그리고 x는 x일 때 확률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확률 분포표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x가 있고 p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x 값으로 가능한 건 1이 있겠고, 2가 있겠고, 3이 있겠고, 4, 5, 6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1일 거야. 자, 1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에 1을 넣는 겁니다. k 아니고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10분의 1 마이너스 k야. 괜찮죠? 두 번째. 10분의 2 마이너스 k야. 괜찮죠? 세 번째. 10분의 3 마이너스 k야. 자, 4에 해당하는 건 그냥 k. 여기도 k. 그 다음에 얘도 k. 근데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돼야 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절대값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끼리에 대한 크기를요,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은 변하고 있는 값인데, 얘보단 얘가 크고요, 얘보단 얘가 큽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러한 값들에서 내가 똑같은 k 값들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k라고 하는 게 10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양수. 얘는 더 무조건 양수. 왜? 10분의 1보다 큰 데에서 k를 빼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잖아요? 여기 뒤에는 무조건 다 양수예요. 이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벗겨진 건 당연히 양수고, 그거 말고 절대값 내부에 있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절대값 내부. 알겠지? 자, 그 다음. 10분의 1 빼기 k랑 10분의 3 빼기 k랑 만약에 10분의 1 빼기 k가 음수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알겠지?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작은 거에서 K를 뺐잖아요. 근데 이 K가 10분의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더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막 구간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겠다. 이렇게. 이 가능성으로 그냥 접근해버리면 편합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10분의 1을 기준으로, 10분의 2를 기준으로, 10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K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걸 우리가 보통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그럼 만약에 K의 위치가 여기야, 여기. 그리고 하나는 K가 여기야. 이거 숫자 그냥 붙일게요. 임의로. K3, K4라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여기에요. 그럼 10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 아, 요 다음 무조건 다 양수야. 이게 요첫 번째 거라니까. 두 번째, 만약에 K2가 여기에요. 그러면 10분의 1에서 K2를 빼는 것 자체가 음수가 되겠죠. 여기는 음수지만 요 다음은 다 양수가 될거 아니야?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왔다. 그러면 여기 두 개에 대한 건 음수가 될 거고요. 여기 두 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건 양수가 될 거야. 알겠니? 그 다음 만약에 K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마이너스일 거라고요. 그럼 각각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왜 저는 범위를 안 나누냐? 그냥 이렇게 두고선 각각에 대한 거 부호 처리만 해주면 금방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 얘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것들의 부호를 내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벗겨질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얼마가 돼요? 첫 번째 거 6이 돼요. 마이너스 3K.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냥 3K죠. 플러스 3K야. 얘는 절대 1이 안 되지. 마이너스 3K, 3K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불가능해요. 괜찮아요? 자, 첫 번째 게 마이너스다. 그럼 이게 절대값 풀어질 때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0분의 1에 플러스 K. 나머지는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10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요. 플러스 3K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K, 마이너스 2K, 3K야. 그럼 이 친구는 2K가 되고 더하기, 요거 두개 처리하면 10분의 얼마? 4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합쳐서 1이 되는 가능성을 따져보자. 그러면 K, 2K는 10분의 6이기 때문에 K는 얼마예요? 요거 2로 하게 되면 10분의 3이 되겠다. 자, 그럼 이래놓고선 확인해 보면 돼요. 아, 얘가 만약에 10분의 3일 때 여기에 넣어보는 거야. 요거 음수 맞아. 요 조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음수 맞아. 10분의 3 넣었더니 요거 뭐 나와요? 어?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뭘로 나오게 됐어? 플러스로 가정했잖아. 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아, 여기 세 번째죠. 요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쓰게 되면 10분의 1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K 하고요. 그 다음 것도 마이너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분의 2에 플러스 K가 되고요. 그 다음 거는 그냥 부호가 나온다. 그리고 3K. 자, 그럼 요거 다 처리하게 되면 얘는 4K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랑 얘랑 얘랑 없어질 거니까 얘가 1이 되면 되겠다. 그럼 K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다시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보자. 얘 4분의 1이죠. 그럼 얘 음수 맞아. 소수로 계산해도 그렇잖아. 0.1이고 4분의 1은 0.25잖아요. 요거 음수 맞아요. 0.2에다가 0.25를 빼는 거죠? 음수 맞아. 요거 맞아.
10분의 3, 0.3에서 0.25를 빼는 거잖아. 어? 양수 맞네. 그러니까 아.

되면 30분에 3이고요. 그 다음에 30분에 얼마야? 15분에 4였으니까 8. 요거 음수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30분에 6이고 빼기 30분에 8. 얘도 음수야. 자, 마지막. 30분에 9 빼기 30분에 8. 근데 얘는 어때요?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요거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게 음수로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아니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되는 게 뭐예요? K값 아까 여기 K는 4분의 1입니다. 되셨죠?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크기에 대한 걸로 내가 마이너스가 어디부터 진행되는지만 파악하면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확실한 확률 분포표를 구성을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다가 이제 쓰자. 원래 x에 대한 분포를 잘 써놔야 x 바에 대한 것들도 찾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토탈 1이다. 자, 여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고요. 얘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소수로 좀 처리를 해볼게요. 0.1에서 0.25를 뺀다. 그러니까 0.15. 그 다음 0.2에서 0.25를 빼니까 0.05. 뭐 분수로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3은 0.3에서 0.25뺄 거니까 0.0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X 바 P의 X 바가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요거 해석을 해볼까? P의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눴더니 요게 크기가 2짜리로 뽑았으니까 2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럼 이 친구는 P의 X1 더하기 X2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표본 평균에 대한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합에 대한 걸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X1 더하기 X3, 아니 X2, 요거에 대한 구성은 1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이어도 되잖아. 그지? 또1 더하기 얼마? 2이어도 되잖아. 그 다음 또1 더하기 3이어도 되겠죠? 순서는 나중에 고려하자. 자, 그 다음 뭐가 오면 돼요? 2 더하기 2가 오면 되겠죠. 괜찮지? 지금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확률들만 처리해주면 되겠다. 1과 1이 만나면 0.15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400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 저거 뭔가 100에 대한 거나 분수의 형태로 좀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100분의 15니까 요거는 원래 20분의 3이거든요? 근데 요게 두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20분의 3짜리의 제곱, 400분의 9가 될 겁니다. 자, 얘는요, 100분의 5잖아요. 그럼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가볍게 20분의 1로 처리해 놓고, 그러면 이 친구는 20분의 3과 20분의 1. 근데 그게 순서 바뀐 것까지 곱하기 2. 그러면 400분의 얼마? 6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확률 구하는 거야. 자, 3에 대한 건 100분의 5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20분의 3에다가 뭐 값은 똑같지만 식을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자, 2에 대한 것도 하게 됩니다. 2 아까 얼마였었어요? 20분의 1 제곱 얼마? 400분의 1이겠구나. 괜찮지?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400분의 1, 6, 7, 13, 22.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거랑 뭐랑 곱하라고 했어? 400이랑 곱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곱해주면 정답은 22가 됩니다. 할만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사실 여기 뒤에 있는 파트는 뭐 너무 많이 했던 형태니까 크게 어렵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뭐요 정도? 여기에서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눴을 때의

단계식을 이용해서 내가 순서상을 짠다. 뭐 요거 근데 많이 했잖아. 우리 표본 평균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건 요겁니다. 우리가 절대값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절대값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가 제일 작은 값으로 빨리 바뀌는지를 체크해서 얘가 순차적으로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뭔가 퍼진다라는 느낌으로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서 해당하는 k값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했던 파트였어요. 그래서 29번 해결해 봤고요. 막 문제가 조금 길긴 했으나 뭐 아이디어적으로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지? 저것도 만약에 제가 설명한 아이디어 말고 그냥 K에 대한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원래 절대값의 부등식 해결하듯 그냥 하면 뭐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뭔가 새롭거나 여러분들이 처음 보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자, 29번까지 했고요. 마지막 30번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길지만 구조화를 하면 간단해요. 숫자 1, 1,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A와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B가 있더라. 그냥 상황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A. 여기 1, 1, 2, 2, 3. 그 다음 B. B는 1, 2, 3.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상이면 이런 것들 구조화하기 딱 좋잖아. 3 이상. 그럼 뭐예요? 3, 4, 5, 6. 3분의 2야. 그러면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에다가 넣는다. 아, A에서 B로 옮기는구나. 한 개를. 간단하죠? 그 다음,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그럼 얘는 3분의 1이다.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B로 옮기는 건 맞아. 근데 몇 개? 두 개를 옮기는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는 걸 문제를 길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지? 자, 근데 이 시행을 몇번한 후에, 한번한 후에, B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냈더니, 그러니까 한번 했다는 건첫 번째 걸로 시행 결과가 나왔을 수 있고, 혹은 두 번째 걸로 시행 결과가 나왔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B에서 뭘 꺼낸 거야? 한 개를 꺼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기에서 B에서 한 개를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20에 적힌 숫자가 뭐였대요? 3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렇게 한 시행의 결과에서 B라는 데에서 하나를 뽑아서 뭐가 나오는 형태를 봐야겠구나. 3이 나오는 형태를 봐야 되겠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A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적힌 수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 6이어야 된다. 지금 A에는 합이 얼마예요? 4, 6, 9죠, 9. 그러니까 9라고 하는 데에서 내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이 얼마여야 된다고? 6이어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 9였는데 거기서 얼마가 빠진 거야? 3이 빠진 거야. 그럼 3이 한 번에 빠질 수도 있겠고, 1, 2가 합쳐서 빠졌을 수도 있겠구나. 문제에 다 답이 있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케이스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걸로 한번 가볼게요. 3분의 2에서 내가 숫자가 3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냐면 내가 한 개를 옮기긴 옮겼어. 근데 그한 개를 옮긴 게 3이었을 수도 있고요. 3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케이스를 좀 나눠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자. 이 안에서 첫 번째 거. 일단 3분의 2로 가는데, 이때 A에서 B로 간대요. 근데 이 안에 케이스가 3이 아닌 게 있고, 3인 게 있다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딱 꺼낸 게 뭐여야 돼요? 그렇지. 여기서 꺼낸 거는 3이어야 돼. 자, 가보자. 여기 3분의 2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A에서 뽑을 거야. 몇 개를 뽑아야 돼? 한 개를 뽑아야 돼. 근데 3이 아닌 걸 뽑는다. 그럼 전체 몇 개예요? 전체 몇 개야? A에. 5개 있잖아. 5개 중에 3이 아닌 거니까 4개. 얘는 3이니까 얼마? 5개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옮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3이 추가가 된게 아니라 1이나 2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B에는 지금 주머니에 몇

몇 개가 생겨요? 일단은 네 개. 근데 그네개 중에 3이 확률적으로 얼마야? 하나잖아. 그래서 5분의 4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을 해야 되겠죠. 얘는 3을 옮겼잖아. 그러면 5분의 1에다가 내가 3을 넣었는데 전체는 일단 4개야.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돼버려요? 2개가 돼버리죠, 3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3분의 1로 내가 어디에서? A에서 B로 몇 개를 옮겨요? 2개를 옮길 거야. 그죠? 근데 여기도 이제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나한테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3이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걸로 가면 됩니다. 얘는 3이 포함된 거. 괜찮아?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몇 개를 옮겨야 된다? 두 개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3이 아닌 걸로만 구성을 한다. 전체 몇개 중에서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 근데 3을 빼고 두 개를 구성을 해야 돼. 그냥 얘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3 하나를 고정으로 뽑고 나머지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럼 네 가지 경우지. 됐을까? 자, 그리고 그 다음도 중요해. B에 지금 몇 개가 왔을까요? 두 개가 옮겨졌잖아? 그럼 다섯 개야. 근데 그 다섯 개 중에 3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얘는 다섯 개 중에 하나더라. 자, 얘도 두 개가 옮겨지긴 했는데, 3도 포함돼서 옮겨졌죠? 그럼 다섯 개 중에 몇 개가 있더라? 3이 두 개가 있더라. 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 넣는 거예요? 분모에 넣는 거야. 자. 분모에 들어갈 때는 저 앞에 있는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3분의 2까지. 따라서 3분의 2에 첫 번째 라인, 5분의 4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4분의 1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 3분의 2에 5분의 1이 와야 되고요. 4분의 2가 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3분의 1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 얘는 계산 바로 해주자. 얘는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입니다. 5분의 3에 5분의 1이야. 그 다음, 밑에 건. 3분의 1에. 얘도 계산 바로 할까요? 10분의 4니까 처리하면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그 다음 뒤에도 5분의 2가 되겠구나. 제가 이런 유형을 뭐라고 불러요? 스텝 바이 스텝. 단계만 잘 밟아나가면 답이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조건부 확률의 처리지만, 그냥 문제에서 구성하고 있는 어떤 형태를 내가 수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수학에서 뭐 모델링 막 어렵게 표현하는데 모델링까지 안 가고 그냥 구조화하는 거다. 응? 문제 제시되어 있는 걸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보기 쉬운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률 같은 게 직접 문제 풀 때에도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가야 돼요. 막 뭔가 문제 풀이에 있는 풀이집 따로, 뭐 내가 생각하는 거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석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우선 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게 프리집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집보다 좀더 간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조만 잘 짜놓으면 뭐 어때요? 그냥 읽을 때도 그냥 쭉쭉 읽히고, 숫자에 대한 계산도 어렵지 않게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분모에 대한 건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채워야 될게 뭐죠? 그치, 이때 보는 거야. 분자. 주머니 A에 들어있는 모든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뭐여야 된대요? 6이어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밑줄 치고요. 얘는 빠지는 것만 생각해. 합이 6으로 남아야 된다. 그 말은 얘를 한개 옮기잖아요? 무조건 뭘 옮겨야 돼? 3을 옮겨야 돼. 만약에 두 개를 옮기잖아요? 무조건 1과 3을 옮겨야 돼. 아니, 1과 3이 아니라 2. 이렇게. 그래야 합이 6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만 라인을 찾아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개 옮기는 거였으니까, 요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뭘 옮겨야 된다? 3을 옮겨야 된다. 그럼 요 라인이야, 요 라인. 그지? 그래서 요 위에다 써요. 3분의 2에 한 개를 옮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조건 3을 옮겨야 된다고?

5분의 1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3을 또 뽑는다. 그 뒤에, 요게 지금 한개 옮긴 거. 자, 두 개를 옮겨야 되는데, 이때는 3을 포함시킨 걸 빼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안에 있는 확률이 조금 다를 수 있어. 왜? 여기에 있는 이 4컴비네이션 2라고 하는 거는요, 순서쌍을 다 적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1과 1, 1과 2, 2와 2.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개를 뽑아야 되잖아. 아니, 두 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3을 빼놓고 뽑을 거니까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별해서 뽑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거뭐 서로 다른 걸로 인정해가지고 처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들 중에서 내가 실제 빠져야 되는 건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요거.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에 있는 숫자의 구성만 보시면 돼요. 내가 실제로, 여기는 몇 개예요? 6개인데 왜 여긴 3개입니까? 아니, 6개가 나오는 건 1, 1, 2를 다 다르다라고 가정하고선 계산을 했기 때문에 6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계산할 때이 1, 2에 대한 구성으로 서로 다른 걸로 인정하고 체크하면 돼요. 그럼 몇 개일까? 1에서 하나 나오고요. 2에서 하나 나와야 돼. 근데 1이 두 개의 종류가 있고 2가 두 개의 종류가 있다? 그지? 2 곱하기 4개 맞아요. 4개.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써볼게요. 차례대로. 3분의 1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10이야. 근데 10분의 4야. 그래서 얘는 5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와요? 5분의 1이 오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얘가 몇개 이동했을 때다? 두 개의 이동을 했을 거고, 얘는 1과 무조건 2를 이동시킨 거다. 그래야 합이 6이 된다. 자, 약분합니다. 쭉쭉 두 개씩만 약분할게요. 왜? 뒤에는 좀 다르거든? 이렇게. 자, 그래놓고 여기도 좀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해볼까? 여기. 그 다음, 여기도 5. 다 없어지고요. 여기는 남겨. 여기도 남겨. 그럼 분모는? 2에다가 1을 더할 거니까 3이고요. 그 다음, 5분의, 여기 5분의 3이고, 5분의 4잖아? 5분의 7이에요. 자, 위에 있는 것도 5. 없어져요. 1. 5분의 2. 따라서, 5분의 15였으니까, 15 더하기 7 하면 얼마예요? 22가 될 거고요. 얘는 5분의 5가 될 거니까, 7.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당연히 결과값 얼마? 22분의 7일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요거에 대한 p 더하기 q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개 그냥 더하시면 되겠죠? 22 더하기 7을 해서 29 찾아내면 끝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사실 이렇게 구조화해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 요 포인트였어요, 요 포인트. 내가 두 개를 이동시키는데 두개 이동시킨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모두를 다 분자에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내가 원래 있던 합이 9였기 때문에 그 9에서 없앨 수 있는 건 3이라고요. 그래야 문제의 조건에 딱 부합하는 거잖아. 그럼 3을 뺀다는 건한개 옮길 때가 있겠고, 두개 옮길 때가 있을 건데 두 개에 대한 건 1과 2를 동시에 옮겨야 되니까. 여기에서 내가 1과 2에 대한 걸 하나씩 뽑는다는 개념이랑 똑같죠?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4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요 4C2 안에서 또 세분화된 거그 중에 일부만 꺼내서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약분하기 전에 10분의 4였으니까. 원래는 10분의 6이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확률할 때 조금 어려운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을 분모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 중에 선별해서 몇 개만 뽑아서 분자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내가 크게 크게 덩어리 자체로 해서 구했는데 분자에 올라갈 거는 그 덩어리 안에서 또 세분화되는 것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건 계산을 정확히 해줘야 우리가 분자에 있는 걸 처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조화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였을 순 있으나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는 꼭 익히셔야 돼요.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독립시행 파트와 그 다음에 이

접근 확률이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 독립시행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곱셈 정리. 그죠? 그러니까 곱셈 정리에 대한 것과 접근 확률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건 구조화를 잘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5회분, 제가 지금 1회부터 5회까지 다 확률과 통계는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건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내가 얼마만큼 100분 동안 30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냐. 이거에 대한 연습이 제일 첫 번째 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회차를 풀어가면서 그게 감각적으로 조금 잘하게 된것 같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좀 긴가민가하다. 내가 문제를 푸는 순서라던가 문제에서 골라내야 되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친구라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다양하게 또 뽑아서 시간 맞춰서 푸셔야 됩니다. 자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익숙해진다고 하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풀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학교에 있는 그 작은 책상, 그 위에서 스탑워치 딱 놓고 100분 동안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간 자율학습 시간 아니면 공강 시간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그 시간 활용해서 귀마개 딱 꽂고요. 100분 동안 맞춰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실제 실력이 늘 겁니다. 아셨죠?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입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또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미적분 차윤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5회차 미적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강좌하고 다르게 쌤이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문제 풀이 자체가 실전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풀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완벽한 풀이보다는 실전에서 중간에 약간은 비약은 있지만 떠올리기 쉬운 풀이,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풀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데 뭐가 정답이고 뭐가 왕도냐, 사실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건 뭐냐, 많은 경험을 하고 수학은 다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실력이 늘고 이게 점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다양한 풀이를 흡수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5회에 하고 싶은 한마디,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은 바로 이겁니다. 편식하지 말기. 먹는 것에 편식이 있다고 하면은 공부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좀 싫어하는 거는 조금 버리고, 수학 같은 과목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온 단원이 있고, 가벼운 연산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약간 강약이 조절되어 있는데,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그랬었어요.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 좀 자주 보게 되고, 좀 싫어하는 거는 미루다 보면은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력차가 더 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 과목, 전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뭐

1단원이 좀 쉬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제가 됩니다. 미분의 활용 같은 경우는 되게 볼륨도 크고 중요해. 그래서 문제가 다수 나오는 게 아니야. 다만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출제도 밸런스 있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도 편식하지 않게 특정 단원에 너무 집중해서 하고 특정 단원 아예 그냥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보잖아. 선생님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무슨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EBS에 보면은 수능 완성이 2학기 때 나오는데 수능 완성에 보면 뒤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편이 있고 실전편이 있으면 그 수능 완성 안에 모의고사가 여러 회분이 있어요. 보통 5회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가 있어. 그러면 느낌이 수능 완성에 있는 모의고사는 왠지 조금 그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의고사 봉투에 딱 들어가 있는 거는 각이 잡혀 있으니까 되게 막 열심히 만들고 되게 퀄리티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뭐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또 누가 추천해주고 하면은 무슨 무슨 모의고사는 퀄리티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수능 당일에 출제되는 모든 문항은 시중에 출간된 모든 모의고사를 검수해서 유사한 내용들이 있으면 배제를 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문제, 아무리 좋은 모의고사가 있어도 문제 똑같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좋은 모의고사라고 배워갈 게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연산이 복잡하다고 해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다뤄보면서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문제를 푸는 지구력이나 체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좋은 것만 골라서 맛있는 것만 먹지 마시고 다양하게 경험을 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5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회 마지막 30번이 남아있는데 요거 풀고 5회 진행을 할게요. 4회 같은 경우는 28, 29번이 되게 좀 복잡했어. 시간도 많이 걸렸고. 상대적으로 30번이 조금 더 풀만합니다. 자, 30번 바로 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fx는 0 이상이고요.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는 연속이다. 질문이 2라고 t에서 곡선 y는 fx의 길이를 ht라고 하는데 곡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ht는 인테그럴 1부터 t까지 루트에 1 플러스 f 프라임 x 전체의 제곱 dx. 자, 이거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뭐 설명을 따로 하고 말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와 있고, 문제에서 원점과 t, ft 사이 거리를 gt. gt는 뭡니까? gt는 루트에 0,0과 t, ft 사이 거리니까 t의 제곱 더하기 f't 전체의 제곱.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 gt랑 ht가 요두 개가 이만큼의 차이가 성립한다. 그랬을 때 fx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것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로 뭔가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겁니다. 식은 되게 간단하죠. 우선은 편의상 쓸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f'x는 그냥 f'이라고 쓸게요. 치환이야, 치환. 그 다음에 fx는 그냥 f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아, 선생님은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여기다가 2를 더한 게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식을 써볼게요. 일단 인테그럴 1에서부터 t까지 루트에 1 더하기 f'의 제곱 dt 더하기 2가 더하기 2가 루트에 t제곱 더하기 f'의 제곱. f가 프라임이 아니네요. 미안해요. 이거 F네, F. 자, 요거랑 원점 사이 거리니까, 그렇죠? 이건 F의 제곱. 네, 이렇게 식을 쓸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걸로 이제 어떤 정보를 얻는 거야. 우선은 윗끝, 아랫끝 같다는 걸 이용해서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니까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루트에 1 더하기 F1의 제곱이 되어서 우리는 F1이 루트 3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fx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f1의 값을 하나를 구했고, 그 다음 이걸로 이제 우리가 fx를 구하고 싶은데, 그죠? 질문이 f3루트3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윗끝 아래끝 똑같다로 식하나, 양변은 미분해서 식하나. 그래서 요거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f 프라임 t의 제곱이야. 그냥 선생님 편의상 f 프라임 t를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요거를 제곱합니다. 괄호까지 쓰면 너무 복잡하게 돼. 아 루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t 전체의 제곱. 요거 2는 사라지고요.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붙어 있고 루트에 t의 제곱 더하기 f t의 제곱이고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2t 더하기 2ft f't 이렇게 됩니다. 아우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2가 사라지고 어쨌든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fx를 구하는 겁니다. 자 루트가 분모에 있으니까 곱하시고 양변을 제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곱한 다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f'의 제곱 더하기 f' 제곱의 f의 제곱 더하기 f의 제곱. 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좌변이. 오, 상당히 복잡하네. 우변은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제곱하는 거니까 t의 제곱 더하기 f제곱 f'의 제곱 더하기 2tf의 f'.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막 괄호 쓰고 t 쓰면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면은 이제 시험지 여러분들이 푸는 거니까 여러분이 혼동이 안 되면 돼.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쓴 이유는 실전에서 이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대한 간결하게 알아볼 수 있게 쓰시고 t제곱 f'제곱 f제곱 f'제곱 f제곱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거 남아 있는데 요거 넘기시면은 이 식이 tf'-f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입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거예요. t 곱하기 f't는 ft인 거야. 요거가 나와 있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미분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뭐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찾기 위해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요거 나눠 가지고 양변을 적분해 보면 됩니다. 자, 요 식은 ft분의 f't는 t분의 1. 요 식의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 식이 ln ft가 되고 양수니까 뭐 굳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적분하게 되면 ln t 플러스 네,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f1이 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죠?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f1이 루트 3이니까 ln 루트 3은 0이고 그래서 c가 ln 루트 3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식은요 ln t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ft가 나오게 됩니다. 루트 3t예요 그냥. 됐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야? f 3루트 3 물어봤으니까 3루트 3 곱하면은 f 3루트 3은 네, 9가 나오게 되는 상당히 뭐랄까 좀 독특한 30번 문제고요. 일반적인 수능 30번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좀 평범한 편이고 연산이 살짝 있는 그런 문제죠. 정답은 9. 자 이제 마지막 5회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노하우를 다 이 5회에 쏟아부어서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자 선생님은 또 마찬가지로 초반부의 평범한 문제들은 속도감 있게, 후반부는 좀 꼼꼼하게 자 합니다. 2, 3번. 리미트니 무한대로 할 때 이 값을 구합시오.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네. 정답 얼마입니까? 1분의 4니까 4가 되겠죠. 이런 거는 뭐 1초 컷입니다. 두 번째, EX제곱 사인 X가 FX 했을 때 요걸 구하는 건데 이거 딱 보는 순간 F'파인 거 맞니?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FX를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f'. 여기다가 파이 파이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사인 파인 0이니까 사라지고,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므로 이 값은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것도 괜찮네요. 5회에서 초반부는 조금 난이도가 평범하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부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빠짐없이 계속 부피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수능도 그렇습니다. X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일 때 그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지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이런 공식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X축, Y축, X는 4분의 파이까지니까 정답은, 문제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거를 제곱하면은 시컨트 제곱 시컨트 탄젠트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시컨트 X 탄젠트 X dx. 자, 그런데 이거 적분 그냥 공식으로 외웠잖아요. 뭐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입니까? 당연히 탄젠트고요. 뭐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입니까? 당연히 시컨트입니다.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4분의 파이 대입하면 1이고요. 시컨트 4분의 파이는 루트이고요. 0을 대입하면 0이고 0을 대입하면 1이니까 아래 끝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다른 회차보다 초반부가 괜찮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6번.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T는 K에서 요것 사이의 거리가 최소이다.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이런 그래프는 뭐 대강 뭐 이런 그래프입니까? 뭐 이런 직선입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2의 X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떤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선생님이 무슨 이런 그래프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요거 직선과 이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이니까 뭡니까? 요거 사이의 임의의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한 다음에 이거를 당연히 t에 관한 함수일 테니까 미분해가지고 극소값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미분법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러면 거리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넘기면은 루트 2x 플러스 y는 0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니까 루트의 2 플러스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x자리에다가는 요거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5,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해놓을까요? 루트 2, 2의 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플러스 y자리는 2의 코사인 제곱 t. 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둘 사이 거리인데 이 둘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t에 관한 함수에 t에 관한 함수 맞습니까? 그러니까 t에 관한 함수에서 질문이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인지 최소가 되는 순간에 t를 구하는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 문제는 지금 k, 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예요? 이거 극소가 되는 순간 구하시면 돼요. 극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f't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매개변수를 삭제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거 xy를 곱하면은 2의 1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자연상수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t를 없애서 풀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 t를 소거할 수 없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t가 있는 상태로 선생님 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f't를 구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놨을 때. 그럼 당연히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요 분모는 그냥 그대로 있고요. 요 분자만 미분하면 됩니다. 자, 이 분자에서 여기 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괄호를 쓴 다음에 할게요. 네. 이거 그냥 합성함수 미분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요것만 이렇게 쓸까요? 요게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요 앞부분은 2의 2분의 1 더하기 사인의 제곱 t. 여기 쓰면 어때요? 요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2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 t. 그 다음에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하고 미분하면은 두 배의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걸 미분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2의 코사인 제곱 t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곱하기 두 배의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괄호 쳐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능형인 걸 찾는 건데, 자, 문제 조건을 보면은, 자, 보세요. K가, T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지금 이 빨간색으로 있는 이런 부분은 공통으로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능형인 걸 찾고 싶은데, 이 빨간색 파트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요, 정리하면은, 루트에 2 플러스 1에 두 배의 사인 t, 코사인 t라고 쓸수 있고, 이 나머지 파트를 쓰시면 2에 2분의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t, 마이너스 2에 코사인의 제곱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능형인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는 이게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치수 파트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사인의 제곱 t, 이퀄 코사인의 제곱 t고요. 이거 물론 넘겨서 막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미,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미 알고 있죠. 특수각 중에서 사인 제곱에 2분의 1 더한 게 코사인 제곱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 얼마야? 6분의 파이가 되면 사인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이고요. 코사인 제곱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 제곱하니까 4분의 3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 t의 값이 k의 값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6번을 풀었고요. 이 문제가 이제 3점짜리 문제잖아요. 3점짜리 문제는 그냥 3점짜리스럽게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현학적으로 풀지는 않을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네 문제, 27번부터. 오히려 26번이 조금 더 복잡하고 27번은 할 만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27번. 첫째 항이 4인 등비수열. 오케이. 합을 SN. 근데 그 등비수열의 합을 요걸 3분의 16으로 뺀 것의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수렴 조건에 의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이 수열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3분의 16은 0이라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뭐 등비급수건 무슨 급수건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첫째 항이 4의 공비를 r이라고 놓으면은 요거 뭡니까? 이 등비급수잖아요. 그러니까 1-r분의 4인 거잖아요. 이것의 마이너스 3분의 16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넘기고 약분 문제 아까 이렇게 4가 되고, 넘기고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 4-4r은 3이고요. 넘기 넘기니까 r은 4분의 1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뭐야? 요것의 값을 계산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요 계산하는데 일단 sn부터 한번 볼게요. sn부터. sn. 첫째 항이 4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은 1-4분의 1에, 첫째 항은 4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분의 4니까, 여기 가면은 3분의 16,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4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3분의 16 물어봤는데,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SN인데 3분의 16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그럼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4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데요.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등비급수니까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입니까? 4분의 1. 첫 번째는 얼마입니까?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 구하면 4분의 3분의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9분의 16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20, 그러니까 23, 24, 25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죠.
26번.

살짝 복잡했죠. 27번도 다른 회차 27번보다는 풀만했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보통 이걸 의도적으로 강약을 조절해. 28, 29가 어려우면 30번은 조금 난이도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6번이 좀 어려우면은 27번은 조금 평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문제를 푸는데 4점짜리 초반부가 좀 되게 어려워.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고난도 문제들이 평소 고난도보다 조금 덜 고난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없어요. 처음에 쉬운 문제도 어렵고, 어려운 문제도 어렵고, 최고난도 문제는 더 어렵고, 이런 시험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알겠니? 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28번. 자, 문제를 보니까 양수 t에 대해서 함수 fx가 야,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요런 그래프입니다. 요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죠? t가 변곡점이고 양수 t니까 뭐 이런 데가 y축 이렇게 있죠. y축이. 네,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함수가 y는 fx이다. y는 fx와 y는 kx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니까 뭐 요런 개념 y는 kx겠죠. y는 kx. 그래서 그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 이런 점 p가 있습니다. 요런 점 p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점을 그냥 선생님이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질문이 그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가 6 곱하기 2의 6분의 t 제곱이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gt라고 한다. k는 뭡니까? 기울기야, 기울기. 요 k가 gt라고 한다. g 프라임 6을 봅시다. 일단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지배하는 식들을 다 한번 써볼게요. 이 알파가 뭡니까? 이 알파가 y는 kx랑 요 식이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알파 빼기 t의 세제곱은 k 알파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y는 fx와 y는 kx의 교점이니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알파가 상수야, 변수야? 이 교점이 일정합니까, 변합니까? 당연히 변하죠. 그러니까 이 알파는 사실은 t에 관한 함수야. 알파 t라고 쓰는 게 맞죠. 그죠? 그다음 k가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k도 상수가 아니라 변수죠. 아까 k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 요걸 만족하는 k가 결과적 문제에서 gt라고 했기 때문에 K도 T에 관한 함수, 알파도 T에 관한 함수입니다. 여기 T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선은,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이걸 미분해 볼게요. 여기는 3 곱하기 X-T의 제곱이 돼요. 요 X가 미분하게 되면. 근데 이게 6 곱하기 2의 6분의 t 제곱이 되는 그때의 요, k 값. 그죠? 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k 값. 당연히 이 x는 뭡니까? 알파일 때. 그게 문제에서 gt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식을 만족할 때의 k 값이 gt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k 값이 gt인 겁니다. 그때 g 프라임 6을 구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파도 t에 관한 함수고요, k도 t에 관한 함수입니다. 모르는 문자는 알파 t 있으니까 아이 식을 연립해가지고 일단 알파를 소거해서 k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드시면은 끝나겠구나. 이런 식이고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일단은 요거 33 정리를 하면요. 2가 남아서 먼저 식을 전환해볼까요? 알파 빼기 t의 제곱은 2의 6분의 t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알파 빼기 t가 그러면 2의 1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뿔마가 들어가는데 이 알파가 t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알파 빼기 t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를 구한 거야? 이 알파 값을 구한 겁니다. 알파가 t에 관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거 넘기시면은 t 플러스 2에 1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으로 깔끔.

꼼꼼하게 알파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g' t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k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 자, 일단 요거의 세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식의 좌변은 요거 세제곱하게 되면은 2의 4분의 t 플러스 2분의 3제곱 equal 그때 k가 뭐라고요? gt라고 해요, gt. 그리고 그때 알파가 뭐라고요? 여기 있네요. 곱하기 t 플러스 2의 1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gt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파가 사라졌잖아요. 자, 마지막 질문이 뭐라고요? g'6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미분해가지고, g't의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갖다가 t로 미분하게 되면은, 요 식은 2의 4분의 t 플러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ln이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4분의 1.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은 g't 곱하기 t 플러스 2의 1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 미적분은 계산량이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4점짜리 문제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GT 곱하기 1 플러스 2의 1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ln이 곱하기 12분의 1. 아우, 계산량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t에다가 이제 얼마 대입할 겁니까? t에다가 6 대입하면 되는 거야. t에 6 대입해 볼게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4분의 6이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3이야. 2, 3제곱은 8이니까 8 ln이 곱하기 4분의 1 equal g' 6 t에다가 6 대입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 2 더하기 6 하니까 곱하기 8 더하기 G6. G6을 계산해야겠다. 6 대입하게 되면 또 2. 2ln이. 6분의 2ln이 더하기 1. 1 더하기 6분의 1ln이. 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6만 계산하면 되겠죠. G6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6을 대입하니까 좌변은 8이고요. G6이고요. 여기다가 6 대입하니까 여기는 1, 여기는 6 하니까, 2의 1제곱이니까 2죠. 2 더하기 6 하니까 곱하기 8 해서 G6이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아우, 요 나머지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ln이 마이너스 6분의 ln이니까 6분의 11 ln이 그 다음에 이거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equal 8 G' 6이 됩니다. 양변을 6으로 나누고 분자 아 8로 나누고 분자분모 6을 곱하게 되면은 G' 6은 68에 48분의 11 ln이 마이너스 분자분모 6이가 6.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되게 복잡한 연산이 마지막에 남아 있었습니다만 뭐,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답이 살짝 틀리더라도 객관식 보기를 보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28번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풀만합니까? 마지막 회차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자, 29번. 시험의 난이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줄까? 잠깐만 해줄게요. 29번, 30번이 남았습니다. 시험이 뭐 쉬운 회차도 있고, 뭐 수능으로 치면은 나는 인생에서 딱한번 보는 시험, 진짜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지만 사실은 그 시험의 수능을 매년 분석해 보면은 어떤 때는 평소보다 조금 쉬운 연도도 있고요. 좀 어려운 시험도 있고, 뭐 속된 말로 뭐 불수능, 물수능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시험이 쉽냐 어렵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강의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시험이 쉬우면 유리합니까? 시험이 쉬우면
문제를 풀때잘 풀리니까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야. 내가 결과적으로 받는 성적표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뭐 백분위 등급이잖아.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상대적인 집단에서의 나의 위치란 말이야. 이거는 시험이 쉬운데 다른 사람 점수가 다, 내 점수가 10점 올랐어. 다른 사람 점수 전부 다 20점씩 올랐어. 이면은 나는 시험을 오히려 쉽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죠. 반대로 시험이 어려워. 그랬던 적이 최근에도 몇번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 당연히 문제를 풀때 시간도 부족하고 잘안 풀리니까 되게 막 학생들이 정말 막좀 기분이 다운되고 정말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이유로 내가 평소 점수가 한 10점 떨어졌어. 근데 다른 나랑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떨어졌어. 라고 하면은 나는 그 시험을 잘본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볼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중간에 느낌이 오잖아. 아, 평소보다 한 절반 정도 풀었는데 속도가 잘안 난다. 또는 너무 속도가 안 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 이빨 꽉 깨물고, 시험이 좀 어렵네? 다른 사람들도 어렵다고 느끼겠지. 여기서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추거나 또는 평소랑 비슷하게만 봐도 나는 어쩌면 놀라운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되게 잘 풀려. 그러면은, 설마 나,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평소보다 시험이 쉬울 수도 있겠구나. 실수를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더 집중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평소보다 난이도가 풀만한 5회차 지금 풀고 있습니다. 29번, 30번 할게요.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수투랑 통합형 문제인데, 수투에서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읽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가 0이 되는 값이 0하고 3뿐이다.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중에서 f'이 0이 되는 게 3개 있는 그래프는 이런 꼴이죠. 2개 있는 그래프는 이런 꼴입니다. 하나 있는 그래프는 뭐 이런 꼴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0하고 3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만약에 이 그래프라고 치면은 요 때가 0이고 요 때가 3인 거지요. 이때가 0이고 요 때가 3인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F3이 F0보다 크고, 근데 F3이 작고, 이건 F3이 더 크니까, 아, 요건 탈락이고, 요게 딩동댕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F0이 0이니까, 아, 여기가 X축이구나. 이런 그래프죠. 됐습니까? 수투랑 통합형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 이 점, 이 점, 요 점, 몇대 몇이에요? 선생님이 고2 과정 올림푸스 강의할 때도 이거는 고2한테도 설명해 줍니다. 상위권 학생이 되려면 당연히 알아야 돼요. 몇대 몇입니까? 이거 3대 1인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으면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게 3대 1이기 때문에 이 점이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1호부터 이 4차 함수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축하고 0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는데 0일 때는 삼중근이어서 x세제곱에 x 빼기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무조건. 뭐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이 가나 조건만으로 그냥 불필요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야지만이 29번, 30번을 풀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할 수가 있어. 다시 말하지만 고난도 문제를 잘 풀면 시험 잘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평범한 문제를 빠르고 실수 없이 풀어서 시간 확보를 해야지만이 29번, 30번을 풀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꼭 공부할 것. 됐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조건. 함수 gx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거 보면서 다음에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윗끝 아랫끝 똑같다로부터 식하나. g0가 0입니다.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해서 g'x를 구하면

병환이면 또는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변곡점은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좌우에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f'x가 0이 되면 끝이 아니라 좌우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이고 3이었는데, 0 근처에서는 증가해서 증가로 가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3에서는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거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가기 때문에 부호가 바뀝니다. 따라서 A는 3이 되는 거를 알수 있고, 지금까지는 뭐 미적분이 통합되어 있긴 합니다만 수투의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그런 문제였고요. 질문이 인테그를 0부터 A까지 f 더블 프라임 gx의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건 적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f 더블 프라임이니까 이거 한번 미분하고 또 미분해서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gx가 fx랑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gx는 g 프라임 x가 이거니까 gx니까 적분을 또 해야 돼. 근데 fx를 적분을 하기가 아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보니까 이게 더블 프라임이 있고 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무슨 적분? 자, 이럴 때는 치환 적분, 이럴 때는 부분 적분이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런데 뭐는 있냐면요, 부분 적분을 제 일감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부분 적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gx의 식은 구하기가 어렵지만 gx를 미분한 식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부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미분이 돼 있고 하나는 미분이 안돼 있어요. 근데 부분 적분을 돌리고 나면은 반대로 이거는 적분하고 요거는 미분해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부분 적분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건 적분합니다. f'x, 그럼 여기는 gx, 그리고 0부터 a입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를 0부터 a가 되고 요걸 미분하면은 f'x의 g'x dx. 자,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구하는데 계산할 수가 있지요. 일단 f'a 얼마입니까? 0이야. f'0 이것도 0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그냥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g0가 0이기도 하고. 이 뒤에 것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g'x가 뭐냐? 이게 뭐예요? 2의 fx 제곱이야. 그러면 뭡니까? f'x에 2의 fx 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는 살아 있고요. 2의 fx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0부터 a. 자, a가 방금 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여기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f3 제곱 플러스 2의 f0 제곱이 답이 됩니다. fx 이미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f0은 0이고요. f3은 3 대입하니까 27,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7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의 f0 0이니까 2의 0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2의 27제곱이 답이지요. 그래서 질문이 p 더하기 q 2의 27제곱, p는 1, q는 마이너스 1, p 빼기 q는 정답 2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29번 문제도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풀만하네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이 20번 풀었어요. 정답은 2가 되고 마지막 30번 남았어요. 30번 좀 이따 풀게요. 시험이 수능 그 출제가 되는 어떤 그 알려진 외부로 알려진 그 정보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수능은 이제 보통 대학 교수님들하고 학교 스님들이 이제 수능 출제하는 기관에 모여가지고 출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 출제하셨던 분이 올해 출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새롭게 출제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 출제 기조도 물론 약간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좀 새로운 색깔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회차는요, 수능은 올해 수능 문제인데 한 2, 3년 전에 문제랑 굉장히 그 기출 문제하고 겹치는 형태가 많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시험이 쉽다, 어렵다, 익숙하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 문제의 어떤 핵심이 되는 고난도 문제 몇 문제가
결이 과거랑 비슷하냐 아니냐랑 관계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은 작년 수능, 2020 6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가 많았어요. 특히 공통 과목에서 21번이나 22번 미분 문제라든지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굉장히 독특한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수능 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9월 평가 모의고사에 새롭게 나왔던 출제 기조가 수능에도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구나. 그러면 그에 출제된 평가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좀 교집합이 많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실제로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했던 건 수원수투잖아요. 이 미적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미적분은 사실 2022학년도 이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새롭다, 낯설다, 정말 이거는 과거의 어떤 수능과도 다르다. 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참신하고 기가 막힌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이전에 미적분이 보통 수능에서 12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입과 수학 가영에서. 12문제가 나왔다는 뜻은 절반이 거의 절반까지 미적분이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입과 수학에서의 승부처는 미적분이었고요. 그래서 미적분이 가장 많이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배점도 가장 높았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난도 미적분 문제는 정말 새로운 시도가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선택 과목으로 왔잖아. 선택 과목으로 오면 이럴 수가 없어. 확률과 통계나 기하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 비슷한데, 미적분은 주구장창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미적분 문제는 이때 나왔던 문제들의 어떤 변형인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왜 하느냐? 미적분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할까? 기출문제 푸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방금 같은 이유로 과거의 어떤 추세나 트렌드를 많이 따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만, 미적분의 기출문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양도 많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기출문제 공부를 하는 게 만만치 않아.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기출문제를 꼭풀 것. 물어볼게요. 미적분 기출문제 완벽합니까? 대부분 아니요. 수능까지 하셔야 돼. 알겠어요? 반면에 수원수투는 새로운 시도가 되게 많아. 왜? 이 전까지는 수원수투가 문이과 공통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수투는 새로운 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풀어보고 참신한 문제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도 거기에 맞춰갖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 30번입니다, 이제. 합니다. 대망의 5회, 30번. F0가 0이고 F1이 루트 3인 3차 함수. 이건 최고차항 계수가 안 나와 있네요. 습관처럼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오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생각하고 풀지 마시고 체크를 항상 해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안 나와 있네. 그러면 봐봐요. 3차 함수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D라고 놓으면은 이 3차 함수 결정하려면 미지수가 4개니까 식이 조건이 4개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조건이 2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최소한 조건 2개가 더 나와 있어야 맞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조건 2개가 깔끔하게 병렬식으로 뿅뿅 나와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평범한 난이도의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뭔가 숨어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뭐이 D 값도 0이죠. 상수항 0이니까 이런 것들 계산할 수가 있고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점 T, FT가 있다. 1,0이 있는데,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다음 조건 한번 봐볼게요. 문제에서 다음 조건이 어마어마하네. 30번 문제답게. 30번 난이도가 높죠. 0하고 1 사이의 함수 GT는 T는 2분의 1에서만 극대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0이 있고 1이 있으면 문제에서 이게 2분의 1일 때 극대값을 가지고 극소값 가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GT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A 사이에 속하는 임의의 두실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A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T1하고 T2가 다르면 GT1과 GT2가 다르다고 하더라. 이게 사실은, 어떤 수학적인 개념의 정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X 값이 다르면, T1, T2가 다르면 GT1, GT2가 다르다.

함수값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1대1 함수란 뜻입니다. 그 함수가 1대1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a의 최대값은 1이다.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부터 어디까지가 2분의 1부터 여기까지는 1대1이야. 근데 이게 넘어가면은 1이 넘어가면 1대1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수가 계속 감소만 하는 게 여기서부터는 그 다시 또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잘 몰라요. 그 뒤에 극값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1일 때 극소값이라는 것, 극소값을 가린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실제로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겠지만 확실한 거는 2분의 1일 때 극대, 1일 때 극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로부터 우리는 G 프라임 2분의 1도 0이고요. G 프라임 1도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1의 제곱이니까 함수 fx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대략 이해가 됐죠? 자, 네모 박스의 해석은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모 박스 해석은 그냥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문제죠. 여기 나와 있는 오 GT가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GT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원래는 좀 뭔가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기하학적 의미를 찾고 좀 스마트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 문제들 되게 많아. 그런데 특히 30번 같은 문제는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고 아, 이 문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푸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해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그 중에서 뭔가 좀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죠. 이런 쉽게 말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의 30번 문제는 보통 10분 안에 풀기가 힘듭니다. 그냥 답으로 직진하면 10분 안에 풀수 있지만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제 낯선 형태가 등장을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평범한 행동을 해보는 거야. 그게 뭘까요? 직접 GT를 구해보는 거야. 직접 G'T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게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냥 할수 있는 가장 평범한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1,0에 대해서 OP, AP, OP니까 O는 원점이고 지금 문제가 P가 T,FT고 A가 1,0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GT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네, 그대로. 그럼 OP는 루트의 T의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OP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더하기 FT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P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FT 전체의 제곱. 아,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걸 하면서 학생들이, 아, 내가 지금 잘못 풀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해보는 거야. 최대한 빠르게. 이거 할 거, 저거 할 고민하는 순간에 그냥 하십시오. 알겠죠? 자, FT, FT. 1, 1. T제곱? T제곱 사라지기 때문에 분자에는 2t만 남아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식은 루트 T제곱 더하기 FT 전체의 제곱 분의 2t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뭐야? G 프라임 2분의 1, G 프라임 1은 0인 걸 이용해서 어떤 식을 얻어내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함수의 몫에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G 프라임 T를 그냥 구합니다. 함수의 몫에 미분. 네. 지울게요. 쓸게좀 많기 때문에. 분모 제곱분해. T의 제곱 더하기 FT 전체 제곱분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2의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 빼기. 분모 미분 분자를 하는데 여기서 살짝, 복잡하지? 자, 분모를 미분하게 되면 쓸게요. T의 제곱 더하기 FT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잖아요.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앞에 튀어나오고요.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의 t의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이 되고요. 합

함수 미분에서 이 안쪽을 미분한 et 더하기 eft의 f't를 써주시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아, 2분의 1하고 2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런 식이 남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옮겨 쓰시면은, 자, 루트에, 아,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쓰는 겁니다. et는 그대로 쓰시고, 여기, 예, t의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분에, 그 다음에 t 더하기 ft, f't. 그러니까 x가 et 제곱 더하기 et, ft, f't라고 쓸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하고 2분의 1 대입하면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괜찮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et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썼고요. 요거 이제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쁘게 정리하는 방법은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가 좀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t 제곱 더하기 ft 전체 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분모가 t 제곱 더하기 그냥 이 f라고 쓸게요. 다 쓰겠습니다. ft 전체 제곱. 네, 잠깐만 이렇게 써야겠다. t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 네, 이렇게 루트에 t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소괄호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et의 제곱 더하기 eft의 제곱 마이너스 et 제곱 마이너스 etft f't 이렇게 되면서 et제곱, et제곱도 사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요게 g't니까 여기다가 2분의 1하고 2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냥 1부터 먼저 대입할까요? 1. 1 대입하게 되면은, 2배의, 아, 잠깐만. 이거 인수분해 할까요? 분자? 이거 분자 인수분해 되네요. eft로 분자를 묶어내시면은 여기는, 네, 괄호 열고, ft, 마이너스 EFT를 묶어내면은 TF'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분의 1하고 2를 대입할 때이 분자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2분의 1하고 2를 대입할 때 분자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F2분의 1이 0이거나 또는 f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f'2분의 1이 0이거나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은 1을 대입하면은 f1이 0이거나 또는 1 대입하면은 f1이 f1 마이너스 f'1이 0이거나 어쨌든 모르는 문자가 4개인데 식이 4개 나오면 되는데 이미 2개 나와 있고 2개 남았으니까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따라오세요. f1이 루트 3, f0가 0야. f1이 루트 3이기 때문에 f1이 0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게 성립합니다. 자, 주어진 함수를 다시 봐볼게요. 문제에서 함수 fx를 구하면 문제 fx가 f0가 0고 f1이 루트 3이야. 자, 함수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F0가 0고 F1이 루트 3이야. F0가 0고 F1이 루트 3이야. 그리고 F1하고 F'1이 똑같아. 그러면 F'1이 루트 3이야. 문제에서. 왜냐면 F1이 루트 3이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1이 루트 3을 지나고 F'1도 루트 3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데, 그렇죠? f0가 0고 f1이 루트 3인데, 그때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요 3차 함수는 뭐 대략 요렇게 생긴 3차 함수처럼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연립해서 풀어도 됩니다.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풀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fx 마이너스 루트 3x가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p라고 놓고요. x란 인수가 있고 1에서

곱하니까 x-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식을 이용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추가적으로 요것만 활용하시면 답이 됩니다. 요거 활용하는 것은 f2분의 1이 0이냐 한번 써볼게요. 요거 넘기시면은 f2분의 0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이퀄 여기는 2분의 p고요. 여기는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따라서 p는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4루트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요거실 수도 있잖아요. 계산해 보면은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한 거를 여기다가 계산해 보면은요. 실제로 모순이 나옵니다. 어떤 모순이 나오냐?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것은 또안 돼서 결과적으로 p가 -4루트 3이 되고 최종적으로 함수 f(x)는 뭐가 되느냐? 요 넘기시면은요. 마이너스 4루트 3 x x-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x가 됩니다. 질문이 뭘 구하는 문제죠? 문제에서 f-1을 구하는 문제네요. f-1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는 16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구하게 되면 15루트 3이 f-1이 됩니다. 이거를 제곱하는 문제니까 이거 제곱하면 225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67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30번까지 풀어봤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후수 강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드디어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요 마지막 강의 즈음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물론 이제 뭐 필요한 부분만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집을 한 권 끝낸다라는 건 정말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게 쉬운 문제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도가 워낙 높은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너무나도 대견하고 너무나도 저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정말 잘 마지막을 끝내봤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지금 수열의 귀납작 정의에 대한 얘기들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연결해서 문제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35번 문제가 사실은 좀 불편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A1이 마이너스 5고 A2가 10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AN 플러스 10번째 항이 N 플러스 10분의 AN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A1, A2를 가지고 A3이나 A4나 A5나 이런 애들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죠? 자, 그런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면서 이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는 우리가 AN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우선은 뭐부터 쳐다보자? 목표부터 쳐다보자. 근데 목표도 이상한 거야. K에다 1 대입하면 1의 제곱 A1 빼기 3의 제곱 A2가 되는 거야. 그리고 K에다 1 대입했더니 7A3인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쭉 써봐도 뭔가 답이 안 보여.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첨자, 즉 항의 모습을 맞춰주는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얘는 K제곱에 AK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A에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번 써보냐면 K 플러스 1의 제곱에 A의 K 플러스 1이라고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아는 모습으로 바꿔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K제곱에 AK가 있을 거고 빼기 우리는 K 플러스 2의 제곱에 A의 K 플러스 1이 있었어. 그 다음에 2K 플러스 5의 A에 K 플러스 2가 있었는데 어떻게 써보자는 거냐면 K제곱에 AK를 쓴 다음에 뒤에를 어떻게 써보자라는 거냐면 K 플러스 1의 제곱에 A에 K 플러스 1로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자, 이만큼 뺐으니까 얼마를 더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뺀 만큼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에 A의 K 플러스 1을 더해주고 여기에 또 뭐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에 K 플러스 2의 제곱에 A의 K 플러스 1이 있었고 더하기 2K 더하기 5가 있고 A의 K 플러스 2가 있었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를 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얘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얘네들을. 보면 A의 K 플러스 1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2가 되고 K 플러스 1 빼기 K 빼기 2가 돼서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2K 플러스 3이야. 그 다음에 사라지죠. 마이너스의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앞부분이 K제곱에 AK에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에 A의 K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에 요거 살짝 지울게 이제. 자, 마이너스에 2K 플러스 3의 A의 K 플러스 1이었어. 그리고 플러스 2K 플러스 5의 A의 K 플러스 2가 된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세요. 얘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해봐. 그러면 2K 플러스 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한칸 차이, 얘네들도 한칸 차이의 모습으로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에 지금 이제 뭐가 붙어 있는 모습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1부터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의 제곱 A1 빼기 2의 제곱 A2가 있고, 얘도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에 A6이고, 1 대입하면 7에 A, 1 대입했지. 마이너스 5에 A2 더하기 7에 A3이 됩니다. 1 대입한 거야. 자, 이제 2 대입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선생님이, 감사해요. 자, 여기 잘 보이게 해주셨다. K에다 이제 2 대입할게요. 2의 제곱에 A2가 되고 빼기 3의 제곱에 A3이 됩니다. 자, 여기다 2 대입하면 2는 4 더하기 3. 마이너스 7에 A 얼마가 되지? 3이 되고, A3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어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되지? 9에 A4가 됩니다. 자, 또3 대입할게요. 3의 제곱에 A3 빼기 4의 제곱에 A4가 된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 대입할게. 그러면 마이너스에 얼마가 됩니까? 11이 되죠? 자, 여기는 그러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선생님이 2 대입했지? 2는 4. 자, 여기는 3을 대입했죠? 그러면 8이 되죠? 자, 8에 A4가 될 거고, 3을 대입하면 11에 A5가 됩니다. 보세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다 더할 거야. 얼마까지 더할 거냐면 11 때까지 더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10의 제곱에 A10에 빼기 11의 제곱에 A에 11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된다? 11 때까지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23A에 11에다가 25에다가 A에 1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다 됐네.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다 사라질 거야. 그러면 얘는 1의 제곱이니까 1 곱하기 A1이 되겠지? 11의 제곱 A11이 될 거고요. 자, 얘네들도 보면 사라집니다. 그죠? 여기 아마 우리가 계산을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1, 2 대입하면

면 됐죠. 2, 3은 6. 얘가 9네. 아까부터 왜 자꾸 틀리지? 얘가 9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남은 아이는 마이너스 5a2 더하기 25a12가 남아 있고 나는 이값만 구해내면 돼. 그런데 a1이 마이너스 5고요. a2가 12라고 주어져 있는데 a에 n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n 플러스 10분의 an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a 11을 한번 보자. n에다가 1 대입하면 되죠. n에다 1 대입하면 11분의 a1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1분의 5가 됩니다. a1은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1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1분의 5가 되는 거야. 됐죠? a2가 12라서 마이너스 60입니다. 플러스 25에다가 이번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12죠. n에다 2 대입하면 12분의 a2가 되는 거야. 12분의 10이니까 얘는 얼마? 곱하기 1을 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얘네들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55니까 얘는 5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5랑 마이너스 60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3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서 정답은 얼마가 돼요? 15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 어때요? 한 칸씩 차이가 나면, 뭐, 소거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답이 찾아질 수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만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3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6번 문제는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삼각형의 넓이 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6번 맞죠? 자, 36번 문제는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an이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bn이라는 점이 있는데 an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n입니다. n 자연수예요. 이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N, QN, O의 넓이를 SN, 그리고 삼각형 AN, PN, BN의 넓이를 TN이라고 할 때, SN-TN의 1에서부터 8항까지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림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어쨌든 간에 AN이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AN이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2n-1,2n이 됩니다. 그런데 BN이라는 점도 있는데 AN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n인 직선이 있는 거야. 기울기가 n이 자연수니까 음수가 되겠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든지 해서 PN과 그리고 QN을 찾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n인 직선이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n에 X 빼기 X 좌표, EN-1이죠. Y 좌표를 더해주면 얘가 직선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X 절편 PN이라는 건 Y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야. 그럼 얘를 반대로 보내면 EN에 X-EN-1이 EN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누구로? EN으로 약분이 가능해. 얘가 1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냐면, 빼기니까 빼기 빼기죠? 죄송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1도 사라지면서 PN의 X 좌표는 EN, Y 좌표는 0이 되는 거야. 자, QN은 X가 0일 때입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요거 계산하면 4N 제곱이고, 마이너스 EN 플러스 EN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QN은 0,4N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BN이라는 점은 6N-3,6N이야. 자, 여러분 우선은 6N-3이랑 EN-1을 비교해봐. 얘는 3으로 묶어내면 EN-1이거든. 당연히 커요. 그죠? 그리고 Y 좌표가 6N이래. 얘보다도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BN이라는 아이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그래서 6N-3,6N이 되면서 어떻게 생겨지게 되냐면 여기에 BN이 있는데 문제는 삼각형 AN 그 다음에 QN,
오해

넓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요렇게 하나가 생겼고, AN이 있고, PN이 있고, BN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데, 얘가 얼마예요? SN이고, 얘가 얼마인 상황이야? TN인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에 AN이라는 아이가 EN-1,EN이고, 얘가 6N-3,6N이었거든?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러면 6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N 빼기 빼기 1이고, 얘네들을 보면은 6N 빼기 2N이니까 4N이었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4N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래서 얘를 약분하면 2N 마이너스 1분의 2N이다. 2N 마이너스 1분의 2N이야.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 그림을 잘못 그린 거야. 얘네들이 원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가 BN이었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이제 넓이가 TN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랑 만나는 직선의 교점이 AN이었고, SN에서 TN을 빼주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TN을 구하기가 불편한 상황이야. 그런데 얘네들을 보면은요, SN이 누구 안에 있냐면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아이죠. 거기서 선생님이 만약에 요 넓이를 S라고 하면 커다란 삼각형에서 S를 빼면 SN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TN이라는 아이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보라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번에는. 그럼 커다란 I에서 S를 빼면 TN이야. 그래서 커다란 I 넓이를 각각을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A는 SN 플러스 S가 될 거고 B는 TN 플러스 S가 되어서 여기서 이거 빼봐. 그러면 SN 빼기 TN이 되지. A 빼기 B랑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SN 빼기 TN은 이 커다란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차와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럼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구하기가 편한 게 밑변의 길이는 누구로 정해져 있어? EN으로 정해져 있고, 자, SN에 해당했던 A, SN을 포함하고 있던 A는 높이가 4N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TN을 포함하고 있던 이 넓이 B는 높이가 6N이었던 거야. 이거 이용하면 SN 빼기 TN은 A 빼기 B인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2N 곱하기 4N 제곱에서 2분의 1 곱하기 2N 곱하기 얼마를 6N을 빼준 값과 같아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서 얘네들 우리가 계산을 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4N 세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도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N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N은 1부터 8까지 4N 세제곱 마이너스 6N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는 실수배고요. 2분의 8 곱하기 9죠. 몽땅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이 있고요. 분모는 6이고요. 8 곱하기 9 곱하기 16 더하기 1을 하면 17이 되는데 여러분 우선 얘네들은 사라집니다. 2의 제곱 4죠. 얘도 사라져요. 그럼 8 곱하기 9의 제곱이 있고 8 곱하기 9 곱하기 17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8 곱하기 9로 묶어내면 8, 9, 72 마이너스 17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서 8 곱하기 9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고 55.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자, 55에다가 9, 8을 곱해 볼게요. 8, 5, 40, 8, 1은 8. 요렇게 되겠지? 거기다가 9를 곱하면 9, 4, 36, 9, 4, 36. 요렇게 되어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
396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넓이의 차를 계산할 때는 공통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음을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6번 문항이었고 꽤 여러분 이 개념 자체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번이었고요. 이제 우리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첫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데, 여덟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AN 더하기 2의 제곱이 8의 S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문제 자체는 뭐를 구하는 문제냐면, 여덟 번째 항, 항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 뭐라 그랬어? 하나하나 해보자. N에다가 얼마부터 대입해보자? 1부터 대입해보자.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 A1 플러스 2의 제곱은 8, S1은 곧 A1이죠. 그러면 A1의 제곱 플러스 4A1 플러스 4는 8A1이 되어서, A1의 제곱 마이너스 4A1 플러스 4가 0이 됩니다. 따라서 A1 마이너스 2 몽땅의 제곱이 0이 되면서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구해버렸냐면 2가 된다라는 건 구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뭐 N에다가 2를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A2의 제곱이잖아. A2 더하기, 잠깐만 써볼게요. 2의 제곱은 8의 S2, 즉 A1 플러스 A2가 됩니다. 얘가 2인 걸 알아서 A2의 제곱 플러스 4A2 더하기 4는 얘가 2잖아. 16 플러스 8A2가 됩니다. 그러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4A2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0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뭔가 A2의 값이 두 개가 나와. 그럼 A2가 두 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A3도 거기에 대해서 또두 개씩 나오지. 뭔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 조금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나 조건이 있고 우선은 가 조건이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항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항이 궁금한데 합이 나와 있으니까 뭐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가 조건에서 우선 볼수 있는 건 AN 플러스 2 몽땅의 제곱이 8SN이었어. 첫 번째 항 구해놨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N에다가 N-1을 우리가 대입해 보자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A의 N-1 플러스 2 몽땅의 제곱이고 8의 S의 N-1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각각의 항의 합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AN 플러스 2의 몽땅의 제곱에 A의 N-1 플러스 2의 몽땅의 제곱은 8의 Sn 마이너스 S의 n 마이너스 1은 A의 n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서,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얘가 an이니까 얘를 어디에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얘만 잘 봐봐. an의 제곱 플러스 4an 플러스 4 마이너스 8an이 되어서 an의 제곱 마이너스 4an 플러스 4가 되네. 아, 그래서 얘는 an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얘다 넘어갔죠. 그리고 빼기 a의 n-1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a의 n-1 플러스 2 몽땅의 제곱이 되어서 제곱한 값두 개가 어떻게 된 거야? 같아지게 된 거야. 그러면 an-2가 a의 n-1 더하기 2일 수가 있고요. a의 n-2가 마이너스 a의 n-1 빼기 2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n은 a의 n-1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요, a의 n과 마이너스의 a의 n-1이 같아지게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낸 거냐면, 얘네들의 모습 자체를 하나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은 우선 2야. 그런데 얘는 a의 n 빼기 a의 n-1이라고 해볼까? 얘가 4야. 이거는 뭔가 등차수열의 모습과 비슷하네. 그지? 뒤탕에서 앞항 뺐더니 4가 된 거야. 그리고 an이
마이너스의 n-1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호가 다른 모습이네. 그래서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거나 아니면 뒤탕에서 앞항을 뺐더니 얼마가 된 거야? 4가 된 거야.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S의 3n-2가 S의 3n-1보다는 작은데 얘랑 뭐랑 같다 했냐면 S의 3n 플러스 1이랑 같고 얘가 S의 3n보다는 작은 이런 모습인 거야. 나는 누가 궁금하냐면 항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 값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생각해보면 S에 3n-2야. 그리고 S에 3n-1이 있는데 S에 3n-1은 S에 3n-2 입장에서 A에 3n-1만큼만 더해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된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같으니까 사라져.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수 있냐면 A에 3n-1이 뭐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 0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얘네 둘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또다시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S의 3n-1이랑 S의 3n 플러스 1은 S의 3n-1에서 A의 3n, A의 3n 플러스 1을 더해준 값과 같아지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누가 사라지는 거야? 얘네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A의 3n이랑 A의 3n 플러스 1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합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자. 얘는 어떻게 또쓸수 있냐면 S의 3n과 S의 3n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는 S의 3n에다가 A의 3n 플러스 1을 더해주면 S의 3n이 되니까 이번에는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A에 3n 플러스 1이 뭐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냈냐면 A의 3n-1번째 항은 0보다 클 거고 A의 3n과 A의 3n 플러스 1을 더하면 0이 될 거고 A의 3n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진다라는 걸또 알아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봐봐. A1이 얼마라는 거 알아? 2라는 거 알아. A1이 2면 자, 우리 다음 번째 항은 A의 n-1 더하기 4가 되거나 아니면 AN은 마이너스 A의 n-1이 돼야 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A2는 여기다 더하면 6이 됩니다. 맞죠? 또는 A2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A2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같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니까 A2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0보다 커야 돼. 죄송해요. A2는 0보다 커야 돼. 얘가 탈락? A2가 6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2가 6이야. 그러면 이제 A3은 얼마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A3은 마이너스 6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3이 10이거나 A3이 마이너스 6이어야 되는데 A3은 어디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데 A의 3n과 A의 3n 플러스 1을 더하면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야?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선은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봐봐. A의 3n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A의 3에는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구나? 1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도 탈락했어. 자, 이번에는 A의 3이 10이야. 그러면 A4는 얼마가 되거나 14가 되거나 5 또는 A4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돼. 근데 A4라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A4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5 갑니다. 자, 마이너스 10일 때는 그 다음은 얼마가 돼? 더하기 4에서 마이너스 6이 되거나 아니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는데 A5는 어디에 해당해? 0보다 큰 거에 해당해. 그러면 얘가 A5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여기서 또 다시 갑니다. A6은 여기다 4 더하면 14. 여기는 마이너스 10인데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6은 얼마가 나온다? 14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H7은 여기다 4 더하면 18,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4인데 H7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자, H7 다음에 A8이 나오는데 여기다 4 더하면 마이너스 10이고,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근데 A8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양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덟 번째 항은 얼마? 14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문제 자체에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보면 첫 번째, 가를 통해서 우리는 n에다 1 대입하면 충분히 A1은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항에 대한 얘기인데 수열의 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어. 그러면 AN과 AN-1과의 관계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나 조건을 이용해서 또 항해 값들의 특징을 찾아냈더니 충분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37번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3n-2번째항, 3n-1번째항, 3n번째항, 3n+1번째항과의 관계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38번째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문항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뭐냐면 하나하나 차근차근이야. 그래서 K가 우선 뭐라고 주어져 있어? 정수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번째항은 A의 n번째항 빼기 K. 근데 A는 3보다 작거나 같고 2의 AN 더하기 K야. AN이 얼마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그런데 갑자기 3번째항이 주어져 있고요. 6번째항의 절대값이 주어져 있고 첫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보는 게 좋아? A3에서부터 뒤로 가보는 게 낫겠지. 자, 그러면 A의 3은 1이야.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그 다음 번째 항은 A3인 1에다가 얼마를 빼주면 돼? K를 빼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A4가 1-K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어떡하라는 거야. 자, 우선은 그러면 첫 번째. 1-K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고, 3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고, 1-K가 뭐보다 클 수가 있어? 3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번째 항은 어떻게 돼? A4에서 다시 K를 빼줘. 1-2K가 됩니다.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은지, 3보다 작거나 같은지 3보다 큰지가 중요한데, 여기다 두배 해봐. 마이너스 두배 해봐. 그러면 4가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되거든. 맞죠? 그럼 여기다 1을 더하면 5야. 그리고 1-2K.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얘네들 중에서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은지 3보다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보니 또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이렇게 나누죠. 1-2K가 만약에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2K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2가 되면서 K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렇게 되면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의 여섯 번째 항은 또다시 뭐예요? A5에다가 K를 빼주면 1-3K야. 그런데 이 A6의 절대값이 9래요. 그러면 1-3K의 절대값이 9가 됐어. 9거나 마이너스 9죠. K 정수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얘가 9면 K가 분수꼴. 마이너스 9라도 분수꼴. 그래서 다행히 얘는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1-2K가 그러면 3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그럼 2K이고 K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야. 즉,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해서 K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A6은 2-4K 플러스 K가 되어서 2-3K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2-3K의 절대값이 9가 돼야 된대. 안 되죠. 얘가 그냥 9라도 분수꼴. 얘가 마이너스 9라도 분수꼴. 그래서 1-K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탈락.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K가 뭐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알아냈냐면 3보다 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K 넘어가고 3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냐면 우선은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하나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즉 3보다 클 때, 우선 다시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A5로 갑니다. 그러면 A5는 여기다 두 배에서 K를 더하는 거야. 2 마이너스 2K 더하기 K니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잘 보면 K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K는 얼마보다 커져 버리냐면 4보다 커져. 그러면 2-K는 2를 더하면 6보다 커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큰 거야? 3보다 커지는 거야. 3보다 컸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은 또다시 여기다 두 배에서 K를 곱하면 4-K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K가 우리는 2보다 크다는 걸 알고 거기다 4를 더했으니 얘는 당연히 또 3보다 큰 거야. 게다가 4 마이너스 K의 즉 A6의 절대값이 9가 될수 있대요. 그러면 4 마이너스 K는 9이거나 4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9여야 되는데 얘네들 보면 K는 얼마? 마이너스 5예요. 얘네들 보면 K는 얼마? 1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니 K는 바로 얼마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K의 값을 구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AN으로 다시 돌아가서 AN 빼기 빼기 5가 된 거야. AN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까지 우리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배의 AN 빼기 5가 되는 거야. AN이 3보다 클 때. 우선은 A1과 A8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8로 바로 가볼게요. A의 여섯 번째 항은 아까 얼마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K가 마이너스 5니까 9였습니다. 3보다 크죠? 그럼 A의 일곱 번째 항은 두 배에서 5를 빼면 13이 됩니다. 그럼 A의 여덟 번째 항은 또두 배에서 5를 빼면 21이 되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A1으로 가는 방법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A3이 1인 걸 알고 있었거든. 여기다 A3이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 거꾸로 가는 방법. 그러면 AN은 이라고 쓰세요. 넘어가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언제? AN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넘어가면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5죠.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5를 2로 나눠주면 돼. 언제 AN이 3보다 클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갈수 있어. A2는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야. 주어진 조건 만족하죠. 1 대입하면 6인데 2로 나누면 3이야.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않아요. A2 마이너스 3과. 그러면 A1은 또 우리가 마이너스 4하면 마이너스 9. 주어진 조건 만족하죠?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라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A1은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9가 되었어요. 얘네 둘을 더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정말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위로 주어져 있는, 항의 값의 범위로 주어져 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번째 문제가 조금 계산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 요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고요.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거꾸로 추론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일 때는 선생님 이거 아까 어떻게 썼지? AN은이라고 고치고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조건들 찾아내면 훨씬 더좀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8번째 문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봤고요. 이제 3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우선은 A1은 3이고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와 너무 읽기 싫게 생겼어. 그치? 넘어갈게요. 자, 문제로 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제곱은 첫째 항이 가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래. 진짜? 그러면 SN의 제곱이 왜 등차 수열이지? 가보는 거야. 가봤더니 이렇게 주어져 있네. SN의 제곱 마이너스 S의 N-1의 제곱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 3. 그래서 봐봐. SN의 제곱에서 그 앞항을 뺐더니 얼마가 된 거야? 3. 그래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고 라고 한 거야. 그럼 첫째 항은 뭐라고 하면 돼? S1의 제곱을 찾아야 되겠네. 또 가는 거야. S1의 제곱이 어디 있을까? S1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A1의 제곱과 같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쉽게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숫자는 9였어. 자, 그러면서 수열 AN의 모든 항이 양수이므로 SN은이라고 한 거야. 자, SN의 제곱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수열로 보는 거야. SN의 제곱은 첫째 항이 9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3N에 관한 1차지. 그러면 1 대입해서 9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6. 같은지 볼게요. 3N 더하기 6.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 갈게요. 루트에 3n 플러스 6, 루트에 3n 플러스 6 마이너스 루트에 3n 플러스 3이 되어서, 자, 알맞은 수를 k, k는 9고요. fn, gn을 우리가 찾았고요. 그러면 얘는 f에 얼마예요? 11. 마이너스 g에 11을 계산하면 되지. 11 대입해봐. 루트에 39가 될 거고, 11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9,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6이 되어서 사라지고 정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39번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 빈칸 추론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에 가가 있고 여기에 나가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뭐만 쳐다보면 돼? 가에 뭐 들어갈 것이냐? 이것만 쳐다보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뭐예요?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얘잘 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얘잘 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었겠지.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뭐라고 우리가 쓸수 있는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k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잖아. 그래서 가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냐면, k 대신에 얼마 대입하는 거야?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얘 자체가 뭐가 들어가야 돼? a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어서 가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때 a에 n 플러스 1이 am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므로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도 그대로고 얘도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지금 뭐를 우리가 넣을 수 있냐면 여기는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식 자체에다가 뭐를 대입할 수 있게 되냐면, am이라는 i를 어떻게 고친 거야? a의 n 플러스 1의 모습으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고쳐낼 수 있지. 얘를 그대로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다 정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n 플러스 1이 있었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이 같다라고 되어 있고, am 자리에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a에 n 플러스 1로 묶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 봐봐. a에 n 플러스 1이 있는데 이만큼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1로 묶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m이 남아있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남아있어? 1. 그래서 여기가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에 들어갈 식은 뭘까요? 얘는 1로 갔겠지. 그러면 요만큼만 남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누구랑 곱해지는 거야? 얘랑 곱해지는데 n 플러스 1이 빠져나갔으니까 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도 빠져나가서 n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냐면 m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니다. 2도 있어야 된다. 2.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어디에 들어갈 식이냐면 나에 들어갈 식인 겁니다. am 자리에 얘만 대입하면 충분히 여러분 그대로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그래서 우리가 나에 들어갈 식도 찾았는데, 문제에서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식을 가지고 fm, gm이라고 할때 f10 곱하기 g10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10 대입하면 얼마야? 11이죠. 10 대입하면 2 곱하기 11분의 10이 되어서 얘네들 약분되고 얘네들 약분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거는 정말 주어진 거 그대로 활용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봐. 주어진 것이 있는데 am이 a의 n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어. am을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만든 다음에 공통 부분 묶어내래. 그래서 공통 부분으로 묶어내면 충분히 나에 들어갈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연산 문제였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 드디어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개념만 좀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읽기가 싫고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었을 거야. 어쩌면 이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AN에 대해서 N은 자연수야. 그러면 A1, A2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원소를 다 모았더니 마이너스 1과 1과 2밖에 없대. 뭐냐면 항의 값이 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다 마이너스 1, 어떤 애들은 1, 어떤 애들은 2인데, 1항부터 16항까지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희한하게 생겼다. 그런데 1항부터 16항까지 얘네들을 다 더하면 6이야. 근데 1항부터 16항까지 얘네들의 세제곱을 다 더하면 18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거 잘 봐. 어떤 거냐면 A1은 마이너스 1, A2는 마이너스 1, A3은 1, A4는 2,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항들이 있는 거야. 집합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16인 거야. 얘네들의 세제곱을 다 더했더니 18인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후보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밖에 없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1이 몇 개지? 1이 몇 개지? 2가 몇 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X개, 1이 Y개, 2가 Z개 있으면 다 더해서 6이래. 뭐죠?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2Z가 6이 되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세제곱을 했대. 그럼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얘도 X개가 있는 거죠. 1을 세제곱하면 1이야. 얘도 Y개가 있는 거야. 2를 세제곱하면 8이야. 얘는 Z개가 있는 거야. 다 더해서 18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 플러스 8Z가 18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왜?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니까. 6Z가 12가 되어서 Z는 딱 얼마가 있어? 두 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Z가 그래서 두 개가 있는 모습이야. 그러면 Z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랑 Y를 더하면 2가 되는데 우리는 X랑 Y랑 Z가 모두 몇 개여야 돼? 16개여야 되잖아. 16개의 항을 찾아봤으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16인데 Z는 2야.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 14가 되죠. 자, 얘 연립방정식 풀면 X와 Y가 모두 몇 개인지가 다, X와 Y가 얼마인지가 바로 나오게 되죠. 두개 더하면 EY는 16, Y는 얼마입니까? 8입니다. 8이니까 X는 뭐? 6이야. 자, 이제 끝났어요. 마이너스 1이 6개. 1이 Y개인데 Y는 얼마였더라? 8개. 그 다음에 2가 모두 몇 개? 두 개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이제 다조건 볼게요. 다조건을 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뒷항과 앞항의 차의 절대값입니다.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 자, 항은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밖에 없어요. 그럼 봐봐. 앞항과 뒷항이 만약에 똑같은 수면 차가 얼마가 돼? 0이 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대. 그리고 앞항과 뒷항의 차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봐봐. 얘네들의 차 얼마예요? 2죠. 얘네들의 차 1이죠. 근데 얘랑 얘랑 차를 해봐. 3이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항들이 마이너스 1이 6개가 있고 1이 8개가 있고 2가 2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모습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1, 1 이런 모습이면 안 되는 거야. 2, 2 이런 모습이어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2랑 같이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잘 됐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면 되냐면 2와 2 사이에는 무조건 누가 있을 수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되고 2의 양 옆에도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근데 2는 몇 개가 있는 상황이야? 두 개가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2 들어가면 안 돼. 다 됐습니다. 자, 결국은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1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마이너스 1이 6개고, 2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어떻게 생겨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냐면, 얘네들은 이제 세트로 다녀야 돼.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4, 5, 6개면, 여기에 1, 1, 1, 1, 1. 1이 5개가 들어갔어. 여기에 6개가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2, 1, 2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나 뭐 여기에 있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 1, 2니까 1이 들어가고 2,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우리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0: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가 최대한 뒤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지고 여기가 얼마였다? 1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다 절대값 취한 다음에 K에다 1부터 대입해서 얼마까지 대입해? 16까지 대입해서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은 어차피 다 1이니까 앞에 1, 2, 3, 4 이렇게 갈 거고 마지막에만 16 곱하기 2, 15 곱하기 1, 14 곱하기 2가 돼서 얘네들 다 계산하면 정답은 166이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충분히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다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요?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이 대사를 하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50강 대장정의 마무리가 되는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50강이라고 하는 강의는 사실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죠? 이게 1시간씩 50개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만 본 게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설을 따로 이렇게 복습을 하든 아니면 나름대로 또 틀렸던 거 오답 정리하든 해서 아마도 공부하는 그 시간 자체 총량으로 따지면 엄청 엄청 길었을 겁니다. 물론 문항별로 선별해서 온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50강이라는 걸 끝난 그 정확하게 끝냈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그 무언가 어떤 걸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짧은 강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 50강이라고 하는 걸 끝마쳤다는 거는요 정말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입시 여정에서요 다양한 뭐 강의들 아니면 다양한 공부들 해갈 건데 그때마다 내가 완강했던 그 성취감 그걸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딱 네 문항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네 문항에서도 또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 네 문항 정확하게 풀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꿈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의 꿈은 좀 특이하게 요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가치 있는 꿈. 제가 지금 그 49강까지는요 어떤 얘기를 했죠? 대부분 전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갔을 때 내가 꿈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꿈의 발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꿈이라는 걸 그냥 마냥 직업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그냥 뭐 교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공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교사가 되더라도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듯이 했지만 저는 그 앞에 수식어를 제 나름대로 붙였었습니다. 어떤 수식어였을까요?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전 제 나름대로 제가 담임을 하면서 학급 친구들한테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자신있게 말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꿈은 그냥 직업의 하나로서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내가 어떠한 직업인 아니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꿈을 다져가면 좀 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더 크죠.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꿈이 명확하고 꿈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힘을 줄수 있다. 꿈이 명확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슬럼프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뭐 내신 아니면 뭐 모의고사 이런 것들로 조금 좌절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고 있는 그 무언가가 명확하면 아마 금방 훌훌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꿈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아직까지 제가 이제 전공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 꿈이 그렇게까지 명확하지 않다면, 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는 힘을 좀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 네문항도 또잘 풀어야 되거든요. 56번으로 갑니다. 뭐 표가 되게 무시무시하게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는 또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만 잘 파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고등학생 중에서 임의 추출한 이런 단어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임의 추출했다. 그러면 아, 600명 중에 일부가 왔다는 건 얘는 모비율이 될수 없어. 절대.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결과가 다음 표와 같았는데 매우 만족과 만족, 그 다음에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지역의 고등학생 중에서 학교 매점 만족도 조사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된대요. 자, 근데 이 윗줄이 더 중요해요, 사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지역의 고등학생 중에서 학교 매점 만족도 조사에 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물어본 거야? 이 지역 고등학생 중. 그지? 그러면 이 P1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 여기는 임의 추출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임의 추출이란 단어가 없잖아. 이 지역의 고등학생 중 학교 매점 만족도 조사에 요걸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라는 건 모비율이란 얘기야.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에 이제 피헷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유추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문제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걸 정확히 해석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러니 얘는 P1 모비율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추정하는 거야. 몇 퍼센트로? 96%로 한대요. 됐습니까? 또 불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 P2에 대한 저것도 당연히 뭐 모비율이 되겠죠. P2 얘도 모비율이 될 거고요. 얘를 추정하는 거다. 얘는 몇 퍼센트로? 98.8%로. 좀 낯선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얘를 선택한 이유는요. 요 경계값을 좀더 편하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얘들로 식을 세워야 되는데 또 식에다 약간 어떤 조작을 해놨겠죠? 그지? 저기 봐봐. 합차 공식 쓰게끔 나와 있잖아요. 요거 한번 분리를 해볼까요? 합차 공식으로 쓰면 A 빼기 B.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얘는 C 마이너스 D. C 더하기 D가 되겠다. 자, 그럼 기존에 있던 우리가 모비율의 추정에서 얘를 더했을 때, 양 끝의 값을 더했을 때와 뺐을 때의 식이 달라지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떠올리자. A 더하기 B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나와? 그렇지. 표본 비율. P 햇의 두 배가 나와요. 그죠? 왜? 추정된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P 햇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옵니까? 그렇지. 여기에 K 값이 올 거고, 루트 N분의 P 햇, 그 다음 1 마이너스 P 햇이 이렇게 오잖아. 그리고 모비율을 추정하고요. 여기에 P햇이 또올 거고 K의 루트 N분의 P햇의 1-P햇이 이렇게 오겠구나. 그치? 그래서 얘와 얘를 A와 B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하면 이 뒤에 있는 복잡한 식은 없어지고요. 얘만 남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관계식이. 됐죠? 자, 밑에 있는 것도 하나 더 적어볼까? C 더하기 D. 얘도 당연히 E의 P 해시겠죠. 근데 여기 위에 구별되어 있잖아. 첫 번째, 여기 만족과 매우 만족과 만족에 대한 걸

내가 P1이라는 모빌로 설정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실내 구간 A, B에 대한 건 당연히 뭘로 나오겠어요? P1 hat으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EP1 hat. 얘는 EP2 hat. P2 hat.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만 따로 계산을 해보자. A 더하기 B하고 C 더하기 D만 따로 계산하면 여기에는 이 E가 그렇죠. 없어지겠죠. 따라서 얘는 이 친구 P2의 hat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도 P1의 hat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앞에 있는 거. A 빼기 B와 C 빼기 D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던 건 B 빼기 A와 D 빼기 C가 되겠죠? 근데 상관없어. 왜? 어차피 요거 마이너스 꺼내가지고 순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돼서 똑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 요 앞에 있는 식만 쓴다면 D 빼기 C분의 B 빼기 A라고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 있는 건 D 빼기 C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거야. 어떻게? 2 곱하기. 98.8에 대한 K 값, 얼마예요? 2.5가 될 거야. 그 다음, 루트. 자, N은 당연히 똑같이 뽑은 거잖아요, 표본을. 얼마? 600.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P2 hat에 대한 값을 따로 써놓겠습니다. P2에 대한 건 지금 불만족과 그 다음에 뭐예요? 매우 불만족이거든요? 요렇게야, 요렇게. 그럼 얼마가 돼? P2 hat은? 600분의 60이에요. 정리하면 10분의 1이 될 거야. 자, 여기 위에도 쓸까요? P1의 hat. 그럼 얘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600분의 96과 120을 더하면 216. 자, 6으로 약분 가능하고요. 100분의 36 이렇게 되겠다. 일단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또 꺼내야 되거든. 아, 근호 안에서 꺼내야 되니까 그냥 100분의 36으로 처리하고 뭐 약분 될수 있으면 약분 되게끔 놓으면 편하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 위에도 한번 채워봅니다. 2 곱하기 얼마가 올까요? 96%니까 2가 올 거고요. 루트 여기도 600. 자, 안에 있는 값 채워볼 거야. 얼마와? 0.1 곱하기 0.9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얘는 100분의 36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분의 36 곱하기 100분의 64. 약분해서 그 다음에 넣어도 괜찮아요. 얘를 만약에 4로 한다. 그럼 25분의 9가 될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분수로 할 거니까 25분의 9에다가 25분의 16.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요. 뭐가 됐든. 근데 뭐 소수가 됐든 분수가 됐든 정확하게 꺼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건좀 이따 계산하고요. 밑에 있는 건 뭐야? P2분의 P-hat. 그러니까 P2-hat분의 P1-hat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건 P2-hat은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100분의 36이 되겠다. 계산하면 끝나요. 자, 요렇게 약분하자. 일단 약분하고요. 여기 있는 것도 2하고 2.5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처리를 해줄게요. 얼마가 되면 돼? 0.5로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5분의 4야. 이렇게. 그 다음, 요거, 날라가.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 5와 4가 있고요. 각각에 대한 거, 요 근호만 남기면 되겠죠? 얘 10분의 1에다가 10분의 9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10분의 3이 될 거야. 괜찮니? 그 다음, 얘는 100이 남고요. 그 다음, 얘 6이 남을 거고, 8이 남을 거야.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 곱하기. 얘도 100분의 36에다가 얘는 10분의 1이 되겠다. 좀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거 한번 처리를 해보자. 요거 10, 10 먼저 약분을 좀 해주고요. 나머지 계산하게 되면 얘는 15가 될 거고. 자, 여기 있는 건 6, 8에 48, 그 다음에 10분의 4 곱하기 48이고요. 곱하기. 요건 얼마야? 10분의 36이겠구나. 괜찮죠? 약분할 수 있는 거다 약분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 2에다가 5를 하고, 여기 있는 것도 2에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면 요 분모에 있는 건15 곱하기 25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96에다가 곱하기 18이 될 겁니다. 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요. 5에다가 6. 더 이상은 불가능하겠다. 그럼 얘는 125가 될 거고, 96에다가 6을 이렇게 곱해요. 그럼 66, 36, 96, 54가 될 거니까 576이 될까요? 이렇게. 더 이상은 약분 불가능하죠? 아까 계산 다 했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얘를 n분의 n이라고 뒀대요. 근데 그두 개를 더하래. 더해. 얘는 1, 그 다음 하나 넘어가니까 0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넘어가니까 7이 되겠다. 그래서 m 더하기 n은 701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는 이 분수계산은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뭐 약분한 다음에 대입을 해도 괜찮고, 뭐가 됐든, 그치?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 과정에서 실수만 안 나오게끔 하면 될것 같고요. 얘는 문제를 요약하면 이런 거야. 어떤 전체 집단, 그 얘기가 뭐냐. 이 지역의 고등학생 중, 전체 이 지역의 고등학생 중, 이게 모집단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매우 만족과 만족에 대한 게 모비율, 그 다음에 불만족과 그 매우 불만족에 대한 게또 다른 모비율. 근데 내가 이 중에서 600명을 뽑아서 거기에서 나온 인원수를 저렇게 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표본 비율, p-hat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내가 어떤 거에 대입하면 되는지만 정확하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56번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죠? 자, 57번으로 갑니다. 57번. 얘는 또 어떻게 식을 조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비슷해.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나 모비율의 추정이나 공식 사용하는 거 똑같고, 내가 그 안에 나오는 숫자들 계산하는 거 똑같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누가 더 정확히 하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막 엄청난 두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확률 같은 게 이제 우리가 50강 동안 왔고, 이게 고난도 문항들을 다 풀어봤잖아요. 어디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머리를 쓰거나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서 틀리거나 이런 부분. 그렇죠. 경우의 수 파트예요. 물론 확률 내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통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단 공식에 대한 거 암기를 정확히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대입하면 끝나. 근데 경우의 수는 아니에요.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끝나. 다르게 끝나. 그죠? 이거는 성공해서 끝나는 거고요. 이건 실패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수능에서도 당연히 경쟁력 있게 성적이 잘 나오려면 경우의 수를 잘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잘 나와요. 그리고 웬만하면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는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똑같은 그 상황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당연히 그 안에서 이렇게 편차가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건 대수하고 미적분도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편차가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확률과 통계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수능 파트, 수능을 준비하는 이런 시기에는 확률과 통계는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힘을 대수하고 미적분에 쏟아야 된다. 미적분 원에. 자, 또 보겠습니다. 57번도. 어느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중에 30대 이용자 100명과 40대 이용자 N명을 각각 이미 추출하여 쇼핑 경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대요. 이거 뭐야? 100명을 뽑았고 N명을 뽑은 거잖아요. 추출했대. 이미 추출. 아, 그러니까 얘는 뭐구나? 표본 비율이구나. 30대 응답자 100명 중에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문제에선 만족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줬는데 뒤에 갈수록 불만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뒤에까지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40대 응답자 N명 중에 8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대요. 만족이야, 얘도.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쇼핑몰의 30대 이용자 중에 쇼핑 경험 만족

만족도 조사 시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비율. 아, 다행히 만족한다고 응답할 비율에 대한 걸 묻고 있구나. 30대 이용자 전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위에는 아까 추출을 한 거고 얘에 대한 거는 전체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P1에 대한 신뢰 구간을 다음과 같이 했고요. P2에 대한 것도 신뢰 구간 다음과 같이 했더라. 뭐 뒤에 아무리 변형해봤자 요걸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빗배기 A와 뭐? 빗배기 C를 구성하면 되겠다. 괜찮죠? 자, 문제에 맞게끔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는 P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0대에 대한 거. P1. 그리고 얘는 해시야. 괜찮지? 얼마예요? 100명 중에서 내가 했더니 90%래. 그러니까 그냥 비율만 따지면 되잖아요. 우리 모비율, 그, 표본 비율, 모비율로 풀 거니까. 얼마? 그렇지. 10분의 9가 될 거고요. 소수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0.9라고 하자. 그 다음, 40대 응답자. P2 해시라고 하고요. 얘는 몇 퍼센트? 80%.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8이라고 놔도 되고요. 얘는 얼마야, 그럼? 0.8이 되겠다.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원, n은 얼마예요? 100명을 뽑았고, 얘는 그냥 몰라.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길 채웁니다. 빗배기 a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2 곱하기 k에다가 루트 n분의 p 햇 1-p햇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쓰면 돼. 2 곱하기. 빗배기 a에 대한 건몇 퍼센트로 했대? 96%로 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2에 대한 거 곱해주고요. 그다음 루트 100명이에요. 100분의. 자, 얘는 0.9라고 했죠? 그러니까 0.9 곱하기 0.1이 되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다음 얘는 2 곱하기 2.5로 처리하면 되겠죠? 루트 몰라요. n.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건0.8 곱하기 0.2가 되겠다.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계산이 좀 껄끄러워. 거의 대부분 그래요. 모비율 쪽은. 이걸 좀 최대한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게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더 중요하게 새겨야 되는 어떤 연산의 관점이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적인 논리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수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까지는 연산 위주예요. 고등학교는 논리. 그걸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이제 사고력. 그래서 여긴 연산, 사고력.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1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고력이 많이 요구되잖아요. 어떤 함수에 대한 해석이라던가 그 함수에 대한 식을 통해 내가 그래프를 유추한다거나 그것들의 관계를 뭔가 식을 이용해가지고 꺼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고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연산, 연산에 대한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해봐야죠. 자, 여기 있는 거 2, 그 다음에 여기는 2.5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요 정도는 약분을 하셔도 돼요. 얼마로 약분할까? 여기 있는 거, 요렇게 해서 4하고 5라고 처리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거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 100이고요. 여기 100분의 9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100이 나와. 알겠어? 그래서 4 곱하기 100분의 9였는데 9가 근호 밖으로 나올 거니까 3으로 처리될 거고요. 오른쪽 5를 이렇게 곱할 거고요. 얘는 n은 일단 놔두고요. 여기 10분의 8, 10분의 2가 될 거잖아. 그럼 12 하나 나오고요. 여기 두개 곱하면 16이잖아. 그래서 얘는 4로 나와. 그래서 10분의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루트 n분의 1이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것들 이제 좀 처리하면 되겠구나. 자, 루트 n분의 1이라는 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주는 게 가장 편할 거고요. 나머지, 자, 요거부터 처리해주자. 그럼 얼마?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처리하면 2가 될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고, 얘는 처리하면 6일 거니까 6분의 얼마? 100입니다. 자, 2로 먼저 약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야? 3분의 50이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3분의 50에다가 뭘 한다고요? 제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루트 n에 대한 거 처리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었나? 그때 강조했던 것 같은데 요걸 처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얘를 나눠주고선 시작하면 안 돼요. 제곱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n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3분의 50을 뭐 한다? 제곱해 준다. 그럼 얘는 9분의 얼마? 2500이 되겠죠. 그럼 얘 해주면 돼. 2500을 뭘로 나눌까요? 뭘로 나눠? 그렇지. 9로 나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9, 2, 18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긴 70이니까 9, 7에 63 똑같이 그냥 70이 쭉 나오겠구나. 70. 그래서 얘는 7이고 또 7이고 이렇게 나오겠다. 했습니까? 그럼 n은 277.7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따라서 n은 얼마가 돼요? n 중에 최솟값을 구하래. 자연수. 얼마? 278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n 중에 최솟값은 278.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시면 느끼겠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내가 P1에 대한 거나 P2에 대한 거나 수식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분 좀 해주고 근호 바깥으로 꺼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n에 대한 거 제곱해서 처리해주고 똑같잖아요. 자, 58번으로 갑니다. 지역 A의 고등학생 중에서 임의 추출한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05명이었대요. 몇명 중에? 임의 추출한 150명 중에, 아, 그러니까 저게 뭐가 되겠구나. 150분의 105가 P 해시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15로 약분을 하게 되면 얘는 10일 거고요. 15로 하게 되면 7.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뒤에 읽어볼까요?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지역 A의 고등학생 중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 PA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였더니 다음과 같대요. 아, 여기에 있는 게 A로 구분되어 있구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 지역 B의 고등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학생 N명을 대상으로 B의 고등학생 중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PB에 대한 신뢰도 95%로 추정했대. 밑에 있는 거에서는 알수 있는 정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밖에 없어요? 신뢰도. 요거 95%짜리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건데, 지금 이 58번과요, 그다음 59번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잘 볼게요. 자, 첫 번째 것부터 해결을 해보자. PA에 대한 걸 추정을 했더니 PA 햇 빼기 알파에 PA 햇 더하기 알파야. 근데 지금 문제는 PA를 구하는 게 아니라 PA 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와 어떤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베타와 알파에 대한 관계식을 써놓고요. 그다음 알파에 대한 것부터 한번 써보자. 알파는 구성이 어떻게 되죠? PA 햇 빼기 K가 먼저 와야지. 그치? 그래서 알파는 K 얼마? 95%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1.96이야. 그 다음 루트 N 몇명 뽑았어? 150명. 그 다음 P 햇 1마이너스 P 햇이야. P 햇 얼마였어? 10분의 7이었죠. 그 다음 10분의 3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요 상태가 알파가 될 건데 이 알파는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거와 베타의 관계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베타를 한번 써보자. 베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PB 햇, PB 햇, 빼기 베타, 플러스 베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잡한 식, 그게 와야 돼. K 값은 똑같아. 95%니까. 1.96이에요. 괜찮니? 그리고 뒤에 와야 될 게, 뭐가 와야 돼? N이야. 내가 몰라. N. 여기 위도 몰라. 중요한 게. P, B, 햇. 그 다음 1-P, B, 햇 이렇게 올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95%에 대한 것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식 자체에서 그냥 관계식만 세워가지고 풀면 돼. 한번 해보자. 베타에 대한 거, 알파에 대한 거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이거 약분할 거예요. 그럼 얼마야? 루트 N분의 P, B, 햇에 1-P, B, 햇 그리고 부등호가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은 루트 150분의 10분의 7, 10분의 3이 될 거야. 괜찮을까? 자, 그렇게 하고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약분할 겁니다. 그럼 얼마야? 요거 처리하게 되면 5,000이거든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먼저 계산을 했으니, 얘만 일단 처리해주면 얘는 5,000 분의 7이 되겠다. 괜찮지? 그럼 얘는 25에다가요, 곱하기 얼마? 200이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요걸 이제 꺼내려고 생각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 2,500에다가 곱하기 2라고 하셔도 돼요. 알겠니? 그럼 요게 얼마가 나오니까? 50이 나오니까. 그래서 50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일단 꺼내고요. 그 다음 루트에 얼마? 2분의 7이라고 하는 건 놔두자. 자, 그 다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 안에 있는 것 중에 n은 일단 놔두고요. 얘를 내가 그냥 뭐라고 할까? S라고 한번 해볼게요. S. 그럼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저 단계를 거치는 거야. 루트 n분의 루트 S. 그리고 이 친구는 50분의 1에다가요. 루트 2분의 7.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 다 적당하게 이항을 할 거예요. 루트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를 넘겨. 그럼 루트 S에다가 곱하기 얘는 루트 7분의 2가 될 거고, 그리고 50이 넘어갈 거니까 루트 여기는 그냥 50이 곱해지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오른쪽에도 루트 N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도 지금 루트로 표현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돼요. 얘를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거든. 7분의 2에다가요. 곱하기 50을 집어넣으니까 2,500이잖아. 곱하기 S.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계식이 생기겠다. 자, 그러면 이걸 처리하게 되면 7분의 5천 곱하기 S라고 하는 게 N보다 작거나 같더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뭘 몰라요? 그렇지, s를 몰라. 이 s는 어떻게 구하냐? 자, 생각을 잘 해봐요. s는요, p의 b 햇 1-p의 b 햇의 관계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s는 p b 햇이라고 하는 걸로 만든 하나의 함수처럼 바라봐도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f의 p, b, 햇이라고 봐도 돼. 그러면 얘를 편의상 x의 1-x의 f의 x라고 논다면 이 친구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면서요. 0이면서 1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무조건 얼마에서? 2분의 1에서 최댓값을 가져요.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다 2분의 1 넣잖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 얼마야? 4분의 1입니다. 그럼 이 4분의 1의 의미가 뭘까? S라고 하는 값은요, S는 절대 뭐를 넘을 수 없다?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야.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S의 최댓값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거는요, PB햇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게 계산식으로 했을 때 요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S의 최댓값을 집어넣은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맞잖아요. 만약에 4분의 1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요거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 한 16분의 1 정도의 값을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16분의 1에 해당하는 걸로 N 값을 찾으면 그 N은 일부 이 위에 있는 S 값이 나오는 그 PB햇을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 넣으면 되겠다? 그 최댓값 4분의 1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7분의 5천 곱하기 4분의 1일 거니까요. 이렇게 먼저 약분을 하게 되면 4가 이제 100을 만들려면 25로 약분을 할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50 곱하기 얼마 아까? 25 이렇게 하고요. 얘를 7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어요? 한번 해볼게. 25에다가 50을 곱해요. 그러면 0이 될 거고, 5 이렇게 될 거고, 5이 10이니까 1250. 그럼 1250을 뭘로 나눠? 7로 나눠요. 그럼 7 얼마? 50.

5가 될 거고요. 7, 7에 49. 그러면 6이 될 거고요. 60 이렇게 될 거니까 7, 5, 7, 7에서 7, 8에 56. 56. 그래서 얘는 어쨌든 뒤에 있는 거 계산 안 해도 돼. 왜? 178. 얼마 얼마보다 뭐가 크더라? n이 크거나 같더라. 그럼 이걸 만족하는 n 값은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n 값 얼마 나와요? 179가 나오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요거예요. 요 s에 대한 처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내가 pbs를 몰라. 근데 나는 n에 대한 걸 구해야 돼. 그러면 이 pbs이라고 하는 게 변할 수 있을 텐데, 그 변하는 값들 중에서 이 관계식으로 나오는 어떤 최종 값이 최대가 얼마냐? 내가 그것까지 포함한 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을 갖는 2분의 1을 가질 때다. 그럼 그 2분의 1을 넣어서 얘가 4분의 1이 된다는 걸 파악하고, 결국 s 값이 4분의 1이니까 여기에 넣어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n 값을 찾도록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58번을 해결하면 되고요. 자, 이 아이디어 그대로 갑니다. 59번으로 가요. 근데 이 59번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그냥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모를 거예요, 아마. 이건 약간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실제 이걸,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이걸 다른 교과목에서 배웠을까? 수학에선 제가 알기로는 요 얘기에 대한 거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만약에 배웠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1.5% P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뭐, 선생님, 모비율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야. 거기다 써놓으세요.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퍼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퍼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퍼센트 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퍼센트는요, 내가 어떤 A라는 값의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 20%에서요. 응? 얘가 25%로 바뀌었다. 자, 이 차이가 지금 몇 퍼센트죠? 5%죠. 그럼 이 차이에 대한 걸 내가 산술적으로 그냥 빼서 처리하는 건 그때 쓰는 단어가 5% 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그냥 절대적으로 빼가지고 처리한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표현을 이렇게요. 아, 5%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이 5%는 여기에 대한 그 원래 기준의 5%라고 할 수도 있고, 얘에 대한 5%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 게 맞아. 근데 이 표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과연 정확히 알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여기 밑에다가 괄호로 묶어가지고 뭐 포인트, 그러니까 뭐몇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걸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부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면 알게 되거든요. 뉴스에서도 가끔 실수해요. 그러니까 뭐 금리라고 하죠. 금리, 이자. 쉽게 말하면 이자가 3%에서 4%로 올랐어요. 그럼 이제 3%에서 4% 올랐으면 산술적으로 그냥 1%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걸 1% 올랐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 정확히 표현하면 1% 포인트 올랐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해됐죠? 어쨌든. 아, 사실 경제를 더 빨리 이른 나이에 공부하는 게 좋기는 한데. 자, 어쨌든. 그러면 요 표현에 대한 것만 이해를 했으면, 만약에 이것 때문에 못 풀었다, 그럼 잠깐 멈추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충분히 다 풀릴 거야. 그럼 요거에 대한 게 99.7% 이상이 된대요. 자,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라고 했기 때문에 P 햇 빼기 P라고 표현을 하고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 우리 Z로 바꿔줄 땐 이게 익숙하거든. 그리고 얘가
1.5% 포인트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01로 이하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99.7% 이상이 된대요. 아, 확률로 적어야죠. 얼마야? 0.997 이상이 된대. 전개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뭘 나눠주면 돼요? 루트에 n분의 p햇 1-p햇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얘도 루트에 n분의 p햇 1-p햇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냥 복잡하게 끌고 가지 말고 요거 그냥 z라고 바꾸자. p의 z의 절대값이라고 바꾸고요. 자, 여기에 있는 경계값을 내가 그냥 l이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얘가 0.997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얘를 표준정규 분포 곡선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여기에 곡선이 그려지고 대칭으로 그려야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여기 0이야, z야. 얘에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0.49, 그 다음 8, 5가 될 거야. 그럼 0.4985가 되는 게 나와 있잖아, 그 밑에. 이 경계값 얼마라고요? 2.97이라고요. 자,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연습했던 거야. 이 친구가 L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계값인데,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게 0.997보다 크거나 같대요, 확률이. 그럼 0.997에 해당하는 건 2.97이거든? 그럼 L이 어디에 와야 돼? 왼쪽에 와야 돼요? 오른쪽에 와야 돼요? 확률이 더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오른쪽에 와야지. 그러니까 2.97보다 L이 오른쪽에 오더라. 요걸로 식수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해봅니다. 2.97에요. 위에 있는 건 0.015가 될 거고요. 여기 채웁니다, 이제. n은 몰라. 루트 n. 그다음에 p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p의 해시라고 하고 1-p 해시라고 그 식을 세워보자. 자, 그럼 이걸 간단하게 루트 n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것도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 볼게요. 요거 이쪽으로 법문서에서 올라갈 거야. 그럼 루트 n이 오른쪽에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요두 개에 대한 거, 그러니까 0.015까지 곱해도 차. 편의상. 요렇게 요렇게 곱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와 이 밑에 있는 1과 곱해서 요게 분모로 갈 건데 그걸 왼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2.97에 루트 p 햇 1-p 햇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것만 좀 처리를 해주면 좋겠지. 그래서 0.015분의 2.97이라고 하고요. 루트 p 햇 1-p 햇이라고 하고 루트 n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아까 했던 거니까 얘를 s라고 한번 해봐요, s. 그러면 요 s는 p 햇 1-p 햇은 내가 s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p햇에 따라 변하는 함수값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럼 얘도 아까 했잖아. 0과 1을 지나도록 하면서 어디에서 최댓값을 갖는다? 그렇지. 2분의 1에서 최댓값을 가져. 요게 얼마였어요? 요거 좀 기억해두면 편해. 4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쓸수 있겠지? 요 s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S는 안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S 값이 최대로 나오는 것까지 포함을 한 N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4분의 1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돼. 그럼 이게 근호 바깥으로 나올 거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0.015 곱하기 2분의 2.97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0.03이 될 거고요. 2.97이 될 거야. 자, 요렇게, 요렇게 정리하게 되면 얼마예요? 이 친구. 바로 약분되지? 3으로 약분됩니다. 3, 9, 27, 9, 27. 그래서 얘는 99가 될 거야. 됐을까? 그래서 얘는 99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아, 99, 99 곱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뭐, 배다수학 뭐 이런 거 배운 친구 혹시라도 있으면 뭐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배운 것 중에는 100-1의
제곱을 하면 되죠.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야 n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100-1을 그냥 제곱하자. 그럼 얼마? 만 빼기 200이고요. 더하기 1이더라. 그럼 마이너스 199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먼저 해주고 요거 뺀 거야. 그럼 요거 1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0이야. 그 다음 요거는 8이고요. 그 다음 얘는 9가 되겠다. 그래서 9801이라고 하는 값이 99의 제곱이고, 얘는 n이니까 요런 관계식이 성립하는구나. 됐을까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제일 중요한 거 요거야, 요거. 퍼센트 포인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지금 고1 친구들 가르치거든요. 이거 보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고2일 것 같은데, 아니면 고3 때 확률과 통계를 학교에서 지정했으면 고3 때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고1 친구들한테 경제 얘기 조금씩 해주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 용돈을 받고 이 용돈에 대한 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용돈이 가만히 지갑에 두고 있으면 이게 손해라는 것, 아니면 이게 점점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살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것, 뭐 이런 것들만 한 번씩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이제 고1 친구들에게는 아,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흘러가는구나, 이 경제학이라는 게 어떻게 그 뭐랄까 발달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트 포인트에 대한 것도 경제학 파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친구라면 아마 쉽게 접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보는 친구라면 이 P를 모비율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보통 P라고 하는 걸 이제 포인트의 약자로 해서 P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퍼센트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해서 일단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58번과 59번이 같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설명을 따로따로 하긴 했지만 아이디어는 똑같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p햇과 1-p햇이라고 하는 게 표본 비율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p햇과 1-p햇이 나오는 값들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얘는 어떤 값들로 나온다? 그렇지. 얘를 만약에 함수로 따진다면 이러한 2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 이때의 y 값들이 이 결과 값이라고요. 그게 s 값들이야. 그지? 근데 그 s 값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값이 여기라고요, 여기. 그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을 해주는 그러한 n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읽었을 때에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요 이해에 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항 파헤치기에서 요거에 대한 걸 이렇게 5% 포인트라고 하는 걸 통해, 아, 여기는 이제 1.5% 포인트죠. 1.5%라는 포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요렇게 썼다 라는 걸 이제 좀 표현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쓰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다죠, 뭐.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때 이걸 막 계속 끌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일단 큼지막하게 어떤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때에는 이 경계와 그 다음에 0.997 자체가 되는 그 경계의 관계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부등호가 어떤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냐, 그거에 따라 여기에 있는 이 L과 2.97이라고 하는 게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선택을 해주면 이 복잡했던 식이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가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L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입해서 쭉 풀어주면 되겠지. 뭐그 안에 있는 근호에 대한 처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요. 실수만 안 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0: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만 점수는 특강 사회문화. 오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1강부터 이 시간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회문화를 공부하기 전부터 개념도 1회도 안 해놓고 표문석부터 걱정하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내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표문석은 어떻게 준비하지? 라고 걱정할 것 같습니다. 표문석의 드디어 시작. 예, 바로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 되겠습니다. 개념 별거 없지. 그치. 사회이동의 유형, 뭐 어렵지 않은 것이고, 사회계층구조, 피라미드형, 모래시계형, 뭐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표문제의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지. 한 시간 만에? 그래. 수능특강 기본으로 해서 한 시간 만에 오늘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이동의 의미도 있고, 사회계층구조의 의미,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사회이동의 유형, 그리고 계층구조의 유형. 계층구조의 유형은요? 자주 출제되는 거 뭐예요? 피라미드형, 그렇죠? 다이아몬드형,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 이렇게 해서 이거 표문제로 출제되는 거. 이게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죠. 수능에서 100%. 학교 시험은요? 이 표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낼 것 같고, 제가 어떤 그 졸업생한테 들었는데, 이게 등급을 가리자고 하니까 표문제를 진짜 막 5문제, 6문제 출제하셨대요. 진짜 어렵게.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학교 수업이 기본입니다. 네. 학교 수업이 기본이고, 수능특강을 학교 부교재로 한다면, 수능특강에 있는 표문제 정도는 정말 시간 줄여가면서, 몇 번 풀면 줄여지죠. 그쵸? 그래서 술술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을 기하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냥 대강 해놓고 좋은 점수 나오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1번. 사회 이동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계층구조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이 바로 표.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회이동의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죠? 어려운 게 없지 뭐. 빈칸 채워가면서 빨리 확인해 볼게요.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동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서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지 않고요. 동일한 계층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부장이었는데 뭐 총무부장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어디 교감선생님이었는데 어디 중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갔다. 이런 거죠. 네. 뭐예요? 수평이동입니다. 이동 방향에 따라서 동일한 계층 내에서요. 그렇다면 다른 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수직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맞아 올라가는 것하고 상승 또는 하강하는, 그래서 상승과 하강이동을 합해서 수직이동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과 하강이동, 이게 표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죠. 상승이동의 비율, 하강이동의 비율. 계속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동 뭐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 원인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사회 구조가 변화해서 그러느냐, 에 따라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존의 계층 구조 내에서 여기 있네요. 노력이나 업적, 이 개인의. 그래서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대. 그럼 뭐겠어? 개인적 이동. 기존 계층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서래요. 그럼 뭐겠어요? 구조적 이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산업 구조가 막 변해가지고 더 이상 석탄을 우리나라 내에서 이렇게 뭐 탄광으로 그렇게 채굴하고 이러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야. 그래서 탄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되면 산업 구조가 변화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갔어. 이런 것들이 구조적 이동이 됩니다. 이제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동 원인에 따라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간이야, 기간. 이동 범위야. 그래서 부모 등 이전 세대와 별개로 개인의 독립적인 한 사람의 뭐 일생 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 세대 내이동. 그게 아니라 부모 등 이전 세대의 계층과 비교해서 부모 등 이전 세대 계층과 비교해서 다음 세대의 계층 위치, 이거 세대 간입니다. 그러면 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어떤 거?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상승 이동이 나타났냐, 하강 이동이 나타났냐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 이동, 세대 간 이동하고 부모 자녀 세대 비교하는 것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상승 하강. 예. 이거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이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지금 이 상승 이동, 하강 이동, 이게 수직 이동이죠.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세대 내 세대 간 이동만 가지고도 한 문제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제 일반적인 뭐 문제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은 아니죠. 이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이라면 이런 문제도 기본 문제 낼 거거든. A에서 D는 무엇이냐면 개인적 이동, 그다음에 구조적 이동, 그다음에 세대 내 세대 간 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어떤 이동이 나타났는지 한번 볼게. 갑은 청년기에 공사 현장의 건설 노동자로 살면서 야간 대학에 다니며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대기업에 취업하여 현재는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일단 청년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 내내. 그렇죠. 공사 현장의 건설 노동자였다가 지금 임원이 되었습니다. 세대 내뭐 상승 이동이 나타났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개인적이야, 구조적이야? 그렇지, 개인적이지. 그래서 가에는 세대 내 상승 이동으로 개인적 이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도 한번 볼까? 어떤 나라의 경제가 발전, 어떤 나라가 경제가 발전한 인접 국가인 네모국과 병합이 되면서, 어때? 구조가 변한 거네요. 그렇죠. 청년기에 어떤 국에서 중산층으로 안정된 네모국에서, 동그라미국에서 삶을 살던 을은 현재 실직과 사회신분 변동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대요. 이 사람의 일생 내내. 하강 이동이 나타났네요. 사실 상승 하강은 여기서 안 물어봤으니까 안 써도 되긴 합니다만 이게 바로 여기 다른 나라와 병합되면서 이건 개인적 요인이 아니지. 이런 게 바로 구조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이동이 나타났고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별표 나라의 세습 황제로서 부유한 청년기를 보낸 병은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되면서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됐네.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세습 황제였다가 도시 빈민이 됐어. 이 사람의 일생 내에서 떨어지는 하강 이동이 나타났고, 그리고요, 혁명으로 인해서 구조적 이동이 나타났지. 그런데 하나만 더 가볼까요? 어떤 거볼수 있어? 세습 황제래, 세습. 그러면 부모는 황제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자기는 이 도시 빈민이지.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아, 세대 간 하강 이동도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이면서 B가 나타난 사례가 가가 있고 B이면서 C가 나타난 사례가 나가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뭐 B가 나타났다는 거야. 에이.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예요? 세대 내이동이지. 그럼 세대 내이동이 아, B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가에는 B이면서 A, A이면서 B. A 뭐겠어요? 개인적이겠죠.

사실 상승 하강은 안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B이면서 C. 아, C가 구조적 이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다에는 C이면서, 구조적 이동이지. 그리고 D가 나타났대요. 네. 아니구나. 여기가 기억이구나. 네. 다라고 제 마음대로 했네요. 네. 암튼, 이렇게 해놓고, 뭐? 그렇죠. A, B, C가 바로 다음과 같이 됐으니까 세대 간 이동이 뭐겠어요? D겠죠. 그쵸. 네. A, B, C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다 해서 했네요.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이동 범위에 따라, 즉, 기간이죠. 세대, 간 세대대. 어떤 거야? B, B, D. 그치. B와 D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와 달리 나에는 구조적 이동이 나타나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달리 다에는 세대 내 이동이 나타났어요. 둘다 세대 내 이동이 나타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와 달리 가는 기억이 들어갈 수 없다. 맞아요? 그렇지. 왜? 여러분 보시면 C이면서 D인 거. C가 뭐냐면 구조적 이동입니다. C이면서 D인 거는 다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C이면서 D. 하지만 가에는 A이면서 B만 나타나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가는 기억에 들어갈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리고 여러분 아래 사회 이동을 가지고 또 전형적인 뭔가 전형적인 그 표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거 저는 낼것 같아서 사회 이동 가지고 나오는 문제 아주 수능 특강에 나온 기본 문제 중에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여러분 하강 이동입니다. 하강 이동을 통해 갑이 속한 계층은 병의 부모의 계층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보자고. 갑, 을, 병. 그리고 부모, 본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갑이 속한 계층. 세대 간 하강 이동하면 어떤 계층이 될수 있어요? 저 상에서 중이 될 수도 있고, 저 중. 또는 상에서 하, 중에서 하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강 이동해서 갈수 있는 건 중이나 합니다. 근데 중인지 하인지는 잘 모르겠어. 중이나 하지. 이렇게 갑이 속한 계층은 병의 부모와 같아요. 병의 부모가 그러면 중이나 하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아직은 결정 못했습니다. 세대 간 수직 이동을 통해 수직 이동이 뭐겠어요? 상승이거나 하강인 거죠. 그쵸? 상승이거나 하강 이동이 수직 이동인 거죠. 이동을 통해 을이 속한 계층은 갑의 부모의 계층과 같다. 을이 속한 계층 여기는 갑의 부모와 여기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여기 하강 이동을 통해 병이 속한 계층은 을의 부모의 계층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서 병이 속한 계층은 뭐밖에 없어요? 그치? 부모가 하면 자기가 더 어디 밑으로 하강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는 뭐여야 돼? 중이어야 돼. 그래서 부모가 중이고 자기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려면 자기는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의 부모가 중이고 병의 부모가 중이면 갑도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이 속한 계층은 하층이고요. 을의 부모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갑의 부모와 을 본인과의 계층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직 이동을 통해서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봐요. 여기가 중이면 돼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갑의 부모도 중이야. 그럼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그럼 갑이 뭐야? 여기가 상이어야 되죠. 그쵸? 여기 보면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갑이 속한 거 하강 이동하려면 부모가 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역시, 을 역시 부모 세대보다 여기는 얘 높아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의 수직 이동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찾아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1번. 기억은 뭐다? 상승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에서 상으로. 그래서 틀렸네.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통해 을이 속한 계층은 갑의 부모와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강 이동 틀렸고요. 갑의 부모와 을의 부모의 계층은 다릅니다. 그렇죠. 틀렸어요. 을의 부모가 합니다. 병의 부모보다 계층이 어때요? 낮습니다.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갑, 병중 서로 계층이 동일한 사람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병의 계층 비율은, 병 어딨죠? 여기 있네요. 예. 갑, 을의 계층 비율의 합보다 크다. 여러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하가 제일 많은 거지. 그치? 그쵸?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은 거잖아. 그치? 이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죠. 그러면 당연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는 상 플러스 중 합친 것보다 하가 꼭 많아야 돼? 아니잖아. 예.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50이어도 여러분 피라미드형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두개 합한 거로 얘랑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하가 여기 나머지 두 개보다 더 크다.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제 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니 이제 이동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동을 배우고 나면 상승과 하강 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딱 배우고 나면 이런 자료를 보고도 AB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일단 여기는 자녀 세대 계층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왔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자녀 계층이 부모 계층보다 높은 사람의 비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녀 계층이 부모보다 자녀가 부모보다 높아졌다라고 돼 있어. 이게 뭐야? 상승 이동입니다. 상승 이동의 비율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는 자녀가 부모보다 낮은 거야. 그럼 여기 뭐지? 하강 이동이야. 그러면 어떤 A, B, C 자녀 세대 계층에서 상승과 하강이 다 나타났어. 그럼 당연히 얘가 뭐겠어? 얘가 중이지, 그치? 그쵸? 중층에서는, 자녀 세대 중에서는 부모보다 높아져서 중이 될 수도 있고, 부모보다 낮아져서 중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개다 나타났어. 이걸 보고, 아, C가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 A는 뭘까요? 이걸 보는 거지. 자녀 세대 계층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녀 세대 A에서는 상승 이동에서 A로 왔어라고 하는 게안 나타난대요. 뭐겠어요? 잘 생각해봐. 상승 이동에서 올수 없는 거. 상승 이동에서 중갈수 있죠. 상승 이동에서 상갈수 있죠. 나 상승해서 하 됐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하고요. 여기는 뭐예요? 그렇지. 하강 이동이 안 나타난 겁니다. 어디에서? 상층에서. 자녀 상인데 나 하강 이동에서 상 왔습니다. 없잖아 그런 거. 그렇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동과 관련해서. 이제 아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네요. 자녀 세대 계층이고요. 자녀 계층이 부모 계층보다 높은 거. 이게 바로 뭐야? 상승 이동이야. 그런데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불일치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봐요. 자녀랑 부모 간에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난다면, 아니, 부모랑 자녀 간의 계층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부모랑 자녀 간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떻게? 부모보다 자녀가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거나, 또는요, 부모랑 자녀가 동일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게 일치죠. 얘네는 뭐라고 하면 돼? 불일치지. 그치? 따라서 여기 불일치라고 나온 것은 무엇이다? 맞아. 상승과 하강을 합친 게 바로 불일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상승이 0이래. 그럼 여기 무슨 말이겠어? 아, 하강 이동이 30이구나. 여기는요? 상승과 하강 앞에서 70이래. 상승이 50이니까. 그치? 하강이 20이구나. 그쵸? 상승이 80이야. 둘이 합쳐서 80이야. 그럼 이 말은 하강이 0이구나.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던 거랑 똑같이, 상승과 하강이 아래 다 나타났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 아, 중.

아니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여기는 상승이동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 여기는 하강이동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얘를 좀 확장판이 되는 거지. 그치? 불일치라고 씀으로써.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자녀. 저요. 저기 상승해서 하됐어요. 없잖아. 그다음에 여기는요. 저요. 떨어져서 상됐어요. 없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중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사회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리를 했고, 뭐할 거냐면, 계층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수직 이동이 뭐죠?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걸 바로 수직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폐쇄적 계층 구조 이미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 계층 구조 얘기할 때. 계층과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돼서 수직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렇죠. 그래서 여긴 뭐가 중시돼요? 맞아요. 귀속지위가 중시됩니다. 계층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동일한 계층 내에서의 이동만 나타납니다. 수평 이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수평 이동은 통제하지 않음. 그에 비해서 개방적 계층 구조는 어때요? 그렇지, 자유로운 거야. 예, 자유로운 것. 그래서 여기는 성취지위가 중시되고요. 그리고 수평 이동 당연히 나타나지. 그리고 수직 이동. 그래서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여기는 제한되어 있고 여기는 자유롭게 나타나는 곳이고. 가겠습니다. 이제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 피라미드요. 다이아몬드요. 계층 구성 비율이 어떻다고요?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은 계층 구성 비율이 나타나면 피라미드요. 중이 가장 많으면 다이아몬드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보면 주로 봉건적 신분제 사이에서 나타난다. 소수의 상층이 희소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요,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은 거. 사회 통합 및 안정성은 실현하기가 어렵지. 한 사회에서 중산층이 많아야 사회 통합 안정 정도가 높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긴 높다. 여긴 어때? 낮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뭐냐면 근대 이후 고도 산업 사회에서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다시 말하면 전문직, 관료, 사무직, 화이트 칼라 노동자 등의 중산층이 성장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제도의 확충으로 인해서 중층의 비율, 중산층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것을 바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고 말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보면 정보화 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타원형이네, 이게 타원형. 네, 모래시계형은 이게 모래시계형이죠, 그렇죠? 타원형은 뭐예요? 진짜 소수의 상층과 소수의 하층이 있고 대다수가 중층인 거야. 정말 이상적이지, 그렇지? 얘는 잘 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뭐예요? 예, 중층이 대부분인 거잖아. 타원형도 중층이 많은. 이게 중층이 많은 거, 중층이 더 많은 거 어떻게 구분해서 내겠어? 중층이 한60% 돼. 타원형이야, 다이아몬드형이야? 그렇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얘는 잘안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정보화 세계화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소수의 상층과 진짜 소수의 하층이야. 대다수가 중층이야. 사회통합 안정 실현에 매우 유리한 거죠. 그에 비해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이거야. 중층이 가장 적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다시 말하면 정보화 세계화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사회 양극화죠. 심각한 갈등, 이런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뭐냐면, 사회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 피라미드형은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부는 하가 많은, 다이아몬드형은 중층이 많은,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은 중층이 가장 적은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계층 구조만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할 여지가 있어서 이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갑굴과 을국의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를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에요. 갑굴과 을국의 사회 구성원의 변화가 없고, 인구는 을국이 갑굴의 두 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0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200명이다. 뭐, 이렇게 해놓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을국의 변화는 여기도 피라미드형이었는데, 그대로 피라미드형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피라미드형이었는데, 여기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을국의 변화는 중층과 하층 간의 계층 이동만으로 나타났고요. 2회 이상 수직 이동한 경우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2회 이상 한 경우는 없다라고 돼 있어. 그 말은 이 구조에서 이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중층과 하층 간에만 나타나는 것인데, 물론 중층에서 하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쵸? 그런데 중층에서 하층으로 떨어진 것보다 중층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려면 하층에서 중층으로 올라간 게더 많아야 되는 거지. 그치? 2회 이상 나타난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층이 모두 하층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또 비율이 어떻게 중에서 하로 떨어져 하강이동이 더 많은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2회 이상 수직 이동한 경우는 없이 여기서 떨어진 거랑 여기서 올라간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뭐가 많겠어? 올라간 게 훨씬 더 많아야지만 이 구조가 나타나겠죠. 그쵸? 그래서 하층에서 중층으로 상승 이동이 더 많이 나타났겠구나. 이걸 토대로 해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해보겠습니다. 갑굴은 T년, T 플러스 10년에 모두 폐쇄적인 계층 구조이다. 여러분, 이때도 피라미드형이야. 이때도 피라미드형이야. 그러니까 폐쇄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지. 폐쇄적인 건 뭐예요? 수직 이동이 제한적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막 내려오고 올라가고 막 해서 또이 그대로 이 비율을 나타내줄 수도 있잖아. 즉, 수직 이동이 자유롭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냥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은 비율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구성원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따라서, 그냥 똑같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라는 것만 보고, 하나도 이동이 없네. 이동이 안 나타나네. 네. 폐쇄적이네. 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알수 없는 거예요. 알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을국에서 하강 이동한 사람은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적다. 그렇지. 이렇게 두번 이상 안 갔기 때문에 무조건 중층이 더 많으려면 여기 사이에서만 나타난 거려면 이렇게 올라간 게더 많아야 되잖아요. 하강 이동이 더 적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T년의 갑굴의 계층 구조보다 T 플러스 10년의 을국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이게 불리해요? T년의 갑굴의 계층 구조보다 T 플러스 10년의 을국의 중층이 많은데? 한 사회 중층이 많으니까 사회 통합에 유리하죠. 예, 틀렸습니다. T 플러스 10년의 을국의 중층 인구는? 이라고 돼 있어. 여러분,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이 많은 거야. 그쵸? 중층이 많은 거죠. 뭐? 상이나 하보다 중층이 많은 겁니다. 따라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면 얘가 3분의 1을 넘어야지. 얘가 제일 많아야 되니까. 따라서 중층의 인구는 뭐냐면 3분의 1, 33.3333%를 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년의 갑굴의 중층 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의 갑굴의 중층 인구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T년의 갑굴의 중층 인구를 봐볼게. 뭐가 많아야 돼?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아야 돼. 따라서 중이 절반이 되면 돼, 안 돼? 절반이 된 순간 중층이 가장 많아지는, 그렇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니까 무조건 50%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이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그쵸? 10이고, 40이고, 50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반이 넘으면 안 되죠. 반보다 작아야지 되는 거죠. 하가 제일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인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100명이라고 치면 50명이 안 돼요. 중층이. 여기는 어때요? 200명이라고 치면 3분의 1을 넘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리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성 비율을 가지고는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출제된 계층 구성 비율만 가지고 출제된 거죠. 상중한지 찾아서 어떤 계층 구조인지 찾는 이런 문제죠. 작년 수능에서 이제 기본표가 나왔으니까 기본표 나오기 전에는 좀 요런 구조,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진짜 다양한 유형으로 지금 저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계속 배치하고 있죠. 학교 시험을 문제를 낸다면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러 유형을 낼 거니까 앞에서 봤던 이런 것도 내고 이런 문제도 내고 해볼까요? 갑구기 계층은 A, B, C로 구성이 되고요. A, C는 상중 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 가볼까?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하고 A에서 C로의 수직 이동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강이면 얘도 하강, 얘가 상승이면 얘도 상승, 그 말이죠. 상승 이동을 통해, 오, 여기네요. 상승 이동을 통해 B에 진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끝났네. 이제 B가 뭔지 알겠네요. 상승 이동해서 중 됐다. 할수 있어? 되지. 저 상승 이동해서 상층 왔어요. 돼, 안 돼? 되지. 저 상승 이동해서 하 됐습니다.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아, B가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B에서 A로의 이동과, 그 다음에, A에서 C로의 이동이 다 같은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C는 하보다 당연히 어때? 높은 거죠. 그쵸? 따라서 여기 이동 방향은 다 보겠어요. 상승 이동입니다. 그쵸? 따라서 A에서 B로의 이동과, 아니죠. A에서 B, 어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A에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A에서 B로의 이동과, 여기 A에서 B로의 이동과, A에서 C로의 이동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A에서 B로 이동한 건 무조건 뭐예요? 그렇지. 하강 이동이지. 반대로 썼습니다. 왜냐면 AC는 무조건 상이나, 뭐지? 그렇지. 중이니까. 그러면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 A에서 C로의 이동 방향, 동일하대요. 그러면 A가 뭐겠어? 그쵸? A가 상이죠? C가 뭐겠어? 중이죠? 그쵸? 그래서 A에서 B로 간 것도 하강 이동. A에서 C로 간 것도 하강 이동. 네. 이 되겠습니다. 이동 방향이 하강 이동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A가 상이고, A가 상. B가 하고, 얘가 중이고, 이렇게 되네요. 예. 그냥 여기다 다시 이렇게 써볼까? 상, 중, 하. A, 그다음에 C, B.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 보면 T년의 계층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1대 6대 3이래요. 1대 6대 3. 잘 쓰셔야 되죠? 그쵸? A, B, C가 1대 6대 3. 10, 30, 60, 5. 이거네. 이렇게 할수 있지. 그다음에 여기 나온 T 플러스 50년에 보면 A, C, B가 뭐냐면 30, 20, 50 이렇게 되네요. 그쵸? 30, 그 다음에 20, 50 이렇게 됐습니다. T 플러스 50년 봐. 어때? 중위 가장 적습니다. 그쵸? 중위 가장 적은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T 플러스 100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얼마? 20, 그 다음에 중위 50,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네요. 중위 가장 많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T년의 중층 인구 비율 여기 있어요. 하층 인구 비율의 반인데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 이거야. 피라미드 아니죠? 틀렸습니다.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 어떻게 돼요? 10분의 60입니다. 그래서 10분의 60. T년이 그렇고요. T 플러스 100년. 20분의 30입니다. 그쵸? 20분의 30. 어디가 더 커? 여기가 커.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이 작네요. 맞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T년의 계층구조가 폐쇄적이야? 뭐 보고? 모르잖아. 네,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 변화가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폐쇄적 계층구조다라고 볼수 없어요. 네, T 플러스 100년은 개방적 계층구조. 이 T년이 폐쇄적 계층구조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는데? 네, 틀렸고요.
T 플러스 100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해요, 이게? 얘가 더 유리하죠. 그쵸?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여기 가볼게요.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계층 구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예. 상중하의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 우리 다이아몬드형인지 피라미드형인지 모래시계형인지 찾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연습해 봐야지. 해볼까? 예. 상 플러스 중 플러스 하는 여러분 얼마가 되죠? 그쵸? 이게 100입니다. 그쵸? 예. 그러면 100을 4대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80분의 20이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아, 상층이 20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 플러스 중분의 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개다 합하면 100이잖아. 그럼 80분의 20 이렇게 하면 되지. 이 말은 무슨 말? 아, 하가 20이구나. 그럼 결국은 갑국은 어떻게 되냐면 상, 중, 하의 계층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면 여기 20이고요, 여기 20이고요, 중이 60이요. 이거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 예,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상 플러스와 상 플러스와 여기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 상 플러스 하대 여기 상 플러스 중대 여기 중 플러스 하는 어떻게 되죠? 상 플러스 하가 얼마예요? 7이지. 7 대. 상 플러스 중은 4 대. 중 플러스 하는 9. 이렇게 되죠. 이걸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더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다 더해볼게. 이게 다 더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 상이 2개, 하가 2개, 중이 2개야. 그러면 2, 상 플러스, 중 플러스, 하야. 그쵸? 는. 이거 다 더해볼게요. 얼마예요? 20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상 플러스 하 플러스, 상 플러스 중 플러스 하는 10이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거 나오는 순간, 상 플러스 하가 7이니까 상 플러스 중 플러스 하가 10? 상 하가 7? 그럼 중이 얼마? 아, 중이 3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다시 또상 플러스 중이 4예요. 상 플러스 중이 4예요. 그럼 하가 얼마야? 하가 6이구나. 또알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중 플러스 하가 9예요. 이게 둘이 9이야. 그럼 상이 얼마야? 상이 1이구나. 그래서 상대 중대 하 하면 아까 봤던 10대, 30대, 60. 아, 여기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성 비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찾아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기본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한번 볼게요. 얘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얘를 해야지만, 여러분,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얘를 분석할 수 있거든. 얘를 해야지만. 그래서 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는 그냥 계층 기본표라고 부르고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제가 말했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는 계층이 뭐 하거나? 일치하거나, 뭐 하죠? 불일치합니다. 여러분, 불일치하는 게 뭐야? 그렇지. 이동하는 거지. 수직 이동한 거죠. 수직 이동이 뭐예요? 부모보다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거나. 이거죠. 그래서 여기 부모와 자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치하거나, 대각선이 일치하는 거죠. 그쵸? 예. 상상, 중중, 하하.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여기 35에 40이네. 그럼 일치가 40%입니다. 그러면 이동, 불일치가 얼마? 아, 60%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자녀의 계층 구조. 여기, 중층이 가장 많네. 이거. 부모의 계층. 10, 30, 60. 아, 요거네. 되죠. 모든 숫자를 다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일치가 40이고 이동이 60이다. 그럼 이동은 상승과 하강을 합해서잖아. 어디? 그렇죠. 여기죠. 여기. 여기. 하고.

나머지 여기 살펴보면 되는 거지. 그치? 모든 숫자를 다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해볼까요? 네. 부모가 중인데, 부모가 한데, 자녀가 상으로 갔어. 여기 상상. 부모가 한데, 중으로 갔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상승의 이동이죠. 그쵸? 위 아래 부분 보겠습니다. 부모가 상인데, 중하로 떨어졌어. 중인데, 하로 떨어졌어. 보겠어요? 그렇지. 하강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 15. 그쵸?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 45. 그래서 상승 45, 하강 15, 60딱 맞죠?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빈칸 채우시면 돼요. 대물림한 비율은 얼마다? 대물림 일치 40. 그리고 이 선지도 많이 나오는 선지죠, 이거.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계층 세습 비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 상쭉 가보세요. 얼마예요? 10분의 세습. 여기가 세습이지. 5요. 10에서 5만큼이요. 중은요? 전체 중 30인데요. 그 중에서 17만큼이요. 여기죠. 그 다음에 하, 여기 전체 하 60인데요. 그 중에서 세습된 거, 부모도 하고 자기도 한건 18이요. 이랬습니다. 어디가 가장 높으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디가 제일 높아요? 반. 반이 훨씬 안 돼. 반이 넘어. 이렇게. 따라서, 아, 중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세대, 아유, 다 했죠? 그쵸?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도 다 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자녀 세대 중충 중 그러면 하시면 되죠. 여기 자녀 세대 중충 중 여기야. 중충 중. 세대 간 상승 이동 어디서 2칸이지. 30. 중충 중 하강 이동 얼마예요? 3. 많다라고 하시면 되죠. 아니, 상승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중충 중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중충중, 여기죠? 여기죠? 맞죠?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고 이제 수능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국과 외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수능 문제예요. 네, 사회 이동 현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상중하. 상중하 안 나왔어. AB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찾아야 돼. 갑고. 그리고 여기 DEF. 상중하 아니야. 그럼 상중하 간 중에 무엇인지 찾아야 돼.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대 간 상승 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표시한 게 세대 간 상승 이동이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 B에서 여기 B를 볼게요. B에서 A로 간 것도 상승 이동. C로 간 것도 상승 이동이야. 맞지? 그러면 B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하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B가 하구나. 이렇게 써놓을게요. B가 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A하고 C 둘 중에서는 누가 상이고 누가 중일까? 그렇지. 여러분 보시면 A하고 C의, 여기 이동을 보세요. 여기. A하고 C에 이동한 거 보면 A에서, 부모 세대 A에서 C로 간게 상승 이동이래. 그럼 A가 뭐여야 돼? 그렇지. 중이지. 중에서 여기 보시면 상.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해보시면 하에서, 부모 세대의 하에서, 여기 상이죠. 여기가 중이죠. 그렇죠? 하에서 중으로 간 거, 하에서 상으로 간 거, 상승 이동이죠. 중에서 상으로 간 거, 상승 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중하, 상.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당연히 대각선은 A이고 A, B이고 B, C이고 C이니까 뭐예요? 일치죠. 그렇죠? 일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국의 계층 일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종종종 더하니까 40. 그러면 불일치, 이동, 수직 이동. 수직 이동에 상승의 수직 이동이 있고 하강의 수직 이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여기가 상승 이동이면 나머지가 하강 이동이죠. 그렇잖아. 상에서 중하로 떨어졌어요. 중에서 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겨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체로 놓고 그러면 이렇게 더해보니까 25가 바로 뭐가 돼요? 하강 이동입니다. 그럼 나머지 상승 이동은 35겠네. 어떻게
뭐 빈

계산을 다 채워 넣어봐도 되겠지만, 왜냐면 여기 45니까 여기 15와 25를 빼면 여기 20이고요. 뭐 이렇게 써 넣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놓고도 된다. 그쵸?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하강이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에서 여기 E하고 F로 간게다 하강이동이래. 그럼 이 D가 반드시 무엇이어야 돼? 그렇지 상이어야 되죠. 그쵸? 이 상에서 여기가 중이건 하건 중하로 간게다 하강이동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둘 간에는 뭐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되죠. F에서 E로 간게 뭐예요? F에서 E로 간게 하강이동이래매. 하강이동. 여기 됐죠. F가 뭐? 중. 그치? 그다음에 E가 뭐? 하. 이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상하중. 상하중. 이렇게 보면 상에서 하 중으로 떨어졌네. 중에서 하로 떨어졌네. 그렇죠. 그래서 하강이동, 상승이동. 이 하나 있고, 이게 수직이동. 또 일치가 있겠죠. 그렇죠. 일치는 당연히 이 대각선이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일치가 얼마야? 50입니다. 그럼 이동한 게 얼마예요? 이동한 게 이거 두개 더해서 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상승이동이 되는 거죠. 물론 다할 수가 있습니다. 채워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볼게. 여기 보시면 5, 0, 여기 보세요. 하 중인데 상으로 갔어. 그러니까 상승이동이죠. 그다음에 한데 중으로 갔어. 상승이동이죠. 그러니까 상승이동이 얼마? 하나, 둘, 셋 더해서 25입니다. 그러면 하강이동도 25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놔둔 상태로. 물론 이것도 구할 수가 있죠. 부모 세대 여기 볼게요. 상은 30, 하는 20, 50, 중위 가정. 아, 부모 세대 이거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 세대는 중위 45. 아, 중위 가장 맞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 상 10, 중 30, 하 60입니다. 아, 부모 세대 이거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 세대는요, 상 10, 중 30, 하 60. 아, 자녀 세대도 이거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서는 계층 대물림 비율이, 계층 대물림이 뭐예요? 일치죠. 그쵸? 일치가 얼마요? 40. 네, 40이고요. 이동이 나머지죠. 60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낮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을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얼마요? 25입니다. 그렇죠? 하강 이동 비율 얼마예요?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다. 맞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 중층의 경우, 부모 세대 중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 중층 여기 있어요. 여기야. 이동 얼마예요? 20에서 10은 고정되어 있고 이동 10 이렇게 됩니다. 이동이 여기 10 되죠. 그렇죠? 따라서 갖고 이동 비율 10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을국에서 중층 이렇게 가볼게. 중층. 여기가 일치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두 개. 30에서 10뺀 나머지 해서 20입니다. 따라서 갑국이 을국보다 낮다. 맞죠? 그쵸?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갑국이 모래시계요. 맞나요? 여기 모래시계 이렇게 찾아놨죠? 그쵸? 을국이 다, 아니에요. 을국이고. 네.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거 풀때 여기 20 채우고 20 채우니까 여기 5 되고 해서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이거 기본표를 익히고 기본표를 이렇게 활용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거죠. 그래서 기본표를 그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수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A일 때 A가 여기. 그다음에 B일 때 여기가 B. 그렇죠? 그다음에 C일 때 여기가 C. 그래서 40%, 40%, 20% 비율은 다른데 계층 수, 자녀의 수는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치. 여기가 25대 25대
1대 1대 2 해야지만 일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100으로 했을 때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5, B가 25, C가 50일 때 여기에 40%, 여기에 40%, 여기에 20% 하면 수가 같아지잖아. 그래서 기본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풀이했던 게 생각 안 나시면 수능 특강으로 가시고 다시 한번 기본표 그리는 연습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제는 수능 특강 문제니까 여러분 꼭 꼼꼼히 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차은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4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진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5단원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진화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쌤이랑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 진화의 증거 다섯 가지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것들의 예시들이 정말 그림과 함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떠한 예시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어떠한 걸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은 어떻게 구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쌤이 빈출픽과 통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다음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과 종분화가 이제 세 번째 출제 시그널입니다.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분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개통수가 함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형관계 분석해서 맞출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쌤이랑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 진화의 증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섯 가지의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화석상의 증거, 비교해부학적 증거, 진화 발생학적 증거, 생물지리학적 증거, 분자 진화학적 증거. 쌤이 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냐면, 얘네들은 서답형으로도 나오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맞춰서 보기에 있을 때는 그냥 고를 수 있지만, 직접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친구들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내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한 번씩 쓰면서 얘네들이 이러한 증거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 화석상의 증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상의 증거는 말 그대로 화석으로부터 알아볼 수 있는 증거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화석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진화의 증거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요, 고래 화석이 나와 있어요. 자, 고래 화석 같은 경우에 오늘날의 고래는요, 뒷다리가 흔적으로 남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쭉 이제 화석을 통해서 보면, 조상종을 보면 조상종의 화석에서는 완전한 다리 4개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 육상생활 했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고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육상에서부터 이제 바다 쪽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진화를 해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상의 증거다. 그래서 고래 화석 나오면 화석상의 증거, 이렇게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해부학적 증거인데요. 자, 이게 그 다섯 가지 증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비교해부학적 증거는 해부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진화의 유형관계를 우리가 따져보거나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는지, 발생기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예시는요, 바로 상동형질 또는 상동기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의 예시예요. 지금 척추동물의 이 앞다리를 보면, 사람의 팔, 사자의 앞다리, 그 다음에 박쥐의 날개를 보면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다.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겉으로 봤을 때 생김새, 기능,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상동의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발생기원은 같다. 발생기원은 같지만 생김새나 기능이 다른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상동형질, 상동기관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곤충의 날개하고 박쥐의 날개는 무엇의 예가 되는 것이냐면, 바로 상사형질, 상사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얘네들은 얘와 다르게 발생기원은 다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날개라는 같은 기능을 하죠. 그래서 발생 기원은 다르지만 생김새나 기능, 뭐 형태,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 이것을 우리는 상사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부학적으로 진화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증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교해부학적 증거에서는요, 흔적기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의 꼬리뼈가 대표적인데 과거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다른 생물과의 유형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흔적기관이라고도 하니까 상동기관, 상사기관, 흔적기관까지 비교해박적 증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증거, 진화발생학적 증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진화발생학. 자, 이제 발생적으로 봤을 때요.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의 배아를 보면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치? 매우 다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발생 초기의 배아의 형태가 비슷하다. 뭐, 아가미 틈을 공통으로 가진다. 이러한 특성들로 봤을 때, 아, 이러한 척추동물들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진화 발생학적 하면은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 배아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예시가 나오면 어떤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렇게 1:1 매칭처럼 딱딱딱 구분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증거는 생물 지리학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캥거루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캥거루는요, 태반이 발달하지 않은 유대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유대류 같은 경우에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지만 얘네들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잘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이제 지리적 격리가 나타난 뒤에 그다음에 얘네들이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도 잘 나오는 예시가 되는 것인데 얘네들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것은 여러 섬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 섬의 이 핀치들은요. 다 다른 종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다른 먹이 이런 것들을 먹고 다른 습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진화한 결과로 얘네들이 모두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생물 지리학적 증거에 해당한다. 이 예시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증거는 분자 진화학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 진화학적 증거는요, 분자 생물학적인 이제 연구를 통해가지고 DNA 염기 서열이라든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염기 서열, 이것들의 차이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또는 얼마나 유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얘네들의 유연관계를 따는 거, 진화적인 유연관계를 따져보는 게 바로 분자 진화학적인 증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사람 글로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과의 유사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100%일 거고 붉은 털 원숭이하고 95% 일치한다. 하지만 칠성 장어하고는 14% 정도밖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봐서 아 얘네들 유형관계가 사람과 붉은 털 원숭이의 유형관계가 사람과 칠성 장어의 유형관계보다는 더 어떻다?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분자 진화학적 증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분자 진화학적 증거예요. 얘는 진화 발생학적 증거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서답형만 잘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체군의 진화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체군이 진화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유전자 풀의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유전자 풀이라는 것은요, 한 개체군 내에서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전체, 이 풀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POL이에요. 수영장이죠. 아, 유전자들이 둥둥 떠 있는 수영장처럼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요, 한 쌍으로 존재해요. 각각의 개체들마다 이렇게 두 개씩, 한 쌍으로 존재한다. 상동염색체가 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도 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체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대립 유전자 수 전체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유전자형별로 나와 있으니까, 라지A, 라지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A, 스몰A가 있고요. 스몰A, 스몰A가 있는데, 이 라지A하고 스몰A, 라지A하고 스몰 A에서 이 우열 관계가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고, 우열이 불분명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우선 여기 라지A, 라지A의 개체 수를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라지A의 개체 수를, 라지A, 라지A로 써져 있는 애들의 개체 수를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라지A, 스몰A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면 둘, 그 다음에 다섯, 넷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다섯이 아니라 여섯이죠. 쌤이 하나 덜 셌는데 여섯 해가지고 총 12 개체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A의 빈도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몰 a의 빈도를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빈도는 상대적인 이 대립 유전자를 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립 유전자의 수 얼마였어요? 24분의 라지A의 대립 유전자 수를 계산해주면 라지A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A는 몇개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 더하기 6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 수가 둘이라는 것이니까 여기에는요. 라지A의 개체 수는, 라지A의 수는 2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 자, 여기에는 이 유전자형에는 라지A가 하나 있으니까 6 곱하기 1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6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24분의 4 더하기 6이니까 10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치? 자, 이때 이 라지A하고 스몰A의 빈도의 합, P하고 Q의 빈도의 합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Q의 빈도는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죠? 24분의 14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스몰 A의 빈도는 여기에서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24가 전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자, 스몰 A, 스몰 A인 개체가 4니까, 개체 수가 4니까, 여기에다가 스몰 A의 수가 두 개씩 갖는다, 2를 곱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스몰 A가 하나 있으니까 라지A 스몰 A인 개체는 6이니까 6에다가 1만 곱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6이다. 그러면은 8 더하기 6이니까 14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24분의 24가 나와서 1이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라지A의 빈도하고 스몰 A의 빈도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요 라지A의 빈도하고 스몰 A의 빈도가 변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로 가서 세대가 이렇게 지날수록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즉, 세대가 거듭되어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유전자형의 빈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유전적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유전적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 존재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가상의 집단입니다. 그 집단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맨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맨델 집단의 조건은 이네 가지를 다 외우기보다는 특성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답형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어떤 거를 빈칸으로 넣고 문제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우선 충분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의 개체 사이에서 무작위적인 교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랜덤으로 교배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나 집단 사이의 유전자 흐름, 자연 선택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 돌연변이, 그다음에 유전자 흐름, 자연 선택, 조금 이따 볼 유전적 부동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에요. 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 개체들의 생존력과 생식력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맨델 집단은 어떠한 집단이냐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상의 집단이다라는 것이고 진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대립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변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되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자손에서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구해라. 그 다음에 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구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자, 이제 여기에서 다음 세대에서 이러한 빈도를 가진 애들에서 다음 세대에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자손에 라지에이 라지에이인 개체가 나올 수 있고요. 라지에이 스몰에이인 개체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몰에이 스몰에이인 개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의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지에이의 빈도가 P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얘는 P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라지에이 스몰에이의 빈도는 EPQ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스몰에이 스몰에이 빈도는 Q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되는 멘델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A의 빈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A의 빈도를 보게 된다면, 자, A의 빈도는 P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면 PQ를 더해줘야 되죠. 여기에서 이 PQ 중에 A의 빈도는 PQ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P로 묶게 된다면 P 플러스 Q 이렇게 될 것이고, 이 P 플러스 Q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P가 나오죠. 아, 그래서 멘델 집단에서 A의 빈도는 P로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A의 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Q제곱 더하기 PQ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를 Q로 묶고 P 플러스 Q 하면은 마찬가지로 Q가 나오면서, 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문제들은 쌤이 이제 빈출픽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멘델 집단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는요, 우리 이 진화가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로는 진화가 일어나게 되고 있고요. 진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돌연변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요, DNA의 염기서열이 바뀌는 것인데, 뭐 방사선이라든지 또는 화학물질이라든지 화학물질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립 유전자가 바뀌는 겁니다. DNA 염기서열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없던 애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A밖에 없었는데 B라는 애들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돌연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얘네들의 이제 숫자는 적잖아요. 근데 어떠한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더 잘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바로 돌연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부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얘네들 이제 자손을 낳을 때요, 이제 얘네들은 무작위적으로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주게 되죠. 그러면 무작위적으로 선택해서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전적 부동의 개념이 되는 것인데, 이 부동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뜰 뿌자의 동자여서 둥둥 뜬다. 그래서 얘네들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병목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우연한 사건, 뭐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사냥으로 남획이 일어난다든가,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개체수가 급감할 때, 개체수가 만약에 급감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환경에서 뭔가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게 아니죠. 그러한 방향성 없이 개체수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거, 이거를 병목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병목이 어때요, 여러분들? 쌤이 병을 조금 눕혀서 그려보면요, 요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좁아진 것처럼 개체수가 급감해지게 된다면 여기에 있었던 유전자 풀의 빈도와 여기 이 병을 통과한, 즉 개체수가 급감한 후에 유전자 풀의 빈도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병목 효과고 유전적 부동의 한 예시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시자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일부 개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섬에서 창시자 역할을 하면서 얘네들이 새롭게 여기에서 개체군을 이뤘대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전에 있는 것과 그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창시자 효과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유전적 부동에 해당이 돼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는데 그 개체들 중에서 어떤 형질이 환경에 더 유리한 형질이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개체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고, 얘네들 때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유전자 풀이 변화하게 된다.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에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은 어떠한 거냐면요. 유전자 흐름은 앞서 본 거와 다르게 두 집단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두 집단이 원래는 장벽에 의해서 얘네들이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장벽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없어지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생태 통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의 흐름이 생기게 된다면 각각의 집단에 없었던 유전자가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 빈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아, 그러면서 유전자 풀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풀이 변한다라는 것은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다라는 것이었으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진화의 요인이 된다.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요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은 종분화예요, 여러분들. 종분화 개념 좀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분화는 말 그대로 종이 분화된다라는 내용인데요. 한 종에 속해 있던 두 집단 사이에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난다라는 건 서로 교배가 불가하거나 또는 교배가 되더라도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생식적 격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면 얘네들은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리적 격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지리적 격리, 강이나 산맥, 협곡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지리적으로 격리가 됐대요. 그러면 각 집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자 풀의 독립적인 진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뭐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연 선택이 나타나기도 하고 등등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독립적으로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리적 격리가 소멸됐어. 예를 들면 산맥이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섞일 수 있지만 얘네들이 이미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른 종이 된다. 다른 종분화가 다른 종이 되면서 종분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종분화의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리적 격리가 나타나게 돼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서 종분화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은 크게 없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얘네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쌤이랑 빈출픽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우리 생물 진화의 증거들 비교하는 내용 볼게요. 첫 번째로 그림 가는 박쥐의 날개, 사자의 앞다리, 사람의 팔, 그 다음에 나는요, 박쥐의 날개, 곤충의 날개를 각각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래요. 이 중에 가와나는 상동형질과 상사형질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는요, 그 척추동물에서 박쥐의 날개, 사자의 앞다리, 사람의 팔, 그것이 비교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 그러면 얘네들은 바로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발생기원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얘네들 팔이라든지 앞다리, 날개는요, 형태랑 기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형태나 기능이 다른 거, 이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상동기관, 상동형질 또는 기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상사기관, 상사형질이 될 텐데 얘는 상동형질과 반대로 얘네들 발생 기원은 달라요. 근데 이제 비슷한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그 기능하고 형태가 유사해지는 거.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발생 기원은
다르다라는 거.

발생기여는 다른데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증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냐면 생물 진화의 증거 중에서 바로 비교해부학적 증거였습니다. 비교해부학적. 자, 보기 기억 볼게요. 가를 통해 척추동물은 공통조상에서 다양하게 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척추동물들이 얘네들인데 공통조상에서 다양하게 진화하였다라는 것이 상동기관의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나는 상사형질의 예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생물 진화의 증거 중 화석상의 증거? 아니에요. 화석상의 증거하면 우리가 봤었던 고래화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얘는 틀린 것이다 라고 고를 수 있겠고요. 플러스 보기로 가서 사람의 팔과 사자의 앞다리는 해부학적 구조와 발생 기원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팔과 사자의 앞다리 이게 해부학적 구조랑 발생 기원이 같다라고 상동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은 사람 사자 박쥐가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사한 형질을 갖도록 진화한 결과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사한 형질을 갖도록 진화한 것이 바로 상사기관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상동기관의 예니까 틀린 거지 틀렸다라는 것이고 다음 비읍 나를 통하여 박쥐와 곤충이 공통조상으로부터 날개 형질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 날개 형질을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가요? 아니죠. 얘네들 발생 기원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X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빈출픽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분류에 대한 내용이랑 함께 나와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 같이 들어가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표는 생물의 진화 증거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가와 나는 생물 지리학적 증거와 진화 발생학적 증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예를 보면요. 대합과 갯지렁이는 모두 담윤자 유생시기를 갖는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담윤자를 트로코포라라고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생물지리학적 증거는 아닐 거잖아요. 얘가 바로 진화발생학적 증거입니다. 그러면 대합하고 갯지렁이 기억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건데 대합은 연체동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갯지렁이는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편연환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편형, 연체, 환영동물은 바로 촉수, 담윤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기 이 담윤이 여기처럼 담윤자 유생시기를 갖는 애들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얘네들은 진화 발생학적인 증거가 된다. 얘네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에 왔을 것이다 라는 증거로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생물지리학적 증거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기 기억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생물지리학적 증거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진화발생학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 A와 B는 모두 탈피동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탈피동물, 쌤이 탈, 뭐라 그랬어? 선, 절이라고 얘기했었죠. 선형동물과 절지동물이 탈피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속한 애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X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코알라와 같은 유대류는 대부분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코알라, 아까 봤었던 우리 캥거루 이런 애들이 유대류예요. 태반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새끼를 주머니에 이제 키우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식을 한대요. 이거는 생물지리학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얘네들이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나면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 디귿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플러스 보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 배아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특징을 통해 척추동물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의 예에 해당한다라고 했거든요. 쌤이 진화 발생학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의 배아가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었던 내용이니까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 협곡의 남쪽과 북쪽에는 서로 다른 종의 영양다람쥐가 살고 있대요. 이것은 나의

예당이 된다라고 돼 있어. 그랜드 캐년에 협곡이 생기면서 이 영양 다람쥐가 나뉘게 된 거예요.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고 종분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생물 지리학적 증거의 예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둘다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하디베인 바인베르크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아시아 무당벌레 집단에서 날개 무늬 표현형과 유전자형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날개 무늬는 상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S와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이 집단의 개체수, 쌤이 N이라고 표현할게요. 개체수는 만 마리래요. 하나, 둘, 셋, 만 마리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체수가 검은 반점인 애가 8100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검은 테두리 안 나와 있어요, 개체수. 근데 얘를 잘 보면요. 검은 반점과 검은 테두리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열 관계에서 이 검은 반점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S겠죠? 지금 SS일 때 검은 반점 나타났으니까, AA일 때 검은 테두리 나타났으니까, A가 검은 테두리 유전자일 거예요. 얘네들의 우열 관계가 명확해서, 만약에 S가 A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한다면, 요 이형 접합성으로, 이렇게 대립 유전자를 각각 가지고 있을 때 이형 접합성이라고요. 이형 접합성일 때 얘는 검은 반점이 나타났어야 돼요. S가 우성이라면. 그치? 반점이 우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가 그 반대로 검은 테두리 유전자가 검은 반점에 대해서 우성이 된다면, 이번에는 검은 테두리라는 형질이 우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SA일 때둘다 나타났으니까 얘네들의 우열은 어떻다?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 디귿에서 이 S하고 A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얘는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개체수 기형 니은을 구해서 니은을 구하고요. A의 빈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어떻게 구할지, 개체수는 어떻게 구할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S의 빈도를 우리 P라고 넣어봅시다. 그다음 요 검은 테두리 유전자의 빈도를 Q라고 한번 쌤이 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S의 빈도, 자, 이 유전자형 SS의 빈도는 얼마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SS의 빈도는 개체수가 8100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P제곱이 될 것이고, 전체 만 중에 개체수 8100이니까 만 중에 8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자, 그럼 얘는 약분하면 100분의 81이니까 0.8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P제곱이 0.81이니까 P는 얼마가 된다? 0.9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S의 빈도인 P는 0.9, A의 빈도인 Q는 1에서 0.9를 빼주면 되죠.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러면은 0.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0.1이라는 것은 이 AA의 그 빈도가 어떻게 될 거냐면 Q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Q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만분의 니은 개체수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Q 제곱이 이제 0.01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가 만이죠. 만분의 얼마가 0.01이 될수 있어요? 니은이 100일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니은의 값이 100이다. 그러면 전체 개체수는 만이라고 했으니까, 만에서 8200을 빼게 된다면 기억의 값은 얼마가 된다? 180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집단에서 A의 빈도는 0.1이다라고 했으니까 A의 빈도 0.1 맞습니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고, 니은분의 기억이 9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니은이 100이고요. 그다음에 기억이 1800이니까 얘는 18이 나와야 됐네요. 9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빈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 가장 기초적인 문제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 보시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확률을 구하는 문제까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동물종 피해 집단 1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집단 1은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고, 그다음에 1에서 암컷과 수컷의 개체수는 같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 피해 몸색은 상염색체에 있는 회색몸 대립 유전자
A와

이게 회색 몸이래요. 그리고 검은색 몸 대립유전자 A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때 A는 A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아 회색이 우성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1에서 A를 가진 개체들을 합쳐서 구한 A의 빈도는 17분의 10이다. 자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A를 가진 개체들을 합친대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우리가 빈도로 한번 생각해보면 A의 빈도를 내가 P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A스타의 빈도를 Q라고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를 가진 개체들을 합친다라고 했으니까 A를 가진 개체들은 누가 돼요? P제곱. 그 다음에 이제 A스타인 애들은 EPQ. 이렇게 되겠죠. P제곱 플러스 EPQ. 그랬을 때 A의 빈도를 구하게 된다면 얘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는 이제 P제곱에다가 EPQ 중에 P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분모와 분자를 각각 P로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P 플러스 EQ가 될 것이고 자 얘는 P로 묶으면 P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P 플러스 Q가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에서 1이 되고 P를 이렇게 지우게 된다면 얘는 P 플러스 Q 플러스 Q니까 얘가 1이고 1 플러스 Q분의 이 값이 1이었으니까 1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치? 아 그러면 이 값이 1 플러스 Q분의 1의 값이 17분의 10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 계산은 10 플러스 10Q가 17이 되는 것이니까 10Q는 7이 되는 것이고 Q의 값은 10분의 7입니다. 아 그래서 이 Q의 빈도가 0.7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P의 빈도는 얼마가 나와요? 0.3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까지 다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마지막 조건을 가지고서는 빈도를 구해내는 과정. 이걸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기억에서 A스타의 빈도분의 A의 빈도는 3분의 7이다. 자, A스타의 빈도가 Q였고요. 0.7이었고 A의 빈도는 0.3이었으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뒤바뀌었죠? 7분의 3으로 바꿔야 되니까 틀렸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색몸 개체수는 검은색몸 개체수보다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빈도가 높으니까 개체수도 많겠지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줘야 되는 것인데 자 회색몸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선 개체수는 전체 개체수를 빈도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색몸의 빈도를 구하게 된다면 회색몸은 P제곱 플러스 EPQ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 값이 이 P가 0.3의 2배니까 0.09가 될 거고요. EPQ는 0.4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이 값은 0.51 될 테니까 얘는 0.51N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또는요, 여러분들, 어차피 P제곱 플러스 EPQ 더하기 Q제곱이 P 더하기 Q의 제곱이니까 1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 값은요, 1-Q제곱과 똑같겠죠. 그러면 얘가 0.49니까 1에서 0.49 빼면 0.51 좀 더 쉽게 나올 수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51N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 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열성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Q제곱이 빈도가 될 것이고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Q제곱 아까 계산했지만 0.49N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개체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0.51N과 0.49N 중에 누가 더 커요? N은 어차피 개체수가 똑같을 테니까 0.51N이 큰 거고 회색몸의 개체수가 검은색몸 개체수보다 많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디귿으로 가봅시다. 유전자 형이 AA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암컷이 임의의 수컷과 교배하여 자손 F1을 낳을 때 이 F1이 검은색 몸일 확률 이걸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암컷이 있고요. 수컷이 있대요. 근데 암컷의 유전자 형이 AA스타랍니다. 그 다음에 수컷은 두 개의 유전자로 결정이 될 것인데 임의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건지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이 자손에서 자손이 F1인데 F1이 검은색 몸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전 검은색 몸에 유전자형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두개 아니죠. 검은색 몸은 열성이기 때문에 얘는 A스타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가 AA스타에서 하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수컷의 두 유전자 중에서 하나를 받아서 A스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암컷이 AA스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A스타를 줄 확률 얼마야?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다. 곱하기. 자, 여기 지금 임의의 유전자형을 갖는 애들 중에서 A스타를 줄 확률은 전체에서 A스타를 뽑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A스타의 유전자 빈도와 똑같다. 그러니까 10분의 7이 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분의 7이 된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회색 몸을 구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해볼까요? 회색 몸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구할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회색 몸이니까 얘는 AA도 되고 AA 스타도 되니까 각자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더한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좋지만 우리 시험 문제 풀땐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이 회색 몸일 것은 뭐예요? 여집합으로 계산해야죠. 1에서 검은색 몸일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20분의 7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1에서 20분의 7을 빼주게 된다면 20분의 1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하디바인베르크 평행과 관련된 문제 두 문제도 풀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진화의 요인과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진화 요인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ABC는 병목 효과, 자연 선택, 창시자 효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래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아, 그러면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창시자 역할을 했다. 아, 그러면 A는 창시자 효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를 한대요.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병목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C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 선택되겠네요. 자, 보기 기억에서 A는 창시자 효과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이고, 니은, B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A하고 B, 창시자 효과와 병목 효과가 모두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에 개체에서 사용하는 형질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형질은 퇴화한다. 이거는 라마르크가 말한 용불용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의 예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쌤이랑 플러스 보기를 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가나다라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한번 찾아봐라. 지금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을 매칭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요 그림은 방사성 화학 물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뭐죠? 돌연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는요, 이렇게 병의 목이 좁아지듯이 개체 수가 급감한다라는 걸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병목 효과. 이 병목 효과는 유전적 부동에 해당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단은요,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는 잘 살아남는데 얘네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특정 형질은 살아남지 못했다. 환경의 적응력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단은 자연 선택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요, 이제 어떠한 지역에 새로운 유전자들이 이입이 됐대요. 새로운 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유전자들이 나타나게 됐으니까 이거는 유전자 흐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라를 골라놓고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 리을에서 가나다라는 모두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맞죠?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니까 맞는 것이고, 가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돌연변이는 유전적 부동의 현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비읍. 인간의 남획으로 인한 북방코끼리 물범, 바다표범 집단의 유전자 풀의 변화래요. 자, 인간의 남획으로 얘네들의 개체 수가 급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죠. 환경에 유리한 개체들이 살아남은 자연 선택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죠? 바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때 그 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현상이니까 병목 효과, 나에 의해 해당한다라고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고 다음 문제 15번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종분화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분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개통수랑 이렇게 같이 단원 통합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종 A가 2회의 종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종 B와 종 C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이때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개통수 ABC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고 ABC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A와 B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골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A가 섬의 분리로 이렇게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리적 격리가 일어난 거죠. 지리적 격리가 일어난 다음에 또한번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서 얘네들이 다른 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 지리적 격리가 생식적 격리로 이어져서 종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A에서 이제 A, B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C가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이 C하고 가장 유형관계가 가까운 애를 누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분화한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기억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B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은 A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죠? 틀렸고. 니은, A는 C와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생식적으로 격리되어져 있다라는 말이 바로 다른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ABC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다라고 주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지리적 격리는 종분화가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분화가 일어나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지리적 격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격리도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플러스 보기로 가서요. A와 C의 유전자 풀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얘네들 다른 종이니까 유전자 풀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치? 유전자 풀은 서로 다르다. 맞다라고 골라주셔야 되겠고. A와 C의 유형 관계는 B와 C의 유형 관계보다 가깝다라고 했어요. 개통수 해석이죠? A와 C의 유형 관계는 B와 C의 유형 관계보다 더 멀어요. B와 C가 더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빈출픽 7번. 문제 간단한데,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까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같은 종으로 구성된 세균 집단 피의 진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항생제 X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X를 사용했더니 이제 특정 환경에서 이 항생제 X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더잘 살아남아. 그러면 항생제 X의 지속적인 사용을 봤더니 얘네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됐죠. 아, 자연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어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어떤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있는 세균이 나타나는데 이 세균을 다제 내성균이라고 한대요. 자, 보기 기억에서 돌연변이는 유전자 풀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한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했고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페니실린. 이거는 항생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맞고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비의 출현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이러한 내성균이 나타나게 되고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랑 7개의 빈출픽 문제까지 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강 남았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이제 6단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생윤 만점러들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너무 잘 들어오셨고요. 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제가 준비한 초보컬의 강의로 여러분들 초집중하시고 초효율의 효과를 내주시게요. 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단어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으로 들어가요. 평화와 공존의 윤리 파트이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지구촌 평화 윤리의 앞부분까지 그래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짚어보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교재 잘 챙겨주시고 자료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언제나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공부하느라고 아 답답하다 이거 언제 끝나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기울이는 노력은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는 것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고 오늘 조금 고생스러운 것이 어찌 보면 그때 내가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해볼까요? 키리노트 준비해 주시고 부연 설명 드리는 거 잘 체크해 주시기 약속. 그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중에서도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부분을 먼저 갈게요.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소통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상가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에 전제가 되는 것부터 빨리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그 전제는 바로 갈등 문제입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집단들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죠.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부정적인 영향,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더욱 분열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기도 됩니다. 그러면 갈등의 역기능에 우린 주목하게 되죠.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들 사이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교두보가 된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에는 역기능만 있다라기보다는 순기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내용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먼저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원 문항에서 이 갈등 소재 자체로 딥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수능특강에는 문화가 된 것이 있으니 학교 수업에서 다루셨다면 짚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런 갈등의 순기능, 역기능을 모두 균형 있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좋아요. 그러면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순기능이 되려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해야 되죠? 네, 바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통이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 인식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린 경험하죠. 나랑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또 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타인이나 다른 집단들과의 갈등을 줄인다는 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소통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에게서도 이러한 소통을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상적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불교 사상가 원효입니다. 불교 혹은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원효를 이해하면 꼭 원효라는 그 단어 자체 사상가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불교의 큰 맥락에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의 이론에 대한 접근으로 첫 번째는 귀 일심원 요익 중생 키워드는 일심으로 잡았습니다. 본래의 청정한 마음인 일심으로 돌아가서 널리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불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불성이 있다고 하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깨달음의 근거예요.

불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부처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종파들 간의 대립과 이견 자체보다는 우린 모두 그런 불성에 근거하여 깨달음의 경지로 가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의 공통점. 그리고 중생, 즉,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에서 중생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더 소중한 가치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 일심원 유익 중생의 정의까지 정확하게 넣어놨는데 이걸 토대로 보면 바로 다음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일심인 거고 불성인 거고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거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한 종파들 사이에 이론적인 대립이 있거나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 다툼, 쟁을 보다 높은 관점에서 조화, 화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더 높은 관점에서는 소통과 높은 차원의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화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 혹은 다른 집단들 간의 갈등이 나타났을 때더 높은 관점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본질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소통의 열쇠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점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내용을 그의 표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서 고집하는 태도, 이건 좀 버리고 하나의 마음, 일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토대로 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원융회통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쟁점을 화합하는 것. 이때 화합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입장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말한 대로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특수적이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 자체에 머물기보다는 대승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융합하고 융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융이라는 말, 원융에 이 융이 나오기 때문에 융합, 융화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니까 이 풀어쓰는 문장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원효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입장을 포용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에서 좀더 본질적이고 높은 차원의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라는 시사점. 다음, 유교의 공자로 갑니다. 공자에게서는 이 부분이 유명하고 시험으로도 출제가 되었는데, 키워드, 화, 이, 부, 동입니다. 이 화, 이, 부, 동은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하다라고 하는 걸 줄여서 화이부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군자와 소인을 그 특징을 대비시키면서 군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켜야 되는 도덕 원칙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인은요, 내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원칙을 버린 채 남과 같아지는 데만 급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과의 조화가 중요할 순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소신까지 버린 채 조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저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급급하는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것마저 버리는 태도가 될수 있지만 군자들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절대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고수하면서도 타인들과 조화를 잘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교의 입장, 공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도덕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고수하는 그들의 중요한 관점을 토대로 건강한 조화, 좀더 긍정적인 조화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의 화이부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좀더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를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윤리에서 중요한 학자이고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담론윤리라고 우리가 접근하는데요. 담론윤리의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바를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은근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의들과 언어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꽤 까다로운 사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녹여서 출제하실 수도 있고 하나하나 짚어서 깐깐하게 출제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 학교 선생님에게 달렸어요. 수업 잘 들으신 거 토대로 한번 그 성향을 체크해 보세요. 그럼 저는 어디에 맞출까요? 후자에 맞춰야죠. 여러분들 쌤께서 이걸 중요하게 좀 어렵게 다루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게 정리해보면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짚어볼 것은 이때 담론, 이상적인 담화 상황을 위한 규칙입니다. 첫 번째,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자체가 선택지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둘째, 누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그대로 선지에 나왔습니다. 쪼개서요. 이 이상적인 담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져와서 나의 욕망들, 내가 희망하는 바들, 나의 주관들, 나의 생각들을 이 안에서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든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자, 검증되지 않은 건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일단 붙여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해요. 이렇게 문장으로 읽으면 호로록 읽히잖아요. 이걸 선지로 쓰면 이상적인 담론 상황에서는 자신의 희망과 욕구를 표출할 수 있다. 라고 만약에 선지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보죠. 아, 그렇지.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얘기하려고 왔는데 나만의 희망과 욕구를 표출한다? 그거 상당히 이기적인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버마스의 논의대로 보자면 내가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거, 희망하고 욕구하는 것을 이 담론의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셋째, 어떤 담론의 참가자도 담론의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위의 첫째와 둘째에서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외적인 차원의 어떤 권력 혹은 뭐 경제적인 힘,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담론을 할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담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방해를 받는다. 그럼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버마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담론윤리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이 결론이 이 담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돼야 돼요. 여기서도 호로록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이게 오진술로 다수로 잘 나와요. 그저 다수가 합의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담론, 건강한 담론을 거쳐서 서로 주관적인 상호 의사소통, 여기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버마스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버마스에 대한 내용을 뒤에 문제로도 준비했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또 보완하면서 정리를 해봐요. 그럼 이제 이 소통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 이거 현실 문제 적용해보자. 우리나라의 문제 적용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남과 북이 오랫동안 갈등 상황에 있네.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여러 번 재확인을 해왔네. 아, 남과 북의 소통,
갈등 해결

해결을 위해서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되겠네. 라는 게 지금 이 소재야. 민족 통합 가보겠습니다. 민족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한 대로 이러한 논의에서 필수적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인데, 이 통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단정 지을 수 없고 결론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이에요. 먼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나 반대하는데, 왜꼭 굳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아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점점점점 따라 나오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요소가 통일의 반대 의견이에요. 먼저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통해 통일된 체제와 국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오랜 동안 이루어졌던 분단 상황에서 나타났었던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 수 있다.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다. 또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군사 도발 등 위협적인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북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심리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평가. 또한 통일에는 돈이 들지 않냐.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담이 아마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질 것이며,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제적 큰 위기를 가져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 또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그 북한 주민이나 혹은 뭐 남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뭐 실업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정치 군사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은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항으로 출제될 때는 좀더 중요하게, 말하자면 문항에서의 포커싱, 부재료가 아니라 포커싱이 맞추는 걸로는 이 부분이 들어가서 여기에 초성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봅시다. 이산가족은 오랫동안 이런 분단의 이유로 서로 헤어져 살아오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걸 해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린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단의 상황이 지속되는 건 하나의 민족인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저해하는 것이니, 통일을 통해 시급히 이 동질성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당위적이겠습니다. 라는 입장. 또, 우리가 이렇게 분단 상황에 있으면서 수많은 군사비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전쟁 공포를 떨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주변 대국까지도 진정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으려면, 이 전쟁 공포로부터 해소, 가 필요하다. 그러면 분단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 입니다. 그럼 이 전쟁 공포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잠깐 발언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단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아마 그 대신 복지 혜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분단 상황을 종식시켜야 된다. 또한 북한의 다양한 북한 주민에게서 나타나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인권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해서 좀더 높은 차원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러한 통일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우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것이 방금 이야기했었던 통일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예요. 이 부분을 찬성 입장에서도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오래된 고통 혹은 외부 나라들을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여전히 전쟁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불안한 나라야. 그래서 투자할 수 없어. 와 같이 타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외교에서 버려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형적인 요소에서도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부담을 지불하고 있다. 그 부담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 혹은 무형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단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고, 그것은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이 분단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 위한 비용인 거니까요. 통일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이 소모적인 비용을 오히려 통일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투자적인 성격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설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분단 상황을 넘어서서 통일로 가려면 통일 비용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짚어보자면, 다양한 분야에 통일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나의 통일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의 분야의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앞에 말한 분단 비용에 비하자면 투자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때 투자한 비용은 통일된 국가에서 살아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누리게 될 혜택과 연결되고 그 기초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점 때문에 투자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 통일된 체제를 만드는데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분단 비용, 우리가 분단 상태를 유지해오는 동안 계속 들어왔었던 그 지속적인 비용에 비하자면 그것에 비하자면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통일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통일 편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앞에서 말했던 유무형의 부담과 비용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의 반대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위상을 갖고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보상과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일과 편익입니다. 이건 통일 이후에 당연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통일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 소재가 기본적으로 하나 꼭 필수적이에요. 이건 아마 통합사에도 기본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통일 비용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런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거든요. 방법에 대한 관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도 볼수 있거든요. 이거 하셨다면 한번 챙겨보세요. 통일이라는 거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린 분단 상태 유지해 왔으니까 두 체제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빨리 통일을 결정해서 통일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빠른 결단과 통합을 이룰 것. 그것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이후에 남는 문제들은 그 이후에 서서히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하자면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이 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체제를 통일하는 거. 군사적으로도 통일하는 거. 이러한 외형적인 형식적인 면에 통일을 빨리 구축하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급진적인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너무 오랫동안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이질감이 있어요. 다른 통일된 국가들을 보세요. 그 나라를 분단되어 있다가 통일한 다음에 그런 심리적인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회 갈등 요소로 심각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자면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 단계에 먼저 정치 군사가 아닌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교류로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가까워진 토대 위에 단계적인 관점으로 통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진적인 통일에 대한 접근법과는 또 다른 단계적 통일에 대한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이두 구도를
학교 수업에서 했다면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내용 중에 먼저 소통 부분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하버마스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했거든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하버마스가 행위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할 때 행위의 근거, 타당성에 기반해서 행위를 결정지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인 준수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부작용, 모든 사람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저희 모든 사람에 의해 수용되고 동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합리적 의사소통에서의 요건과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제시문을 통해 하버마스야라고 이름 쓰고 선지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체크해드리고 선지 가볼게요. 기업원,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와, 반갑죠? 자신의 생각, 희망, 욕구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 우리 짚어봤네요. 맞는 진술. 니은범, 담론 참여자들은 대다수의 동의를 통해서 보편 타당한 규범을 도출해야 된다. 맞는 말 같죠? 조심해야 돼요. 뭐 때문에 조심해야 되느냐? 대다수의 동의. 위에 이야기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돼야 된다는 건 대다수의 동의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점을 이미 제시문에서 선지에 암시를 준 거예요. 대다수의 동의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니은을 빼내시는 게 관건이 됩니다. 이건 평가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온 포인트예요. 디귿번. 담론 참여자들은 타인의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담론으로 붙일 수 있고 타인의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담론에 붙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디귿번 맞는 선지고요. 릴번. 도덕 규범의 도출 과정에서 규범 진술로 인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 이 도출 과정에서 규범 준수로 인한 결과 어떨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모두 다 고려해보고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딜이 들어가는 선지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마스는 꼭 한번 문항으로 복습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가볼게요. 평화와 공존의 윤리 대단원 중에서 소통 단원을 마치고 지구촌 평화로 가보겠습니다. 소통이 이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걸 알았어요. 또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개인들 사이, 집단들 사이, 남과 북 차원뿐만 아니라 지구촌으로 확대해서 평화를 실현하는 그 길을 찾아가 보자는 단원입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건 우리 그러면 이 세계에서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부터가 그 시발점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들을 한번 이론적으로 짚어볼까요? 입니다. 그 이론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주의고 하나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이두 관점 중에 현실주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러한 관점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이 모여있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국가, 그런 국가가 모여있는 국제관계로 확장되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먼저 현실주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런 인간관을 토대로 국가도 역시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이기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도 타국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 달성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국제관계로 가다 보면 하나의 개별 국가 차원과는 다르게 각자의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 중앙 권위가 있기 힘들다. 마치 무정부적인 상태와 같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국제관계예요. 아무리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있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단위국가, 개별국가에서는 정부가 강제력을 발휘해서 이런 이기적인 충돌이나 갈등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국가들이 모여있는 국제관계로 가게 되면 그런 단위개별국가가 갖고 있는 강제력, 구속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정부적 상태와 같은 국제관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정부적인 상태 안에서 개별 국가들은 뭘 추구하게 되느냐? 자국의 이익, 생존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된다라고 봐요. 정말 그럴 것도 같은 게 지금 뭐 중동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뭐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정말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냉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안에서 여러 대의 명분, 도덕적인 명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자국의 이익이 되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첨예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타국은 위험 요소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자국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우월한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권력, 힘,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 권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어하거나 상대방 국가를 지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나의 힘을 확보한 상태여야 내 이익을, 내 이익이라고 하는 건 자국의 이익을, 자국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이 도출되게 된 데에는 자, 여기부터는 제가 학술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런 현실주의적인 관점이 대두되게 된 과정이나 이론적인 근거들을 모겐소 문항이 워낙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때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여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큰 흐름으로요.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순 없죠. 집단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단에 소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존속은 나의 생존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두고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집단의 존속,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정체는 무엇일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그건 바로 국가 단위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더더욱 국가 중심의 안보, 또 영토, 국민, 주권 등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국가들이 대립하면서 상대방의 국가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권력 경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갈등이 발생해도 그것을 통제할 상위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적인 상태와 같으니 그럼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 문제를 억지, 전쟁의 억지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법은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대표적인 방법을 넣었는데요. 키워드, 맨 앞줄에 나와 있는 이 두 단어예요. 뭘 것 같아요? 힘, 맞아요.

관계에 의해서 각 국가들이 자국이 우월하고 확실한 권력, 힘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방 국가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의 국가는 위협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때 중요한 건 도덕 자체보다는 힘인 거예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면 갈등의 억지, 전쟁의 억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큰 제목을 써놓긴 했지만 현실주의에는 이 서술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전쟁을, 갈등을 예방 또는 억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타국과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힘을 가진 상태,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그각 국가가 가진 힘이 비슷한 상태가 되면 함부로 서로에게 도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 상태나 극단으로 치닫는 전쟁 상태를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 국가가 상대방의 국가에 비해서 힘이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그 세력 균형이 되지 않고 불균형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더 약해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국가에서는 그 상대방의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세력 불균형에 있는 거죠. 그러니 해법은 세력 균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힘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의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한 국가나 국가의 연합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국가가 연합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저 상대방 국가가 그 권력이 힘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위협 요소가 될거 아닙니까? 주변 국가들이 연합을 통해서 그 국가를 견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연합이 상대방의 강력한 국가를 또 제재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이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이런 갈등 상황이 억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힘의 균형, 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실주의 하면 모겐소가 대표죠. 그래서 모겐소에게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된 것인데 이런 모겐소의 입장을 마지막 단원에 있다 보니까 좀 급하게 공부하고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조금 까다롭게 내면 그 까다로운 포인트에 많이들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까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내용들로 연결이 될수 있는데, 분쟁을 억제하고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력 균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때, 자국이 자체적으로 국력을 증진하는 것부터 방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자국이 힘이 세지는 것이 상대방이 만약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 대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국력이 증진되었을 때 세력 균형을 이룸으로써 갈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동맹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전쟁이라는 것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만 봐두시면 좋겠어요. 예방전쟁이라는 것이 제시되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압박 차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를 위협하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 그 국가가 더큰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접근하는 거예요. 그더큰 갈등 상황이 되는 것에 비하자면 예방적 차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전쟁, 군사적인 압박. 이건 현실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군사적인 압박의 다양한 형태들. 또한,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의 압박도 가능하죠. 그걸 경제 제재로 접근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런 방법도 제안해요. 그 위협적인 국가와 그 국가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다면 그 국가와 타협하는 방법

법으로 갈등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경제적이고 뭐 정치적인 방법, 외교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타협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력균형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 교육과정이나 교재들에서 보통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세력균형에 대해서까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종종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역시도 이 학문적인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보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라라고 말씀드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참고해 주세요.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외에 어떤 관점이 있다 그랬죠? 이상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상주의적인 관점도 인간과 그들이 모인 국가와 그들이 모인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쭉 연결을 시켜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상주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능력으로 개개인들 사이에 발생되는 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그런 인간들이 모인 국가, 그런 국가가 모인 국제 관계에서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또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타국에 대한 존중이 전제로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국가들 사이에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냐? 있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분명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며 국가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애초에 잘못된 제도들로 인해서 그런 무지나 오해가 증폭되고 그것이 갈등 상황으로 크게 유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법이 있다.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면 국가,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한 전제대로 국가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 이성적인 대화를 통로로 하여 협력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차원, 여론의 형성, 법률,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갈등 양산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평화를 시도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문항으로 나올 때는 앞에 모겐소 자체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모겐소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갑거울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때로는 좀더 특정을 지어보자면, 모겐소와 칸트가 바라본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좀 대비하면서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한 내용들은 딱 여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갈등, 그리고 칸트 이야기로 이어갈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이어서 보시면 더더욱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갈등의 평화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게요. 갈등은 평화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실히 짚어둬야 돼. 그 폭력이라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침해하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거든. 그렇다면 이런 폭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직접적인 차원의 폭력으로 전쟁, 테러, 범죄 등에 해당되고, 반면 간접적인 차원의 폭력도 간과해선 안 돼. 간접적인 폭력은 또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폭력이 일어날 수 있어.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건 정치나 경제에서 나타나는 억압과 착취 형태들. 그래서 만약 그 사회 제도나 구조가 부정의하다면 이런 폭력이 양산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사회의 사상, 종교, 예술,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이러한 폭력의 양상들을 정당화시키는 형태의 폭력이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건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이 구조적인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꼭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폭력의 삼각형 모델이라고 해서 어떠한 꼭지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 일어나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확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폭력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해서

0: 그럼 먼저 우리가 평화를 실현하려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져야 돼. 직접적 폭력이 없는 거니까 그건 소극적 차원의 평화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간접적인 차원의 폭력까지 제거해야 되거든? 그것을 적극적 차원의 평화라고 해서 이 단계까지 가줘야 돼. 소극적 차원의 평화에서 적극적 차원의 평화까지 가줘야 돼. 그러니 위에 말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폭력도 해소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래서 이전에 국가적인 차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논의가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인간들이 이런 평화로운 상태에서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 안보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돼. 라는 것이 갈등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두고 오늘 했었던 내용 중에 지금 이 갈등이요. 이 문항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폭력은 해를 끼치고자 하는 개인적 의도에 의한 직접적 물리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그럴 수 있었던 것과 그런 것의 차이를 유발해서 인간의 실현을 저지시키는 비의도적, 간접적, 집합적인 계기. 그래서 구조의 요소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실현을 실현하는 인간의 실현, 인간 안보의 차원까지도 우리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접근하려는 갈등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억번.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폭력이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로 가는 단계를 만들어 갈수 있겠죠. 두 번째, 종교, 예술, 과학, 법률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말한 간접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폭력이니까 이러한 폭력도 존재할 수 있다고 갈등은 짚었죠. 디귿번,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가? 평화를 실현할 때에는 평화적 수단이어야만 한다라고 갈등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저자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인 거잖아요. 따라서 디귿번은 맞지 않고요. 리을번, 평화 개념을 인간안보 차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으로 넓혀야 된다. 맞지 않는 거죠. 인간의 실현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인간의 실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인간안보 차원으로 가는 거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리을번도 맞지 않는 선지가 돼요. 정답은 기역, 니은 들어가는 1번이 이렇게 정답 되죠. 그래서 갈등의 사상을 읽으면 굉장히 잘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데, 또 문항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계 평화에 관련된 문항을 해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칸트부터 시작해 보면서 해외 원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잘 복습하시고 꼭 득점해 가지고 오세요.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학,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4강이고요.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자,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내용, 개념의 마스터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허블의 외부 은하 분류죠. 허블이 이렇게 외부 은하를 분류한 기준은 뭐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광선 영상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 아셨죠? 형태를 가지고 공 모양이에요? 나선팔이 있어요? 규칙성이 없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아셨죠? 공 모양이면 타원 은하, 나선팔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서느나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럼 불규칙은 아셨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은하들을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특징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은하들이 있더라. 이제 그런 은하들을 우리가 특이 은하로 이제 분류를 재분류를 한 거죠. 이를테면 타원 은하처럼 보이는데 일반 타원 은하와 다른 어떤 특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특이 은하를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분류된 특이 은하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전파 은하. 전파 영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요. 굉장히 세게 보여요. 전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요. 그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일반적으로 나선 은하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중심부가 굉장히 밝은 나선 은하로 보여요. 그다음에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흡 방출선이나 어떤 흡그 스펙트럼에서의 선의 폭이 굉장히 넓게 보여요. 그다음에 퀘이사. 굉장히 작은 별처럼 보여요. 별처럼 보이는데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일반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이에요. 특이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다루는 특이 은하고, 일반적으로 특이 은하들은 대부분은요, 중심부에 굉장히 질량이 큰 거대한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블랙홀에 의해서 그러한 블랙홀이 굉장히 많은 별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일반 은하에 비해서 굉장히 크더라.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리고 특이 은하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진 않더라.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할수 있어야 된다. 기억이 나면 체크, 기억이 안 나면 이제 개념으로 다시 개념 학습으로 복습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허벌 법칙 참 많이 나오죠. 허벌 법칙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건 요식, V는 HR이라고 하는 식. 근데 여기서 이 V가 시선 속도거든.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속도. 그런데 우리가 허벌 법칙에서 얘기하는 이 시선 속도는 후퇴 속도. 왜냐면 은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멀어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랬을 때이 후퇴 속도, 멀어진,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는 이 후퇴 속도는 이렇게 어떠한 기준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 곱하기 광속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아셨죠? 여기서 기준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 이걸 우리가 보통 적색 편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적색 편위를 Z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은하 간의 거리의 비는 후퇴 속도의 비와 연결된다. 거리의 비가 1대 2예요? 그러면 속도의 비도 1대 2. 그러면 파장 변화량의 비도 1대2. 아셨죠? 이런 관계가 제일 많이 나온다.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벌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팽창을 이제 설명하게 된 거고, 그 우주 팽창에 대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떠한 정설,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그 빅뱅 우주론 우리가 다룰 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좀 구분할 수가 있니?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우주 팽창은 인정해. 그런데 팽창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질량들이 계속 탄생을 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큰 특이한 어떤 변화가 잘안 느껴져 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을 해. 그런데 우주에 들어있었던 총 질량,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우주의 밀도는 계속 내려가는 거야. 를 주장하는 게 빅뱅 우주론. 근데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는 주요 사건과 근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가 어떠한 시점에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변화를 거치면서 약간 진화한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순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러한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사건, 순간이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또 근거가 되는 거고. 아셨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대표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대표 유형 1번. 허블의 외부 은하 분류고요. 자, 그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공 모양으로 보이는 거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거 나선 은하인데 중심부가 동그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죠.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떠한 규칙성이나 대칭성이 잘 보이질 않아요. 이제 불규칙 은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타원의 납작한 정도에 따라 세분한다. 자, 타원의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E0부터 E7까지 아셨죠? 세분한다 맞고요. 나선 은하를 나와 다로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부의 막대 모양의 구조 유무. 막대 모양이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공 모양이면 그냥 동그란 모양이면 정상 나선 은하 맞는 거고요. 평균 색지수는 가가 라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와 라. 평균 색지수, 은하의 평균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별이, 뜨거운 별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평균 색지수가 작아지는 거고요. 차가운 별이 굉장히 많으면 평균 색지수가 커집니다. 아셨죠? 그때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성을 생각하면 되는데, 타원 은하는 어떤 별이 많아요? 저온에 작은 질량의 별이 많다. 저온에 작은 질량의 별이 많다. 상대적으로 불규칙 은하는 고온에 상대적으로 큰 질량의 별이 많다.

고온에 큰 질량의 주기율성이 많다. 저온에 작은 질량의 주기율성이 많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불규칙은행 같은 경우는 성감물질의 함량이 많죠. 성감물질 함량이 많아서 새로운 질량이 큰 별도 계속 만들어지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고온일수록 작은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온일수록 큰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가 라보다 크다. 맞는 거. 기역, 리언, 티귿 모두 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 가에서 원에 가장 가깝게 보이는 은하는 이 제로에 해당한다. 가장 가까우면요. 우리가 이 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원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가장 구형에 가깝다. 또는 편평도가 작다. 아셨죠? 가장 납작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가장 납작하다. 편평도가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은하는 나보다 다에 가까운 형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퀘이사는 형태상 라에 해당한다. 퀘이사는요, 우리가 가시광선 영상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별처럼 보여요. 별처럼. 은하처럼 어떠한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 별처럼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태상 이러한 형태? 불규칙 은하 형태?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럼 추가 선지,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 기역은 니은보다 중심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제 은하, 나선 은하를 세분하겠다. 얘를 기역으로 하고, 얘를 니은으로 해볼게. 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SA, SB, SC,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부가 크고, 나선팔이 많이 붙어 있어요. 중심부에. 그러면 A고. 중심부가 작고, 나선팔이 중심부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C예요. 그런 기준. 기역은 니은보다 중심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라의 성감물질 함량을 비교하면 얘와 얘의 성감물질 함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성감물질 함량이 커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가 선지 봤고요. 대표유형 1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외부 은하의 특성.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일반적인 은하의 특성을 이렇게 보기로 구성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이 은하 분류 문제 구성 방식입니다. 자, 그림은 은하 A와 B가 생성된 후부터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 하나가 나선 은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타원 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발문에서 은하 생성 후 50억 년이 지났을 때에 대한 설명. 요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보면 A 같은 경우는 생성 초기, 은하 생성 초기에 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별이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는 수준. 근데 B는 이때 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B는 계속 별이 만들어지고 있어? 성감물질의 함량이 A에 비해서 많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B는 아 성감물질 함량이 많아서 새로운 별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새로운 별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별도 있겠네. 여기까지 가야 돼.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주기율성도 있겠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자, A는요. 성감물질의 함량이 적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A를 이루고 있는 주기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별들이 A를 이루고 있는 주기율성이야.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수명이 긴 녀석이야. 연령이 많은 녀석들이라고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이 수명이 길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 아셨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별의 질량.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은하를 이루고 있는 주기율성의 질량을 비교하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비교하라고 하면 누가 더 질량이 큰 거예요? B가 더큰 거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셨죠? 그러니까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주기율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아셨죠? 자, 파란색 별의 개수 분의 붉은색 별의 개수. 자, 붉은색 별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의 질량이 작은 별. 파란색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질량이 큰 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자, A가 B보다 크다. 그죠?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아셨죠? 자,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은 A가 B보다 많다. A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 수명이 굉장히 긴 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를 이루고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녀석들. 수명이 긴 거, 질량이 작은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균 연령은 A가 B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율성의 평균 표면 온도. 평균 표면 온도.
자, 빨간색 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평균 표면 온도가 낮은 거죠. 그죠? 그럼 색지수가 큰 거고, 맞죠? 그러면 A가 B보다 낮다가 맞는 거. 됐죠? 그러면 기역, 리언, 디귿 모두 맞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자, A는 납작한 정도에 따라 이 제로에서 이 나인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제 지엽적으로 많이 이렇게 틀리게 만들 수 있죠. 이 세븐까지 가능하다. 아셨죠? 넌 틀렸어. 자, B에서 새로운 별이 주로 생성되는 곳은 은하 중심부다. B는 누구? 나선 은하가 되겠네. 넌 누구? 타원 은하가 되겠네. 왜냐면 성관물질의 함량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금도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은하라고 하면 나선 은하거든. 얘는 성관물질의 함량이 적어서 과거에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지거든. 타원 은하는. 아셨죠? 그러면 B에서, 나선 은하에서 새로운 별이 주로 생성되는 곳은 어디? 나선 8 이렇게 가야 되겠지. 태양도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있다고. 아셨죠? 나선 8. 너 틀렸어. 자, A와 B 모두 관측 가능한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소이다. 은하에서 관측 가능한 물질만 따져봤을 때. 은하는 관측 가능하지 않은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암흑물질 같은 거. 그렇지만 관측 가능한 것만 따져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건 누구? 수소가 되겠지.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결정적 시기에 전 우주 공간에 수소가 쫙 깔려버렸거든.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아셨죠? 수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수소이다. 맞는 거. 그러면 비음만 맞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구성한 추가 조금 더 들어가 볼 거. T1 시기에 별의 누적 질량은 A가 B보다 많다. 자, T1 시기를 선생님은 여기 10억 년으로 잡을게요. 요 시기에 누적 질량을 따져보라는 거지. 누적 질량은 그동안 만들어졌던 별의 질량을 누적한 겁니다. 누가 많은 거예요? A가 많은 거지. 요 곡선 아래 면적이 누적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많다? A가 많다. 맞는 거고요. A와 B의 성관물질 함량, 주결성의 평균 질량을 각각 비교하면 성관물질 함량은 누가 더 많다고요? B가 많다고요. 주결성의 평균 질량은 누가 더 크다고요? B가 더 크다고요.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2번 봤고요. 이제 대표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특이은하 이제 구분하는 거죠. 표는 특이은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세이퍼트은하, 전파은하, 퀘이사 중 하나이다. 하나가 세이퍼트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 써 있죠? 전파은하고요. 전파은하. 하나가 퀘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다. 다 그렇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특이은하는 다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다. 이 블랙홀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동성 은하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파장에 비해 전파 영역에서 특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 녀석이 이 녀석이야. 아, 너 그럼 전파 은하네. 전파 은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전파 은하.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상에서 별처럼 보인대. 별처럼 보이는 건 누구예요? 퀘이사 이렇게 가는 거지. 퀘이사. 그럼 너가 세이퍼트 은하구나. 됐죠? A는 세이퍼트 은하이다. 맞고요. 은하 전체 광도, 분해 중심부의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는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보통 나선 은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 나선 은하. 이런 식으로 별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 자, B는 퀘이사죠. 퀘이사는 그냥 별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면 은하 전체 광도분의 중심부 광도는 퀘이사 같은 경우는 거의 1에 가까워. 얘는 거의 이 값이 1에 가깝다고. 이 중심부에서 별이 방출하고 있는 요 에너지가 전체에서 방출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퀘이사는 별처럼 보여요. 주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잘안 보인다고. 아셨죠? 그런데 세이퍼트 은하는 중심부가 좀 비교적 밝긴 밝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굉장히 잘 보여. 주변에서 방출한 에너지도 꽤나 잘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광도분의 중심부의 광도를 따지면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아셨죠? A가 B보다 작다 가야 되는 거야. 은하 탄생 후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은 B가 C보다 길다. B는 퀘이사고요. 얘는 전파 은하입니다. 퀘이사의 가장 큰 일반적인 특징, 별처럼 보인다. 작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멀리 있다.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는 그 빛이 출발해서 나한테 온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이 퀘이사는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거. 아셨죠?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거. 또 실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작지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방출하는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 탄생 후 경과한 시간은 B가 C보다 길다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보인다? 굉장히 멀리 있다? 빛이 이동한 시간이 굉장히 길다?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적 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기역, 디귿이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자, A는 주로 타원 은하의 형태로 관측된다. A는 누구라고요? A는 지금 세이퍼트 은하죠? 세이퍼트 은하. 타원 아니죠. 주로 나선 은하의 형태로 보입니다. 자, 스펙.

스펙트럼에서 적색 변이는 A가 B보다 크게 나타난다. B가 누구라고요? B가 크이사라고요. 크이사가 가장 멀리 있어요. 가장 멀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우주 팽창 효과를 가장 크게 겪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멀어지는 가장 적색 변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이 은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크이사가 적색 변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A가 B보다 크게 나타난다가 아닙니다. B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 C는 가시광선 영상에서 Z와 로브가 뚜렷하게 관측된다. 전파 은하는 전파 영상에서 봤을 때 Z와 로브가 굉장히 잘 보여요. 여기서의 함정은 뭐예요? 가시광선 영상이 틀렸어. 전파 영상에서 봤을 때 중심 핵에서 나오는 Z, 그 다음에 Z가 연결되어 있는 로브가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전파 영상의 전파 은하의 특징. 아셨죠? 그럼 너 틀렸어.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 맞는 게 없네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게요. 자, 기역은 니은보다 파장이 길다. 얘를 기역으로 놓겠습니다. 전파를. 니은은 얘를 니은으로 볼게요. 가시광선을. 전파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 맞는 겁니다. 맞고요. A, B, C 중 빅뱅 이후 초기에 주로 만들어진 은하는 초기에 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다. 즉, 빛이 이동한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녀석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퀘이사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퀘이사의 큰 특징입니다. 다른 특이 은하들에 비해서 정말 초기에 만들어진 녀석들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고 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대표형 3번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특이 은하 자료 분석이고요. 지금 요 스펙트럼 분석은 세이퍼트 은하와 퀘이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하나가 세이퍼트 은하고요. 세이퍼트 은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퀘이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나타난 특징을 좀 보면 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이냐면 공통점 첫 번째 보면 위로 뾰족이 많이 있어. 위로 뾰족. 이렇게 위로 튀어오르는 이러한 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방출선이라고 부릅니다. 방출선이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요. 보면 방출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방출선의 폭이 다른 거야. 아, 얘나 지금 방출선의 폭이 제법 넓게 보인다. 아, 선폭이 넓다라고 하는 선폭이 넓어요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차이점을 얘기하기 좀 어렵고 두 은하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퀘이사와 세이퍼트 은하의 차이점. 자, 첫 번째 거리를 비교합니다. 누가 멀리 있다고요? 퀘이사가 세이퍼트 은하보다 멀리 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색 편이도 커요. 적색 편이도 누가 더 크다? 퀘이사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 속도도, 관측되는 후퇴 속도도 누가 더 크다? 퀘이사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퀘이사가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에너지 방출 영역은 작지만 에너지를 진짜 많이 방출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방출 에너지의 양을 따지면 방출 에너지의 양, 퀘이사가 많다. 아셨죠? 물론, 관측되는 크기로 따지면 퀘이사는 별처럼 보여요. 조그맣게 보여요. 세이퍼트 은하는 은하처럼 보여요. 면적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크기로 따지면 관측되는 크기는 얘가 더 크겠지. 아셨죠? 요 정도 하고서 문제 볼게요. 자, 은하까지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가가 누굴까? 나가 누굴까? 보면 얘는 기준선에 대하여 요만큼의 파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얘는 기준선에 대하여 요만큼의 파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파장 변화가 이만큼 크다는 얘기는 적색 편이가 크다는 얘기지. 맞죠? 적색 편이가 크다는 얘기는 멀리 있고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녀석이야. 너가 누구니? 퀘이사구나. 그럼 너가 누구니? 세이퍼트구나. 됐죠? 은하까지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파장 변화가 크다. 그만큼 멀리 있다. 그만큼 빨리 가고 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시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있죠. 시지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측되고 있는 겉보기 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관측되고 있는 겉보기 지름. 퀘이사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별처럼 보인다고요? 점처럼 보인다고요? 세이퍼트 은하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넓게 보여요. 그러면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봐야 되겠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 방출 에너지의 양 누가 더 많다고요? 퀘이사가 많다. 가가 나보다 많다. 됐죠? 그러면 기역 디귿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좀더 들어갑니다. 자, 요거. 자,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 파장 변화량이 큽니다. 이 파장 변화량이 파장이 긴 쪽으로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적색 편이랑 파장 변화량이 커요. 적색 편이 역시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에너지 방출 영역의 크기,

분해,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쾌이사, 별처럼 보여요? 에너지 방출량이 크기가 작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했었지. 그럼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 가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에 따라 타원 은하로 분류할 수가 있다. 지금 가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가시광선 영상에서 별처럼 보인다고요.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단독 별처럼 보인다고요. 은하처럼 안 보인다고요. 아셨죠? 틀린 거예요. 됐나요? 리을, 미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기억은 방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기억으로 놓을 거냐면 요 녀석을 기억으로 놓고 있습니다. 위로 표죠. 기억은 방출선이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일반 은하와 비교된 나의 특성은 세이퍼트 은하의 일반 은하와 비교된 특성 어떤 거 있다고 했었죠? 세이퍼트 은하는 중심부가 다른 일반 은하에 비해 밝아요. 중심부가 다른 일반 은하에 밝아요. 하나. 두 번째는요. 흡수선에서 다시요. 스펙트럼에서 이러한 방출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 은하에서 만약에 이러한 방출선이 나온다. 일반 은하에서 세이퍼트 은하는 방출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다? 넓은 선포. 아셨죠?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 은하에 비해 중심부가 밝다.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의 선폭이 넓다. 선폭이 넓다라고 하는 특징. 이두 가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4번 보고 봤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 자료. 자, 그림가는 1929년 허블이 발표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거리 그다음에 후퇴 속도 v 관계를 그다음에 나는 최근 1A형 초신성을 이용하여 측정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거리 역시나 후퇴 속도. 자, 거리와 후퇴 속도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허블 법칙이라 함은 v는 hr이죠. 거리 나와 있고 후퇴 속도 나와 있으면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h는 r분의 v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거리와 후퇴 속도 나와 있죠. 즉 h라고 하는 건요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자, 이 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메가파스칼 기준으로 후퇴 속도가 대략적으로 한1000 정도, 대략적으로 그 즈음이라고 하면 요 그래프에서의 h 값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000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 200메가파스칼 정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후퇴 속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의 h 값이라고 하는 건 200분의 만 얼마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가 2만이고 여기가 만 얼마가 되는 만이니까 만과 2만 사이에 얼마의 값 맞죠? 그럼 200분의 만 얼마의 값과 2분의 1000의 값을 비교한다고 하면 누가 더큰 거예요? 이쪽이 더 크겠지. 아, h 값은 누가 더큰 거야? h 허블 상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 관측 결과로 구한 허블 상수가 요 관측 결과를 구한 허블 상수보다 크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아셨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죠? 가를 통해 얻은 것보다 나를 통해 얻은 것이 더큰 값. 요걸 가지고 구했을 때더 크게 구해지는 값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거리가 100메가파색인 은하의 적색편이량이라고 되어 있죠. 거리가 일정할 때 은하의 적색편이량 누가 더 크니?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하의 적색편이량이라고 하는 건 뭐랑 관련 있어요? 파장 변화량이랑 관련 있고 또 뭐랑 관련 있어요? 후퇴 속도랑 관련 있는 거지. 그렇죠? 파장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후퇴 속도가 큰 거야. 자, 그러면 일로 갑니다. 여기서 지금 요 식에서 지금 이 거리라고 하는 값을 상수로 놓은 거야. 상수로 놓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후퇴 속도는 누가 더클 수가 있니를 물어본 거지, 결국에. 맞죠? 그럼 후퇴 속도가 크려면 누가 커야 돼? 허블 상수가 커야지. 얘가 커야지, 얘가 크겠지. 맞죠? 그럼 허블 상수는 누가 더 크다? 가가 더 크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나를 통해 구한 게더큰걸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너는 일단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제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었죠. 지금 현재 R만큼의 거리에서 V의 속도로 가고 있는 은하가 있대. 여기서 이 은하가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즉 우주가 이만큼 팽창했을 때 얘가 이만큼의 속도로 가서 이만큼의 거리 동안 팽창을 했대.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어떻게 구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 분의 거리를 하면 시간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이 우주가 팽창한 시간, 우주 공간이 팽창해서 은하가 멀어진 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가고 있는 속력, v 분의 멀어진 거리, r을 해주면 시간이 나오죠. 근데 이 v 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똑같다? h 분의 1과 똑같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일정한 속도로 멀어져서 현재 요만큼의 거리까지 갔다고 하면

이 R과 V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한 시간,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추정값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H분의 1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크면 클수록 우주의 나이,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는 작아지는 거지.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에 필요하니까. 아셨죠?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누가 더 크다? 허블 상수가 작은 녀석이 더 크다. 됐죠?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이런 겁니다. 우주가 이만큼의 나이 동안 최대한 커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최대한 커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한 멀리 멀어질 수 있는 은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은하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질 수 있을까? 빛의 속도겠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어떠한 경계선이 지금 우주의 나이 동안 멀어진 거리가 내가 볼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즉,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뭐랑 관련이 있어요? 허블 상수의 역수 또는 우주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주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크게 측정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허블 상수가 작을수록 우주의 나이가 많은 거고, 우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커지는 거. 그러면 얘도 나를 가지고 구하는 값이 더 크겠지.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자, 허블 상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은하까지의 거리분의 은하의 후퇴 속도는 가와 나 모두 증가한다. 실수를 하면 이렇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거리가 멀어지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커지네? 둘다 똑같이.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거 맞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커지는 거 맞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은하까지의 거리 분의 은하의 후퇴 속도예요. R분의 V를 물어보는 거야. 멀리 있는 은하이든, 비교적 가까이 있는 은하이든, R분의 V 값은 대체로 일정하다 보는 거지. 그게 뭐예요? 허블 상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모두 증가한다가 틀렸지. 일정이야, 일정. 아셨죠? 자, 가와 나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의 증거가 될수 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 은하와 나 사이의 공간, 사이사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팽창 효과가 점점점 더해지니까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를 기준으로 하든 다른 어떠한 은하를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즉, 요 관측 결과는 우주가 어떠한 중심 없이 공간 자체가 팽창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나 얘나 모두 다 멀리 있는 날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팽창한다는 이론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추가 선지, 리을, 비읍,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역의 은하는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 내기 참 좋아요. 여기를 기역으로 놓겠어. 이 기역의 은하는 오히려 후퇴 속도가 음수야. 음수. 이 은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은하가. 음수야. 이 은하는 그러면 스펙트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음수란 얘기는 파장 변화량이 음의 값이야, 마이너스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지. 청색 편의가 나타날 수 있다. 아셨죠? 자, 1A형 초신성을 이용하여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1A형 초신성이 들어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1A형 초신성은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얘는요, 빵 터질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광도가 일정해. 최대 광도가 일정해. 즉, 최대 광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절대 등급이 일정해. 절대 등급이 일정한데 우리가 봤을 때더 어두워 보일 수가 있다고. 더 어두워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지. 즉 얘는 절대 등급 또는 최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관측할 수 있는 밝기를 가지고 어두워 보이면 그만큼 멀리 있다. 아셨죠?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최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5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허블 법칙 문제고, 실제로 이제 어려운 문항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생님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와 B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날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와 B의 스펙트럼을 비교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밑줄 그어볼까요?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하고, 우리 은하와 AB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쭉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은하를 표시할 겁니다. 시선 방향이 동일하다고 했죠. 가까운 거리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 우리 은하라고 하고, 여기 A. 조금 먼 거리에 B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허블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V는 HR이야. 거리가 두배 멀면 후퇴 속도도 두배큰 거야. 또, V라고 하는 것은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수가 있는 거지. 400나노미터로 분열된 녀석이 파장 변화량이 8이래. 곱하기 빛의 속도를 해주면 뭐가 나와요? A가 멀어진 속도가 나온다. 속력,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지워지고요. 지우고 2. 그럼 2 곱하기 3000, 6000이 나오죠. 이 6000이 뭐야? A가 멀어진 속도. 그러면 여기가 6000이 되는 거예요. 6000. 그럼 여기서 볼때 A가 멀어진 속도가 6000이라고 하면 딱 관계가 나오죠. A는 6000으로 멀어지고 있고 얘는 18000으로 멀어지고 있어. 속도가 3배야? 거리가 3배네. 아, 너 거리가 240이구나. 됐죠? 속도가 3배야? 그러면 파장 변화량도 3배네. 아, 너는 그럼 3 델타 람다구나. 이렇게.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허블 상수는 75km per sec per megaparsec이다.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인데, 보니까 80, A를 기준으로 보면 80일 때 V가 6000입니다. 그러면 나눠주면 87에 56에 파워 40. 아, 그러면 75km per sec per megaparsec이 나오겠네요. 맞네요. 그 다음에 기역은 624이다. 기역은 누구니? 지금 얘가 기역이잖아요. 자, 보자고요. 여기서 봤을 때 요만큼은 A를 봤을 때의 파장 변화량. 여기서 봤을 때 요만큼은 B를 봤을 때 파장 변화량. 자, 계산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B의 후퇴 속도가 요거래. 18000이래. 18000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600나노미터짜리 빛을 봤을 때 파장 변화량이 얼마가 나오는 거고 곱하기 빛의 속도를 했을 때요 값이 나오는 거야. 요 파장 변화량. 다시 18000이라고 하는 것은 600나노미터짜리 기준 파장 람다 제로 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30만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야. 그러면 요거에서 델타 람다를 구할 수가 있겠죠. 해볼까요? 2개 지우고, 그쵸? 그 다음에 3개를 다 지워요. 그럼 남는 건 여기서 2. 아, 델타 람다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8이니까 36. 됐죠? 아, 그렇네. 그러면 요게 지금 36이라는 거야. 36. 그럼 기역은 600에서 36만큼 파장이 길어진 거니까 636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너 틀렸구나. 이렇게. 자, A에서 관측했을 때 B의 후퇴 속도는 12,000km/s이다. 지금 기준은 A에서 볼때 B예요. A에서 볼때 B 또는 B에서 볼때 A 똑같죠. 자, 우리 은하에서 A를 볼때 80만큼 떨어져 있을 때, 80메가파섹 떨어져 있을 때 멀어진 속도가 6,000이라고 했어. 근데 A에서 B를 보면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둘 사이의 거리는 160메가파섹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80일 때 6000이다 라고 하면 160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겠지. 12,000. 맞다. 이렇게 아셨죠?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추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B의 적색 편의는 A의 3배이다. 우리 은하에서 본 B의 적색 편의는 A의 3배이다. 파장 변화량이 3배예요? 그럼 적색 편의도 3배가 나와야 되겠지. 맞는 거고요. A에서 관측할 때 우리 은하는 B보다 빠르게 멀어진다. A에서 관측할 때 여기는 80, 여기는 160이야. 그럼 얘가 더 빠르게 멀어지겠지? 뭐두 배나 더 빠르겠네요. 그쵸? 그러면 B보다, 우리 은하는 B보다 빠르게 멀어진다. 아니, 느리게. 자, 허블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한다. 허블 법칙에 의하면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의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넌 틀렸어.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니은은 612 나노미터이다. 니은을 선생님이 어디다 체크했냐면 여기구나. 선생님 여기다 니은을 체크했네요. 니은은 얼마일까? 우리 은하에서 볼때 지금 B가 은하 B가 600 나노미터짜리가 636으로 보인 거야. 파장 변화량이 36이었다고. 그러면 600 나노미터짜리가 A를 본다고 하면 A 은하에서는 얼마의 파장으로 보일 거야? 보일 것이냐? 이 관계가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은하에서 볼때 B는 어떠한 특정한 흡순의 파장을 본다고 했을 때 A에서 봤을 때의 파장 변화량이 3배로 보인다고. 아셨죠? 그러면 그 흡순의 파장 변화량을 가지고 A를 판단한다고 하면 3분의 1. 그러면 아, 12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셨죠? 그러면 600에다가 12가 더해진 것만큼으로 보여야 되니까 612 맞는 거예요. 자, A에서 B를 관측할 때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흡수선의 관측 파장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지금 A에서 B를 관측할 때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녀석은 어떻게 보이겠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아, 80메가파섹만큼 떨어져 있으면 파장 변화량이 얼마야? 80메가파섹만큼
사장님만큼 또

파장변화량이 12래. 그쵸? 근데 A에서 B를 본대. A에서 B를 보면 160메가파생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파장변화량이 얼마라는 거지? 24라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600나노미터짜리를 본다고 하면 600나노미터에다가 224, 600나노미터에 24나노미터를 더한 값으로. 624로 보이겠지. 아셨죠? 이런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6번 봤어요. 그 다음에 대표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 그림 가 하나는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이 녀석들을 은하라고 보면 돼요. 은하. 여기서 이 녀석들을 은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아, 요 우주 모형에서는,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커지는데 은하의 개수가 늘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 물질의 총 질량이 불변이야. 아, 질량 불변이야. 질량 불변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요,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은하가 점점점 늘고 있어. 질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질량 증가 우주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질량 불변의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 됩니다. 질량이 증가하는 우주는 정상 우주론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상 우주론 또는 빅뱅 우주론.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보면, 가에서 우주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맞고요. 나에서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 점점 낮아진다. 낮아지지 않는다. 우주가 커져서 공간은 커졌지만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공간에게 에너지를 다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계속 중간중간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공간의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자,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인 관측 사실은 가의 증거가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특정한 시기, 우주가 만들어지거나 빅뱅 이후에, 빅뱅 이후에 3분경에 전 우주에 존재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일제히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될 때 3대 1의 비율로 딱 세팅이 되었다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관측이 되었죠.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기역, 디귿 맞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가에서 우주의 밀도는 점점 점차 감소한다. 우주의 크기는 커져가고 있는데 질량은 불변이야. 질량은 일정한데 크기가 커져. 부피가 커져. 그럼 밀도는 감소. 나의 우주 공간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고 있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가와 나 모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변이가 크게 관측된다.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변이가 크게 관측된다고 하는 것은 허블 법칙이에요. 그렇죠? 허블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 여기 있던 요두 은하가 멀어져서 이렇게 멀어졌어요. 지금 여기 있었던 요두 은하가 멀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얘가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비율보다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비율이 더 크지. 그죠? 근데 그것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와 얘와 얘를 따지면 1, 2, 3을 따지면 1, 2, 3. 1, 2, 3을 따지면 1, 2, 3 사이의 거리가 커졌어. 커진 사이에 중간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진 것뿐이지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멀어지는 건 어차피 우주팽창 효과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지.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는다. 자, 여기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 우주론의 근거는 무엇이 있는가? 가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의 근거는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거. 그거 꼭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아셨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건 언제 세팅이 된 거? 빅뱅 이후 3분경에. 우주 배경 복사, 전 우주에 쫙 깔려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언제 세팅이 된 거죠? 빅뱅 이후 38만 년경.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일 때. 그때 또 같이 일어난 거 무슨 일?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때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 공간을 떠돌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체크. 아셨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7번까지 봤고요. 이제 대표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빅뱅 우주론의 주요 사건. 요 주요 사건도 주관식으로 내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선다형으로 내기도 쉽고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빅뱅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헬륨 원자핵 생성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3분이에요, 3분. 3분. 아셨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당시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몇대 몇? 7대 1.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됐습니다. 38만 년. 자, 그때 당시에 우주의 온도는 3000K. 그때 당시에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빛이 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빛이 공간을 이렇게 떠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투명 우주까지 정리.

자,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급팽창은요, 1초도 안된 시간. 빅뱅 이후 1초도 안된 시간에 확 빛보다 빠른 팽창을 했다는 거죠, 우주가. 암흑에너지에 의한 가속팽창. 정확하게 시기를 우리가 잡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른 어떠한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최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137억 또는 138억 이 정도 보거든요. 빅뱅 이후 시간은. 그 전체 시간에 대략적으로 한 절반쯤부터 암흑에너지에 의한 가속팽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도를 기억해도 좋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체 우주의 시간 중에 절반 정도는 지난 시점부터는 암흑에너지가 큰 영향을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아셨죠? 정확하게 시간을 딱 잡긴 좀 어렵습니다. 문제 볼게요.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가이다.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누구? 다. 너 틀렸구나. 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중성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중성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현재 우주의 곡률이 0인 것과 가장 관련이 큰 사건은 다이다. 현재 우주의 곡률이 0인 이유는 우주가 너무 빠르게 팽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평탄면으로 보인다. 우리의 인지 수준이 전체 우주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린 요만큼만 보기 때문에 평탄면으로 볼 수가 있다. 누구랑 관련 있는 거? 급팽창이랑 관련 있는 거. 사건은 다이다. 맞는 거. 됐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것은 요겁니다. 자, 최초의 별은 가시기와 나시기 사이에 생성되었다. 지금 여기에 최초의 별 없잖아요. 최초의 별 같은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최초의 별은 언제? 빅뱅 이후 수억 년 후. 빅뱅 이후 수억 년 후.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고 나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물질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있던 곳에서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진다. 그 시간이 수억 년 후. 그 시기도 아직 감속팽창을 하던 시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는 빅뱅 이후 1초에서 3분 동안에 일어났다. 잠깐만요. 일단 이거 답을 체크해야 되겠네요. 가시기와 나시기 사이에 일어났다가 아니라 나시기 이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자, 다는 빅뱅 이후 1초에서 3분 동안에 일어났다. 다는요, 빅뱅 이후 1초도 안된 시간. 1초도 안된 시간에 일어났다. 그러면 너도 틀렸구나.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뀐 시기는 라 시기 이후에 해당한다. 자, 투명한 우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원래 우주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핵과 전자가 막 자유롭게 돌고 있는 상태. 전자가 워낙 많이 깔려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빛들이 이 전자와 상호작용을 하느라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그런데 중성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전자들이 원자핵에 달라붙으면서 더 이상 이 전자들이 빛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빛이 자유롭게 공간을 떠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아셨죠? 그러면서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떠돌게 되면서 투명한 상태의 우주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뀐 시기는 라 시기 이후가 아니라 언제죠? 나 시기라고 봐야 되겠지. 나 시기. 아셨죠? 그러면 너 틀렸구나.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맞는 게 없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원인은 암흑에너지이다. 선생님이 기억을 뭐로 체크할 거냐면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급팽창의 원인은 암흑에너지이다. 우리가 암흑에너지가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변화 무엇이죠? 가속팽창이지. 가속팽창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주의 빅뱅 이후의 시간을 봤을 때 현재까지 온 시간의 절반 정도의 시간 이후부터 암흑에너지에 의한 팽창을 얘기한다고요. 가속팽창을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이 급팽창은 암흑에너지랑 관련이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어. 급팽창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 과정상 이 급팽창의 원인까지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친구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빅뱅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빠른 건 다죠. 그다음에 가고요. 그다음에 나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로 갑니까? 라로 가는 거죠. 물론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별과 은하의 생성이 있는 거고요. 물론 다와 가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급팽창 후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제 암흑에너지에 의한 가속팽창. 시간이 더 지나서 현재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형 다 봤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내신 만점을 위한 내신 만점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워 은하와 나선 은하를 세분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에 좀 내기 쉬운 어떠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0: 그 중에서도 타원 은하에 함정을 넣어서 세분하는 기준. 납작한 정도, 다른 말로 편평도죠. 편평도에 따라서 어떻게 세분할 수 있는지 요거 많이 내니까요.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이 은하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공부한다. 한 가지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면 쾌이사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구로부터 충분히 굉장히 멀리 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작게 보인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는 쾌이사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이 은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특이 은하는 우리가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쾌이사를 다루는데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중심부에 질량이 굉장히 큰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우리 은하가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나선 은하의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 그래서 팽대부와 헤일로와 은하 원반 또는 나선팔의 어떤 특징들에 대한 물음들도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블 법칙과 관련해서는 외부에 있는 은하들은 대부분 다 적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허블 법칙의 연장선상에서 적색 편이가 큰 외부인 은하일수록 거리는 어떠하니? 거리비와 적색 편이비, 후퇴 속도 비를 같이 묶어서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주요한 사건들. 아셨죠? 대폭발은 다시요. 급팽창은 언제 있었니?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니? 그 다음에 우주뱅국선 언제 형성이 되었니? 이제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구분해서 질량의 변화, 온도의 변화, 밀도의 변화도 아주 잘 다루는 주제.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우주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주 모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특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스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문제 푸는 거를 넘어서서 이 내신 대비까지 너무너무 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날 유형 확인하러 갑니다. 자, 교재 7강과 교재 8강에 해당하는 9개의 문제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시작하는 질문은 요겁니다. 자, 교재 7강 Exercise 10에 해당하는, 와, 진짜 많이 왔네요. 그렇죠? 어법 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항상 어법 위주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꼭꼭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도시농업. 그렇죠. 신선한 소재였습니다. 도시농업의 잠재력과 식물원의 역할. 도시농업과 식물원? 무슨 이야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내용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자, 도시농업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추가 연구 필요성이 존재하더라. 근데 식물원, 영어로는 Botanical Gardens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를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하더라. 아하, 이래서 식물원이 등장했구나. 도시 공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재배 방식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식물원은 도시농부를 대상으로 교육 역할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식물원 간 자원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아, 식물원이 개입함으로써 어떤 좋은 이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말 한 줄 요약해보자면요. 도시농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연구와 함께 식물원의 교육, 공유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다시 한번 살필게요. 보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자,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된 장점이 있지만 further research,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의 더 폭넓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요거죠. Botanical Gardens, 식물원이 뭐 할 수 있습니까? Can support this,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함으로써 연구를 적용하고 도시의 농부들을 갖다가 교육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의 참여를 enhance,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Support, 이 식물원의 역할이 결국엔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sharing resources,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 예측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법 문제였던 만큼 문제 예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빈칸과 서술형 예측하겠습니다. 빈칸 부분은 5번 문장 어떠합니까? Finally, 마지막으로 라고 하면서 식물원이 can benefit,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식물원이 이득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can benefit,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어허, 이익을 얻을 수도 있구나. 자, 뭐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공유하는 겁니다. 도시 농업의 자원과 접근법들을 서로서로 공유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benefit, 한 단어짜리 빈칸 예측이에요. 그치?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들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예시가 including을 이끌고 있어요. 그쵸? 자, 무엇을 포함해서 공유할 수 있냐면 배운 교훈들입니다. 자, 어디에서 배운 교훈들? 프로그램 설계라든지 부지 설계와 운영, 그 다음에 파트너십 개발이죠. 파트너십 개발은 뭐 하기 위한 것이었나 봤더니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개발 같은 것도 있었다. 아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can benefit, 식물원 자체가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거구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단어짜리 빈칸 예측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법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There is a need for more research라고 하면서 지금 more research, 얘를 선행사로 잡고 있어요. 얘를 선행사로 잡으면서 이때 대신 뭡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죠.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동사가 몇 개? 세 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동사가 다 주격 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동사로 세 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선행사 more research를 단수로 받을 거니까 우리는 다 S 붙은 거, 마지막에도 S 붙은 거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동사인데 선행사와의 수일치 플러스 병렬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장 삽입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Botanical Gardens라고 해서 앞부분에 식물원이 등장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용할 수 있답니다. 활용할 수 있대요. 이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를 활용을 해서 뭐할수 있냐면, inform이라고 하는 동사에는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따른 접근법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 뭐가 등장해야 돼요? These areas, 어떠한 분야인지 앞에서 도시 농업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이 제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분야의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라고 받을 수가 있겠고, 지금 식물원이 이 연구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장 기준으로 뒤에서는 식물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치? 이런 식으로 문장 삽입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무관한 문장 유형이었던 Exercise 11 넘어오십니다. 자, 식민지 노동과 노예제 배상이 초래한 세계적 불평등. 아, 뭔가 내용이 굉장히 심오했던 것 같습니다. 어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식민지 노동 체제는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근데 방식이 두 개로 구체화가 되었죠. 첫 번째 방식 뭐였습니까? 식민지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생산 플러스 식민 본국 기업의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결국 이 본국에서 부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세계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었겠구나. 자, 두 번째 방식은 뭐였지요? 노예 해방시. 글쎄, 누구한테? 아니, 노예 소유주한테 지금까지도 이득을 봐왔던 이 노예 소유주한테 보상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아이티는 독립 후 프랑스의 보상

해결함으로써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영국도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게 되면서 결국엔 기존 수혜자에게 부를 이전한 꼴이 되었다. 결국 뭐가 강화되었다?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좋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식민지 노동체제는 임금 억제와 노예 보상을 통해 본국의 부를 집중시키며 무엇을?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영어로 살펴볼게요. Colonial Labor Regimes, 식민지 노동체제 되겠습니다. 식민지 노동체제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뭐 했습니까? Intensified, 심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함으로써? 방식 두 개가 바위 덩어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suppressing, 억제하는 거죠. 아하, 지금 식민지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갖다가 suppressing, 억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요? 이득을 만들어냈는데 누구를 위한 이득을 만들어냈습니까? 메트로폴이라고 해서 요거는 본국입니다. 본국. 자, 본국이 아까도 계속 등장했었는데 이 본국이 뭐였습니까? 식민지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나라였지요. 즉,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국가를 갖다가 본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메트로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식 갈까요? 컴펜세이팅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보상하는 거죠. 그치? 보상하는 거 단어 중요하니까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보상함으로써 누구한테? Enslavers. 얘가 누구예요? 노예? 소유주예요. 아하,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Enslavers, 노예, 소유주한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After emancipation, 해방 이후에. 그렇죠. 해방 이후에 보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했습니까? 부를 이전했습니다. 이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부를 이전하면서 뭐도 했지요? Burdened others, 다른 집단한테는 부담을 지운 것이지요. 그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번 문장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중요한 내용 들어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식민지 노동체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뭐 했습니까? Worsened, 악화시켰습니다. Global human inequality, 전 세계적인 인간 불평등을 갖다가 악화시켰습니다. 악화시키다의 worsen이라고 하는 동사와 inequality, 앞에 in이 붙어서 불평등이라는 뜻을 만든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으로 어법 예측 갑니다. 자, 여기에선 일단 이 동사의 쓰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compensation이라고 해서 이러한 보상금은, 자, 보상금은 was paid by 형태 어떠하지요? 수동태입니다. 자, 왜 수동태예요? 지불이 된 거니까. 아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불이 된 거니까 수동태 써야 되는구나. 동사의 형태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컴마하고 ing 뭐 나왔지요? 주절의 결과. 주절의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등장하면서 뭐 했다라고 합니까? 돈을 이전했다, 옮겼다라고 합니다. 아하, 다시. 지금 돈을 옮겼답니다. 누구한테? 이런 노예제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이미 이득을 얻고 있었던 그 사람들, 누구였지요? 노예 소유주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이전했다라고 하는 내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 ING인지 알겠죠? 돈을 이전? 한 거니까, 한 거니까, 능동의 의미니까, ing의 분사구문 써주신 겁니다. 좋아요. 자, 서술형 예측 갑니다. 본문에 근거하여 식민지 노동체제가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두 가지 방식. 우리 계속 복습했어요. 그치? 이두 가지 방식이 뭐였습니까? 답변 갑니다. 식민지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여 본국의 이익을 증가시킨 것과,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요? 임금 억제. 임금 억제. 두 번째, 노예 해방 시 노예 소유주에게 보상을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식민지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한 것과 노예 소유주에게 보상을 지급한 것.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글의 순서 해당되겠습니다. 우리는 글의 순서 올바로 잡아서 이것에 대한 내용 분석하러 한번 가봐요. 자, 아침형, 저녁형 인간.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치? 사람마다 아침형, 저녁형 생활 패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쉬는 날에는 이런 차이가 더 분명히 드러난답니다. 아침형 인간은 알람 없이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저녁형 인간은 늦게까지 자는데 또 다시 잠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차이를 무슨 차이? 자연적 차이다라고 해서 natura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 자연적 차이는 매우 큰 것인데, 외부 제약이 없다면 생활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외부 제약이 없으면은 글쎄 저녁형 인간들은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깨어 있는 시간까지도 잠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 오스카 와일드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극단적인 저녁형 인간의 예시도 들어주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달라서 아침형과 저녁형으로 나뉘며 그 차이는 매우 크다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죠. 요약문갑니다. People differ, 다르다, 차이가 크다 이런 뜻이니까 매우 다르다라고 합니다. Their natural sleep patterns, natural, 타고난, 자연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글쓴이는 자연적인 차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차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는 become especially evident, 언제 특히 분명해집니까? 언제? External constraints, 외부 제약이 are removed, 제거됐을 때더 분명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었군요. 좋습니다. 자, 빈칸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You can use your days off, 쉬는 날이지. 쉬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뭐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쉬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요. 결국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의 구분이었으니까 이거 빈칸으로 내기 딱 좋습니다. 그치?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4번 문장으로 어법 예측 갑니다. 지금 if에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가정법이구나. 맞습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나오는데 과거 동사가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and로 연결되어서 주어 과거 동사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치? 자, 만약 이러하다면은 some 주절 갑니다. 주어 조동사의 과거, 여기에 not도 붙었네요. 그리고 동사 원형까지 가정법 과거 되겠습니다. 만약 외부의 제약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게 놔둘 수 있다면 자기 뜻대로 어떤 영어 표현 쓰였지요? To their own devices. 아하, 자기 뜻대로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이미 깨어있을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이다. 가정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 쓰고 있었다. 형태까지 잘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함축 의미 추론 갑시다. 이렇게 함축 의미 추론이 나올 만한 포인트가 딱 보이면 꽉 잡아줘야 됩니다. 이 함축 의미 추론에 낼수 있는 지문은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좋죠? 오스카 와일드의 사례였습니다. 자, 뭐할 때? Acquaintance, 한 지인이 asked, 물어봅니다. 그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한테 뭐를 물어봤냐면 whether he could visit him, 그를 방문해도 되는지. At 9 o'clock, 이때 9시는 오전 9시였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와일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You are a remarkable man. 진짜 놀라운 사람이군요. I could never stay awake as long as that. 저는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답니다. 아침 9시인데 그렇게 늦게까지? I'm always in bed by 5 o'clock. 저는 5시에 잠자리에 드는 걸요. 새벽 5시에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어머, 아침 9시까지 깨어 있으라고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쵸? 자, 이때 이 노란색 표시된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스카 와일드는 무슨 형 인간입니까? He's such an extreme like person. 그냥 저녁형 인간도 아니고 extreme, 극단적인 저녁형 인간이라서 그는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 5시쯤에 잠자리에 듭니다. So, staying awake until 9 o'clock, 9시까지 깨어 있는 것은 feels impossibly late.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즉,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아침 9시까지 깨 있나요? 라고 답변을 한 거니까 아하, 이 밑줄친 부분의 의미가 요거였구나.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8강 넘어옵니다. 아직 유형은 동일한 구성이에요. 여전히 어법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해양 산성화와 해양 생태계 위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과학 얘기, 과학과 관련된 어휘, 표현 많았습니다. 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가 산성화되면서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했어요.
문제 발생이죠. 근데 이게 지속되면 심해의 pH가 변화하고 탄소 저장 과정이 방해를 받더라. 역시나 더 심각한 문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 온도와 산성도의 상호작용으로 뭐도 감소할 수 있어요? Calcification, 석회화도 감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조개류 등 껍데기 생물의 생존이 위협되고 산호초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산호초는 작은 면적이지만 해양생물 다양성의 핵심이라서 지금 산호초가 위협을 받으면은 전체 해양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결과, 해수의 화학적 상태, 해양생물, 탄소 저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약화될 것이야. 정말 큰일 날 것이야. 우리 보호해야 돼. 라는 내용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겠지요. 그쵸? 가볼게요. 해양 온도 상승과 잔성화는 해양의 탄소 흡수와 생태계 기능을 약화시켜 해양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어휘, 이 어려운 어휘들 요약문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Rising global temperatures, 지구의 온도 상승과, 그렇죠. 지구의 온도 상승과 뭐도 결합되어 ocean acidification 산성화입니다. 그치? 해양의 산성화라고 하는 것을. 자, 뭐합니까? 감소시킵니다. 해양의 능력을 감소를 시키는데, 뭐할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죠? absorb는 흡수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감소시키고 뭐 하기도 합니까? disrupt, 교란하는 거죠. 해양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그래서 뭐에다가 위협을 가할 수 있지요? calcifying organisms, 석회와 생물, coral reefs, 그 다음에 산호초에다가 위협을 과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에까지 위협을 가할 수가 있냐면 the ocean's role, 바다의 역할입니다. 뭐로서의 바다의 역할입니까? carbon reservoir, reservoir, 저장소란 뜻이니까 탄소 저장소로서의 바다의 역할에도 threatening,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어휘가 꽉꽉 눌러 담아 있어요. 모르는 어휘 있으면은 반드시 챙겨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예측할게요. 자, 5번 문장입니다. 빈칸 예측 한번 해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By the end of the century, 금세기 말까지는. Current level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현재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면 could result in, 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냐면, the most acidic levels of ocean pH, 지금 가장 높은 산성도 수준의 해양 pH를 초래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지난 2천만 년 동안, 즉,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산성도가 가장 높은 해양 pH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것이 뭐 하겠습니까? 이것에 이어지는 부연 설명이자 결과거든요. 자, 일단 무엇에?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것쭉 한번 보시면은 근해와 심해의 바닷물의 chemistry, 화학적 상태죠. 해수의 화학적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the marine life, 해양생물과 food webs, 먹이, 그물이고요. The function of oceans is carbon reservoir, 탄소 저장소로서의 바다의 기능,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좋은 영향, 심각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치?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would have severe, 심각한 adverse effects on, adverse. adverse 무슨 뜻? 부정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빈칸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1번에서 어법 한번 살필 건데요. 요거는 오랜만에 주어 동사 찾기 한번 해볼 겁니다. 주어 동사 찾기는 모든 문장 구조의 기본이자 수능 때까지도 계속 물어보는, 내신에서도 당연히 물어보는 아주 핵심적인 문법 요소 되겠습니다. 자,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가 긴 경우에는 잘 살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The current trend, 현재의 추세입니다. 근데 어떠한 추세이냐면 딱 봤더니 전치사 오브가 이끄는 덩어리가 이렇게 걸리는구나. 전치사 덩어리는 항상 묶어주는 연습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전 세계 대기 온도와 증가하는 해수 산성도의 the current trend, 현재 추세는 추세는이라고 해서 여기에 는이 붙죠. 그럼 주어의 핵이 누구라는 겁니까? 얘가 주어의 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사 자리에 reduces라고 해서 s 붙여줘야 되겠구나.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현재 추세는 reduces 감소시킨답니다. The overcapacity of oceans to absorb more carbon dioxide,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의 전반적인 능력을 감소시킨다.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주어 동사의 수일치 연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순서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요? 자, 방금 읽었던 문장이지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추세 때문에 지금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다가 감소시킬 수도 있어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글쎄 이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것은 심해 지역의 pH도 변화를 시킬 거고요. 뭐도 방해할 거냐면 탄소 입자 매몰과 관련된 중요한 과정도 방해할 거야. 여기에 이어지는 부정적인 결과 되겠습니다. 그치?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imilarly

마찬가지로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거야. 뭐할 거냐면 erode 저하시키는 거지요. 자, 석회화유를 갖다가 저하시키기도 할 거고요. 산호초의 생존을 threaten 위협하기도 할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거야. 또 미칠 거야? 그다음에 5번 문장 어떠합니까? 금세기 말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지금 2천만 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쳤을 때 여태까지 중에 가장 높은 해양 산성도를 초래하게 될 것이야. 그치? 아하. 가장 높은 산성도에 해양 pH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거 심각한 영향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8강의 두 번째 문제, 주제 추론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대규모 언어 모델. 이것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LLM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이것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 해석, 생성하는 강력한 AI 시스템이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딥러닝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고요. 학습에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고 모델은 가중치와 코드로 구성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데이터 자체가 모델에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학습 과정에서 특정 수들이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여 지식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학습 시작은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으로 시작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군요. 자, 가봅시다. LLM은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딥러닝 모델이며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로 학습이 시작된다. 좋아요. 영어 요약문 갑니다. 단어 어려우니까 잘 챙겨주시고. Large Language Models, 요게 LLM, 대규모 언어 모델 되겠습니다. 이것은 딥러닝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 하는? Process, 처리합니다. Massive amounts of data.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learn, 학습합니다. 뭐 함으로써 학습을 합니까? Adjusting internal numbers, 내부 숫자를 조정함으로써 학습합니다. 아하, 뭐 하는 거 대신에,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거 대신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의 데이터를 storing, 저장하기보다는, 뭐 한다? 내부 숫자를 조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한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beginning with, 뭐와 함께 시작한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pre-processing, 이게 전처리란 뜻이었죠. 이 전처리로 학습이 시작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픽은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었는데, 글쎄 이것은요, 매우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성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Use, 사용합니다. Sophisticated algorithms, 정교한 알고리즘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게 중요한 거죠. Enormous volumes of data, 엄청난 양의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성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결국 이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빈칸이었거든요.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은 4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 주어 동사 먼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주어는 누굽니까? Large strings of numbers라고 해서 이거는 숫자의 긴 연속 되겠어요. 아하, 숫자의 긴 연속. 얘를 주어로 잡으면서 동사 어디 있습니까? Make up, 구성한다. 구성한다? 얘가 동사 되겠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진 거야? 일단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덩어리가 두 개나 붙어요.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괄호로 묶어주시면 되겠는데 각각 형태가 어떠합니까? Refer to as니까 PP 형태고요. 그리고 combined with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PP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얘는요. Refer to A as B의 형태로 쓰여서 A를 B라고 일컫다라고 하지요. 근데 이 숫자의 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컬어지는 거죠. 언급이 되는 거죠. 따라서 PP 형태로 수식을 하고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가중치 또는 매개변수라고 언급이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이 되었어요. 아하, 숫자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코드와 결합된 이 combine에 해당하는 표현도
combine A with B의 형태로 쓰여서 A와 B를 결합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쉽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결합이 된 거니까. 코드와 결합이 된 거니까 PP 형태 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주어 동사 찾기와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덩어리 내에서 PP 형태 쓴 것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사기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 표현이 하나 있는데 rather, 오히려, 그러기는커녕이란 뜻이죠. 그치? 좋습니다. 앞에 뭔 내용이 나왔길래 데이터가 모델에 저장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럼 모델이 실제로는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이 문장입니다. 실제로 rather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부정 표현 나오고 걔를 뒤집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모델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는커녕 certain numbers within a model. 모델 내에 특정한 수들이 adjusted slightly. 조금씩 조정이 된답니다. In response to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에 반응해서, 모함에 따라서 그 모델이 지식을 얻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즉,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는커녕 이렇게 학습하는 거구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문장 삽입 위치 아주 괜찮겠습니다. 자, 이어서 8강의 3번입니다. 제목 추론에 해당하는 문제 되겠고요. 스마트폰 시대의 빠른 의사소통과 인간성의 상실, 우리가 굉장히 잘 공감할 수 있으면서 우리한테 깨달음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모지는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바로 뒤집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속도가 과연 좋은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스마트폰 발달에 소통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기술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뭐가 존재한다? 양면성이 존재한다. 양면성이 존재한다. 지나친 속도는 인간적 소통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이메일 전화 간 소통 방식의 구분이 존재했어요. 이메일은 답장이 오기까지 몇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 전화는 그보다는 더 즉각적인 소통이 될수 있어. 구분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즉각적인 응답만 기대를 하다 보니까 기다림이 사라졌다. 기다림이 사라졌다. 너무 빠른 의사소통이 진행이 되면서 인간성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한줄 요약할까요? 기술 발전으로 소통이 빨라졌지만 그로 인해 인간적인 느린 대화의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 해당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요약할게요. 레어 비록 멀지라도 스마트폰과 tools like emojis, 이모지와 같은 도구들은 이모지가 뭐지요?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 형태의 문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요. Have made, 만들었습니다. Communication, 우리의 소통을 갖다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뒷부분이죠. This rapid pace, 이 빠른 속도는 can reduce,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깊이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깊이를 감소시키면서 eliminate, 뭐는 또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까? 능력입니다. 더 느리면서 더 신중한 대화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글쓰는 단점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빈칸은 요겁니다. 바로 의문을 제기하는 2번 문장. 앞에서 장점도 있지만, 바로 뒤집으면서 yet, 하지만. This also raises a question, 의문도 제기합니다. Is this actually good thing?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쵸?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용을 뒤집는 2번 문장 빈칸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엇박하겠습니다. 4번 문장이에요. So that 구문입니다.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원인과 결과 되겠지요. Our communication is now. 우리의 의사소통은 이제 so 너무 뭐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원인 되고 that 이하 결과갑니다. The two 그 소통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cannot be separated 분리될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so that 꿈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함축 의미 추론 갑니다. 굉장히 꿀 같은 표현이 하나 나왔거든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Technology. 기술은요, has increased, 증가시켰습니다. 우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켰지만, 근데 기술이 좋다고만 말하고 있었으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뭐예요? A double-edged sword라고 해서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주문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답변 가봅니다. 자, 스마트폰 기반의 의사소통은
속도와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즉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요게 양날의 검이니까요. 그쵸?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사소통의 깊이와 퀄리티, 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도 써주고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여기까지 언급하는 게 중요한 답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8강의 4번입니다. 어법 해당하는 문제고요. 지금 마지막 기회 관광과 과잉 관광 문제라고 해서 이 관광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인간 활동으로 자연환경이 변화하면서 마지막 기회 관광이 등장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관광 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마지막 기회 관광은 사라지기 전 자연을 보려는 여행이에요. 근데 관광이 증가하면서 이 또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제고됨과 동시에 자연 보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죠. 그렇다면 과잉 관광이란 무엇인가? 관광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과잉 관광은 지속 가능한 관광의 주요 위협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뒤집히면서 이는 지속 가능한 관리에 개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이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해결책 제시로 마무리되는 내용이 꽉꽉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약할게요. 자연 훼손으로 마지막 기회 관광이 증가하면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관광 관리가 요구된다. 마지막 기회 관광 플러스 과잉 관광까지 요거는 띄어쓰기, 붙여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영어 요약문 한번 가볼게요.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환경 훼손이 drives 유발하고 있어요. 무엇을 유발합니까? 사라지기 전에 자연 보러 가야지. Last chance tourism. 마지막 기회 관광을 유발하면서 유발하다 drive 표현 챙겨 주시면서요. 자, 그러면서 increased vegetation 지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관광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기도 합니까? Both A and B 사용되면서 인식을 재고시키기도 합니다. 인식을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도 만들어내죠? The risk of over-tourism, 과잉 관광. Over-tourism, 과잉 관광의 위험을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아하. 근데 이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해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increases, 촉진하고 장려하기도 한답니다. 더 나은 관리와 장기적인 계획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문, 내용을 아주 꽉꽉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4번 한번 가볼까요? 과잉 관광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is acknowledged, 인정을 했는데 as a major threat,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위협이죠? 위협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산업에 대한, 즉 관광 산업에 대한 주요 위협이 무엇이다? 과잉 관광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threat라고 하는 표현 잘 챙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어법은 3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locations, 지역입니다. featuring이라고 해서 ing 형태의 현재 분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locations를 수식하는 구조인데요. 우리 feature라고 하는 게 동사로 쓰이면 무언가를 특징으로 하다. 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locations, 이 지역들은 이러한 명소들의 특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특징으로 하는 ing 수식받는 거 괜찮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may 이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명소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들은 방문자 증가를 지속적으로 겪을 수도 있으며, 아하, 그리하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Opportunities,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쵸? 다시.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증가된 인식, 자원 보호의 기회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뿐만 아니라 increased risk of over-tourism, 과잉 관광의 위험 증가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살펴주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컴마하고 ing 나오면서 이 앞선 내용이 초래하는 결과에 해당하는 분사 구문인데 얘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만들어내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진 ing를 써줬고 뒤에 나오는 as well as는 무슨 뜻 되겠습니까? 뭐뭐와 아울러, 뭐뭐와 함께 뿐만 아니라 내용을 더하기 해주는 역할 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 오랜만에 한번 와봤어요.
우리 5번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한개 나옵니다. 자, 이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 과밀이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관광객 과밀이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지금 지역 사회가 관광에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임계점을 가리킨다라고 하거든요. 아하, 과잉 관광은 임계점을 가리킨답니다. 임계점이 무엇이죠? 저를 컵에 물이 담겨 있다라고 했을 때 컵을 기울여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기울이면 물이 흘러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지점이 임계점이거든요. 즉, 회복 가능성이 사라지는 한계점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임계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the cost of tourism, 관광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the benefits, 이익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자, 뭐뭐보다 더 커진다라고 해서, 뭐뭐보다 더 커진다, 어떤 표현 쓴다고요? outweigh라고 하는 표현 쓴다고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가끔은 뭐 요양문의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실제 어휘 문제의 밑줄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반드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어서 6번도 중요한 어휘 또 있습니다. If not managed properly,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얘들아 중요한 거 뭐냐면 앞에 not이 있어요. 부정어 살려서 해석을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적절히에 해당하는 부사 properly가 온 겁니다. 자,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과잉 관광 뭐가 될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의 threat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어랑 짝꿍지어서 properly라고 하는 부사가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항상 부정어는 등장할 때마다 잘 살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8강의 5번입니다. 무관한 문장. 우리 무관한 문장으로 답이 되었던 거는 빼고 볼 거예요. 온전한 지문만 살피러 왔습니다. 자, 과일 가공 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과일 가공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 문제가 심각해요. 이 폐기물은 매립되거나 하천에 투기되어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활용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기물을 활용하게 되면은 환경 훼손을 감소함과 동시에 에너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요. 온실가스 감소 플러스 산업의 경제성까지 향상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결론, 오해야 된다. 과일 폐기물에 부가가치화를 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유망 분야가 될 것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합니다. 과일 가공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면 환경 문제를 줄이고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다. 좋아요. 요약문에서 언어 살필 건데, 우리 지금 어휘까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일단, 과일 가공 폐기물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Food Processing Waste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과일, 가공, 폐기물, food, processing, waste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만,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만, 문제에 해당하는 어휘 굉장히 자주 쓰이죠? challenges,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만. 자, convert는 뭐 하는 겁니까? A into B의 구조로 쓰여서 A를 B로 전환하는 거죠. 전환하는 거죠. 지금, 과일 가공 폐기물을 갖다가 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전환하면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에너지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고요. 뭐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상업의 실현 가능성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체는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에 해당하는 요약문 되겠습니다. 자, 빈칸의 6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In light of this, 이것을 고려하여, it's a promising field of research, 유망한 연구 분야입니다. 즉, 뭘 해야겠어?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겠어? 어떠한 연구가 앞으로의 유망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이잖아요. 자, 뭐 해야 돼요? 여기서 waste from the processing of fruit, 과일의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이 폐기물을 갖다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활용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sweet value added,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치? 이렇게 해야지만, 아까 요약문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연쇄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유망한 연구 분야가 되겠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어법은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또 오랜만에 주어 동사 찾기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utilizing이라고 해서 ing가 이끄는 동명사 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단수 동사인 has가 왔는데 한개온 것이 아니라 and 기준으로 한 개가 더 왔구나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치? 자, 주어 해석하면 어떻게

이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대 기업들이 SEC 찾는 겁니다. Professionals, 전문가들, 인재들을 찾는데 Who possess both?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둘 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둘다 가지고 있는 인재를 찾게끔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 여덟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modern businesses, 현대 기업들이 are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자, 어떤 졸업생들을 찾고 있습니까? With a good mix of hard and soft skills. 자, 지금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a good mix니까 적절히 섞인 졸업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요. 그치? 하드 스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도 중요해. 자, 구체적으로 서비스 중심의 어떤 대인 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현대 기업들은 두 스킬을 적절히 갖춘 인재를 찾고 있겠구나.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이었죠. 요 빈칸 한번 예측을 해주시고요. 자, 어법은 3번 한번 가볼까요? Hard skills, hard skill은 어떤 스킬이냐면 we think of,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스킬인데 뭐할때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글쎄 뒤에 ing가 덩그러니 따라왔거든요. 뭐가 생략된 거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생략된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we겠습니다. we are 넣어주시면은 when we are Considering a professional college degree, 우리가 전문적인 대학 학위를 고려할 때 떠올리게 되는 그 기술이다. 자, 우리가 고려하는 거니까 ing의 현재 분사 나와 있는 거 괜찮구나.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we are가 생략됐다라고 보시고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ing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ed. PP 형태가 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출제 픽은 서술형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오랜만에 영어 발문의 영어 답변입니다. Why are soft skills important for professionals? 왜 soft skill은 이 전문가들한테 중요합니까? soft skill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계속 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적절히 섞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문에는 요 내용도 존재하거든요. 소프트 스킬이 왜 특히 전문가들한테 중요한지 답변 갑니다. Soft skills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they enable 무슨 뜻이죠? 가능하게 하다. 뒤에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to 부정사에 걸리는 것이 한 개, and로 연결돼서 두 개. 요 병렬까지 챙겨주시면은 내용 해석 더 깔끔합니다. 자, 왜냐하면 소프트 스킬은 가능하게 한답니다. 전문가들이 effective interact with others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and succeed in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데 service oriented environment 대인 즉 사람을 대하는 이 서비스 지향적인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학위 를딱 떠올릴 때 생각나는 그 하드 스킬 말고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 지향적인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스킬은 소프트 스킬. 그래서 그 둘이 적절히 섞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OX 퀴즈는요, 요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기회 관광과 과잉 관광 이야기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OX 잘 생각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을 달아줄게요. 좋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꼭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요 자리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오늘은 진짜 한 장이 맞습니다. 이게 은근 제가 한 장이라고 하고 한 장 안 되게 한쪽 반 한 날도 있고요. 그 다음 한쪽이라고 하고 조금 더 하는 날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게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쓸 수는 없었어요. 인정하죠, 여러분들? 아, 이해하잖아요. 오늘은 근데 진짜 한 장이에요. 이항정리부터 시작해서 이항정리 활용까지 가려고 하고요. 개념도 설명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완성으로 왔으니까 인정하죠. 처음에 이항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의 경우에는 쉬운 문제들 당연히 들어있는데 그 파트들도 이제 이항정리의 쉬운 문제의 유형도 너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요즘 또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최신 좀 스타일을 반영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정리 활용 파트로 가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귀여운 개념세포와 함께 이항정리란 무엇이냐? 뭐가 이항정리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을 되게 못한단 말이야. 당황한단 말이에요. 항이 두 개인 정리예요, 여러분. 전혀 어려울 게 없어. A 더하기 B의 n제곱인데 여기 이제 일일이 다 쓰는 거죠. 자, 일일이 다 쓰는 거 이젠 안 할게요. 일반 항을 써봅시다. 최초로 만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수능 완성에서의 개념은 제가 여러분들 되게 요약정리. 알았죠? 굉장히 요약정리를 한다고. 하이라이트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주인공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요. A를 주인공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A가 몇 개 뽑을 거야를 기준으로 할게요. A를 몇 개 뽑을 거야? A가 몇 개야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가 A가 몇 개야냐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가 N개가 있고요. 그 N개 안에 각각 공이 A, B, 공이 각각 두 개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주머니에서 A 뽑을까 B 뽑을까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A를 몇 개 뽑을지를 결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를 알게 뽑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N개의 주머니 중에서 A 뽑을 주머니 몇 개를 골라야 돼요? 알게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방법의 수. 그게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NCR. 즉, N개의 주머니들 중에서 A 뽑을 주머니 알게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은요? 내가 여기 A, 요거 A, 저거 A, 그거 A. 그럼 나머지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B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뽑게 되겠죠. 나머지니까 N-R제곱. 이렇게 썼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항상 A 뽑을 주머니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더 줄일게. 더 중요한 말로 바꿀게. A 뽑을 주머니를 선택해. 알게. 이 얘기예요. 끝. 다만 여기 앞에 왜 비워놨겠어? 그치.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A를 하나도 안 뽑거나 한 개 뽑거나 두 개 뽑거나 세 개 뽑거나 주르륵 해서 N 개 다 뽑는 것까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일일이 싹 다 더하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시그마가 붙는 것이다. 알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NCR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 개수라고 부릅니다. 끝! 식에 비해서 실제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원래는 굉장히 간단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 유형 7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알파벳으로 적혀 있어서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수학의 걸림돌이 영어예요, 여러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A가 많이 나오는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A, B로 써놨을 때가 더 힘들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오히려 할만해집니다. 필수형 7번을 볼 건데, 솔직히 말해서 쉬운 거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9번을 먼저 보고 7번으로 올게요. 원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보고 다시 갈게요. 첫 문제. 필수형이 기출이다 보니까 여러분 약간 난이도가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니까 얘는 좀 쉬운 걸로 설명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봐봐요. 원래 기본의 문제는 이런 형태였어요. 실제 기출도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간단한 형태로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확통에 2점짜리 딱 하나 나오는 거기에 이항 정리가 꽤나 유명한 거기에 자주 나온 유형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2점짜리에 이항 정리가 잘 등장을 하지 않고 있고요. 3점 정도로 등장을 하는데 나온다면 말이야. 요거보다는 방금 봤던 필수 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20번이라든지 요렇게 바뀌어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연달아 보도록 할 건데 19번 보세요. 결국은 각 주머니에 어떻게 들어있는 거냐면 A제곱이라는 공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거야. 주머니마다. 이게 주머니예요, 여러분들. 박스라고 할걸 그랬다. 괜히 주머니라고 했네. 최근에 저희 10년 전 제자들을 만났어요. 10년 전 제자들이 이제 막 그때의 내 나이가 다 되어 있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10년 전 제자들을 만났는데 10년간 이제 막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건 아니었잖아. 근데 그들도 알더라고. 내가 그림을 못 그렸다는 사실을. 10년 전에도 내가 그림을 못 그렸는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꽤나 약간 당황스러웠어. 선생님. 그때도 되게 못 그렸는데 막 이러더라고. 10년 동안 그림의 발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자, 어쨌든 자, x제곱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 더하기였잖아요. a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뒤에 붙은 마이너스는 어떻게? 뒤쪽에다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공이 들어 있고 주머니가 몇개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작 3개밖에 없어요. 줄일 필요도 없네. 3개밖에 없어요. 3개. 딱 3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건 뭐냐면 x4제곱만 알고 싶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총 3개인데 주머니가 x제곱을 몇개 뽑아야 x4제곱이 되겠어? 맞아요, 2개. 얘를 2개 뽑는 거야만 결정하면 나머지 얘는 몇 개? 1개 뽑게 되겠지만 쓰시면 됩니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멋지게 식쓸 필요가 없고 그 구성만 생각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 3개 중에서 어떤 주머니에서 x제곱이라는 공을 2개 뽑을지 어떤 주머니 셋 중에 2개를 고르시고 그럼 x제곱을 어떻게? 2개 뽑게 되고 마이너스 1을 어떻게? 1개 뽑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사실상 이건 쓸 필요도 없었어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3. 요렇게 오는 문제. 2점짜리 1만 하죠? 실제 풀이의 양이 딱 요만큼. 요 부분도 안 써도 되니까. 2점짜리 1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항 정리가 우리 확통에 8문제를 만들어내는데 하나 집어넣는데 요렇게 내려니까 약간 아쉬운 거예요. 요거로 나오면 이제 2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필수형 7번처럼 등장을 했었어요. 수능 6모 문제입니다. 6모 문제. 모평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볼까요? 약간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얘만 물어봤어도 내가 괜찮아요. 이항정리 적용할 수 있어. 요 부분만 줘도 괜찮아요. 이항정리 뭔가 적용할 수 있어. 근데 두개 같이 줬어. 그리고 나한테 x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래요. 자,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이항정리 이용해서 쭉 전개하시고 이 부분은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쭉 전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이건 쓸 필요 없는데 설명만 해드릴게요. 6개 중에 한 개도 안 뽑아요, x를. 마이너스 1만 6개 뽑아요. 또는 6개 중에 한 개만 x를 뽑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뽑아요.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쓸까? 첫 번째 거를. 그지? 그지? 두 번째 것도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전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분배시키잖아요, 식정리를. 그러면 여기는 상수항이랑 뭐랑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건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건 그저 x제곱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얘는 내가 지금 상수항을 계산했네. 상수항이랑 누가 분배되면서 만날

때 x 제곱항을 만들까요? x 제곱 맞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쓸 필요 없고 뭐라고 하면 되냐면 나의 타겟은 x 제곱만 만들면 돼요. 여기에서 전개되면서 x 제곱항을 찾아주신다면 여기서 전개될 때는 누구랑 만나면서 x 제곱을 만들겠어? 상수항 그죠? 이렇게 둘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곱하면서 x 제곱항을 만들 거 아니에요. 한번 더. x 항이겠지, 두 번째 거에서. 잘 생각해야 돼, 여기는. 상수항부터 6제곱까지 가능합니다. x의 6제곱까지. 여기에 x항과 누구? x항이 만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해서 x제곱을 만들어낼 것이고, 마지막은 여기서 상수항을 찾고, 여기서 x제곱항을 찾으면 됩니다. 맞아. 요렇게 찾아서 곱해지는 딱 그들만 바라볼게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아. 자, 그럼 갑니다. x제곱항 언제 나와요? 6개 중에 2개가 x를 뽑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여기 상수항은요? 상수항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1만 가져가니까 1의 7제곱입니다. 굳이 뭐 7씨 이런 거안 쓸게요. 끝! 됐지? 그러면 그때의 계수는? 나 계수만 알면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면 x제곱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기 15 곱하기 1 곱하기 1 하니까 15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자, 중요한 건다 전개하면 x제곱이 여기에도 있고 x제곱이 여기도 있고 x제곱이 여기도 있어요. 그들끼리 싹다 정리를 해서 원래 동유항이니까 한번더 더해서 마지막 x제곱의 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요. x항은. 6개 중에 한 개가 x를 뽑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뽑는 거야. 괜찮아? 두 번째 거에 x항은 7개의 주머니 중에서 한 개만 2x를 뽑을 거고, 2x라는 공과 1이라는 공이에요. 나머지는 1을 뽑겠지. 안 써도 되는데, 복습을 위해 써둘게요. 자, 그럼 계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에 7 곱하기 1 곱하기 2입니다. 즉, 마이너스 6 곱하기 14가 되어주니까 마이너스 84가 되겠네. 결국 봐봐요. 여기서 x 하나, 여기서 x 하나 둘이 곱해서 x 제곱 되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1만 6개 뽑으면 돼요. 굳이 고민하지 않을게. 그냥 바로 갑니다. 여기는 x제곱이 되려면 7개 중에서 2개의 주머니만 2x를 고르실 거고요. 나머지는 1을 고를 텐데 이번엔 안 쓸게요. 조금씩 줄여나가자고, 그치? 여기 얼마예요? 7, 6, 2로 나누니까 21. 곱하기 4. 84네. 계수는 84. 이들을 싹다 더하래요. 84랑 마이너스 84랑 15랑 더하는데 다 사라지고 15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5, 1번이 되는 유명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다예요. 그죠? 내가 타겟으로 하는 것만 지켜보면 돼요. 굳이 나머지는 관심 없어. 거기다가만 집중. 괜찮죠? 그죠? 요런 연습을 하시는 건데 요게 하나만 해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 개를 더 해볼 거예요. 19번은 아까 했고요. 하나를 더, 20번, 알았죠? 똑같은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어때? 이번에는 대신에 x5제곱의 계수를 알려주었어요. 그때 a 값을 구하는 형태로 살짝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타겟은 x5제곱을 만드는 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풀이가 두 가지 있어요, 얘는. 첫 번째는 그 곱셈 공식을 좋아하는 친구들. 이상한 질문인데. 있을 수도 있잖아. 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선생님, 저 이것저것 다 이항정리로 생각하기가 부담스러워서요. 얘는 그냥 제가 풀어 헤쳐놓고 이 부분에서만 원하는 거 찾을래요? 이럴 순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얘는 우리가 전개를 다 시킬 수가 있어요. 곱셈 공식에 의해서. x 세제곱, 2x를 세제곱 하니까 8x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x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x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식을 아예 그냥 전개를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만 타겟을 해서 우리가 배운 이항정리를 적용을 해볼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x5제곱이니까 요렇게 둘이 전개될 땐 누구? x제곱항만 찾아주면 x5제곱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긴 x제곱항이니까 누구? x세제곱항을 찾아가지고 곱해주면 x5제곱 만들겠죠. 요렇게는 어때요? 1제곱이니까 x4제곱항을 찾아주면 돼. 상수항과는 x5제곱을 만들면 되지만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4제곱이기 때문에 상수항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수항과 만나는 x5제곱항은 여기서

전개하면서 나오지를 않아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 x제곱항은 언제? 4개 중에서 2개가 x제곱을 만들고, 나머지 2개는 a랑 만나. 여기는. 4개 중에서 3개가 x3제곱 찾고, 나머지는 a를 만나. 또, 4개 다 너야? 그럼 이건 뭐 그냥 4c4 같은 거안 쓸게. 우왕 이렇게. 그리고 나 이제 개수에만 집중을 할게요. 둘이 만날 때는 6 곱하기 a제곱 곱하기 8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6, 8, 48. 응. a제곱. 이게 개수겠지. 여기는요. a랑 4 곱하기 4, 3, 12가 되니까 둘이 곱해주세요. 48a. 여기 개수는 6 곱하기 없어. 6. 해서 그 개수가 얼마라 그랬어요? 6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아, a만 풀어내면 됩니다. 지워지면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되고요. 48로 나눌까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a는 얼마예요?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단하고 나오는 말이 있죠? a는 0은 아니래요. 그럼 a가 0이 아니니까 정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 마이너스 1,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추천 풀이? 나쁘지 않은데,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가 x3제곱까지는 간신히 하나라도 내가 전개를 미리 해놓을 수 있지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6제곱, 7제곱이면 하나를 전개해놓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필수 유형처럼 푸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그걸로 갈까요? 똑같은 풀이니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최대한 나는 덜 노력하고 답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덜 노력하고. 자, 2x 더하기 1의 세제곱은 어떠어떠한 항들이 나올 수 있어요? 상수 1제곱, 2제곱, 3제곱까지 가능해요. 여기는. 상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까지 가능해요. 나의 타겟은 x5제곱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최대 제곱, x3제곱까지 가능해. 그러면 백업해줘야 되는 이 부분은 x5제곱 만들기 위해서 x제곱항이면 되겠죠. 이걸 먼저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차차 줄일까요? x제곱이면. 여기는 x 세제곱항이면 되겠지. 항을 쓸걸 그랬나? 좀 줄여 쓰려다가 보기가 안 좋을까 봐. 자, 그럼 x항이 되면 어때요? 여기는 x4제곱항이 되면 되겠죠. 딱 좋아. 더 없어. 그러니까 최대 어디까지 가는지 생각을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설정을 하면 x5제곱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줄여봅시다. 개수만 생각을 할게요. 할수 있겠어? 세제곱항이니까 3개 모두 2x를 고를 거야. 그럼 개수는 뭐가 돼요? 2의 세제곱이겠죠. 2x 세제곱이지만 개수만 쓸 거니까 x제곱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x제곱항은 어떻게? 4개 중에 2개는 x를 뽑고 나머지는 a를 뽑아요. 이렇게 쓰는데 x제곱 안 쓸게요. 개수만.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아까랑 똑같이 86, 48a제곱. 한번 더. 여기는 x제곱만 찾는데. 그러면 요거 두 개죠? 세개 중에 두 개는 2x를 고릅니다. 그러면 2가 두번 곱해지겠죠? 1을 하나 고릅니다. 어차피 개수에는 1의 거듭제곱은 영향이 없잖아. 그냥 곱하기 1이니까 안 쓸게. x세제곱이면 네개 중에 세 개가 x세제곱을 고를 거고, 한 개만 a를 고르겠구나.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더. 4 곱하기 3 곱하기 4 하시니까 얼마? 여기도 똑같이 48a가 됩니다. 한번 더. 여기는 x항이니까 3개 중에 하나는 2x를 고르고 나머지는 1인데 안 쓸게요. 한번 더 갑니다. x4제곱이니까 x4제곱만 몽땅다 1이니까 이거 안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야? 6. 싹다 더하면 아까랑 똑같은 형태의 식이 완성이 되죠. 아까 봤으니까 이제는 바로 썼어요. 이게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 개수가 6이라고 했잖아. 여기, 여기, 여기. 그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a는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a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생각보다 있죠? 타이핑이라고 할까? 어쨌든 간에 내가 쓴그 획수를 따지면 첫 번째 풀이나 두 번째 풀이나 뭔가 비슷한 느낌은 들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미리 전개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제가 얘기하지만, 세제곱까지는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어떻게 익혀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일곱제곱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요즘에 이항 정리는 출제가 되면 요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21번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봐봐요. 식 자체가 어때? 굉장히 길군. 우리는 요런 거 하나든, 여기 하나든, 얘 하나든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치? 거기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서 여러 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각각에서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를 적용해서, 각각에서 x제곱을 만드는 때를 찾아주시면 돼요. 괜찮아? 해보자고. 그럼 봐요. 여긴 어떻게 돼? x제곱의 개수가 그냥 a야. 쟤는 뭐, 고민 걱정이 없고요. 여기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이제 규칙성 발견을 위해서 전개 같은 거안 하고 가겠습니다.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를 몇개 뽑아야 되겠어? 한 개만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주머니 중에 한 개는 ax제곱을 뽑을 거야. 근데 나 개수만 쓸 거니까 이제, 이거 안 쓸게요. 그럼 A만 뽑는다고 할게. 괜찮죠? 괜찮죠? A를 뽑을 거야.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뽑을 거야. 세 번째는 어때요? 요 부분에서는. 자, 세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그 중에 AX제곱이라는 공을 몇개 뽑을까요? 하나 뽑아야 X제곱을 만들잖아. 40개가 있어도 얘몇 개겠어요? 그럼 단한 개겠네? 오! 그럼 규칙 발견이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세개 중에 한 개는 ax제곱이니까 개수는 1, 마이너스 1이 몇개 뽑혀요? 나머지 두 개. 4면은 어떻게 써? 네개 중에 한 개는 ax제곱이니까 a 뽑고 나머지 마이너스 1이 3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마지막은 40개 중에 한 개만 ax제곱, 그러니까 a 1제곱일 거고 나머지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39제곱. 정리해볼까? A. 여기는 마이너스 2a. 제곱되니까 3a. 마이너스 4a. 즉, 짝수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네. 쭉쭉쭉 가봐요. 40이 가야 되는데, 난그 앞에 것도 쓸래. 39a 빼기 40a였겠지. 이들을 더하는 거야. 어떻게 갈까요? 아, 2개씩 2개씩 해가지고 마이너스 1씩 나오는 걸로 체크하면 딱될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다 마이너스 1이 몇개 나와요? 짝꿍짝꿍 총 40개 중에 짝꿍짝꿍 만들면 20세트 등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20개. 마이너스 A잖아 얘네가 아까. 마이너스 A가 20개 등장을 하겠죠. 끝. 정답은 마이너스 20A.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60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개수만 찾으면 돼? 그게 마이너스 61이에요. 그럼 A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이제 마무리. 3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정답 3번이 되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물론 뭐. 등비수열로 식을 정리해서 간다. 이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AX제곱 빼기 1이 곱해지고 있다는 걸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봐요. 등비수열 마냥 생각을 하면 공비가 뭐가 되냐? AX제곱 빼기 1. 이게 공비잖아. 빼기 1. 그쵸? 우리 오랜만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첫째 항 쓰시고, 이거 공비. 첫째 항 쓰시고, 봐봐. 그 다음에 공비를 써가지고, 항의 개수 이용해가지고, 항의 개수 몇 개예요? 총? 덩어리째로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40개. 빼기 1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식을 정리한 다음에 가셔도 돼.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꽤나 복잡해지죠? 아, 그죠? 이렇게 가면 꽤나 여러분들 오히려 생각할 때, 오, 내가 이걸 정리하는 게더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편할 때도 있는데 이 문제는 굳이? 왜냐하면 이 덩어리 하나하나 자체도 은근 부담이 있거든. 그니까 굳이 그렇게 정리해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가 딱 떨어지는 형태로 등장을 해갖고 이렇게 나눠 떨어질 수 있는 거면 분자 분모가 괜찮을 텐데 이 문제는 굳이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계산이 좀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r-1을 하든 1-r을 하시든 그치? 그 부분도 그리고 공비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0은 아니다라는 건알 수가 있잖아. 왜냐면 x제곱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가 0이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아, 그죠. 굳이? 그거보다는 그냥 규칙성 발견으로 가셔야 여러분들 좀더 편안하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풀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할게요. 여러 개 풀이를 보여주면 둘다 비등비등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월등히 나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이번에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1: 자, 뒤쪽에는요, 이제 이항정님 활용으로 넘어가서 문제 푸는데, 문제들은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제가 요 내용을 쭈르륵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오프닝이 있었어. 방금 깨달았어요. 중간중간 까먹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 집 앞에 가서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했다가 우리 집과 엄마 집 비밀번호 두 개가 헷갈리면서 옳고 잘못하면 내 집에 못 들어가겠는데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해하잖아. 이해해줘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자, 오늘도 우리 세포 마을의 이야기를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와, 오토 리액션 세포라는 게 있어. 저는 그 드라마 볼 때도, 그러니까 웹툰을 볼 때도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했던 세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로봇 스타일로 만들어 주셨네. 와, 좋겠다. 와,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프라임 세포인 사랑 세포 이런 애들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다뭐 지쳐 있고 그래갖고 내가 리액션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속상함을 남에게 드러내면 안 되는 날이야. 이런 날에 이제 큰일 났다. 막 세포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뭔가 갑자기 판매를 하는 세포가 등장을 하면서 아 이거 쓰시면 좋습니다. 이러면서 얘를 데리고 와요. 오토 리액션이야. 그러니까 그냥 딱 켜놓으면 얘가 알아서 감성이가 보통 들고 있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와, 죽으시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 세포가 분명히 열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좀 했었거든요. 내가 막 여러분한테 그렇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가끔 우리한테도 되게 필요한 날이 있는 것 같아. 되게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나만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을 느껴서 슬픈 날이 있는데 그 슬픔을 상대에게 드러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잘하고 있어서 내가 좀 질투가 나. 부러워, 사실. 근데 그런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될 때가 있잖아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순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오토 리액션 로봇을 꺼내볼까? 우리 세포야, 열일해라. 딱 이렇게 하고 그냥 쓱 미소 지으면서 잘한다, 칭찬한다, 축하해, 좋은 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 딱 순간적으로 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서럽고 이런 감정을 표출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내가 그럼 진심으로 무조건 좋다고만 말을 해야 될까? 사람이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 그럴 때는 이 오토 리액션 세포를 먼저 한 번씩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화를 잘안 내거든요. 진짜로. 근데 진짜로 알고리즘상에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화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진짜 지금 내가 화를 내어서 이득이 되는 상황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노 이러면 화안 내고 그냥 넘어가 줘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화낼 일이 잘 없어요. 대신에 그러면 다 참나요? 참지 않죠. 절대 참지 않아요. 돌아서 나중에 더 좋은 방향으로 어택합니다. 안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으악! 이렇게 한다고 그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아. 한 걸음만 뒤로 갔다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부럽잖아,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오토 리액션 세포. 빨리 찾아봐. 그죠? 딱 꺼내가지고, 와, 좋겠다. 너참 잘하는구나. 대단해요.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이제 나는 열심히 또뭘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알았어요. 자, 우리 또 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는 이항정리의 활용으로 넘어갈 거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출제의 빈도, 수능 출제의 빈도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수능 출제가 최근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리는 해놔야 되는 거겠죠. 자, 이항정리 활용하는 파트에서 중요한 이항정리를 하는 내용은 요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전부 다 파생시킬 수가 있어요. 예,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봐요. 무슨 이야기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잖아.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즉, X를 몇개 뽑을지를 기준으로 할 건데, 한 개도 뽑지 않거나, 하나 뽑거나, 어차피 1제곱이니까 1의 거듭제곱은 안 쓸게요.

괜찮죠? 그럼 두개 뽑아. 세개 뽑아, 네개 뽑아, 다섯 개 뽑아, 여섯 개 뽑아 하다가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 이거 어렵지 않죠? 이것만 딱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X에다 1 한번 대입해 볼래요? 이게 이항 계수의 성질이에요. 이항 정리 활용 중에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는 건데, 여기 위에다 쓸게. 의 성질. 제 칠판 그래도 그 까치발하지 않고 꽤나 위에까지 잘쓸수 있거든요. 엊그제 되게 오래 알고 있는 나의 친구가 나 키커 그랬더니 네가? 이러면서 진짜 딱그두 글자로 네가? 이러길래 순간적으로 나 커. 나168 넘어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더 하더라고요. 두 번의 네가로 상처를 빡 좁혀서 딱키 크다니까 이랬는데 그 슬프더라고. 키 커요, 여러분들. 자랑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키 자랑이라도요. 근데 요즘은 어린이들도 키가 많이 커가지고 여러분들 말이야. 그 라떼는 168이면 큰 편이었거든요. 요즘 친구들 진짜 큰 친구들 많아. 갖고 막 해. 내가 사실 학교 다닐 때 귀염둥이 친구들 막 어깨 이렇게 손 흘리고 너 귀염둥아 말할 건데 친구들한테. 그게 난꽤큰 편이었는데 요즘은 저한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X1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냥 1 대입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1 대입하시면 좌변이 ENG고 우변은 NC0, NC1, 5, NC2 쭈르륵 어디까지? NCN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항 계수들이죠, 각각이. 이항 계수들을 싹다 더했을 때 뭐가 나와요? 2의 n제곱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저이식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문제들을 풀 거예요. 지울 거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 자, 두 번째 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얘는 실제로 본인이 이용이 된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식들을 위한 징검다리로 많이 쓰이거든요. 마이너스 1 대입해보시면 좌변이 0이에요. 대신에 우변은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이런 식으로 갑니다. 뒤에 안 쓸게. 오픈 그냥 열린 결말로 둘게요. 자, 그래서 이항 계수가 약간 뿔마 왔다 갔다 할 때는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더할게요. 더해주시면 2의 n제곱이죠, 좌변은. 우변 잘 봐. nc 홀수들이 사라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nc0, nc2, NC4 이런 식으로 NC0 또는 짝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몇 개씩 등장해? 두 개씩 등장을 하게 되겠죠. 한번더 정리해봐. 그러면 NC0 또는 짝수들의 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N제곱의 절반이요. 그래서 이쪽에 쓸까? 2의 N제곱의 절반이면 몇이야? 2의 2분의 N제곱으로 쓰시면 안 돼요. n-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잘 나오는 거. 그럼 생각해봐요. 나머지 nc1, nc3, nc5 이런 부분들, 즉 nc 홀수들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절반이면 그 나머지 절반, 그래서 여기는 2의 n-1제곱 똑같습니다. 요렇게 식들이 등장을 해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되는 거, 둘이 서로 같죠? NC1과 NCN-1이 서로 같겠죠? 여기 우리 교재에는 이 박스만 나왔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이 가끔 쓰이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생각하면 좋은 거. 자, 이쪽으로 가서 쓸게요. 저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한 거는 수능 개념 때 했었고요, 여러분들.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했던 뭐, 하키스틱 이런 거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굳이? 뭐만 알고 계시면 되느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파스칼의 삼각형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NCR과 NCN-R이 서로 같아요. 10명 중에 떡볶이 사줄 3명을 데리고 가나 좀 치사하지만 10명 중에 떡볶이 안 사줄 7명을 냅두나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기분의 차이지. 그치?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다. 이것 덕분에 우리가 아까 했던 이쪽으로 잠깐 갈까요? 이항계수의 성질도 어때? 대칭성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거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둘이 더하면 얘가 나온다. 파스칼의 삼각형 쭉 우리 개념 앞에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쭉 써놨죠. 계수들 써놓은 거기에 어떤 식이냐면 n-1

R-1과 M-1C R 두 개를 더하면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R이 그대로 내려온다. 같은 층에 연속하는 두 개의 합은 밑에 층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N이 됐겠죠? 그리고 큰 수를 씁니다. 라는 요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문제 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리마인드를 쓱 해드린 거고, 요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했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개념이 이렇게 되게 많잖아. 수특에서 좀 줄였어. 수능 완성은 더 줄여요. 그쵸? 그 후로는 이제 문제풀이로 쭉쭉쭉쭉 진행을 할 건데, 중요한 건 그런 개념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개념을 잘 모르는 파트가 약점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걸 뭉개고 가지 마시고, 수능 개념이 됐건, 수능 특강이 됐건, 이때보다 개념 설명을 조금 더 하던 강의에 딱그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 제가 단언컨대 5분, 10분 안에 여러분이 좀그 간지러웠던 파트를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혹시라도 파스칼의 삼각형이 뭐더라? 지금 그때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알았죠? 그래야 이 문제를 풀어요. 2006학년도가 여러분 언제예요? 굉장한 과거예요. 와우, 그죠? 20더 됐네. 20년보다 낫네. 여러분 2027이잖아요, 이제. 그때 시절에 나왔던, 그 후로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제 엄청 오래전이구나, 이제 절대 안 나오겠구나 하는데 모르면 안 되는 그 느낌, 그 경계에 있는 거. 자, 보세요. 딱 봤어. F5만 찾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 무조건 풀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5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5만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집어넣고 싶어. 잘 보시면 n 대신에 2k가 들어간 거야. nc1, nc3, nc5 어때요? 그리고 마지막 홀수까지. 자, nc 홀수들의 합인데 중요한 건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게 모든 nc 홀수들의 합이야. 그치? 그 홀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1, 3, 5, 7, 9 전부 해서 2K-1까지 하나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죠? 2의 n제곱의 절반이요. 그래서 어떻게 썼지? 2의 n-1제곱으로 썼어요. 그러면 n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2K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의 2K제곱의 절반이니까 2K-1제곱으로 쓰는 겁니다. 그니까요. 이미 이한계수의 그 정리, 이한계수 정리되는 거, 활용 파트를 알고 계셨으면, 이렇게 푸는 거야. 맞죠? 이건 방금 제가 설명하려고 쓴 거니까. 그러면 써보자. F5를 구하라고 했어. F5는 뭐야? K는 1부터 5까지 집어넣으면서 싹다 더하라는 거죠. K나 1 집어넣어볼까? 2에 1제곱.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2 넣어볼까? 3제곱. 3 넣어볼까? 5제곱. 4 넣어볼까? 7제곱. 5 넣어볼까? 9제곱.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공비가 얼마야? 2의 제곱, 즉 4마이너스 공비 빼기 1.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 이렇게 등비수열을 사용을 해서 가는 거죠. 됐어. 끝. 계산할게요. 3분의 2 곱하기, 이거 얼마야? 2의 5제곱, 그러니까 2의 10제곱. 1024. 에서 1 빼니까 1023입니다. 약분이 돼. 이거 3의 배수 맞아? 1, 2, 3 더하면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 맞아요. 그죠? 3, 4,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682가 되는 굉장히 오래전 기출문제였다라는 이야기. 돼요? 또 볼게요. 비슷한 느낌으로 가요, 여러분들. 대신에 22번은 오히려 출제 가능성이 여기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한계수의 성질도 있지만 얘는 이항 정리로 쭉 정리한 것들을 식을 합쳤을 때의 모양을 볼 수가 있니? 라는 뜻이야. 무슨 이야기야? 자, K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면서 더하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뭐부터 하면 좋은가?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 3의 1제곱. 10C1 3의 1제곱으로 쓸게요. 그래도 괜히. 약간 이항 정리의 스멜이 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면 10C2 3의 제곱. 10C3 3의 세제곱. 마지막은 10C 10 3의 10제곱이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다가 더 드리면 여기 1의 9제곱, 1의 8제곱, 1의 7제곱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3 더하기 1의 10제곱을 이항 정리로 정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뭔가 조금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

항상 생각하셔야 돼.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던 건가요? 뭐가 하나 빠졌잖아. 그렇지. 0부터 시작해야지. 10, 시, 0, 3의 0제곱 어디 갔어? 내 맘대로 없앴으니까 이거 어떻게? 더한 거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더 더해주고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원래 내 맘대로 한번 더하고 끼워 넣고 빼면 돼.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얘가 1이거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P가 뭐가 되느냐? 4의 10제곱 빼기 1이구나. 그래서 P 플러스 1로 물어봤구나.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4의 10제곱. 즉, 2의 20제곱이 되겠죠? 정답은 얼마? 20.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항정리. 식합치기. 라고 제가 적어놨던 수능 개념에 있던 문제의 유형이죠? 요게 기출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적어봐요. 저 상태에서 가도 너무 좋지만, 저 상태에서 여러분들 눈에 잘안 띈다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일단 적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풀더니 생각보다 되게 후다다닥 풀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자, 23번 한번 볼래요? 갑자기 문제가 이상해졌어. TPO 마냥, 여기에 들어가는 이항정리의 스멜상 우리가 보던 문제들은 다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요런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오타 마냥 잘못 끼워 들어간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잘못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키위, 망고, 자몽 세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세 종류의 과일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13개 이하 의 과일로 구성된대. 그럼 13개, 12개, 11개 이런 식으로 과일을 만들어가지고 과일 바구니를 만드는 거야. 선택을 해가지고, 그치? 자, 각각 13개 이상씩 있습니다. 이 말이 뭔줄 알아요? 과일들이 각각 충분히 있으니까 마음껏 중복 가능해. 마음껏 중복 가능해. 그러니까 내 말은 키위만 13개 올인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하시고 같은 종류의 과일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각각 몇 개를 선택할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문제로 왔어요? 중복 조합 문제로 왔습니다. 중복 조합인데 이항 계수를 곁들인 형태로 등장을 하겠다는 거지. 진짜일까? 볼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자, 13개 이하의 과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3개든 뭐 12개든 11개든 최소 몇 개부터 시작할까? 3개인 경우부터 갈래요, 저는. 3개면 어떻게 돼? 키 망, 자를. 무조건 한 개씩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적어도 한 개씩 있으니까 무조건 선택은 일단 해야지. 적어도 하나씩을 포함해요. 이걸 내가 밑줄한 거였어. 키망자 하나씩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13개니까 올인하더라도 한 개씩은 하고 남은 10개가 올인이 되는 거겠네. 나중에 말이야. 올인할 때. 나중에 13개일 때 말이야. 13개일 때. 최대 올인이 아까 제가 13개라고 말한 것 같아서 한 개씩은 미리 줘야 되네. 적어두니까. 이거를 꼭 먼저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은 10개는 키위만 올인, 뭐 망고만 올인 이건 가능하겠다. 그래서 각각 몇개 요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복조합을 연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게요. 한 개씩 주는 거. 그러니까 3개를 내가 가져갈 때에는 방법의 수가 그냥 한 가지예요. 4개일 때는. 이제 느낌이 슬슬 오죠. 키망자 하나씩 주는 건 여전해요. 그러니까 남은 몇 개만. 남은 한 개만. 키위한테 줄까? 망고한테 줄까? 자몽한테 줄까? 이거는 뭐세 가지. 여기까지도 규칙이 딱히 안 보인다면 좀더 늘려봐요. 다섯 개가 되면 남은 두 개를 키망자한테 각각 몇개 줄까요가 되죠. 이제는 보이시나요? 각각 몇 개인지 알려고 제가 칸막이 설치할게요. 남은 두 개를 예를 들어 자몽한테 올인한다면 칸막이 자몽 이거 동그라미가 되는 거잖아. 즉 공두개 칸두개가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요. 근데 규칙성 발견을 위해서 살짝만 바꿀게. 4C라고 쓸게요. 괜찮? 자, 다섯 개, 여섯 개가 되면 어때요? 세 개만 남잖아. 한 개씩은 미리 줬으니까. 그러면 칸막이 두 개와 공세 개가 됩니다. 즉, 다섯 개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른다라고 할게요. 괜찮아? 규칙성 발견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3C.

이었네. 얘는 뭐겠어? 이씨이었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이씨이, 삼씨이, 사씨이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마지막 제가 뭐라 그랬죠? 13개까지 된다 그랬고, 13개일 때는 하나씩 미리 주고 최대 남은 게 10개인 것을 칸막이 두 개와 공 10개의 배열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럼 총 12개를 배열하는데 그중에 칸막이가 어디 들어갈지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괜찮아? 이게 말하자면 사실상 이렇게 쓰셔도 돼요. 희망자 중에 하나를 골라 중복을 허락하여. 희망자 중에 하나를 골라 두 개를 골라 중복을 허락하여. 그래서 H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C로 넘어오셔도 방법은 똑같아요. 희망자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골라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H로 시작해서 C로 바꾸고 이항 계수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여기서는 뭘 이용할 거냐?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도 뭐풀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닐 거잖아.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해요? 만약에 윗줄이 8이라면 8C3과 8C4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줄로 내려온다 했죠? 9C4 이렇게 쓸 거예요. 즉, 두 수가 똑같고 하나 연결되는 수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묘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3C3으로 써도 되잖아. 얘를 변형을 하기만 하면. 3, 3, 같은 줄. 3C2, 3C3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되겠어? 밑에 줄에 큰 수. 밑에 줄에 큰 수.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둘이 더하면 되겠네, 이제? 오! 밑에 줄에 큰 수. 자, 끝까지 와서 이렇게 둘이 더하면 똑같은 규칙으로 갈까요? 밑에 줄이 있겠죠? 13이 됐겠네. 큰 수, 누구겠어, 여기는? 요 앞에 쓰이는 게 12C3이었을 거 아니에요. 규칙상. 둘 중에 큰 수. 그래서 13C3, 13C3이 정답이 됩니다. 자, 계산만 마무리할게요. 13 곱하기 12 곱하기 21한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시면 되겠죠. 끝이야. 그래서 26 곱하기 11이 되어 주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286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재밌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무엇으로 들어간 거냐면 여기 파트, 이항 정리 파트로, 그러니까 이항 계수의 성질 파트로 요렇게 들어왔는데 재밌는 거한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고 요렇게 가도 돼. 최대 몇 개까지야? 13개까지죠? 근데 잘 봐요. 13개까지긴 한데 내가 어떻게 할수 있냐? 키위나 망고나 자몽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쓰레기통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담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망태기가 있다고 하자고. 이러면 여러분들 중복 조합을 정말 편하게 풀수 있어요. 13개인데 예를 들어 얘 하나, 하나, 하나 주고 남은 10개는 자,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10개 주고 하나도 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희망자 각각 하나씩 총 3개를 선택하고 끝나는 거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여기 2개, 여기 남은 것들이니까 6개 이렇게 되면 키위 2개, 망고 2개, 자몽 3개 선택하고 남은 거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디어야. 쓰레기통 아이디어.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칸막이 3개에 즉 13팩을 10팩과 3팩으로 나누는 아까 했던 뭐예요? 13C3으로 끝나죠. 이렇게 풀면 아까 제가 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정답으로 바로 갑니다. 자, 요렇게 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스트 중복 조합입니다. 그냥 굳이 그냥 중복 조합 문제에서 이항 정리가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 문제가 여기에 들어왔지만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쓰레기통은 나중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중복 조합을 재밌게 푸는 방법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24번은 편안한 문제니까요. 제가 24번은 다음 시간에 풀고, 그리고 확률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요 문제까지 재밌었으니까 복습 철저히 잘하면서 중복조합 복습까지 같이 하고 오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태양이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강일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자, 아는 분들은요. 제가 국어교사이기보다 EBS에서 우리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23년 그리고 EBS에서 올해로 벌써 20년째 국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어를 잘 알겠어요. 얼마나 국어 공부 방법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또 학교 밖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학교 안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 학생들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또 내 목표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잔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 얘기를 하면요. 좀 약간 무섭게 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이 뭐예요? 진짜 몰라요. 자기 주도 학습, 자, 스스로 자. 기는요, 자기 기. 주는 주인 주. 도는요, 이끌 도. 학은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뭐를요?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을요. 자, 이 여섯 개의 한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계획은 세워요. 공부 계획 없이 그냥 오늘은 뭐 할까?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기분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생님, 저 그런데 플래너는 쓰는데요? 갖고 와봐. 하면요. 플래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록돼 있어요. 결과물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강을 몇 분 들었네. 오늘 내가 지문을 몇 개 풀었네. 그래서 그 몇 분 공부했는지를 세칠하고 있더라고. 계획이란 것은요.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지. 그 계획은요. 짧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60일이 될 수도 있고 100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계획표가 없으면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아침에 1학년 학생이 선생님 저 계획표 세웠는데요. 갖고 와, 갖고.

네, 국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거든? 그럼 화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그날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선임 학교에서 이제는 그 주제별로 탐구 보고서 쓰거든요. 어떤 날은 일주일 내내 주제 탐구 보고서, 일주일 내내 선생님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 주제 탐구 보고서에 일주일을 다 쏟는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안 돼요. 그래서 중요도를 여러분이 따져서 그날 공부할 과목을 일단 적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 계획은 시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부 분량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내가 만약에 국어와 영어를 공부한다면 국어는 내가 어느 분량을 공부할지. 예를 들자면 개념의 나비효과 2강, 화자 씨의 모든 것, 기출 지문 한 세트. 이렇게 쓰고, 밑에는 영어 단어 30개, 영어 지문 3개, 이런 식으로 분량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분량을 공부할 때몇 분이 걸릴 것 같은지 옆에다가 몇 분, 혹은 몇 시간 몇 분을 쓰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진짜 영어 단어 30개를 외우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써보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시간과 정말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만 세우라고 해요. 왜냐면 안 맞아요. 내가 예측한 거와. 그래서 계획표를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세고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의 역량을 알게 돼요. 나는 이 정도 분량을 공부하려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공부해야 돼. 라는 어떤 분량이 있을 때, 아, 이건 내가 며칠 동안 몇 시간 몇 분을 들여서 공부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있잖아. 못 지킨 것을 반드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계획을 다 지켰어요. 다 X표, X표. 그 쾌감을 느꼈어. 그랬을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은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되고, 웹툰을 봐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달인이 되는 거, 그게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짜 많아, 얘들아. 강의 의존자. 그쵸? 학원 의존자. 학원을 못 끊어요. 왜? 학원을 끊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6교시, 7교시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 가고 집 오면 너무 피곤해. 보상으로 휴대폰 조금 봐. 하루 다 가죠. 내 공부할 시간 없죠. 강의와 학원과 수업으로만 공부를 채우면요. 여러분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먹힙니다,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의존만 하는 그런 공부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 보니까 영어 학원을 월수금 2시간씩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똑같은 학원 다니는 거죠. 하루에 2시간? 너무 괜찮아. 학원에서 2시간 공부하고 오는 거. 그러면 2시간을 공부했으면 다녀와서 뭐 해야 되지? 내가 공부한 것만큼의 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울 학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익힐 습. 그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학원 주도 학. 학원 주도 학. 이러니까 성적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른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 선생님이 너희한테 다 해줄 수 있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못해주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내가 못해줘. 그건 네가 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읽는 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너희 대신에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읽겠니?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 공부 시간, 내 순공 시간 확보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정말 9등급제에서는 8등급에서 7등급으로 6등급, 5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5등급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밖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0: 시작한 것보다 성장 발전하는 거. 그러려면 의존만 하는 수업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공부는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선생님, 제가 학원 수업이나 인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행, 양치기.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5학년도 만났고 초등 5학년도 만났고 중학교 2학년도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도 만났어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학습 수준에 맞지 않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공부 기웃기웃거리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거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 없이 풀어내기만 하는 거. 문제 풀고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열정적으로 읽고 이거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려면요. 내가 이 지문과 이 문제를 나한테 가르쳐준 선생님처럼 똑같이 화면에다가 두고 혹은 화이트 보드를 놓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어든 수학 문제든 영어든. 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야, 공부하는 척하지 마. 이거예요. 선생님이 자습 지도를 하면은 이 녀석들이 공부하는 척을 하고 앉아 있어요.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모면하려고 공부하는 척해서 뭐 하려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그 많은 선행을 하면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되는 척, 나도 알아듣는 척, 나도 이만큼 선행 진도 뺀 척. 진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찐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국어에서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어요. 국어도 어휘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고등학생이고 꽤 성적도 좋은 학생이지만 어휘력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작년이었어. 작년?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족감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선생님 첫째한테 너 아들 너 자족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족감? 감으로 끝나니까 느낌인 것 같은데 자는 스스로 잔데 족은 발족자인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있잖아.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분 뭐지? 만족. 그랬더니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기분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 돼요. 선생님도 한자 많이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처음 보는 어휘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른다면 그냥 어떤 처음 보는 어휘를 봤을 때 왜 스펠링 되게 긴 영어 단어를 보는 기분? 유추가 안 되는 거야.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자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 쓰지 못해도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읽기, 독서의 경험 너무 중요해요. 저희 수행평가 해야죠. 내신 준비해야죠.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죠. 저희 할 거 너무 많아요. 알아. 나 고등학교에서 20년 있었어. 근데 진짜 시간 없다고? 장난해? 휴대폰 갖고 올래? 열어봐. 열어보면요. 여러분 릴스 보는 시간, 그거 SNS 하는 시간, 그 너튜브 보는 시간. 장난 아니에요. 최소 4시간, 6시간 됩니다. 그 시간 줄여. 그 시간 아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독서하자, 글 읽자, 딱 20분. 하루에 20분만 앉아서 읽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서 읽는 거 너무 좋아요. 국어 교과서만을 얘기한 게 아니야.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읽기 너무 중요해. 읽기는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전두엽 발달이 25살에서 27살까지. 선생님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여기 계시면 다 끝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 쇼츠를 볼 때는요, 우리 뇌 발달을 오히려 막아요. 근데 그 20분을, 그 몇 시간을 여러분이 읽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전전두엽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읽는 과정 속에서 뇌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17살 고1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무 부럽다. 17살 너희들의 엄마 뱃속에서 뿅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17년을 한 번 더 살아도 내 나이가 되려면 십몇 년을 더 해야 돼. 얼마나 멋지니? 내가 지금 교사 그만두고 뭔가 다른 꿈, 다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 나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걸? 근데 너희는 너무 멋진 나이다. 너무 반짝이는 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꿈에, 목표에 꼭 맞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꼭 해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1: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선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맞아요. 함의출원하고 있죠. 함축적인 의미출원 문제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답률 탑5 안에 막 이렇게 빛나는 문제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도 연습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도 연습을 할 건데 밑줄 그은 부분 중에서 이 단어 중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근데 여러분 한 몇 년 전이었는데 1학년 문제에서도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수능 범위를 벗어난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수능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은 학술적인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느냐. 고1 문제였었어요. 6월달 문제 학평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어를 몰라도 그 맥락 다른 의미의 다른 단어들 조합과 중요한 문장을 같이 연결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어를 내가 몰라도 크게 당황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은 게 요 비유적인 함축적인 의미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도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성장하게 되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조금씩 성장하는 게 눈으로 안 보이지만 진짜 뭐 딱 일주일만 선생님이랑 같이 매일같이 공부를 해도 어느 순간에 내가 6일 동안 공부했더니 7일째는 일주일째는 되는 날에 내가 이만큼 많이 알게 됐네. 성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계속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요. 알겠죠? 오늘도 오답 근거 찾을 준비 되셨죠? 찾아갖고 왔지? 네. 그리고 중요한 문장도 찾아갖고 왔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내용과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의미하는 바를 찾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뭐다? 밑줄 부분의 해석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밑줄 부분에 해석을 할 때 모르는 단어 나와도 당황하지 마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핵심 어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개의 표현 중에서 얘의 의미가 맥락상으로 누구랑 일치하는지 상응하는지를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어의 유해라라는 건 밑줄 구문이 통으로 된 그냥 하나의 홀 센텐스가 아니라 일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부 바로 앞에 부정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부정의 의미까지 같이 넣어서 이해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딱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반대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찾고 그 주제문과 밑에 있는 밑줄 문장을 같이 연결하되 밑줄 그은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부정어가 있을 땐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줄 부분의 주변, 앞이나 뒤나 특히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마무리 격으로 많이 나타낸다. 그래서 후반부의 마지막 문장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뭐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봤을 때는 완전히 문제가 달라 보여요. 그죠?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될지도 가늠이 되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디렉션은.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있어? burnout. 여러분들 burnout syndrome 있지? burnout 증후군. burnout 증후군이 되면 뭐야? 일의 효율이 확 떨어지면서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의 그 하나의 굉장히 많이 겪는 그 syndrome 중에 하나가 burnout syndrome이잖아요. 이 burnout은 hasn't had 뭐 하지 않아요? the last word. 마지막 단어를 갖지 않아. 마침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얘는 홀 센텐스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추상적인 의미는 뭔 것 같아? 그렇지. 마지막 단어를 갖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요한 문장 벌써 나왔는데요. 가볼게요. To balance. 뭐 하는 거야?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뭐에 대한 균형? The need.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춘대요. 자, 그럼 필요성이 어떤 것에 대한 필요성인데? For breath and depth. 자, 얘는 지금 넓이가 되겠죠? 넓이와 depth, 깊이의 필요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넓이가 바로 번아웃에서 뭔데? 넓이라는 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약간은 a bit,
burned out, 번아웃을 겪게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이 폭넓은 그 겪는 사람이 일부의 소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겪어라는 게 바로 그 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깊이는 뭘까요? 깊이는 some are so burned out. 어떤 사람들은 너무 번아웃을 겪은 나머지 they can no longer do their jobs.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아, 그러면

넓이라는 건이 폭이라는 건 말이야. 넓이 이 폭. 폭은 여러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이 everyone 다 겪는 경험이야. 근데 이 깊이라는 건 뭔데? 사람들마다 다그 깊이가 달라. 정말 깊이까지 겪는, 너무 번아웃을 너무 이렇게 깊이까지 겪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번아웃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깊이 상황도 어때? 다르겠지. 얕게 겪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깊이 있게 겪는 사람들도 있고, 심하게 겪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We ought to think of.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A를 B라고 생각하는데 A를 뭐가 아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not A what B 고민이 나왔죠. 그럼 뭐로 생각해야 된다?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번아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스펙트럼이라는 게 상태라는 건 내가 번아웃 상태라면 누구든지 번아웃을 겪을 수 있는데 다 번아웃, 번아웃, 번아웃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펙트럼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어느 정도로 겪고 있어? 아주 미미하게 겪고 있고 나는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고 이게 바로 스펙트럼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태가 아닌 뭐로 봐야 된다? 범위로 봐야 된다. 얘가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핵심 소재는 바로 뭐가 되고? 맞아요. Burnout. Burnout은 바로 우리가 뭘로 봐야 된다? 상태가 아닌 범위로 봐야 된다. Spectrum. 범위로 봐야 된다. 뭐가 아니라? 그렇지. 상태가 state. 아니라. 이해됐어요? 첫 문장 아주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시작했습니다.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번아웃에 대한 대부분의 대중들의 토의에서 we talk about,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We talk about workers,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노동자들? 번아웃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근로자들, 마치 뭐인 것처럼?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마치 that status, that status란 건 바로 burnout status가 되겠죠. 번아웃을 겪고 있는 그 상태가 were black and white. 검은색 아니면 흰색, 검은색과 흰색, 즉 흑백으로 둘 중에 하나로 그 상태인 것처럼 번아웃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둘중 하나가 뭐예요? 번아웃을 겪거나 겪지 않거나 요딱두 개의 상태로 구분한다는 얘기야.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태로 구분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뒤에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된다? 우리는 스펙트럼으로 봐야 돼. 범위로서, 범주로서 봐야 돼.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되는 초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볼게요. 자, a black and white view. 이렇게 흑백의 관점은 cannot account for. account for라는 수거 좀 알아주세요. 뭔가를 설명하다. 우리 바로 앞에 강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던 수거예요. 뭘 설명할 수 없죠?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 though. 하지만 이렇게 흑백의 관점은 뭘 설명할 수 없다? 번아웃 경험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깊이를 봤을 때그 번아웃의 깊이가 뭐 경미한 게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중간 강도, 아주 큰 강도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겪는 이 번아웃의 경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범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범위에 얘가 있는지,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f there is a clear line, 만약에 분명한 line, 선이 있다면, 분명하게 구분하는 구분점, 기준점, 구분점이 있다면, 뭐와 뭐 사이에? burnout과 그렇지 않은 것의 상태에 확실한 구분점이 있다면, 즉, 상태를 명확하게 흑이냐, 백이냐, 딱 이분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자, as there is a, with a light bulb, 마치 뭐처럼요? 전구처럼.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딱 그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다면, 그렇다면 we have no good way. 우리는 좋은 방식이 없을 겁니다. 뭘할수 있는? To catalyze people who say they are burnout. 그들이, 어떤 사람들? 그들이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여전히 manage to do, 용케도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용케도 그들의 일은 competently, 아주 유능하게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범주화시킬 좋은 방법이 없어요. 너 번아웃 겪고 있어? 아, 넌 아니야? 이렇게 딱 우리가 상태로만 구분을 하면, black and white처럼, 마치 light bulb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두면, 나 번아웃 겪고 있어. 라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 일을 제대로 수행 못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용케도 아주 기특하게도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번아웃을 겪고 있는데 일의 수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범위로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Thinking about burnout as, think about ASB로 보시면 되겠죠? 번아웃을 뭐로 생각하는 거? 나왔습니다.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은요,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뭘로 봐야 된다?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those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by it. 번아웃을 겪고는 있지만 쇠약해지지는 않는, 그것 때문에 쇠약해지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are simply dealing with 잘 단순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혹은 덜 심각한 형태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미하게 burnout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They are experiencing burnout without being burned out. 그들은 burnout을 겪고는 있어요. 뭐 없이? Being burned out. 완전히 burnout 되지 않는 상태로 burnout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burnout이라는 것이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뭔데? 깊이로 봤을 때 이게 마지막 상태야. 이 마지막 상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야? 잘 해내고 있어. 하면 이 정도의 상태야.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번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 내용, 이 의미의 내용을 찾아서 이 last word라는 건 아직까지 마지막이 아니다. 라는 건 더 깊은 상황, 즉 번아웃에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벌써 이상한 거 알겠죠? Public discussion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번아웃에 대한 이 대중간의 이 토의가, 대중들의 그 토의가 has not reached an end.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이 도달하지 않아요. 관련 없겠죠. There still exists. 여전히 존재한대요. 뭐가? Room, 방이? 아, 여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다, 여지. 뭐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존재해요? For a greater degree of exhaustion. Exhaustion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탈수예요. 탈수가 뭔데? 완전히 burnout 되는 거죠. 그러니까 burnout이라는 표현을 exhaustion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수준의 burnout, exhaustion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말한 사람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이만큼의 여지가 있다. The greater degree of exhaustion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 관련 없는 거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중들끼리 이렇게 뭐 끝도 없는 이런 토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었고, 그 다음에 all or nothing,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바로 뭐야? 그치, 흑백이야. 흑백의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기준이 적용이 돼요? 번아웃 신드롬 심텀에? 아니죠. 번아웃 심텀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state, 상태가 아닌 spectrum, 범위의 그 범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은 오히려 전체 내용과 좀 반대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exhaustion, 탈수, 탈진, 다시 말하면 burnout이라는 건 극복이 될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4번도 어울리지 않는 업포인트가 된 선택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탈수의, 탈진의 그 정도는 뭐에 따라 만들어진대요? 개인들의 인식에 따라 만들어. 내가 이거 탈수 증상을, 이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다 없다,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예 언급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그냥 선택지로 탁 지우셔야 됩니다. 긴 선택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지워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6번 문제,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어. 잘했어. 자, 그래서 첫 문장 중요한 주제문을 가지고 같이 연결을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쭉 보니까, 연결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끝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은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걸로 같이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 네, The last word의 의미를 2번의 앞부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 그 sticky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sticky. 1번 문제에서. 끈적끈적한, 달라붙는 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럼 non-stick은 뭘까요? 그치. 달라붙지 않는 이란 의미가 됩니다.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래요. 여러분들 프라이팬 알죠? 네, 프라이팬이다.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 어때요?

뭔가를 이렇게 계란 후라이라도 했을 때 달라붙지 않는 게 어때? 훨씬 더 우리가 뭔가 요리하기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달라붙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요 의미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여러분들의 주의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How you focus? 여러분들의 집중력에 어떻게 집중하느냐는 play a critical role. play a role, 어떻든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critical 이란 단어가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디에 있어서? And how you deal with stress.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 대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 여러분들 집중력의 초점이죠. 그죠? 집중을. 집중을 어떻게, 집중력을 어떻게 집중시키는지. 집중이라는 표현이 계속 겹쳐지는데. 집중력을 어떻게 집중시키는지에 따라서 뭐와 관련을 지금 짓는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집중을 얼만큼 집중시키는지가 무슨 의미인지. 자, 집중을 잘 못하는 scattered attention이 나옵니다. 흩어진 집중력, 집중력이 흩어지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흩어진 이런 집중력은요, harms, 해가 된대요.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해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수 있는 거 뭐야? 집중력을 얼마만큼 집중시키는지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관리 능력이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자. 집중력을 올리게 되면 스트레스의 관리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지금 scattered attention, 집중력을 집중시키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개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반전으로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볼게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because even though, 뭐이기는 하나, your attention is scattered. 여러분들의 주의력이 흩어지긴 했으나, 즉, 집중력이 흩어져도, it is narrowly focused. 그것은 좁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대요. 집중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for. 자, 여러분들 이렇게, 커마 다음에 문장 중간에 for가 나오고, 뒤에 주어와 동사의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because의 의미야. 왜냐 하면. 아, 요런 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죠. 뭐, 3학년 지문에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3학년 지문, 특히 이렇게 어려운 이긴 문장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왜 해소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관리가 왜안 돼? 오히려 더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집중력은 오히려 좁게 좁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fix it on, 집착하는 겁니다. 완전히 집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 부분에만, 여러분들 경험 중에서 흩어져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주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근데 집중력이 흩어져 있으면 가다가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는 곳에 오히려 더 narrow down. 그 집중력이 더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흩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보겠습니다. When your attention on spotlight, 여러분들의 집중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네, 그 집중하는 그 스포트라이트, 정말 집중이 되는 그 곳이 is widened, 넓어졌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아주 넓은 폭으로 집중을 해. 그러면 여기에도 떨어질 수 있고, 여기에도 떨어질 수 있고, 여기에도 떨어질 수 있고, 내로 다운이 안 되잖아. 그렇게 됐을 때는,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를 더 쉽게 해소할 수 있어요. 그치? 여기 집중했다, 여기 집중했다, 여기 정말 넓게 집중을 하니까. 그죠? 자, you can put in perspective.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죠? Many more aspects of any situation. 그 어떠한 상황에도 더 많은 측면의 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not get locked into. 어디에 갇히지 않아요? One part that ties you down to superficial and anxiety provoking levels of attention. 여러분들을 옥조여서, 그래서 어디로 묶어? 네. Superficial. 표면적이면서도
anxiety provoking. provoke가 밑에 보시면 유발하다라고 되어 있죠.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이 주의력을 올가매는 하나의 부분으로 여러분들 가둬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주는 부분이야. 그랬을 때 넓게 넓게 관심을 가지면 이 한 곳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그냥 집중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런 상황에 narrow focus 하게 되면 여기에만 갇혀서 계속 스트레스를 갇혀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갇혀있지 않게끔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attentional spotlight을 widen, 넓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집중력을 집중시키는 능력, 다시 말하면 이 집중력을 어떻게 widen, 넓게 가지는 거,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또 다른 정보가 나왔습니다. A narrow focus highlights, heightens, 좁아진 초점은요. 아까는 넓게 가지라고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좁아진 겁니다. 좁아진 초점은요, 올려요. 스트레스의 수준을 더 올립니다. 끌어올려요. 각각의 경험에 대해서. 끌어올리고 더 넓어진 초점은 turns down the stress level. 레벨을,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상황을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표를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보는데 어느 한 부분이 틀렸어요. 근데 그 틀렸는데 그 틀린 부분에만 잠깐 집중을 하면 어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뒤에 진짜 엉망으로 끝날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게 보는 거야. 큰 관점으로. 아, 수행평가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말하기 수행평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거기 실수한 부분은 아, 얘는 그냥 일부니까 그 다음 부분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바로 스트레스를 그치 해소할 수 있는,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One anxiety provoking detail. 하나의 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세부사항은 is less important than. 뭐보다 덜 중요합니까? 그럼 뒤에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뭐가 더 중요해? The bigger picture. 그렇지. 더 큰 그림보다 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부적인 어떤 실수 하나를 한 게 전체 그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Widen. 다시 말하면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it's like 이렇게 더 큰 그림을 본다라는 건 마치 어떻게 하는 것과 같아요? Transforming yourself into.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a non-flying pan, non-stick flying pan, 달라붙지 않은 flying pan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라붙지 않는 flying pan은 바로 뭐겠어요? 한 곳에만 집중해서 내가 그 스트레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넓게 그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Non-stick frying pan은 긍정적인 거야. 그죠? 스트레스를 잘 할 수 있는, 뭘 더 볼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네,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you can still, 여러분들이 여전히 fry on air, 달걀을 붙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달걀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팬에. 그러니까 얘는 계속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역시 쉽게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긍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만 찾아내도 답으로 굉장히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절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험, 일상생활을 유발하는 경험에 절대 직면하지 않게 된다? 아니,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스트레스를 지금 관리하는 거지 스트레스에 만나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한 사람의 어떤 관점을 높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찾아낸다는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뒤에 부분이 어색합니다. 어울리지 않죠? Rarely confining. Rarely는 여러분들 긍정이야 부정어야? 부정어야. 그럼 얘를 뒤에 X를 해주시면 되겠죠? 좀처럼 한계를 짓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Confine이라는 게 이제 한계를 짓고 제한하는 거죠. 뭘 제한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집중을 제한하지 않아요. 어디로? To positive aspect of an experience. 경험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 어떤 사람의 집중을 제한하지 않는 것. 무슨 말이야? 긍정적인 경험에, 부정적인 경험에, 경험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아웃이 되겠고요. Having a larger view가 뭘까요? Having a bigger picture가 되겠죠? 자,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Of an experience, 경험에 대한.
무엇을 뛰어넘어서 beyond its stressful

aspects.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측면을 넘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관점으로 큰 그림을 본다라는 거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Take into account라는 수건데요. Take something into account는 무언가를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뭘로 고려하는 것? The source of developing a wide view. 더 넓은 관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원천으로 스트레스를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 없었는데. 그죠? 그래서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5번도 역시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도 잘 해결했죠? 많이 어려웠어? 많이 어렵진 않았어? 근데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non-stick frying pan에서 non-stick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 잘 추론을 하셨어도 근데 이거 몰라도 사실은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아닌 사람이구나,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구나, 좁은 관점인지 아니면 넓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8번 갈게요. 자, squeeze economies into a test tube. squeeze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 그쵸? 네. squeeze라는 사실은 이런 완전 쥐어 짜다. 이런 뜻이야. 귤이 있는데 선생님이 귤을 쫙 이렇게 손을 막 쥐어 짜는 거예요. 여기다 막 집어 넣는 겁니다. squeeze into니까요. 자, 무엇을? 경제를 갖다가 어디다가 막 집어 넣는 거야? a test tube. test tube가 뭘까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튜브예요. 실험관입니다. 시험관. 그러면 경제를 시험관에다가 억지로 집어 넣는 거, 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요. squeeze라는 의미를 모르면 못 푸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테스트튜브의 그 테스트튜브는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경제를 어디다 집어넣는데? 시험관에 집어넣는데. 경제라는 건 과학을 하는 그 실험. 실험관? 시험관? 테스트 튜브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우리 정말 이분법적으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physicians and other natural scientists. physicians는 뭐 의사죠. 의사와 다른 자연과학, 예, 다른 여타의 자연과학자들은 test their theories. 그들의 이론을 실험합니다. 뭘 이용해서요? Using controlled experiments. 통제된 실험을 이용해서요. 통제된 실험이 뭘 이용해지? 테스트 튜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죠. 그죠? 이거는 뭐일 때? 과학과 관련된. 그죠? 객관적인 어떤, 관찰과 그리고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통제된 실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통제된 실험. 경제학자들이 아니야. 그죠? 자, 이제 경제학자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만 보시면 돼요. 매크로, 마이크로가 앞에 붙는데요. 마이크로는 이제 미시경제가 되고 매크로는 거시경제입니다. 네, 그런 거 명확하게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경제가 나왔어.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 경제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경제학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통제된 실험은 테스트튜브라고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지. 근데 이 테스트튜브랑 경제는 어떻게 보는 거야? 그치. 대조적으로 보는 거야. 하지만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거시경제학자들은요. have no laboratories. 실험실이 없어요. 그리고 and little ability. little이 들어가면 거의 없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자, 어떤 능력이 거의 없습니까? To run economy-wide experiment of any kind. 그 어떤 종류의 실험이라도 경제 전반적인 그 경제에 관련된 실험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를 다 아우러서 실험을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경제를 테스트 튜브 안에다가 squeeze into 그것도 막 억지로 꾸겨 넣는 거야. 억지로 쥐어짜듯이 넣는 거.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하거나 혹은 적절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둘 중 하나가 둘 중 하나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이지. 그치? 그러면 실험실의 시험관 이것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밑줄 친 부분은 불가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계속 볼게요. Granted, 물론요.
They can study different economies around the world. 그 they가 가리키는 건 macro economist가 되겠죠. 거시 경제학자들은 다른 경제를, 세계에 있는 다른 경제들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경제는 굉장히 고유하고 독특해요. 그치. 그 주어진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나라마다 그 위치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so comparison is are tricky. 뭔가 비교를 한다라는 거. 한국의 경제, 중국의 경제, 미국의 경제, 일본의 경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tricky,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겠죠, 사실은. 그죠? Control experiments, 이렇게 통제된 실험도 역시 provide a natural science, 무엇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자연과학에게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연과학에게는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 무언가가 뭔데? Seldom available to economists. 경제학자들에게는 좀처럼 뭐뭐 아니란 부정어입니다. 좀처럼 이용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연과학자들한테는 줄 수가 있어요. 자연과학자들이 모였어. 여기 있는.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뭔데? 우연의 발견이라든가 아니면 우연 발견? 우연히 발견하는 발견이라든가 이럴 땐 뭐가 있는데? 페니슬린과 같은.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자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거야. 통제된 실험은. 통제된 실험은 누구에게 가능하다? 자연과학자들에게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경제 혹은 경제학자들한테는 어떻다? 적절하지 않다. 혹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볼게요. Macroeconomist studying the US economy. 미국 경제를 연구하는 거시 경제학자들은요. Have only one patient. 단 한 명의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환자가 어디겠어요? 연구 대상이 되는 미국이 되겠죠. 따라서 they cannot introduce particular policies. 그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특정한 정책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In a variety of alternative settings. 다른 다양한 환경, 상황에 그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대상이 하나란 말이야. 미국 경제, 미국이라는 나라. 그 정책이나 그 경제에 관련된 똑같은 상황이 다른 곳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접목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통제된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이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You cannot squeeze. 그래서 여기 뭐야? 이거 조심하라 얘기했잖아. 부정어. 부정어 나오면은 꼭 밑줄 친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자연과학에서 하는 그런 실험실 통제에서 통제된 실험을 하는 그런 통제의 실험관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Cries of Eureka. 유레카라는 외침. 발견했어! 라는 그런 발견. 이건 어디나 가능해. 자연과학이나 가능하죠. 자, 이런 발견은 are seldom,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는요? 거시 경제학자들한테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An economy consisting of the hundreds of millions of individual factors. 개별적인 이 실행자들, 개별적인 어떤 주체를 하는 이런 실행을 하는 이거 백만이잖아요. 수억 명으로 구성된 이런 경제 주체들, 경제 행위자들로 구성된 경제는요. It's a complicated thing.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뭔가를 발견하거나 가만히 있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실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인 머레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observed 말했어요? Think, 생각해봐. How hard physics? 야, 물리학이 얼마나 it be 어려울지를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particles could think, 입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얘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처럼 다 행위자들이야, 주체자들이야. 그럼 이거 연구할 수 있겠어, 물리학에서? 연구 못해. 근데 안 움직이니까 가능하지. 경제는 어때? 다 움직이는 주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엄청 어렵다. 실험한다는 통제된 시험실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test tube라는 건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controlled experiments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controlled experiments와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나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나 이게 어렵다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건 뭐야? cannot인데 not이 빠져있는 밑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 일단 넣을 수 있다, 실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인정해야 된다. 경제학자들의 기여를 인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기여를 인정하는 거 관련 없죠? 자, 수행해야 돼. 통제 실험을 어디에?
경제에 대고 경제에 대한 통제된

실험을 실행할 수 있어.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줄 그은 부분은 부정어가 없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정반대인데? 그렇지. 정반대일 수밖에 없지. 캐낫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부정어의 위치를 정말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뭔데요? Employ complex economic theories. 복잡한 경제 이론을 적용한다. 네, 경제 이론 적용하는 거 없었고요. Share test results with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과 실험 결과를 공유한다. Collect economic data over a long period of time.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경제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아니죠. 매력적인 오답도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2번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살짝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단어만 조금 그랬지? 상황을 쭉 읽어보니까, 아,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와닿는 그런 질문입니다. Squeeze란 단어, 조금 어려웠어도 충분히 풀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9번 가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the best, 최고의 것이 is the enemy of the good. 좋은 것의 적이 된대요. 되게 어렵다. 그죠? 최고의 것, 정말 가장 좋은 게, 좋은 것에는 뭐가 돼? 적이 된대. 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고의 것을 뭔가 하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뭐에 대한 해당하는 말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Gold plating. 뭐, 직역을 하면 금으로 플레이팅을 하는 거야. 도금이야, 도금. 금이 아닌 것들 위에다가 살짝 금으로 입히는 도금 있죠? 봤을 때 어때?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금처럼 예쁘죠? 그죠? 자, 도금. 어디에서의 도금? 어떤 프로젝트에서의 도금을 한다라는 건 의미를 합니다. 불필요하게, 필요 없이라는 거니까 불필요하게 향상시킨다라는 걸 의미해요. 뭐를? They expect the results. 예상되는 결과를 불필요하게 향상시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adding characteristics that are costly, not required, and that have low added value.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비용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는 낮아? 부가가치. 더해지는 가치는 낮아. 어떤 측면에서? With respect to 뭐뭐라는 측면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To the targets. 목표 대상이 되는, 목표 대상에게 있어서는 부가가치, 더해지는 가치가 낮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필요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특징을 더하는 게 바로 뭐야? 도금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야. 그럼 사실 안 해도, 안 하는 게 나은 거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의 프로젝트. 여기에서의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도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old plating. 얘는 적절하다? Not required. 필요되어지지 않아. 근데 costly. 비싸. 그리고 low added value. 가치가 낮아. 부가가치가 낮다고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왜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통으로 된한 문장이긴 한데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잘 나뉩니다. dash 다음에는 in other words라고 해서 뒤에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다시 말하면 giving more no, with no real justification other than the demonstrate one's own talent. 뭘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거래요. 뭘 가지고? No real justification. 실제 justification 정당화죠? 명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정당화 명분. 이거 해야 돼! 라는 정당화 명분. 그 어떠한 실제적인 명분을 없는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other than, 뭐뭐 이외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좀 알아두세요. 뭐뭐 외에는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실제적인 명분이 없는 걸더 많은 걸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금이라는 건 실제 뭐가 없어?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필요되어지는 않고 부가가치도 낮고 그래서 실제 명분은 해야 되는 명분이 없는 걸 그냥 더하는 것뿐이다. 근데 무엇은 보여줄 수 있다? 개인의 그렇지 탤런트 재능은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이런 재능 갖고 있어. 예쁘게 도금할 수 있다. 이런 건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약간 허세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이만큼

이걸 할수 있어라는 재능은 보여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실제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만 덧붙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야? 골플레이팅, 도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금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프로젝트에 있어서 도금이라는 건 실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낮다. 이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뭐만 보여줄 뿐? 누군가의 재능만 보여줄 뿐? 이 정도만 설명을 해줬어요. 자, gold plating is especially interesting for project team members. 도금이라는 건 특히나 흥미로워요. 누구에 의해서는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는 특히나 좀 흥미롭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it's typical of 이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프로젝트는 일반적이에요. 어떤 프로젝트? With a market professional competence. market 정말 눈에 띄고 현저한 분명한 전문적인 구성 요소에서는 분명하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that involve professional, a specialist 전문가들을 포함된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뭘 갖춘 전문가들이에요? 입증된 경험, 확실하게 입증된 경험과 광범위한, 폭넓은, 전문적인 autonomy,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잘 일반적으로 나타난 티피컬한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는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더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수 있다라는. 그래서 재능을,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긴 하지만 사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명분이나 실제의 어떤 효용성은 없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자,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야, 최선으로, 최상으로 하는 the best가 도금이 되겠죠? 도금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문가들은요, 종종 봅니다. 그 프로젝트를 뭐로써 봐요? Opportunity to test and enrich their skill test sets. 자신들의 기술을 실험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enrich, 풍요롭게 할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로서 그 프로젝트를 바라봅니다. 아, 이번 프로젝트는 또 나의 어떤 면모를 뽐내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 프로젝트에 사실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자신의 무엇을 보여주는 기술이나 재능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there is therefore 따라서요, a strong temptation, 아주 강한 유혹이 있죠. Temptation이 유혹이죠. 자, in a good faith, 선의에서는요,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의도로는 정말 강한 어떤 유혹이 있게 되느냐, to engage a gold plating, 도금을 하고 싶은 도금에 참여하고 싶은 아주 강한 유혹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하는? To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 that gratify the professionals but does not add value to the client's request. 여기까지 이렇게 볼까요? 더 많은 그리고 더 높은 품질의 그 질을 향상 고품질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도금이라는 것에 관여하고 싶은 유형이 강하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more or higher quality work는 바로 뭐냐?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족감을 주지? 전문가들, 즉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한테는 아, 내가 이번에는 이것까지 했네라는 그런 만족감을 주긴 하지만 뭐 하진 않죠? 가치를 더하진 않아요. 어디에 가치를? 고객들의 요청 사항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진 않은, 즉 실효성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요, remove, 제거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동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만족은 시키는데, 가치를 더할 수는 없고, 그리고 때때로는 뭐 하게 되는? 제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는 자원을 오히려 그 프로젝트에서 제거하게 되는 거야. 안 써도 되는 자원을 쓰게 되니까. 그쵸? 그러면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 실제적인 명분이 없으니까. 그쵸? As the saying goes, 자, 옛 속담에 뭐라고 얘기해요? The best, 최상의 것은 is the enemy of the good. 좋은 것의 적이 될수 있다. 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의 것이 뭐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도금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뭐에? 좋은 것, 어떤 실제 명분을 지키고 실제로 요청되는 것을 지키는 것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Pursuing perfection at work. 일단 나쁘진 않아요.

자신이 할수 있는 재능, 자신을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입증하기만 하는 only to 이러한 부분에서의 질에 있어서 일의 작업에 있어서의 향상시키는 것은 적절하다? 무슨 소리? 적절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not desirable 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줄친 내용을. 그래서 정답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Inviting overqualified specialist. 벌써 이상하죠? 그죠?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 초청하는 거 관련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아웃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Responding to the changing needs of clients. 고객들의 변화하는 욕구들에 대응하는 것. 그것을 맞춰주는 것. 관련없죠, 여러분? 고객들의 이 요구사항들이 계속 변하는 걸 맞춰줘야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Acquiring a range of skills for a project. 어떤 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기술들을 획득하는 것. 이것은 does not ensure success.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자,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필요 이상의 일에 작업의 품질을 올리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재능만, 능력만 입증할 수 있고 다른 효과는, 효용성은 떨어지는 그러한 the best는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2번을 정답을 해주시고 방금 전에 지웠던 거 같이 한번 또 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볼게요. 이번에 스틱이 나왔어요. 아까는 non-stick frying pan. 스틱이 달라붙는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원래 무슨 의미도 있다고 선생님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1번 문제 할 때. 맞아. 막대기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봤더니 a stick, 막대기예요. 어디에 있는? in the bundle. bundle이 뭐야? 아, 묶음이야, 묶음. 묶음 안에 있는 하나의 막대라는 뜻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막대기가 여러 개가 있는 하나의 번들이 있어. 묶음이 있어. 근데 이 중에 뭐래? 하나의 막대기라는 뜻이래요. 뭐에 관련된 내용인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하나의 막대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다발 안에 있는, 묶음 안에 있는 하나의 막대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거 잘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볼게요. Lawyers. 변호사들은요, sometimes describe. 때때로 묘사합니다. 설명해요. Describe A as B. A를 B로서 묘사를 합니다. 변호사들이 뭐를 뭐로 묘사한대요? Ownership. 소유권이라는 것을 a bundle of sticks. 뭐로 묘사해? 막대기의 다발로 묘사한대요. 뭐야? 다발 안에 있는 막대기라고 나왔는데?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뭐에 대한 거라는 걸알수 있어? 그렇지. Ownership.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알수 있어. 소유권 이퀄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치. 막대기가 있는 막대기로 구성된 막대기 다발. 하나의 요 다발이 묶음이 뭐가 될수 있다? 소유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그냥 하나로 보면 되지. 왜 여러 개의 막대로 되어 있는 하나의 번들이라고 보는 걸까? 궁금하거든요. 볼게요. This metaphor. 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요. was introduced. 도입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About a century ago. 한 1세기 전, 100년 전쯤에 나온 거예요. It has dramatically transformed. 그리고 그러한 metaphor. A bundle of sticks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극적으로 바꿨습니다. 뭐를요?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law. 법을 가르치는 법 교육이나 법 실행에 있어서, 법을 실행하는 어떤 그 실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아주 현저하게 극적으로 바꿔놨대요. 어떻게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 볼게요. 자, 그 비유적인 표현은 is useful, 유용합니다. 자, 그럼 이 비유적인 표현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유용해요. 왜 유용하냐? It helps us. 그것은 그 메라포가 우리로 하여금 볼수 있게끔 도와준대요. 뭐를? Ownership 나왔습니다. 소유권을요, 뭘로 볼수 있는 거? As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사람 간의, 대인 간의 그 권리를 어떻게 해놓은 것으로써? Grouping 해놓은 거래. 그룹이 뭐겠어? 번들이지. 여러 개를 묶어놓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대인 간의 권리를, 대인 간의 권리가 그럼 뭔데? 여러 개의 권리 가운데 하나의 권리를 stick, a stick이라고 부른 거겠죠. a stick이라고. 그죠? 이 다발 안에 여러 가지 스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스틱이니까. 맞지 않아요? 그럼 이 하나의 스틱은 바로 뭐가 될까? 권리가 되겠죠. 근데 뭐에 있어서의 권리야? 그렇지. 이게 하나의 번들이 소유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소유권 안에서의 권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볼게요. 자, 이 대인 관계,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그룹으로서 ownership을 받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they can be separated, 때로는 분리가 될수 있고, and put them together. 같이 합해질 수도 있는 그런 권리의 하나의 묶음. 그룹을 한 거, 그룹으로 묶어 놓은 거. 이런 거로 ownership을 바라보게 해준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ownership에 대한 관점을 바꿔줬는데, 바꿔준 게 바로 이런 관 얘기죠. 여러 개의 권리가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진 게 소유권이야.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자, when you say, 여러분들이 말할 때, it's mine. 이거 내 거야. 어떤 면에서? and reference to a resource. 어떤 자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이거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주장을 할 때, often that means, 그것은 흔히 무엇을 의미해요? you own a lot of sticks. 여러분들이 많은 막대를 소유하고 있다. 라는 걸 의미한대요. 여러 개 막대 이거 한 다발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막대는 바로 뭔데요? That make up the full bundle. 그 전체 하나의 다발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막대를 가지고 있다. 뭣도 할수 있고, 뭣도 할수 있고, 뭣도 할수 있고, 뭣도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막대를 한꺼번에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야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게그 권리가 바로 뭐가 있는데 그래서 부연 설명 이렇게 콜론이 들어갑니다. 그 이를테면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될수 있고 스틱이 뭐라고요? 스틱이 와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될수 있고,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될수 있으며, 또, mortgage가 뭐야? 저당 잡힐 수 있는 권리. license, 허가 받을 수 있는. 혹은 이거는 이제 남에게 주워버릴 수 있는. 그죠? 증여 같은 거할수 있는. 아니면 심지어는 그것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전체 권리를 내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게, it's mine.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주장할 땐 여러 개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a stick and the bundle 이라는 건 여러 개의 이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중에서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though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현은 이제 도우가 맨 마지막에 커마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앞으로 맨 앞으로 빼서 하지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예요. 자, 그렇지만 흔히 우리는 split 나눠요.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 권리를 쪼갭니다. 뭘로요? As for a piece of land. 뭐 이를테면 뭐처럼? 땅의 조각처럼 우리는 그걸 나눠요. 토지에 대한 어떤 조각. 이 구역은 네 거, 이 구역은 내 거처럼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there may be a landowner, 땅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 bank with a mortgage. 저당권을 갖고 있는 은행일 수도 있고요. 그 스틱이. 그죠? 그리고 a tenant with a lease. 임차를 한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대 계약을 한. 그리고 a plumber with a license to enter the land. 그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갖고 있는 plumber, 배관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n oil company with mineral rights. mineral rights는 여러분들 그 광물입니다. 이 광물권을 가지고 있는 석유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그 권리를 여러 개를 스틱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해당자, 당사자들에게 각각, 이 당사자들 각각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소유권의 여러 개의 막대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입할 권리,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뭘캘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한 건 뭐야? A stick이라는 거. A right입니다. A right이야.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하나의 권리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치? 이 스틱이라는 의미를 앞에서 아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라는 걸 도입부에서 찾아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And legal obligation, right과 obligation 좀 다르죠. Right은 권리고 obligation은 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법적인 의무와 관련된 건 아닐 것 같아요. A priority to legally claim the real estate. Real estate이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우선권. 관련 없겠죠? 그 다음, a right.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의 권리예요. 뭐할수 있는? To use one aspect. 하나의 측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뭐에? Of the property. 그 소유. 그 재산. 자신의 재산, 어떤 재산에 대해서 하나의 측면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권리. 여러 개의 권리 중에 하나. A right.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Ownership을 받고 있는 게 이제 the propert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uilding to be shared equally by tenants. 임대인에 의해서 동등하게 임차인인가요? 그렇죠? 임차인에 의해서 동등하게 공유되어지는 건물. 이상하죠?

0: 자, 그 다음에 a piece of land nobody can claim as their own. 자신의 것이라고 누구라도 주장할 수 없는 땅의 한 토지라는 이야기인데 역시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아, 생각보다 재밌죠? 그죠? 얘가 지금 시사하는 말은 뭔지, 얘랑 대응되는 단어가 표현이 뭔지 찾아내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재미를 여러분들 느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똑똑 복화 왔습니다. Account, account, account라는 단어고요. AC가 어디 어디 로우라는 뜻이에요. Count는 여러분들 countdown,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 19876543211 뭐 이렇게, 그죠?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의미로 쭉 어떤 것을 설명하다라는 의미의 설명하다의 명사와 동사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앞에 강의도 그렇고 이번 강의도 그렇고 account for라는 수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뭔가를 설명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선생님 여기 뒤에는 뭐예요? 내 해설지에는 없던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도표 문제에서 무언가가 어떠어떠한 뭐 섹션이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account for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어떠어떠한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챙겨주시면 수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을 때 맥락에서 나왔을 때 잘 그 의미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예요? 네,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어와 수거 같이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열심히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한 나를 스스로 여러분들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의 인커리징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응원하겠지만 스스로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인 함축적인 의미 추론의 또 세 번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서 찾고 만나요. 할 수 있지? 재밌지? 좋아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4강으로 진입하게 되셨습니다. 4강 역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저희 바로 한번 기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다뤄볼 기출 문제는요, 13번입니다. 13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Dr. Joseph Bell was a professor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Dr. Joseph Bell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교수님이었는데요, 의학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Edinburgh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로 계셨다는 분입니다. 자, his students were amazed by his astonishing power of obser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의 학생들은요,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놀랐냐면요, 그의 아주 뛰어난 능력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데 of obser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observation 뭐죠?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요. He seemed able to determ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결정할 수, 즉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대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냐면요. What patients did for a liv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

학자들이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Or what illness they might h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대. 자, 근데 어떻게? Simply by glancing in their dir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있는 쪽을 그냥 살짝 흘낏 한번 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1번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 건데 they에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즉 대명사인데 이때 they라고 하는 대명사 쓰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at illness they might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를 결정할 수, 즉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they 무엇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앞에 나오는 patient라고 하는 복수 명사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they라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럼 1번, 오케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세 번째 문장 보면요. One time, 하루는 he concluded that a patient had walked across a golf course on the way to the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박사님이 하루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A patient, 그 환자가 걸어왔다는 판결을 내렸대요. 판단을 내렸대요. 뭐 하는 도중에 on the way to the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사에게 오는 중에 골프 코스라고 하는 그 골프장을 거쳐서 오셨죠?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2번이 바로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2번이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헤드 플러스 PP예요. 여러분, 헤드 플러스 PP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예? 과거 완료 아닌가? 라고 하는 거 떠오르시죠? 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 우리 언제 쓰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타임테이블 한번 그려보면요. 과거가 얘들아, 여기라고 쳐봅시다. 과거가 여기였을 때,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할 겁니다. 즉,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과거 완료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왜 과거 완료를 쓰게 되었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요. One time he concluded,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금 동사가 과거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린 것보다 그 환자가 의사에게 오는 길에 골프장을 거쳐서 온 것이 더 앞선 시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야? 아, 골프장 거쳐오셨네요. 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을 거쳐온 게 사실 여기서 따지면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 즉, 골프장을 거쳐온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의사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는 과거 완료 쓰여진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가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요. Simply by looking at his sho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가 신고 온 신발만 딱 보고, 아, 골프장 거쳐서 오셨네요?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분 어떤 분이에요? 뭔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One of Bell's students was particularly impressed with his teacher's 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벨 박사의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유달리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에 감명을 받았냐면요. With his teacher's 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능력에 되게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he filled up notebooks with examples of what he called Bell's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는 어떤 노트에다가 가득 예시를 적기 시작한 거죠. 자, 어떤 예시를 적기 시작했냐면요. What he called 그가 뭐라고 불리는 예시들을 다 적어놨냐면 벨 박사의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오싹한 그런 디테일들, 아주 세부 능력들을 관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예시들을 다 모아놓은 노트북을, 즉 뭔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의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저번 시간에도 많이 했었어. what의 밑줄이 그어지면 일단 우리 뭐볼 거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볼 거예요. 자,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1차는 통과됐어요. 앞에 선행사 없고.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될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 what이 성립이 되잖아요.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He called something Bell's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 라고 나올 수 있잖아. 자, 그 말인즉슨 뒤에서 어떤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네. 그치? 그래서 그는 불렀다. 그것을 어떤 앞에 나오는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 자리도 비어 있으니까 여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자리가 맞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벨 박사의 이런 엄청난 관찰 능력에 대해서 적은 그런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 student eventually went into practice himself outside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생은 마침내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한 거죠. 런던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When business was slow, He filled his spare moments by writing stor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사업이 약간 slow 됐다는 말은 조금 이제 수월해졌을 때, 뭔가 한가해졌을 때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사업이 조금 한가해졌을 때, he filled his spare moments 이라고 하면 그는 그의 여가 시간을 뭐로 채우게 되었냐면요. by writing stories. 이야기를 적은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이 조금 한가해질 때마다 그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He took Dr. Bell's power of perception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는 그벨 박사의 인식의 힘, 즉 뭔가 지각의 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챌 수 있는 힘을 가져다가 and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의 이러한 능력들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나 퀴즈 하나만 내도 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누구예요?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 이라고 나올 때, 저때 them은 Dr. Bell's power 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Dr. Bell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힘, 뭔가 지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에다가 부여해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a character,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who made the young doctor Arthur Conan Doyle famou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는 만들었다. 그 어린 의사 이름인가 봐요. Arthur Conan Doyle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famou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4번의 밑줄이 famous에 그어져 있어요. 자, famous. 품사가 뭐죠, 여러분? famous의 품사는 형용사죠. 자, 그럼 형용사가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문법 문제잖아. 그러면 문장을 한번 봤을 때,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make the young doctor famous 라고 하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지. 우리 1강에서 한번 짚었었어. 맞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따라서 famous가 나오는 거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의사를 유명해지게 만들어 주었대요. 뭐가? 그가 쓴그 캐릭터가 유명해지게 만들어 줬나 보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 Arthur Conan Doyle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추리소설 셜록 홈즈를 쓴그 저자 이름이 그 Arthur Conan Doyle 이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And so, the professor. 그리고 그 교수님.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어떤 교수님이냐면, who made even the most complex diagnosis seem element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가장 복잡해 보이는 그런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드는 교수님. 그럼 그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야? 되게? 뛰어난 교수님이죠. 그쵸? 자, 그래서 가장 복잡한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수님은요, becoming the inspiration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 Sherlock Holmes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문장을 다 읽었는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주어는 the professor 부분인 것 같고, 뒤에 나오는 who가 elementary까지 묶어서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 동사가 없네. 자, 그러면 이 becom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우는 대신에 동사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이 주어와 일치하는 동사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자면, 그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교수님은요, become the inspiration. 뭐가 되었다? 영감이 되어 주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에 있어서의 영감이 되어 주었냐면요,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의 가장 훌륭한 detective 하면 여러분, 탐정이잖아요. 셜록 홈즈라고 하는 그 소설의 가장 훌륭한 탐정에 뭐가 되어 주었다? Inspiration, 영감이 되어 주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becoming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동사인 became이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과거 형태로. 오케이? 자, 그래서 동사가 없네? 동사 만들어줘. 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우리 이집원 다섯 과 내내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번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고요. 한번 1번 문장부터 보시자면요. Consider the Wizard of Oz as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오즈의 마법사를 뭐로써 생각해보래?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보다 뭐뭐로, 즉 전치사의 쓰임이다, 그치? 자,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뭐로 생각해 보냐면요,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의 psychological study 뭐죠? 심리학적 연구죠. 그래서 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동기부여의 심리학적 연구라고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키워드를 던져주고 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 볼까? Dorothy and her three friends work hard to get to the Emerald 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로시와 그세 명의 친구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죠. 자, 그래서 overcoming barriers, persisting against all adversar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overcoming barri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온갖 장애물들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persisting against all adversaries, adversary라고 하면 적이거든요. 모든 적을 다 무찔름으로써 이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 자, 그랬는데 they do so. 그들은 그것을 했다. 얘들아, 이때 대동사 나오고 있거든? 그것을 했다가 뭘 받을까 도대체? 위에 문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바로 overcoming barriers. 그치. 그들은 뭔가 장애물을 다 극복해 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적을 상대로 다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대. 왜 도로시와 그세 명의 친구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냐면, Because they expect the wizard to give them what they are mi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그 위대한 마법사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대한 거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을 기대했냐면 what they are mi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겠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에메랄드 시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내용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왜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그들은 기대했다. 그 wizard, 그 마녀가 아니죠, 마법사죠. 그 마법사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는 것을 기대한 거잖아요. 얘들아, 여기 어떤 트릭이 숨어져 있냐면, 출제자가 여기 them이 올 자리일까, themselves가 올 자리일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themselves는 우리 제귀 대명사라고 알고 있지. 그러면 어디에 소가 넘어가라고 낸 거냐면, 여기 바로 앞에 they가 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they랑 저때 them이랑 목적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 themselves 써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지금 속이려고 이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죠.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누구냐면, 의미상의 주어는 the wizard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잖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wizard, 마법사입니다. 자, 마법사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부분에는 그들에게 없는 것을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제귀 대명사가 들어갈 게 아니라 일반 대명사가 들어오는 거 너무 잘 들어왔어.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답만 풀지 마시고 얘를 왜 냈을까? 출제자가 얘를 왜 무엇과 헷갈리라고 낸 걸까? 라고 하는 포인트를 반드시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나중에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따라서 아, 얘는 제귀대명사 올 자리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stead 그 대신에 wonderful and wise wizard makes them aware that they, not he, always had the power to fulfill their w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대신에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마법사는요 makes them,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냐면 aware 하면 얘들아 뭐야?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시와 그 친구들이요 아 내가 에메랄드 시티에 가면 마법사가 우리가 없는 거 잔뜩 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현명한 마법사가 어떻게 만들어 주었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그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had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거지.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to fulfill their w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행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은 이해가 된 것 같고, 자, 2번에 to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바로 앞에 the power 이라고 하는 힘,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to 부정사는 뒤에서 the power,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wishes,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 너무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2번도 동그라미 치고요. For Dorothy, 도로시에게 있어서는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a place,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but a feeling of secu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었대. 그래서 도로시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a comfort with people she l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it is wherever her heart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이라고 하는 곳이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어디든지 her heart is 그녀의 마음이 있는 어디든지 집이 사실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The courage the lion wants,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and the emotions the tin man dreams o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 문장이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얘들아 차근히 한번 따져봅시다. The courage, 용기는 용기인데 사자가 원한 용기. 얘들아 다들 각자 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에메랄드 시티로 떠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정말 원한 용기 그리고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허수아비가 정말 학수고대하던 지능 그리고 and the emotion, 감정은 감정인데 양철맨이 dreams of, 꿈꾸던 그 감정들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문장 구조가 이제 조금 보여? 그치? 자, 그래서 lion wants, 그 사자가 원하는 용기, 그리고 그 허수아비가 고대하던 지능, 그리고 양철인간이 정말 꿈꾸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명사만 3개 나왔어. 그러면 이 전체 문장에서 뭘 찾아야 될까, 우리? 동사 찾아야겠지. 자, 그럼 동사를 한번 두두두두두 찾으려고 해봤더니 누가 봐도 3번이 너무 의심스럽게 여기 있잖아, 그치?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동사 등장했고, 두 번째 동사 등장했고, 얘들아.

세 번째 동사 등장했는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이때 이 being을 뭐라고 바꿔주면 된다? 주어가 벌써 세개 나왔으니까 비동사 are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모든 캐릭터들이 원하는 각각의 이런 것들은요, are attributes이라고 하면 얘들아 속성이란 뜻이거든요. 속성은 속성인데 they already possess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답은 3번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치? 여기서도 어떤 문제였냐면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라고 하는 문제였잖아, 여러분. 그치? 얼마나 동사 찾는 게 중요한지 알고 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They need to think about these attributes not as internal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캐릭터들은요, 이러한 속성들을 뭐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 internal con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적인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로 생각해야 된다? positive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그 긍정적인 방향에서는요,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법 한번 볼까?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 뒤에다가 문장 뒤에 붙여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럼 한번 붙여볼까?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in positive ways. 라고 붙였을 때 문장이 깔끔하게 잘 떨어지니? 잘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다시 봐봐.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다. 어떤 방식으로? In positive ways. 긍정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니까 해석이 매끄럽게 진행되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fter all. 결과적으로 봤을 때, didn't they demonstrate those qualities on the journey to us? 라고 나오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자질들을?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그들이 정말 갖기를 원했던 그 특성들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어? 오즈로를 향하는 그 여정에서?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답을 알고 있죠. 그치? 그들은 사실 오즈를 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속성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요.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이때 journey라고 하는 오즈로 향하는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자,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부여를 받은 건데 왜 얘네들이 이 여정을 떠나게 됐어? 그런 속성들을 갖고 싶어서 떠나게 됐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러한 여정들은요,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졌는데요. 뭐뭐에 지나지 않게, on expecta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을 motivated,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기대가 뭐야? 지금 lion은 뭘 바란다고 했었죠? 용기를 얻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허수아비는 뭐를 원한다고 했었어요? 지능을 원한다고 했거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그 여정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journey라고 하는 여정과 뒤에 나오는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지금 수동의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그 journey,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모두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때 motivated 수동 표현으로 과거 분사가 나온 거 너무 잘 쓰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On expectation. 근데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n idea, 생각이래.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the future likelihood of getting something they wan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래에 가질 가능성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는 expectation, 기대라고 부르는데, 그 기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그 여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줬다? 그들이 이미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가 오는 표현 괜찮아? 라고까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솔직히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An interesting aspect of human psychology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심리학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요. that 이하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나 봐요. We tend to like things more and find them more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find them more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했을 때 If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is not obvious the first time we experience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첫 번째 딱 봤을 때 뻔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봤는데 뻔하지 않아, 뭔가 색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뭐 하기도 한데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고 봤을 때 1번 appealing 저기 들어갈 자리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fin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목적어 자리에 them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appealing이 들어가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오는 거 이젠 식은 죽 먹기다. 그치? 너무 쉽게 맞다는 거 보실 수 있겠네. 자,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딱 처음 봤을 때 뻔하지 않은 걸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느낀대. 그런데 This is certainly true in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에서도 당연하게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건가 봐요. 음악 얘기가 나오나 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might hear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우리는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를 처음 들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That catches our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우리의 흥미를 딱 끄는 노래를 처음 라디오에서 한번 들어봤다고 해봅시다. And, 그리고 Decide we like it. 그리고 결정한대요. 아, 나 이 노래 좋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대. 자, 그러면 이때 decide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들아 앞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 and랑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자, 그러면 이 and가 decide라고 하는 동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걸까? 쌤이 너무 큰 힌트를 줬어. 그치? 앞에 나오는 here 이 부분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라디오에서 처음 듣는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할 수도 있다. 뭐라고 결정하냐면 나 이 노래 좋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네. 자, 그러면 might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here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decide라고 하는 동사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then the next time we hear it,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그 노래를 또 들었을 때 we hear lyrics we didn't catch the first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듣지 못했던 가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랬는데 or we might notice what the piano and drums are doing in the backg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듣지 못했던 피아노랑 드럼이 배경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지.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노래 좋은데?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가사도 들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드럼 소리도 들리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we might notice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냐면 정말 이제 what 나오는 거 너무 얘들아 즐겁다. 매 문제마다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가 없고 선행사 없어요? 없죠.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그치? 관계대명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불완전한지 한번 볼까? The piano or drums are doing something in the background. 목적어 부분 없네.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 부분도 없으니까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맞네. 맞죠? 이제는 진짜 what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푸셔야 돼요. 정말 많이 풀었거든, 우리. 그치? 자, 그래서 A special harmony emerges that we missed before.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놓쳤었던 그 아주 특별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는 솔직히 너무 쉽죠? 동사인데 앞에 나오는 주어랑 잘 맞춰져 있니? 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주어가 너무 짧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조합, 특별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거저주는 문제였네요. 6번이요. We hear more and more and understand more and more with each list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각각 들을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sometimes 가끔씩은요,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the more fond of that 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제를 보고 아마, 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 자, 근데 문장 구조를 보면, 얘들아, 너네한테 조금 익숙한 문장 구조거든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더비더비라고 부르죠, 우리.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우리 해석하잖아. 자, 그런데 가끔씩은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엇이 그 예술 작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이라고 하는 해석이거든? 조금 어렵지.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아까 전에 노래에 대한 예시가 나왔잖아. 그러면 노래에 대한 예시를 생각해 봤을 때, 노래를 내가 한번 들었을 때랑, 다섯 번 들었을 때랑, 열번 들었을 때랑 다르다 그랬어. 그치? 더 들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그들이 가진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다 공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 The more fond of that thing we bec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 구조인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여기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얘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한 친구들은 조금 기억에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더비교급이 나오면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봐라고 하는 내가 말을 한번 했었거든. 언제는지 잘 기억 안 나지. 그럴 줄 알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체크업 테스트 7페이지에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7페이지에 있는 체크업 테스트 한번 보세요. 그 문제 중에 B의 8번 문제를 보면요. 더비교급이 똑같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The more clues we solve, 우리가 더 많은 해결 실마리를 풀면 풀수록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때 더비교급인데 여기서 this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 혹시 기억날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고 했어. 왜냐면 비교급이 있으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바꿔보기로 했냐면 We find this easy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꿔본다고 했었었거든?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찾는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자, 뭐가 쉽다는 걸 찾을 수 있냐면,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라고 해서, 얘들아, 여기 이 부분이 뭐지? 진목적어다. 그치? 잘 대답하셨죠? 우리는 찾는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이라고 해서 여기 목적어 부분인데 목적어 부분에 있는 것을 뒤로 빼버린 거지. 왜? 너무 기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진짜 목적어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가목적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this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it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강에서 했었어. 기억나? 기억을 조금 되살려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더비교급이 있을 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자라고 한 이유는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도 비교급이죠. 비교급이니까 우리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볼 거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면요. 여기는 that부터 나오겠네. 그러면 that takes longer for a work of art to reveal 이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그치?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주어 부분이 that이고,
그치? takes longer 이라고 하는 동사 부분 있는데, for a work

of art. 그 예술 작품으로 하여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든대.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냐면, to reveal all the subtletie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우리에게 밝혀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이라고 하는 해석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이때 이 to reveal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이 진주어지. 진짜 주어. 이 문장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얘는 뭐여야 돼? 가짜 주어여야 돼. 가짜 주어에는 뭐가 들어가? it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that이 들어갈 게 아니라 가주어 it을 넣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the longer i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 진짜 주어가 이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 부분이 진짜 주어기 때문이지. 오케이? 얘들아, 이 문제가 지금 상 문제로 배치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비교급, 더비교급을 원래 문장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원래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진주어가 누군지, 그러면 가주어로는 어떤 애를 데려와야 되는지까지 다 알아야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도 같이 가져왔거든, 쌤이.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 철저히 해보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15번은 정말 복습 꼼꼼히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2021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 꽤 길어요. 그치? 첫 번째 문장.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뭐 하나 제안하고 싶어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제안하고 싶냐면 When our heads are filled with judgment and analy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머리가 이러한 판단이나 아니면 이러한 분석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자, 근데 어떤 판단이고 어떠한 분석이냐면 that others are bad, greedy, irresponsible, lying, cheating, polluting the environment, valuing profit more than life, or behavior일까? behavioring일까? 이제 이 부분인데 얘들아, 너무 길고 잘 모르겠다. 자, 첫 번째, 일단 이 대시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할때 이때 대신 뭘까? 접속사 대시예요. 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게 지금 잘 빠지고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 대신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대신 뭘까, 얘들아? Judgment and analysis이라고 하는 앞에 추상명사가 있어. 추상명사가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게 빠지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대답하셨으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대시 쓰여져 있는데 조금 쓰임이 달라.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아, 다른 사람들 정말 나빠. 다른 사람들 정말 탐욕스러워. 책임감도 없고, 거짓말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polluting the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valuing profit more than life, 우리의 생명보다 더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그리고, or behavior일까, behavioring일까, in other ways they should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어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런 판단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웠다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lying, cheating, polluting, valuing or behaving. 지금 다 분사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혼자 동사 형태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왜? or이라고 하는 등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lying, cheating, polluting, valuing 그리고 behav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Very few of them will be interested in our need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very few of them은 그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중에 very few니까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욕구에는 관심도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어떨 때? 우리의 머릿속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if we want to protect the environment, 우리가 만약에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치?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싶고 and we go to a corporate executive with the attitu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 기업의 경영진들한테 이런 태도로 다가가서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태도로 다가가서 말을 했냐면 you know, you are really a killer of the plan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이 지구를 죽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너무 공격적인 태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 And you have no right to abuse the land in this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식으로 땅을 그렇게 abuse, 남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네. 그치? 태도가 지금 조금 세요. 맞죠? 자, we have severely impaired our chances of getting our needs met 혹은 to meet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건데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have impair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동사가 얘들아 have impaired 라고 나오고 있거든.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손상을 시킨 거죠. 무엇을 손상시켰냐면 우리의 기회를 손상시킨 거야. 우리는 지금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기업 임원진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 라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의 우리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of getting our needs to meet일까, met일까 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get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our needs가 나오고 있어.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질 그 기회를 거의 손상시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 욕구의 입장에서는 충족이 되어지는 거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과거 분사가 와야지.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회는 아주 극심히 손상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세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 같아. It is a rare human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are human being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귀한 사람이냐면 who can maintain focus on our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자, 언제 우리의 욕구에 집중할 사람이 거의 없냐면 when we are expressing them through images of their wrongn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할 때 당신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어 라고 그들이 잘못한 바를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욕구에 그 욕구를 focus on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 왜? 이미 내가 공격을 받았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of course, 당연히 we may be successful. 성공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말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어. In using such judgment. 이러한 판단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To intimidate people into meeting our need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timidate 하면 약간 협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약간 협박함으로써 이러한 판단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하는데 성공할 수 있냐면요. meeting our need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자, 그랬을 때 if they feel such 혹은 so frighten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혹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혹은 너무 부끄러워서 that they change their behavior 이라고 쳐봅시다. 그들이 너무 겁을 먹었어. 우리가 막 이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너무나도 겁을 먹고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면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됐 보여? 댓을 보면 우리 짝꿍이 하나 생각나지? 무슨 짝꿍이 생각나? 소댓 구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었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나도 겁을 먹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고 했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So는 얘들아, 품사가 뭐야? 부사죠. 부사기 때문에 뒤따라

what's wrong with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한 점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의 오늘 마지막 문제, 17번 한번 볼 겁니다. 2020학년도 4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Mental Representation, 여러분 Mental Representation은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Mental Imag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떤 것이냐면 Of things that are not actually present to the sen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에 실제로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심상 같은 거래. 아, 뭔가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그치? 자, 그래서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 떠올리는 것은 뭐냐면 심상인데 어떤 것을 떠올리는 거라고? 우리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심적인 표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가면서 천천히 다시 설명해 줄 거거든. 자, 이번 문장. In general, 일반적으로 봤을 때 mental representation, 이런 심적 표상은요. 도와줄 수 있대.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줄 수 있냐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대. 아, 배움에 도움이 되는구나. 심적 표상이. 그랬을 때 some of the best evidence for this comes from the field of musical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의 best evidence 하면 뭐야 얘들아? 가장 좋은 원리죠. 근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근거는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때 이것은 뭐예요? 심적 표상이 배움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이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근거 중 몇몇은 이라고 주어가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앞에 주어랑 잘 맞춘 거 맞아?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너네는 앞에 어떤 주어에다가 이 동사를 맞추실 거예요? 즉 찐 주어를 누구로 잡으실 거죠? comes가 동사로 나왔으니까 이때 some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of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은 접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some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사입니다. 즉 뭔가 부분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이때 부분만 보여줄 때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동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comes라고 하는 동사가 누구에다가 맞춰야 되냐면 evidence라고 하는 진짜 주어에다가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들아, evidence 혹시 무슨 명사인지 알까? 불가산 명사예요. 셀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주어에다가 맞췄으니 당연히 단수 동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아, 이런 심적 표상이 우리가 배운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가장 좋은 근거는 comes from 어디서 등장할 수 있냐면요. The field of musical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 연주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음악 연주에서 several researchers, 몇몇 연구자들은 has exami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평가했대. 자,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평가를 했는데 What differentiates the best musicians from lesser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최고의 음악가로부터 최고의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것을 한번 조사해봤나 봐요. 아, 정말 어떤 것이 최고의 음악가를 만들고 어떤 것이 덜 최고의 음악가를 만들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 확인할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있어요? 없네? 그러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하네. 왜 동사가 바로 오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인 거지. 그래서 아 정말 최고의 음악가와 최고의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And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그들을 가장 차이가 나게 하는 그것들 중에 하나는 Lies and the qualities of a mental represen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서 차이점이 났냐면요. 심적 표상의 퀄리티에서 차이점이 났다고 합니다. 자, 심적 표상의 퀄리티인데 The best ones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고의 음악가가 만드는 심적 표상

영상의 퀄리티에서 다른 점이 나타났대. 아, 그러면 훌륭한 음악가는 뛰어난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 조금 이해가 가죠? 그랬을 때, When practicing a new piece 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작품을 연습할 때, 뭔가 새로운 작품을 내가 뮤지션으로서, 음악가로서 연습할 때, advanced musician, 더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have a very detailed mental represen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에 대해서?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요, 이러한 심적 표상을 어떤 데 쓰냐면요, They used to guide their practice, 그들의 연습을 이끄는 데 사용하고요. And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their performance of a pie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연주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뭐를 사용한다?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심적 표상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 practic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접속사도 있고 ing가 나오는 이 부분은 얘는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분사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한 번만 되돌려 본다면 when advanced musicians practice a new piece 이렇게 바꿨을 수 있잖아요. 바꿨을 수 있으면 얘는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맞겠네. 오케이, 그러면 3번까지도 분사구문으로 완벽하게 다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봤을 때 특히나 They use their mental representations to provide their own feed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렇게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그들의 심적 표상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심적 표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so that they know 그래야만 그들이 알수 있는 거지. How closely they are to getting the piece r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그들이 알수 있게 만드는 거야. 뭐를 통해서? 심적인 표상을 통해서. 그리고요, and what they need to do differently to impro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우리는 mental feed representation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closely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앞에 보시면 how라고 하는 의문 부사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의문 부사가 나왔다는 말인즉슨 얘 지금 의문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물음표가 없으니 간접 의문문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how closely 다음에 they are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문장 구조 보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 의문문을 원래 평서문으로 돌려보자면 how they are close라고 해서 원래 이 closely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애란 말이죠. 자, 얘들아, 근데 보어 자리에 지금 누가 오고 있어? 부사가 오고 있잖아, 얘들아.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절대 올수 없고 뭐가 올수 있어? 형용사나 명사가 올수 있으니까 얘는 closely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냥 close라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So that they know 그들이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How close they are to getting the piece r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가깝게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뭐를 통해서? Mental representation 심적인 표상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 students may have crude representation of th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초심자나 아니면 중급 학생들은요, 아마도 아주 투박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음악에 대해서 아주 투박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심적 표상들은요, allow them to tell When they hit the wrong no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껏해야 어떤 정보만 제공해준대? 그들이 언제 잘못된 음정을 누르는지만 알려줄 수 있대.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적 표상을 원하냐면 detailed 심적 표상을 원해. 그치? 아주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원하잖아.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서 초심자들 혹은 중급 학생들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대? crude representation을 사실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뒤에 등장하는 that을 봤을 때 앞에 뭐가 있고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어떻고? 불완전하고 한거 보니 얘는 우리 뭐로 하고 알수 있다? 아, 관계대명사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네. 그럼 얘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마무리 지어 보자면요. 하지만 그 초심자나 혹은 중급 학생들은요, they must rely on feedback from their teach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된대. 왜 선생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to identify the more subtle mistakes and weakn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섬세한 실수나 혹은 더 섬세한 약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준그 아주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을 해가지고 문장의 구조 마무리 될 거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열심히 해서 문장 구조 마무리하고 동사의 쓰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고난도 물리학 1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문항풀이 진행할 텐데 우리 교재 38페이지부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38페이지 3번 문항입니다. 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AB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A와 B를 연결하던 실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상황에서 A는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B와 C는 한물체인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들을 그림에다 한번 쓰면서 가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실이 끊어진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B가 이렇게 D만큼 올라갈 때 A는 빗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등가속도 운동했습니다.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요. A가 B의 두 배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C가 함물체인 것처럼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를 A라고 한번 놓아보면 B하고 C의 가속도의 크기를 A, 그러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거의 두 배 2A가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질량과 C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됐는데요. A는 질량이 3M, C의 질량은 4M 이렇게 나왔고 B의 질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M, B 이렇게 한번 놓아봅시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체크할 수 있냐면 이 빗면상에서 A는 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의 빗면상에서

천연 성분의 힘을 받을 텐데 그 힘의 크기를 MA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이 성분이 A가 받는 R자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의 크기는 MA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6 MA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B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 힘을 받냐면 M, B. 가속도가 같은 동일한 빗면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동일한 빗면에서 받게 되는 그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요. 2AE.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A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M, 요만큼의 힘을 B는 요 아래쪽 방향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럼 C는 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4mg요. 이것을 이 왼쪽 첫 번째 그림에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C는 아래 방향으로 4mg. 그 다음에 A는 이쪽 방향으로 6MA. B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죠? 2MBA. 요 크기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 상황에서 A와 BC가 정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 BC를 이렇게 한 물체로 봤을 때 R자 힘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인 상황에서 F는 MA란 식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F는 MA인데 결국은 R자 힘이 0이야. 요 4MG라고 하는 힘과 요두 개를 더한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표현해 보면 4MG는 뭐하고 똑같아? 6MA 플러스 2MBA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 상황에서는요. 나인 상황에서 B와 A 여기요. B와 C죠. B와 C의 운동에 대한 운동방 정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러면 4MG에서 EMBA를 뺀 것이 R자임. F는 B와 C의 질량을 하나의 질량으로 보고 MA 이렇게 하면 되지. 그쵸? 그러면 BC를 한 물체로 보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F는 4MG-EMBA는 여기 F에 해당하는 거고요. MA. 그러면 요 B와 C의 질량을 더한 것이 되겠죠. 4m 플러스 mb 가속도의 크기는 a라고 놓았다. 요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식을 통해서 봐봐. 지금 4mg가 6ma 플러스 emba니까 여기에다가 요식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mb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집어넣어서 a는 다 지워져요. 결국 그래서 mb, b의 질량은 EM이 됨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기억해서 물어보는 거죠. B의 질량은 EM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 되고요. 자, 니은에서 물어보는 나에서 B가 D만큼 운동하는 동안 B가 D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의 3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 지금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가 2대 1이야. 2대 1. 그러면 여러분 같은 시간 동안에 A와 B가 이동한 거리는 원래 정지하고 있었죠. 둘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럼 등가속도 운동의 두 번째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V0t 0. 결국 A에 비례한단 말이죠. A가 두 배야. 그러니까 두 배만큼 더간 거야. B가 D만큼 올라가게 되면 A는 얼만큼? ED만큼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런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니까요. 이 높이 변화를 봐야 돼. 높이 변화. 여기를 여러분 H라고 놓으면 빗면의 길이가 D고 ED니까요. 동일한 빗면에서 그럼 이 높이는 EH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의 두 배. 맞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h니까
높이 변화가 2대 1이야. 그런데 질량을 우리가 비교할 때 A의 질량은 3m, B의 질량은 2m이야. 2m. 그쵸? 요게 3대 2고 3대 2. 그치? H는 2대 1이야. 2대 1. 그러니까 6대 2. A가 B의 3배. 맞죠?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D긋이요. 나에서 B가 D만큼 이동한 순간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운동에너지에 대한 식. 가장 기본적인 식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식입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야. 2분의 1 mv제곱인데요. B가 D만큼 이동한 순간 운동에너지 누구하고 누굴 비교했어요? A하고 C를 비교했습니다. A하고 C를 비교했어요. 질량은 3대 4야. 3대 4. 아, 질량에 대한 정보. 3대 4. 속도에 대한 정보는요. 결국 가속도의 크기가 2대 1이야. 2대 1.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식 V는 V0 플러스 AT잖아. 그쵸? 결국 가속도의 크기하고 비례한단 말이야. 속도가. 처음 속도가 0일 때. 그러면 속도가 2대 1이 된단 말이야. 속도의 크기가 2대 1. 그런데 제곱이잖아. 제곱. 제곱이니까 4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대 4, 12대 4, 3대 1. 결국 A가 C의 3배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 되겠다. 기억, 니가 다 맞네요. 정답 5번입니다. 빗면상에서 결국 물체가 받는 힘을 표시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2대 1인 것을 여러분 충분히 활용하면서 힘 표시하고 F나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써먹은 거예요.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물체가 오인점에 가만히 놓았어요. 가만히 놓았는데 물체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질량을 M이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P점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마찰 구간이 있어요.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네요. 여기도 마찰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 구간 두 구간을 통과해서 S를 통과할 때이 물체의 속력이 V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H0분의 H1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뒤에부터 푸는 게 좋아.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쭉 감소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정보 여기 나와 있고요. 속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부터 풀어가는 게 좋아. S를 통과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R 통과할 때, R점을 통과할 때 여기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두 개가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v제곱. 요거 제곱하면 4분의 3v제곱이니까 8분의 3mv제곱. 이렇게. 맞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요. mgh가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여기서 mgh는 8분의 1mv제곱과 똑같습니다. 왜요? 결국 R점에서 S점까지 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거든. 이두 개를 더한 것이 이 값과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높이 H인 지점에 있을 때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8분의 1 mv제곱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찰 구간 2를 통과합니다. 마찰 구간 2를 통과했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Q점을 통과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한번 구하고 마찰 구간 2에서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v제곱, 4분의 3v제곱이니까 8분의 3mv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요. 높이가 2h야. 2mgh다. 그치? 그럼 2mgh는 이거의 두 배니까 8분의 2mv제곱이네요. 그러면 이두 개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8분의 5mv 제곱이야. 아, 여긴 8분의 5mv 제곱이고 여긴 8분의 4mv 제곱이에요. 결국 마찰 구간 2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8분의 1mv 제곱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마찰 구간 1에서가 마찰 구간 2에서보다 손실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두 배래요. 두 배. 그 말은, 여기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이거의 두 배, 8분의 2 mv 제곱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다 됐어요. 그러면 P점을 통과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8분의 5 mv 제곱에 8분의 2 mv 제곱을 더하니까 8분의 7 mv 제곱이 돼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8분의 7 mv 제곱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여기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나눠 생각해 봐요. 2분의 mv 제곱이야. 2분의 1 mv 제곱, 8분의 4 mv 제곱이죠.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8분의 3 mv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h1이 높이 있을 때야. 그러니까 mgh1은 8분의 3 mv 제곱이구나. 이거 먼저 하나 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인점에 있을 때, 저기 있을 때요, 여기. 그때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잖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 다 더한 거. 8분의 7 mv 제곱이고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mgh0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h0분의 h1이 얼마겠는가? h0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m 이렇게 지워지고, h0는 8g분의 7v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h1은 m 이렇게 지워지니까 8g분의 3v 제곱.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h0분의 h1은 7분의 3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물론 과정 자체가 복잡하죠. 이 끝에부터 쭉 역학적 에너지 우리는 다 생각했거든요. 이 과정을 실수하지 않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 3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수평면에서 A와 B가 질량이 각각 3m, 2m입니다. 이두 물체를 압축해 놓다 가만히 놨어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결국 A의 운동량의 크기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쵸?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관계 아나? 굉장히 중요하잖아. 운동에너지는 2m분의 p제곱이라고 하는 거 알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운동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 자, 질량은 3대2예요. 운동량의 크기는 똑같고요. 자, 이런 상태로 쭉 A와 B가 진행하다가 A가 마찰 구간을 통과해요. 그래서 A의 속도가 V가 된 거야. 그때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하자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럼 E0를 이렇게 정의해 볼까요? E0는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3m v 제곱, 결국 2분의 3 mv 제곱이 바로 E0구나라고 하는 정보. 괜찮죠?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마찰 구간이 나오는데요.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가 손실됐대. 얼마큼 손실됐냐면 320만큼 손실됐대요. 이거의 3배만큼. 이거의 3배면 얼마야? 이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의 3배니까 2분의 9 mv 제곱만큼 손실이 됐네요. 맞죠? 그러면 A와 B가 분리되는 순간, 분리된 후에 A가 마찰 구간을 통과할 때까지 A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 2분의 3 mv 제곱과 2분의 9 mv 제곱을 더한 거죠. 결국 6mv 제곱이에요. 6mv 제곱. 괜찮아요? 6mv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순간 B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거든.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통해서 구할 거예요. 봐봐. 운동량의 크기는 똑같아. 근데 질량이 몇대 몇이야? 3대 2야. 요게 3대 2니까 운동 에너지는 2대 3인 거지. 2대 3. 그쵸? 2분의 3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B는 운동 에너지가 9 mv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배예요. 기억 틀립니다. 자, 니 용수철로부터 분리된 직후부터 B가 운동에너지가 이만큼이고요.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예요. 자, 빗면을 따라 올라갑니다. Q점을 통과할 때 B의 운동에너지가 질량이 2m, 속도가 v니까요. 운동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2m 곱하기 v제곱 하면 mv제곱이 됐어. 그치? 얼마큼 감소했어요? 8mv제곱만큼 감소했지. 그만큼이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다. 결국 B가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8mv제곱인데요. 요 값을 E0로 형태로 표현해라. 요게 E0잖아. 2분의 3 mv제곱. 3분의 8배가 아니고요. 3분의 16배죠. 3분의 16배. 이렇게 지워야 8mv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설명. 기억 틀리고 니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디귿이야. 디귿 봐봐. 디귿은 얼마까지 가겠는가? 결국 속력이 여기 되는 지점의 높이가 요 H로 표현하면 얼마겠는가? 이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동안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8mv제곱이지. 8mv제곱만큼 감소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어? EMG H만큼 증가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수평면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9mv제곱이고요. 디귿에서 얘기하는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은 운동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그 운동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해야 돼? 9mv제곱만큼 감소하려면 그때 요 H가 얼마겠는가? 요 H 플랑크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야. 결국 이거 몇 배야? 8분의 9배죠? 이게 8분의 9배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은 H의 8분의 9배다라고 하는 거야.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풀때 여러분,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제가 식으로 하나 썼고요. 그 식을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요 식을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운동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식. 알겠죠? 자, 정답. 디귿만 맞는 2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두 물체 AB를 용수철에 이렇게 지금 2L만큼 압축시켜 놓은 상태예요. 첫 번째 그림에서 2L만큼 압축시켜 놓았어. 가만히 놨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가다가 평형점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속력이 제일 빠를 때예요. 그 이후에 B는 A와 분리가 될 거야. 그 상태로 이렇게 빗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마찰 구간을 통과하고요. 그럼 용수철을 L만큼 이렇게 압축됐다. 최대로 압축한 게 L만큼 압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 높이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마찰 구간이 나오는데 이 마찰 구간에서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속도의 변화가 없단 얘기야. 결국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무슨 에너지만 변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변하는 거야. 얼마큼? mgx만큼. 그렇죠? 요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봐요. 자, 먼저 첫 번째. A의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 2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A와 B가 분리가 됐어. 그 다음에 A는 다시 이제 압축하는 거야. 압축했는데 얼만큼? L만큼 압축했대. 그럼 여러분,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2분의 1 KL제곱이잖아. 그쵸? A만 볼까요? A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2분의 1 KL제곱이에요. 이게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일 수도 있겠죠. 이 크기가 유지가 되면서 아마 여기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테니까 결국은 이 값이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운동에너지 최대값의 크기하고도 동일합니다. 이 값이 2이라고 제시가 된 것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은 2는 4분의 1 KL제곱이구나. 자, 이런 정보를 하나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AB가 2L만큼 압축을 했어요. 2L만큼 압축했을 때 AB가 여기 용선에 저장되어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하고 B가 함께 2L만큼 압축됐을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2L제곱이니까 4L제곱 2KL제곱이네요. 2KL제곱. 맞습니까? 원래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요. 이 중에 A는 얼마큼? 요만큼. 2분의 1 KL제곱만큼. 그럼 나머지는 누가? B가 가지고 가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B만 봤을 때는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요. 역학적 에너지가 두개 더한 것이 2KL제곱이 되니까 2분의 3KL제곱이 되는 거야.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빗면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가 손실됐대요. 손실된 에너지가 2였대. 2. 아, 여기서 2는 요만큼이라고 우리가 좋아졌는데. 원래 B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3 KL제곱이었거든.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4분의 1 KL제곱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찰 구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에너지는 요만큼 4분의 1 KL제곱만큼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4분의 6 KL제곱에서 4분의 1 KL제곱 빼게 되면 지금 B는 얼마가 돼요? 4분의 5 KL제곱이 된 거죠.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쭉 올라가는 거야. 에너지 형태는 바뀌겠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할 거야. 쭉 가서, 동일한 용수철 상수가 동일한 이 용수철을 L만큼 압축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 중에 일부가 뭘로 바뀌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L제곱.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뭘로 바뀝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요걸로 바뀌는 거야. MGH. 결국, 요 MGH 값이 얼마예요? 이게 4분의 2 KL제곱이니까 MGH는 4분의 3 KL제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자, 우리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 감소, 역학적 에너지 감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 MGX라고 했거든. 요 MGX. 맞죠? 그때 X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X를 구하는 게. 그럼 봐봐.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잖아요. 4분의 1 KL제곱이 요게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거야. 맞죠? 요게 얼마라고요? MGX라고요. MGX. MGH가 4분의 3 KL제곱이란 말이야. 그때 MGX는 4분의 1 KL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는 3분의 H가 되겠네. 3분의 H. 그쵸. 3분의 H가 돼야 MGH는 이렇게 넘어가면 4분의 3 KL제곱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요 마찰 구간에 해당하는 요 연직 높이 X는 3분의 H가 된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은 마찰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하나 더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등속 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읽어냈어야 돼. 등속 운동하면 결국 이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다. 그러면 MGX만큼. 그쵸?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어진 정보들을 쭉 우리가 판서한 것이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열역학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능에서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개념이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열역학 제1법칙,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반드시 문제 풀때 써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압력 부피 그래프, PV 그래프죠. PV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열역학 과정들을 이 열역학 제1법칙과 함께 정리하면서, 전개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열기

기관과 열 효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개념 학습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항풀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교재 45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A를 따라서 지금 변할 때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 기체가 외부의 한 1,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A, B, C에서 온도가 T0, ET0 중에 하나고, 기체 온도는 부피는 각각 V0, EV0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할 때요, 결국 AB, BC, CA 과정을 부피와 절대 온도 그래프로 가장 적절하게 그린 것이 몇 번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AB 과정 한번 볼까요? AB 과정은 기체는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W가 0이다. 부피 변화가 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열역학 1법칙 한번 써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여기에서 W가 0, 열을 흡수 플러스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는 높아져야 되겠네요. 그쵸? 온도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T0에서 ET0로, A에서 B0로 갈 때는 부피는 변하지 않고, 요거네요. 요거, 그치? 요거네요. 부피는 변하지 않고 온도는 높아져야 돼. 요거 틀렸고요.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네요. 결국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BC 과정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없어. 온도의 변화가 없고 외부에 일을 한다. W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열역학 1법칙 한번 써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여기에서 요 델타 U가 0이야. W의 부호가 플러스야. Q의 부호도 플러스. 열을 흡수하는 거네요. 그쵸? 그럼 봅시다. B에서 C로 갈 때는 온도가 일정. 온도가 일정인데, 이거 틀렸네. B에서 C로 갈때 온도가 떨어져. 틀렸어. 그렇지. 이렇게 돼야죠.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서 부피는 커져야 돼. 부피가 커져야 일을 하는 것이죠. 요거네요. 요거. CA 과정.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열을 방출한대.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PV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P, V 그래프인데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열을 방출할 때는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 때죠. 그쵸? 요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될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피 절대온도 그래프로 보면 온도는 떨어지지, 온도는 떨어지고 부피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그래프는 1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피스톤으로 나뉘어져 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동일한 양의 이상기체 ABC가 같은 부피만큼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B를 막고 있는 요 피스톤은 열출입이 자유롭대요. 열출입이 자유롭다는 말은 결국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A하고 B는 온도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하고 C는 단열된 피스톤입니다. 이쪽으로는 열출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상황. B에게 Q라고 하는 열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열을 흡수하게 됐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지. 내부 에너지가 커집니다. 맞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해요. 그래서 결국 A하고 B는 열평형 상태가 됐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TA, TB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결국 같아요, 온도가. 그런데 문제에서는 A는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A는 열을 Q1만큼 얻었대요. 결국 Q1이란 열이 이렇게 이동한 거야. B에서 A 쪽으로 Q1. Q1을 A가 흡수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2래요. C도 B에서 C로. 여기는 단열된 피스톤인데
아,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했네요. 내부 에너지...

에너지 증가량이 Q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A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는 요 부피는 딱 고정돼 있잖아. 부피가 고정돼 있으니까 기체가 일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야. 그럼 연력학 1법칙을 한번 써보면 Q는 델타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열을 흡수했어요. 얼만큼? Q1만큼. 이만큼 흡수했고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 거야. Q1만큼 증가했어요. 온도가 결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B도 온도가 증가한 거죠. 그쵸?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기억,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1만큼, Q1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 B의 온도는 여기서 A는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졌잖아. 근데 둘은 열팽형 상태가 된다니까 B도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하고 나가 같다, 틀려요. 나가 더 높습니다.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니까 디귿이 맞아요. 디귿은 맞는데 디귿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좀 쉽게 이야기해 보면, 봐봐. 지금 C 같은 경우는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써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C는 단열돼 있어요. 열출입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0이야, 0. 0. 그런데 Q2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대요. 요게 Q2야. 그럼 여기 W는 마이너스 Q2 이렇게 됩니다. 두개 더한 것이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C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봐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워. A는 부피 안 변했죠. B는 부피 변했지. C도 변했잖아. 하지만 A, B, C를 이렇게 하나로 보잖아? 그럼 A, B, C의 부피는 일정하다? 그러면 A, B, C를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 연력학 1법칙 한번 써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부피의 변화가 없단 말이야. A, B, C를 하나로 보는 순간 이게 0이에요. 그런데 열을 흡수했잖아요. 그쵸? Q만큼 흡수했단 말이야? 그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해야죠. 그쵸? 여기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Q2야. Q2. Q2고 A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아까 얼마였냐면 Q1만큼 증가했어요. 여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증가했단 말이야. 그쵸? Q 플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까? 결국 여기 공급되는 열 Q 중에서 Q1 플러스 Q2 이거보다는 두개 더한 것보다는 Q가 더 커야 돼. 그쵸? Q가 더 커야 돼. 그중에 일부는 B가 흡수했기 때문이죠. A도 흡수하고 B도 흡수하고 C도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얼만큼? Q2만큼. 괜찮아? 여기 증가, 여기 증가, 여기 증가를 다 고려한다면 결국 Q는 Q1 플러스 Q2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디귿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요. 아주 좋은 문제고요. 우리가 꼭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됩니다. 고열원에서 Q라고 하는 열을 흡수해서 W에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표가 하나 제시가 됐는데 AB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 그리고 내부 에너지 증가량 또는 감소량이 제시가 됐습니다. 표를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거야. 여기에다가 열량에 대한 정보, 내부 에너지에 대한 정보, 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확장해 보는 거죠. 한번 채워 보자고요. 자,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입니다. 요거 생각하면서 갈 건데, 지금 AB 과정에서는 온도 또는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 AB 과정에서 온도 또는 부피. 그런데 지금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온도는 일정한 게 아니야. 그럼 부피가 일정한 거네요? 바로 이게 0이야.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BC 과정은 열을 흡수했어요. 아, 흡수하거나 방출했는지 몰라. 150이야. 여기가 0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네요. 이게 0이야. 0. 그럼 150은 15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50이 들어가요. 부호는 몰라요, 아직. 그다음에 CD는 요게 크기가 두 개가 똑같아. 요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 W가 0이다라고 하는 거네. 맞죠? 그다음에 DA는요. Q가 0이야. 이게 0이야. 그럼 두 개는 크기가 똑같고 부호는 반대죠. 이것도 100이야.

부은 아직 몰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AB가 온도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요. 기체의 온도는 A가 D보다 높고, A가 D보다 높대요. 아, 온도가 A가 D보다 높구나. 그 다음에 압력은 A의 압력과 B의 압력을 비교했는데요. B의 압력이 더 크대요. 이러한 정보가 제시가 됐어. 그럼 이제 표에서 우리가 부호를 우리가 알아낼 건데요. 봐봐. 우리에게 익숙한 PV 그래프로 한번 PV 그래프로 재구성을 한번 해보면 A에서 B 과정은 등온 과정이야. 아, 등온 과정이 아니라 등적 과정이죠. 부피가 일정해. 그치? 부피가 일정해. 기체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고요. 그 크기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감소했단 말이에요.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치? 근데 위로 올라간 갈 것이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를 판단할 때요 정보가 있어. A보다는 B에서의 압력이 크다. 그쵸? A 상태가 B 상태의 압력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렇게 가야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열을 흡수한 것이 맞네. 압력이 커졌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야. 요것도 플러스. 요건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BC 과정은 BC 과정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니까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은 요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인 거죠? 등온 과정. 그치? 근데 봐봐라. B하고 지금 B에서 C를 보면 BC 과정을 보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 등온 과정이고요. 자, W와 Q의 크기가 똑같아. 당연히 똑같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과정은 하나의 순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슨 과정? 여기는 등적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등적 과정. 그다음 여기는 단열 압축 과정. 이렇게 간거 아닐까? 이게 하나의 순환 과정이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할 게다 맞지 않아요? 봐봐. 그럼 요 값이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요. 요것도 플러스가 돼. 요만큼 열을 흡수한 거야. 흡수한 거야. 기억만큼 방출한 거죠. 그러면 요두 개는 크기가 똑같고요. C하고 D는 요게 C, 요게 D니까 여러분 요 조건을 만족하잖아, 전부. A가 D보다 온도가 높은 것도 요게 단열 압축이거든. 단열 압축이면 온도가 높아져요. 이 조건 만족하지?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한 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 AB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C에서 D 과정은 기억인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일단 D에서 A 봅시다. D에서 A는 내부 에너지가 어때요? 증가했죠. 증가했어. 여기 부호가 플러스야.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지? 그치? 그 다음에 하나의 순환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의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0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 50 플러스 50 플러스 10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50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50.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고요. 열을 방출했다는 거. 요두개 크기 똑같죠?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하나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결국 A부터 A 상태가 A 상태로 돌아왔는데 온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됐어요? 빈칸 채웠고요. 부호에 따라서 표현 방식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문제풀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그치? 기억은 틀리고. 자, 니은. 기억은 50이다. 아니죠? 150이에요. 150. 니은도 틀립니다. 디귿. W는 4분의 Q다라고 했거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흡수한 열량이 얼마야? 흡수한 게 요거 두개 더한 거지? 200만큼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흡수한 건 200줄. 그쵸? 그 다음에 방출한 건 150줄. 그 차이만큼 W가 50이네요. 50. 맞아요? 그러면 W는 이거의 4분의 1, 4분의 Q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디귿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가 나왔을 때 표를 하나 확장해서 그리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4번 문제는요,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 A, B, C, A를 따라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압력과 절대 온도의 과정을 그래프로 제시를 해 주고 있어요. A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고요. BC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고 CA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다. 그렇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미 연습 한번 했으니까 그 연습한 걸한번더 연습을 해 볼게요. 이렇게. AB 과정, BC 과정, 그다음에 CA 과정. 요 과정을요. 이렇게 출입한 열,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 다음에 W, 이렇게 표를 하나 완성해 보고, 요 완성된 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AB 과정이요. A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문제에서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Q1이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A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온도가 높아졌어요. 온도가 높아졌단 말이야. 그럼 열을 흡수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Q1인데 흡수했으니까 플러스야. 플러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정보가 제시가 된건 BC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 또는 방출했는데요. 온도가 떨어졌어요. 압력도 떨어졌어. 열을 방출한 거 아니야. 그치? 얼마큼? Q2만큼. 그러면, BC 과정에선 Q2만큼 방출했어. 부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주어진 정보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주어진 정보는 BC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하되, 부피가 일정하면 기체가 하거나 받은 일은 0이 되는 거지. 0이야, 0. 그쵸? 그 다음에 열역학 1법칙 한번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게 0이야. 요두 개의 크기는 어때?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건 마이너스 Q2가 되겠다. 괜찮아요? 마이너스 Q2. 자, 그 다음 C에서 A 과정은요. C에서 A 과정은 온도가 일정해. T0로.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요. 0이야, 0. 0. 아, 이렇게 쓸수 있겠네. C에서 A. 그러면 우리 이거 했었잖아. 이런 표를 완성할 때는 하나의 순환 과정에서 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가 돼요? 상태 A에서 다시 상태 A가 되잖아.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3개 더한 게 0이려면 여기는 플러스 Q2가 돼야 돼.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Q1은 Q2 플러스 W가 되니까 W의 크기는요, Q1 마이너스 Q2가 되고요. 이렇게 쓸수 있겠네. 맞지?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어. 얼마인지 몰라. C에서 A까지 가는데 얼마인지 모르는데, C에서 A는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압력은 높아져야 돼. 그쵸? C에서 A는 그렇게 됩니다. 그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Q 프라임이라고 할까? Q 프라임. 그럼 이것도 Q 플라임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표로 완성시킨 다음에 보기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1이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1이 아니고요. 요거 차이야. Q1 마이너스 Q2. 그치?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잖아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 니에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귿. 열기관의 열 효율은 Q1분의 Q1 마이너스 Q2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 효율은요, 결국 흡수한 열 중에서 얼마큼 일하는 데 쓰였니? 이게 열기관의 열 효율입니다. 그럼 흡수한 건요, 흡수한 게 얼만큼이야? 표를 보니까 플러스인 거. 요거. Q1만큼 흡수했고요. 요건 뭐야? 요건 방출이죠. 방출. 그 다음에 C에서 A, 우리가 Q 플러스.

0: 세개더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Q1 마이너스 Q2 마이너스 얼마인지 모르지만 Q 프라임까지. 요게 열기관의 열 효율이 됩니다. 그런데 디귿에서는 Q1분의 Q1 마이너스 Q2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표현이 되겠다. C 과정에서 요 받은 일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뒷페이지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것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1단원의 끝, 용액의 농도와 2단원의 시작, 원자의 구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1단원의 끝, 이 용액의 농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배웠던 이 몰 개념을 여기서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용액의 농도 왜 잘해야 되냐면 4단원에 가서 중화 반응에서도 활용을 할 거고 산화환원에서도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농도 개념을 기억해 주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농도는요. 희석과 혼합 이렇게 제가 나눠서 한번 같이 해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에 대한 이 문제들이 이 수능 완성이 조금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환산한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 용액에 100g이다 라고 해서 수용액 질량이 주어졌고요. 밀도는 드램 퍼 밀리리터이고 용질의 화학식량이 MA일대요. 이 A%를 몰농도로 환산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A%다 라고 하는 건 100g에 용질의 질량은 A g 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럼 여기다가 몰로 바꿔주기 위해선 질량과 화학식량 나눠준 값이 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밀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나눠줘야지 질량 없어지고 부피가 남겠다. D분의 100 밀리리터를 만들었는데 몰농도를 할 땐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리터로 바꿔주면은 10D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요거 나눠줄까요? 둘을 나눠주게 되면 화학식량 MA분의요. 10AD가 된다. 여기 A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다 라고 할 때는 바로 화학식량 분해요. 10 곱하기 A 곱하기 밀도를 곱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몰농도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빠릇빠릇하게 여러분들이 아 얘네들 MA분의 10AD야 라는 걸 이렇게 쓱 넣어주면 끝. 그 다음 두 번째, 몰농도를 퍼센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몰농도 퍼센트 농도 바꿔주기 위해서 설정. 자, 비몰농도 용액 1리터에서 밀도 D g 퍼 밀리리터, 용질의 화학식량 MA일 때, 이 비몰농도란 뜻은요, 1리터분의 비몰이란 뜻이고요. 모두 다 질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B 곱하기 화학식량 해주고,

여기에서는 밀도를 곱해주게 되는데 얘가 지금 1리터니까 1000ml로 바꿔줘서 곱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 모두 다 질량은 맞는데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100을 해줬더니 10D분해요. BMA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10 곱하기 밀도 분해요. 아,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BM이라고 했던 비몰 농도에다가 얘네들의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빠르게 퍼센트 농도에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풀어볼 문제 24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빠르게 이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 썼었죠. 비몰 농도에다가 화학식량 곱해주고 이거를 바로 10DE 밀도와 그리고 10을 곱해준 값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발문 읽고 들어가 볼게요. 크린 가는 X몰 농도 A수용액 300ml를 나는 X몰 농도 B 200ml를 나타냈고요. 분자량은 2대 3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분자량 2대 3이다. 그리고 또 주어진 게 뭔가 봤더니 가와 나의 밀도는 모두 밀도는 T로 봐주면 돼요라고 되어 있어요. 키어. 가에 들어있는 A의 양과 나에 들어있는 B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양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몰 농도를 보통 M이라고 표현하는데 화학식량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C라고 나타낼게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준 값이 양이에요. 근데 몰 농도가 X로 같은 상황, 그럼 부피가 3대 2, 그러면 이 물질의 양이 3대 2겠다. 그래서 용질의 양은 3대 2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퍼센트 농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퍼센트 농도, 아까 우리 열심히 이거,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화학식량, 그리고 B라는 건 농도인데, 몰 농도가 지금 둘이 같기 때문에 지워지고, 밀도도 같았고, 10도 같으니까, 화학식량에 대한 이 2대 3이 곱 퍼센트 농도 비율이다. 그러면 2대 3. 그래서, 나가 가의 2분의 3배가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나의 물을 추가하여 만든 300ml 비수용의 몰 농도를 물어봤어요. 물을 추가해서 300ml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바로 희석인데요. 희석이다라고 할 때는 기존의 X몰 농도에 나중에 전체 수용액의 부피, 원래 수용액의 부피, 얘네들의 이 비율을 곱해준 게 바로 얘네가 변한 몰 농도 3분의 2, 3분의 2x 몰 농도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희석에서 제가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희석한다. 우리가 희석한다라는 건 물을 추가했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부피에서 얼만큼 변화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전체 부피 분의 원래 얘에 대한 부피 이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기역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희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디귿 선제에서 설명했지만 한번더 여기에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0.1 몰 농도 A 수용액 100ml가 있습니다. 물을 추가해서요, 결과적으로 300ml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존의 몰 농도에다가 곱하기 원래 얘에 대한 부피 그리고 변환, 나중에 물을 추가해서 최종 부피, 이 비율 3분의 1을 해주면 30분의 1몰 농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이 바로 희석이에요. 그래서 희석은요, 우리가 물만 들어가면 전체 부피와 그리고 나서 원래 부피에 대한 비율 찾아주시면 되고요. 또 희석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얘가 지워져 있어요. 그럼 얼만큼 물을 넣어줬는가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얘네가 30분의 1이야? 얘네 10분의 1이었잖아. 아, 여기에서 그러면 3분의 1배가 됐구나. 그럼 기존에 몇이었는데? 100이요. 얘가 100이었으면 나중 부피가 300이구나. 200이 추가되었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희석이다라는 거, 나중에 변한 전체에 대한 수용액, 원래 얘네들에 대한 수용액 부피, 이 비율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 적용해 볼까요? 자, 적용하기 위해서 26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 다 희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여러분 연습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읽어볼게요. 표는 A 수용액과 B 수용액에 각각 물을 가했을 때 전체 수용액 부피에 따른 A와 B의 몰 농도에 대한 자료이고요. A와 B에 들어있는 질량은 같습니다. A와 B에 대한 질량은 같다라고 주어졌어요. 질량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가 같다. 자, 그럼 기억부터 가봅니다. V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V는요, 얘네가 지금 6분의 5에서 6분의 1로 5분의 1배가 됐거든요. 그러면 원래

부피는 100이었어요. 원래 부피는 100이었는데 나중에 몇이 됐다는 뜻이에요? 5분의 1이니까 500이 되었다. 그래서 이건 전체 수용액의 부피이기 때문에 100대500, V는 500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V 500이 맞아요. 니은 가볼까요? A 화학식량과 B 화학식량에 대해서 비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양을 구하면 돼요. 그럼 부피가 같은 시점을 활용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XY도 구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얘가 원래 1에 해당하는 거였고 나중에 4에 해당하는 400분의 100, 바로 4분의 1배를 해줬더니 얘네가 24분의 5가 된게 바로 X값입니다. 그러면 이 400ml일 때 얘네들에 대한 몰 농도 비는요, 바로 1대 3이에요. 그러면 몰 농도가 1대 3, 부피는 같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이 바로 1대 3. 그러면 질량과 용질의 양 나눠주면 바로 뭐다? 얘네들이 3대 1이 바로 화학식량 B입니다. 그럼 A가 3, B가 1. 그럼 3대 1, 3분의 1이 맞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D급 가볼까요? 그럼 이번에 이것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8분의 5에다가 부피가 원래 400이었고 4, 나중에 500, 5분의 4 해주게 되면 왠지 3과 곱하는 것 같아서 이거 지울게요. 이거 곱해주면 얘네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서 5분의 24를 해주면 5분의 12가 된다. 그래서 맞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죠. 답은 기역님 디귿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희석한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본인에 대한 부피, 나중에 되는 부피. 만약에 반대로 결과 물어봤어? 5분의 1배야? 그럼 여기 100이었네? 500 비율 맞추기. 자, 여기에서 부피 같네? 몰 농도 비가 곧 용질의 양비. 근데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은 반비례. 이렇게 구해주면 끝. 그래서 희석이다라고 하는 건 부피만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27쪽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V1과 V2, 바로 X몰 농도와 Y몰 농도에 대해서 각각 물을 가하는데요. 표 대신 그림으로 주어졌을 뿐이지 다 희석이에요. 그래서 가한 물의 부피에 따른 A와 B의 몰 농도 나타냈고요. A 수용액에 들어있는 A 양과 B 수용액에 들어있는 B의 양은요, 서로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V1과 V2 이거 구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X, Y, Z 이걸 다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우리한테 처음 시작점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4에서 0.169로 간이 과정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게요. 그럼 얘네들 과정은 10분의 4배를 해준 거죠? 그럼 10분의 4배 해줬네? 다시 말해서 5분의 2배를 해줬는데, 처음 부피에 대해서는 V1이에요. V1. 근데 여기에서 100ml를 가한 시점 0.4부터니까 처음 부피가 V1 더하기 100이고요. 나중에는 V1에서 여기 400이 되었을 때가 바로 5분의 2라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V1은 몇이다? 100이다. 그럼 여기가 200, 여기가 500, 5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V1은 100 구해줬습니다. 그럼 V1이 이제 100 구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 왜냐면 0.4 이몰 농도 알고 Y 몰 농도 모르지만 양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저거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양이 같대요. 그럼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0.4다라는 거 알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Y다라고 해서 모르고 있는 시점인가요? 0.16이다, 0.16. 0.16으로 알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얘네들 비율이 몇대 몇이에요? 5대 2입니다. 그럼 얘네도 지금 5대 2에 대한 비율에서 부피다라고 하는 건 얘는 지금 몇대 몇이 돼야 되냐면 둘을 곱했을 때 용질의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5대 2면 얘네는 반대로 2대 5여야 돼요.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위치의 부피를 알아요. 100ml에다가 100ml 추가해서 200ml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0ml니까 B에서는 500ml여야 돼요. 그럼 얘네들 500ml야? 100ml 추가한 거니까 원래 V2는 400ml야 라는 거알수 있고 우리가 Y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시점을 알게 되었으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Y라는 몰 농도에서 0.16이 되었는데
얘네가 지금 400ml였고 나중에 100ml 추가해서 500ml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5분의 4, 다시 말해서 0.16에다가 역수 4분의 5를 해주면 얘네 0.2몰 농도가 나오게 되니까 Y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정리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Y에 대한 거는 0.2. 얘도 지금 0.8에서 100ml였는데 원래 얘도 지금 100ml였죠? 그럼 얘한테 지금 원래는 2배 줘서 0.8이 돼줘야 돼요. 그럼 얘 0.8. 그럼 2를 더해주면 0.1이 아니라 1이죠? 1 나온다. 끝. 마지막 Z는 정말 쉬운데요. 왜 쉽냐면 이 B가 원래 처음 시점에 400ml 있었고요. 400ml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800분의 402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원래 0.2였죠, y가. 그럼 그 반절 0.1이에요. 그래서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0.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희석이었어요. 희석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피, 이 전체 부피와 만약에 100ml에서 100ml, 200ml, 여기 100ml였네. 그럼 2분의 1배, 0.8에서 0.4. 근데 이제 반대로 얘네가 0.4에서 원래 몇이었게? 그럼 2분의 1배 된 거였으니까 역수하면 2배, 0.8. 이런 식으로 접근했고요. 아니면 0.4에서 0.16으로 몇 배만큼, 5분의 2배만큼 그때 부피를 찾아주기. 그리고 얘네들의 양이 같아? 그럼 몰농도 부피 곱한 값이 같아야 되니까 부피가 이거에 대한 반비례 관계.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희석이 완전히 다 복습이 끝나야 혼합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혼합 넘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더꼭 풀어보세요. 혼합으로 넘어갑니다. 자, 혼합에서는요, 제가 조금 표로 나타내 봤는데요. A라는 수용액에 A라는 고체를 넣어줬고요. 모두 다 녹았을 때 물을 또 추가하고 그때 A 수용액 추가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온 이 200ml에서 얘네들의 몰 농도를 구해봐라라고 지금 제가 문제를 내봤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몰 농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80이라는 밀리몰이 나와요. 이 밀리몰로 제가 접근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그냥 밀리몰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몰이라고 나온 거를 밀리몰로 바꿨더니 300밀리몰. 물이라는 건 중요하자. 우리는 용질에 대한 양으로 갈 겁니다. 둘을 곱해주면 140. 자, 그럼 얘네들 다 더해줬더니 몇이 나온다? 여기 440 더하기 80은 520이 나옵니다. 그럼 520밀리몰, 200밀리리터 나눠준 몇이에요? 얘네들 2.6몰 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바로 저는 용질의 양의 입장에서요. 지금 추가하고 이 추가한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한 거, 혼합이에요. 근데 용질의 관점에서 가니까 굉장히 수월했어요. 근데 만약 몰 농도 관점으로 간다면 좀 복잡하겠죠? 사실 이 문제는요, 27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제가 표로 바꾼 겁니다. 자, 원래는 1몰 농도 Wg이었고요. 이때 얘네들의 밀도가 d g per ml이기 때문에 바꿔주면 d분의 W ml 곱하기 1몰 농도 해주면 d분의 W 밀리몰이고, 여기다 0.3 추가 몰이기 때문에 300 밀리몰, 여기다가 물은 무시하고 다시 여기에서 140 밀리몰을 추가해주면 결과적으로 520 밀리몰이 나왔고, 여기에서 440을 빼주게 되면 W는 80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표로 주어진 거는 눈에 좀딱 보였죠? 용질을 모두 다 녹이고 물 녹이고 이거 혼합했어. 근데 똑같이 이렇게 그림 나타내도 이제 딱 보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용질의 양 관점으로 갈 건지, 몰 농도 관점으로 갈 건지, 무엇이 수월한지 빠르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게 낫겠다, 이걸 선택해주고, 이게 낫겠다, 이걸 선택해주고, 많은 문제 양을 늘리면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혼합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6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표를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T도에서 0.1 몰 농도부터 시작을 하고, 20ml에다가 X 몰 농도 20ml, 그리고 나서 Y 몰 농도도 20ml 순서대로 섞는데 중간 과정이 나타나 있긴 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써보고 할까요? 0.1 몰 농도 20ml에다가 X 몰 농도 20ml 섞었을 때그 평균 값이 바로 20이 추가되었던 시점이니까 바로 이게 OA입니다. 그럼 여기 시점 뭐냐면 0.1에다가 얘가 지금 0.20 있고 X 10ml 추가했으니까 전체 30 중에서 바로 20에 해당한다. 3 중에 2에 해당하는 거. 그럼 이번에 X에다가는요, 3 중에 1에 해당하는 거. 그때 시점이 바로 4A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같다라고 한번 둬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4배, 여기 5배에서 같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0.2 더하기

여기 2x가 됩니다. 그리고 3을 곱함으로써 요거 그냥 빠르게 없애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5 곱하기 0.1 곱하기 2니까 1 더하기 5x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정리해줬더니 여기에선 6x죠? 그래서 x. 0.6이죠? 빼주면 0.4가 x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0.4 x 값을 아니까 여기 넣어줄까요, 다시? 얘가 넣어주면 0.5. 그럼 a다라고 하는 건 20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y 값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시점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죠. 그래서 요거 한번 활용해 볼게요. y도 똑같이 20ml 넣어줬습니다. 그럼 처음에 OA에서 얘네들이 40ml 있을 때 여기에다가 20ml 추가한 거니까 6분의, 다시 말해서 3분의 2, 6분의 4니까 3분의 2. y라는 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4a에 대한 관점이다. 여기. 4a에 대한 이 평균, 이 혼합 용액에 대한 농도입니다. 그럼 3 없애보면서 우리 a로 정리해 볼게요. y다라고 하는 건 12a에다가 마이너스 10a. 그래서 2a. 근데 우리 a 값은 구해놨어요. 몇이라고? 20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은 10분의 1이 돼서 0.1이 됩니다. 그럼 x 더하기 y니까 0.1 더하기 여기에서 0.4, 0.5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혼합을 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값 시점을 활용해줘야 되거든요. 운이 좋아서 딱 20ml, 20ml 이 시점을 씌워서 나누기 1을 했지만 만약에 이 시점에서는 20ml에 해당하는 애, 10ml에 해당하는 애, 전체는 30ml야. 그럼 3분의 2와 3분의 1에 대한 이 관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네가 전체 60, 어떤 애는 40, 어떤 애 20이네. 3분의 2와 3분의 1에 대한 이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고요. 원래 제가 내분점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내분점 활용하는 것보다 미지수가 많을 때는 그냥 손으로 하나하나 3분의 1에 해당한 거, 3분의 2에 해당한 게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더 혼합 용해에 대한 연습 이렇게 또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배운 희석과 혼합을 섞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물과 수용액 중에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희석을 한 건가, 혼합을 한 건가 찾아줘야 되는데요. 희석이다라고 할 때는 기존의 몰 농도에서 나중에 혼합 후 용의 부피, 예를 들어 원래 0.1몰 농도 얘네가 100ml였던 때 물을 추가해서 300ml가 됐어요. 그럼 전체가 300ml, 원래는 100ml였어. 그럼 얘네가 3분의 1배를 해줬을 거고, 이 만약에 혼합이라면 물보다는 농도가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보단 클 거예요. 그래서 희석으로 했을 때 비교했을 때 크면은 혼합일 것이다. 혼합 용액과 물 중에 어느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선택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34쪽에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용액을 넣었는가 한번 선택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몰 농도와 관련된 실험이고요. 기역과 니은 각각 0.1 몰 농도 A 수용액이거나 또는 0.2 몰 농도 A 수용액이거나 또는 물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 X분의 Y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0.8 몰 농도에 10ml에다가 20ml를 조금씩 가해서 5ml일 때 시점을 알려줬어요. 그럼 만약에 얘네가 희석이라면 0.8에서 몇을 해야지 0.6이 된다라는 게 보여요? 4분의 3이요. 4분의 3을 해야지 0.6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10에서 5, 15분의 10, 3분의 2네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4분의 3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가? 바로 0.1이나 0.2를 넣어줬구나. 정확한 건 물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분점 활용해 볼까요? 결과적으로 0.6으로요, 0.8에서 감소를 했어요. 그럼 0.8에서 얘네가 감소해서 0.60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0.8보다 작고 0.6보다 작은 애. 얘네들에 대한 부피는요, 10ml에 5mm죠? 그렇게 2대1이다. 그래서 여기가 2대1. 그럼 얘가 조금 더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10ml만큼 더 있으니까 그 차이가 실제로 몇이에요? 0.2입니다. 그럼 1에 해당한 게 0.2니까 2에 해당하는 건 0.4가 돼서요. 0.4 빼주면 여기 자리는 0.2 몰 농도짜리. 그래서 우리가 넣어준 기역은 0.2 몰 농도 A 수용액이다. 그러면 실제로 20ml를 넣었을 때는 이제 바뀌겠죠? 얘 10ml, 20ml였으니까 1대2구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에 대한 자리. 여기보다 조금 멀어져야겠죠? 여기 2에 대한 자리, 여기 1에 대한 자리. 그럼 여기에 대한

차이를 이제 구하려고 했더니 0.2와 0.8에 대한 차이 0.6이죠. 이 1과 2, 세 칸을 0.6으로 나누면 한 칸에 0.2예요. 0.2, 여기는 0.4. 그럼 0.2에서 0.2 더해주니까 이 시점보다 0.4다. 그래서 x가 0.4요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여기에서 만든 거 30mm에다가 0.4에 30mm에다가 그리고 이제 뭘할 거냐면 20ml 조금씩 넣었을 때 10ml 먼저 넣었어요. 그럼 40을 곱해줬더니 4분의 3, 얘네 0.3 몰 농도. 세상에나 같다. 뭐예요? 희석. 얘 뭐다? 물을 넣어줬구나라고 찾아줬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한테 원하는 건 30ml가 아니고요. 20ml 넣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20 추가 50입니다. 그러면 5분의 3이네요. 그럼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이거는 25분의 6이다. 그러면 y가 25분의 6이고요. x라는 값은요, 우리가 0.4라고 구해놨죠? 얘네들 2분의 5로요. 빠르게 역수치에서 계산해 볼까요? 그럼 5, 여기 지워진다, 3. 결과 값은 5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물을 넣었는지 0.1 몰 농도인지 0.2 몰 농도인지를 찾아야 됐어요. 근데 하나하나 0.1과 0.1을 넣으면서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고려하기보다 일단은 확실히 희석이 아닌지 확인, 아니기 때문에 내분점으로 실제 값을 찾아줬고요. 0.1을 넣어주면서 이걸 확인해보고 0.2 넣고 확인하는 것보다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평균값 알고 얘 지금 원래 얼만큼 넣은지 알고 부피도 알았으니까 0.2 구하는 게더 나았다. 자, 그 다음에도 혹시 모르니까 희석인가? 부핍이 바르게 곱해줬죠? 이거 지워버렸네. 곱해줬더니 딱 0.3이 나왔더라. 그래서 희석이 맞았네. 물이다. 라고 찾아줬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요약은요, 우리가 그래프로 푼 적이 기출문제에서 있었거든요.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수능 완성에서는 이 실험 과정으로 주어졌고요. 실험 과정 잘 따라가 주시면서 어떻게 얘네가 혼합한 건지, 희석한 건지 그 관계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몇배 변했는가를 보면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용액의 농도 한번더 복습하실 때 바로 희석과 혼합 구분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2단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원자의 구조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원자의 구조에서는요, 동위원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위원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한테 계속 구하라고 하는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분자량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화학식량과 몰 관점에서요, 이 용기 안의 동위원소 이 관계를 찾는 거.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균 원자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 원자량 예시 들어볼게요. 35인 염소와 37인 염소가 있고요. 얘네들은요, 75%와 25%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지금 이 질량수가 원자량일 때 35와 37일 때 얘네들에 대한 평균값은요, 75인의 쪽에 가까워야겠죠? 이 비율은 3대 1이고 가까워야 되니까 여기가 1, 얘는 지금 부족하니까 멀리 있을 거야. 얘는 3. 그래서 이 시점을 구해줘야 돼. 35와 37의 차이는 2. 근데 얘네들 칸은 4. 그래서 4분의 2, 이 칸에 대한 건0.5 더해줘서 35.5야. 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 중성자의 양을 구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염소라는 건 모두 다 양성자 수가 17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어요. 얘네들이 몇대 몇을 있든지. 그럼 중요한 건 중성자 수 얘는 18, 얘는 지금 20이기 때문에 이 18과 20이 바로 3대 1. 이 내분점으로 했을 때 1대 3. 이 위치하는 거 바로 18.5.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18.5에다가 17을 더해준 값이 35.5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성자의 양을 구할 때도 이 내분점을 활용해야 되고, 이 내분점 아니어도 우린 얘네가 존재한 이 비율을 활용해야 된다. 존재비 고려해서 구하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29쪽에 있는 수능 문제, 26학년도에 나왔던 거 풀어보고요. 이거와 굉장히 흡사한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고요. 자연계 Y 동위 원소는 얘네만 존재한다라고 준 이유가 여기 존재 비율만 나타내서 그래요. 둘을 더해서 100%다라고 우리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 한번 이제 적용하려고 봤더니 이제 내분점을요 그리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빠르게 내분점 눈으로 그리고 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보는 걸 해볼게요. 얘네가 지금 8A를 기준으로요 얘 B만큼 빠진 거고 B만큼 더해준 값이에요. 근데 평균 원자량은 여기에서 0.4만큼 빼준 거래요. B 있죠? 0.42.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얘네의 시점과 얼만큼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 0.6B예요. 다시 말해서 0.6B 대 얘네들은 이 0.4에서 이만큼 B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1.4B다. 얘네 몇대 몇인 거예요? 3대 7이요. 3대 7? 그럼 70%와 30%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이제는 마음속으로 내분점을 그려서요. 빠르게 얘네가 아 0.6 대 1.4구나 라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70, 그럼 여기는 얘네 50, 여기 50, 1대1로 존재한다라는 걸 찾아냈다. 그럼 우리한테 이제 묻는 게 뭐냐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XY2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주어진 게 여기에서 양성자 수, 질량 수, 어차피 원자량이랑 질량 수는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얘네들한테 양성자 수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모두 다 질량 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양성자를 구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딱 1대1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성자 수를 보니까 얘가 n 플러스 1이 있을 때 여기에서 1만큼 빠진 값, 1만큼 더해준 값, 딱 중간에 있는 값. 그럼 1씩 차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 더해준 값과 여기에서 1 빼준 값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얘가 6b 더하기 2는 바로 몇이다? a다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 이따가 활용해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2를 더했을 때 나누기 2한 값이 그냥 10a여야 돼요. 그래서 얘가 20a일 때, 요거 더해준 값, 바로 9a, 19a 더하기 8b는 20a. 그래서 a는 몇이다? 8b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a는 8b야? 여기에서 8b 넣어주게 되면 b는 몇이야? 1이야 라는 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b는 1, a는 8이다라고 구했습니다. 그대로 위에다가 이제 넣어주면서 양성자 수 구해볼게요. 그럼 8 곱하기 4니까 32에다가 여기 3이죠? 35가 양성자 수. 그럼 여기에서 우리 질량 수 구해볼까요? 9 곱하기 8이니까 72에다가 7 더해주면 79. 근데 평균은 몇이었어요? 여기보다 1 증가했어야 됐죠? 그래서 80. 제가 왜 80을 구해줬어요? 중성자 수. 평균 값 구하려고. 그래서 80에서 35 빼주면 몇이다? 80에서 35 빼주면 45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얘네들 평균 중성자의 양. 자, 그러면 이번에 이쪽 가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똑같이 A는 8, 그래서 여기 24에다가 5 더해주면 29. 이게 바로 양성자 수. 자, 이번에는 질량 수 한번 구해 볼까요? 똑같이 A라는 거 8, 64에다가 1 빼주니까 63. 얘네들 평균 값은요, 바로 0.6만큼, 여기 시점에서 0.6만큼 커지면 되거든요. B가 1이니까 0.6만큼. 그래서 얘는 63.6에다가 양성자 수 29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빼주면 6, 여기에서 1, 4, 5, 3, 34.6. 그러면 45를 더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x, y, 2. 그래서 y는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거 두배 해주면 90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6. 여기에서 4, 124.6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124.6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할 때 내분점을 이용한 건 맞아요. 하지만 눈으로 그려주면서 했고요. 여기 가운데 있다. 이 평균 딱 더한 건 나누기. 우리가 2를 해준 게 10a. 그래서 2를 곱해줘서 20a는 얘네들 값이다. 라고 해서 AP 관계 찾았고, 그 다음 넣어주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양성자 수는 얘네 존재 비율에 상관없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중성자의 양을 구해라. 그리고 우리가 평균 원자량, 원자량과 지금 질량수가 같다라 주어졌기 때문에 평균 질량수, 평균 원자량에서 양성자 수를 빼준 겁니다. 자, 동일한 문제 같아요. 이거 한번 잘 적용해 볼까요? 혹시 아까 헷갈렸던 친구들은 그거 복습 잘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요. 아까는 우리가 조금 수월했던 게 그냥 동위 원소에 대한 원자량 다른 애들 주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분자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데 잘 보세요. 여기 어차피 AX, AX, AX, AX 얘네들

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y인 y, 그리고 y 플러스 2인 y, z, z, 그리고 z 플러스 2인 z 때문입니다. 그거를 잘 알면 수월하게 풀릴 거다. 자, 발문 읽고 시작할게요.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 xy와 xz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a부터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구하려고 봤더니 얘네가 사실은 여기 4인과 4인 플러스 2로요. 이 평균 분자량이 주어졌어요. 근데 얘네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를 갚았더니 얘한테서 2분의 1이 지금 벌어졌어요. 근데 얘네들 전체 차이는 2예요. 그럼 이 차이, 이 평균 값에서 얘에 대한 얼만큼 멀어졌다? 2분의 3만큼. 1대 3이네? 그럼 얘가 지금 비율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 3대 1. 3대 1이 지금 100%니까 하나당 25%입니다. 그래서 얘는 75%구나. 그래서 25가 맞습니다. 그럼 오른쪽 가서 얘를 구해 볼 건데요. 얘가 지금 25니까 50. 여기에서도 50. 그럼 얘네들은 2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값. 근데 여기 9n에서 얘가 1만큼 감소, 1만큼 증가한 값이니까 9n이 그냥 평균 분자량. 그래서 얘는 9n이다. 틀렸다. 라고 가주면 되죠. 자, 티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yz 중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y 플러스 2인 y와 z 플러스 2인 y예요. 그럼 얘에 대한 거와 그리고 얘에 대한 이 존재 비율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25%? 50%죠? 그럼 25% 곱하기 50% 나누기 100을 해줘도 되고요. 우리는 원래 보통 했던 게 4분의 1만큼, 뭐 4분의 3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워지고 얘네들이 25죠? 그러면 12.5%다라는 게 나옵니다. 25%가 아니고 12.5%요. 그래서 틀렸다. 답은 1번 기억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분자로 주어졌지만 이 x인 x 모두 다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y와 z에 대한 존재 비율을 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걸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겁먹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거 원리를 잘 이해해 주세요. 존재 비율이 쟤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얘는 똑같으니까 존재 비율에 영향 미치지 않겠구나. 자, 그럼 그다음 유형 화학식량과 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량과 원자량 관계를 구하세요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풀게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가에 들어 있는 x의 질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의 질량 구하라는 건 양과 화학식량 구해줘라는 거죠. 이걸 곱한 값. 1g X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그럼 우리가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자량과 얘네가 지금 역수 관계다. 거기다가 양성자 수를 고려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27학년도 6월 이제 모의평가 9번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비가 주어졌는데 양성자수랑 질량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원자량 이 중에 무엇만 주어졌을까요? 질량수만 주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질량수만 주어졌고요. 원자량 안 주어졌고 양성자수가 안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한테 전체 전자수비를 왜 줬을까? 어차피 얘네 분자식이 지금 모두 다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 그냥 얘네 양성자수 다 같아.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6대5는 뭐냐면 EX와 X 더하기 Y에 대한 거야. 근데 EX가 6되려면 이게 X가 3이면 되죠? 그럼 얘가 3이면 얘네 더하면 5 되려면 얘가 2가 되면 돼요. 조금 수월하게 눈으로 보여서 풀렸고요.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얘의 분자에 대한 질량 어떻게 구해요? 우리 원자량 모르는데요. 우리 분자량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의 질량수가 지금 34, 질량수가 37. 적어도 화학식량 누가 더 크다라는 거 알아요? 37이 더 크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개수는 정확히 알려줬어요. 양은. 얘네들은 바로 2 곱하기 3, 6만큼. 얘네들은 y니까 2만큼. 바로 얘기 3배만큼 얘네가 더 많은 건 맞아. 그럼 3보다 커요? 아니요. 왜냐하면 얘네 화학식량을 유추했을 때 1보다 작기 때문에 3배보다 크진 않을 겁니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도 우리가 적용할 때요. 얘네들에 대한 분자량 몰라요. 근데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어차피 양성자수는 같아? 그럼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분자량은 대략적으로 질량수가 얘가 34, 얘는 지금 37이죠? 그럼 얘가 37이 더클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분자량과 역수 관계다 또는 원자량이다 그럼 원자량과 역수 관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 34분의 37 적어도 1보다는 클 거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틀렸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한번 활용해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원자량이 주어졌을 땐 원자량 활용하는 거고,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된다. 그럼 한번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바로 120쪽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0쪽에서는 이원자 분자로 있기 때문에 너무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할 거는 16번으로요. 다음은 용기에 들어있는 A인 A2 기체와 B인 B에 대한 자료입니다. A 더하기 C분의 B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체의 양은요. A인 A2가요. 4g인데 2몰일 때래요. 그럼 A2에 대한 이 분자량은요. 바로 몇이다? 2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A2가 2니까 A 딱2 하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누기 1 해주면 1이 되겠죠. 그럼 원자량은 1입니다. 자, 그러면 B인 B가 1몰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20g이 1몰이야? 분자량이 그냥 20인 거예요. 그때 잠깐 표보고 갈게요. A인 A, 그리고 AA, 얘네들 우리가 무엇이라고 구했어요? 우리 1이라고 원자량 구해놨죠? 그럼 모두 1, 여기도 1. 오, 다 구했다. 자, 그럼 나머지. 여기에서 B다라고 하는 건 몇이었어요? 20이다라고 구해놨고요. C 모르고 얘는 20인 거 압니다. 그러면 1로 가볼게요. 전체 전자수는요. 여기에서는 양성자수가 1이고 질량수도 1이래요. 그래서 얘네가 1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얘가 이원자죠. 곱하기 2고요. 더 중요한 건 얘가 지금 2몰이에요. 여기 2몰. 그래서 얘가 지금 4여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거 계산 못한 친구 틀렸을 것 같고, 이때 양성자수 모르니까 C. 근데 중성자수 있어요, 없어요? 질량수가 꼭 양성자수랑 같은 1이니까 없고요. 그럼 얘가 바로 질량수가 20인데, 양성자수 C니까 빼주면 된다. 모두 다 B는 1몰이니까 편안하게 작성했고, 얘가 바로 7분의 5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얘 곱해주면 140 빼기 7C는 곱해주면 22죠? 25C다. 그럼 얘네가 12C가요. 바로 120이니까 C는 몇이야? 10이라는 게 구해집니다. 자, C는 10이라고 해서 10, A는 1, B라는 건 20. 그래서 11분의 20이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11분의 20이니까 답은 5번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했을 것 같은 게 이원자 분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원자 분자라는 게 중요한 게 우린 이 원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분자 이 A2에서 2몰이었으니까 1몰에 대한 건 2, 그 원자에 대한 건 1. 이거를 지금 몇번 우리가 나눠줘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안에 있는 거가 7분의 5에 대한 정보였으니까 얘네가 2몰 있었고 이원자였기 때문에 2 곱한 2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한번더꼭 봐주시고요. 항상 이게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은지도 확인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질량수와 원자량 같아서 20이었고 양성자수만 우리가 몰랐던 상황이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마지막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33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는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분자 XY, Y2, XY2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거고요.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XY, 여기에 지금 XY 다안 줬거든요. XY. 그리고 A다라고 하는 건 요거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건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1g에 해당하는 거, 그럼 여기 질량수가 지금 2y 플러스 4죠? 역수치 해주면 돼요. 2y 플러스 4. 자, 여기에서는 지금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활용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일단 이건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여기부터 해석을 해보면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이다라는 건 둘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이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더한 값이 X이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X에 해당하는 건 모두 다 2분의 1 X고요. 그리고 Y는 모두 다 2분의 1 Y일 겁니다. 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니까 x 플러스 2인 x에 대한 건 바로 2분의 1 x 플러스 2는요, 제가 마지막에 더해주려고요. 플러스 2,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2는 어차피 플러스 6을 빼버리려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2분의 1y, 2분의 1y니까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그냥 빼버렸어요. 자, 여기

여기서는 2분의 1에다가요. 얘네들이 x 플러스 y, 어차피 x 플러스 y. 그냥 2분의 1 이렇게 해서 묶어버렸어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니까. 이것이 바로 얘네가 2다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반대로 얘한테 그럼 두 배를 해주면 둘이 같겠네 라고 식을 세울게요. 그러면 우리 요거 2분의 1 없어지네. 그래서 얘네들이 같네. y 사라지네. 그럼 2분의 1 x가 몇이다? 6이다. 그래서 x는 몇이에요? 10입니다. 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아하. 이렇게 x값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럼 나머지 요 힌트에서 y 구할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질량수를요, 역수를 취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얘네들의 원자량에 대한 합이다. 그러면 이제 양성자 수는요, y가 지금 두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y라고 할게요.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1 y. 어차피 양성자 수는 이 플러스 2가 중요하지 않죠? 동의 원소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는 x와 y에 대한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y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9분의 8입니다. 근데 x 더하기 y가 속어가 되는 게 보여요. 와우! 자, 그래서 우리가 속어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곱해주게 되면 2분의 1이 또 없어질 수 있죠? y2. 그래서 이제는 요거 정리해볼게요. 9 곱하기 y는 여기서 8y 더하기 16이다. y는 몇이다? 16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x를 넣어버렸으면 y값 찾는 게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어가 잘안 되니까. 그래서 y랑 x 구해서 절로 가보도록 해서 a 구할 건데요. 일단 넣어놓고 할까요? 12분의 16. 그럼 얘는 3분의 4다라는 거 넣어놓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중성자수 구할 건데 똑같이 2, 2, 2. 더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플러스 6으로 나타낼게요. 그럼 여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가 지금 두 개죠? 그래서 y. 그리고 나서 전자수는요. 양성자수만 고려하면 된다. 전자수랑 양성자수 같으니까 2분의 1 x에다가 그리고 여기 똑같이 2분의 1 y, 2분의 1 y인 거죠? 그럼 얘네들 그냥 y다. 그럼 이제 넣어줘 볼까요? 12 넣어주니까 6. 여기다가 y는 16이다. 22죠? 이거 똑같은데 6만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22에다 6 더해주면 28입니다. 그래서 11분의 14다. 그럼 11분의 14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33분의 56이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사실 이 문제에서는요, 자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화학식량과 몰처럼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어려워 보이는 것과 달리 속어가 잘 되도록 문제가 나타나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빨리하게 이렇게 더 곱하고 이것보다는 차분하게 같은 애들 묶어주는 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x인 x와 y인 y에 대해서 모두 다 얘네들 양성자, 중성자 수가 같도록 줬기 때문에 너무 쉬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y 플러스 2인 애가 와도 우리는 어차피 양성자 수가 2분의 1 y다라는 걸 알았고 추가적으로 2만 더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할 때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6으로 묶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여기서 x 플러스 y 2분의 1이었는데 얘네가 두 배라면 위랑 같아져 라고 해서 2분의 1 없애버리고 같아버린다 라고 해서 x 값을 수월하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까 제가 강조했던 표현 1g에 1g에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원자량을 합한 값, 이 분자량에 대한 이 역수 값이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 줘야 됐기 때문에 질량수로 우리가 표현해준 값을 제가 역수로 빠르게 표현했고요. 여기에서 양성자 수는 같을 수가 없는 게 여기 y축은 xy 분자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양성자 수를 각각 써주는 것이 또 중요했었죠. 근데 써줬을 때 만약에 내가 x값 11을 구해서 그냥 11을 넣었으면 조금 복잡하게 y가 이게 곱셈에서 y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x 플러스 y로 묶어주면 속어가 조금 수월하게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없애주고 얘네들 y값이 16이다라는 걸 구해냈고요. 마지막에 a를 구할 때도요. 제가 다시 한번더 이 2, 2 빼서 6으로 뺀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20인데 차이가 6이니까 28. 이렇게 조금 나름 좀 빠르게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니까 33분의 56이 나올 수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다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단원의 끝이었던 용액의 농도도 해봤고요. 2단원의 이제 처음 시작 원자의 구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정리할 시간, 유니버스 피날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용액의 농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농도 변화, 부피비를 물음표로 해놨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물인지 아니면 A수용액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희석한 거 아니야? 라고서는 고려하고 부피랑 비례하는지 관계를 알아봐. 그리고 나서 얘네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면 희석. 근데 그것보다는 크다면 얘네가 물이 아니라 무언가 용질이 있는 애니까 농도가 그것보다 높게 나온 평균 농도였을 거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물음표는 이제 두 수용액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느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해봐라 라는 느낌으로 물음표 달아둔 거고요. 그 다음 동위원소와 화학식량에서는 동위원소가 평균 원자량만 나오는가? 그건 아니다. 화학식량과 뭐를 묶어서 나온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2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수입니다. 선생님은 수험생 때요, 어려운 과목, 하기 싫은 과목 먼저 했거든요. 왜냐면 그걸 하기 싫다고 어렵다고 미뤄두면 점점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힘이 된 한마디입니다. 일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감히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과감히 손을 대지 않으니까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과감히 유전 문제에 손 댈 줄 아는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능 완성의 테마 9, 사람의 유전의 3점 테스트 6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가계도 문제입니다. 가계도 문제 나오면 일단 그림 잘 보고 표기 먼저 할게요. 빗금 가, 격자무늬 나, 색칠은 가나. 기호 정리도 하고요.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 이거는 다 가려놨는데 기억이 라지에인지 스몰에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각각 라지비와 스몰비 중 하나래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1, 2, 3 중에 하나래요. 네, 요새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일단 갑툭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저기 1, 2, 5. 가가 정. 항상 그림 먼저 보고. 정상은 열성, 가는 우성. 발렌 혹시 있나요? 병남인데, 있네. 저기 1번하고 5번 보세요. 병남인데 병녀가 아니죠. 우성X 아니므로 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서로 다른이라 그래서 이게 X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만약에 하나는 X에 있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얘랑 얘는 서로 다른이다 이런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네, 갑툭튀 없고요. 네, 그 정도 보고 우리 이제 여기로 와서 1, 2, 3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나는 가는 아닐까요? 1번은 라제이 스몰에이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냥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정상이니까 라제이 스몰에이죠. 그래서 1인 2형 접합자이기 때문에 기억이 라제이든 스몰에이든 1 더하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번도 볼까? 2번도 마찬가지야. 라제이 스몰에이죠. 그쵸? 그래서 기억이 뭐든 간에 1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2형 접합자니까. 그러니까 A랑 C는 일단 1 이상이, 아, 여기 0이 없었구나. 근데 또 계속 해볼게요. 4는 뭐예요? 4도 역시 라지에이 스몰 A죠. 그쵸? 2형 접합자. 1. 5는요? 5는 정상이니까, 아, 이게 스몰 A면 2고, 라지에이면 0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아, 5에서 좀 판가름 될 것 같아요. 잠깐 놔두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라지 스몰A죠. 3번한테 스몰A 받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요, 여러분. 지금 기호가 똑같은 곳에서 여기 A, A, A. 근데 1번이랑 4번은 형질이 나로 똑같거든요. 근데 4번이랑 7번 한번 보세요. 나, 정, 다르죠? 여러분 여기. 이 문제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다시. 4번이랑 7번의 더한 값이 A로 같은데, 사랑 6이 또 엄마와 아들입니다. 일촌 관계에다가 형질도 달라. 나, 정, 이렇게 형질이 달라. 일단 여러분 저렇게 형질이 다른 엄마와 아들이면 열성 공유라 그래서 엄마는 아들에게 저게 상유전이든 X유전이든 스몰 B를 공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 명은 우성, 한 명은 열성으로 표현형이 다른 거야, 지금 상황이. 여기를 A를 만약에 1로 하겠다면 1 더하기 0, 1 더하기 0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디귿만 갖고 얘는 니은만 갖고 그럴 수가 없지. 공유하는 게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3이라고 한다면 A를 3이라고 한다면 1 더하기 2, 1 더하기 2라서 얘는 니은 니은, 얘는 디귿디귿. 공유하는 게 없죠. 스몰 b를 공유해야 되는데. 따라서 제일 먼저 결정되는 건 A가 2다라는 게 결정되면서 이거를 1 더하기 1로 분해해서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 4번은 1인 여자예요. 라지 비스몰비야. 1인 여자 형질이 우성이므로 나는 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7번 같은 경우에 정상이니까, 열성이니까, 만약에 저게 상에 있으면은 스몰 B, 스몰 B에서 뭔가 2여야 돼. 2 또는 0이어야 되는데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렇지. X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결론. 이 7이 뭘 가지고 있냐면 스몰 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스몰 b고 니은이 라지 b다라는 거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5번 같은 경우에 5번은 나면서 2번한테 스몰 받으니까 라지 b 스몰 b에서 1인 여자거든요. 그럼 이제 이 값이 이제 b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1 이상. 여기 좀더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a가 1. 이렇게 되고. 2번 같은 경우에 정상이니까 스몰 b가 스몰 b 스몰 b네요. 두 개네요. 아, c가 3이구나. 그럼 b는 1이어야 돼서 0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5는 스몰 a 스몰 a잖아. 뭐가 없다. 그렇지. 라지가 없다 해서 기억은 라지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나의 유전자는 X염 색체 있다. 네, 맞고요. 기억은 라지에이입니다. 틀렸고요.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네. 저쪽 3번은 정상, 열성. 4번은 가지만 밑에 열성 태어난 거 봐서 이형 접합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2분의 1입니다. 우성이든 열성이든. 네, 3번은 정상인 남자. 그다음에 4번은 우성이지만 밑에 열성달 태어났으니까 라지 비스몰비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Y 대신에 열성으로 생각하면 2형과 열성 동형이라서요. 우성이 나올 확률이든 열성이 나올 확률이든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고요. 자, 이 문제 요새 많이 나온 스타일 같아요. 이렇게 0, 1, 2, 3, 뭐 이렇게 넣는 문제 있잖아요. 이럴 때 선생님 지금 처음에 가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기역 값을 생각을 하다가 여기가 좀 제일 하이라이트였어요. 4, 7이 엄마와 아들이면서 형질이 다르고 열성을 공유해야 되고 그러면 이 A라는 숫자를 뭘로 맞춰줘야 될까? 네, 6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7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 다는 X에 있다. 기호 정리 좀 할게요. 상, 상, X. 그리고 아버지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세 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은 엄마. 그리고 두 명은 딸일 거예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에 0, 1, 2를 순서 없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 기역, 니은, 디귿에 0, 1, 2를 순서 없이. 아버지 가나다 모두 발현, 어머니는 가다만 발현.

2로 같은 건 모순이니까 이 상황 아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다는 우성이고요. 아버지, 우성 아버지. 그 다음 어머니도 우성 어머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는 스몰 D 값이 얼마예요? 0이 되겠습니다. 0.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쌤이 처음에, 여기가 같네. 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뭔지 쌤이 생각을 할 건데, 여기를 똑같으니까 없애버리면, 기억이랑 니은의 숫자가 다르려면 여기가 0은 아니겠죠. 그쵸? 이거 똑같으니까 이거 상쇄시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기억 니은이 똑같아져 버리잖아. 기억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라지에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지에이가 있는 사람, 아버지가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아버진 가가 발현된 사람이고 어머니도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어머니도 우성이 되는 거야. 여기 부모 이렇게 써볼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이제 어머니가 있을 텐데, 라지이랑 라지비 더한 값이 축을 보면, 이 가로축을 보면, 기역하고 디귿이라는 숫자만 있네요? 근데, 라지이, 라지비가 이제 부모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나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발현 여부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나가 발현됐고, 어머님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은 우, 한 명은 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아직 여기다 못 쓰는 게 누가 우고 누가 열인지 모르지만 부모의 나의 발현 여부는 다르단 말이에요. 상에 있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어쨌든 라지이는 가지니까 한 사람은 라지이, 라지비를 모두 가져서 2를 줘야 될 거고 한 사람은 라지이 갖고 라지비 안 가니까 1 더하기 0에서 1을 줘야겠죠. 그게 맥스죠. 지금 우리 쓸수 있는 숫자 중에. 아, 그러니까 기역 디귿이 1, 2를 할 거니까 니은이 0이다가 먼저 찾아지는 거야. 이거 좀 어렵습니다. 다시 아버지 어머니의 나 발현 여부가 다르니까 한 명은 2, 한 명은 1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이 1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역 디귿에 이 1을 써야 되니까 니은이 0이라는 것도 알수 있고 그다음 이 사람이 또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또 가지면은 이뭘 겹치니까 이렇게 1 더하기 1, 1 더하기 0 해야지 2하고 1을 나눠 가질 수 있겠죠. 뭐 이런 것까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0이기 때문에 여기가 0. 아버지가 라지비가 없네요. 아, 아버지가 이 사람이었네요. 아버지가 스몰비 스몰비였네요. 그래서 아버지에서 나가 발현되니까 이제 나는 열성이고 어머니는 이렇게 써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1 더하기 0에서 1이 되는 거지. 뭐가? 라지의 라지비가.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다 찾았네요. 기역은 1, 니은은 0. 니은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0이면 여기 0.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은 2. 이렇게.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라지 라지비가 얼마예요? 2죠, 2. 2. 그러니까 기역. 아, 아니다. 2는 디귿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라지비 스몰비니까 라지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을, 원을 어머니로 하고, 어머니는 라지에이 스몰에이, 그 다음에 라지비 스몰비. 이런 식으로. 디귿 이. 이렇게. 라지디 스몰디네. 여기까지 이제 확정이 됐네요. 부, 모. 이렇게. 확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라지비랑 스몰디 여기가 더한 값이 2가 나와야 되는데 해봤자 여기 1하고 1이니까 이건 1, 1로 나누겠습니다. 디귿이 2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자녀 1은 라지 스몰A, 라지비 스몰B, 스몰DY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같은 경우에 기역이 1, 기역 1, 디귿이 2. 아, 디귿도 이거 마찬가지인데 라지비 스몰D 가져봤자 하나씩밖에 못 가지니까 이렇게 맞추고요. 라지비, 라지비 맞추면 기역 1이니까 0. 그래서 얘는 스몰 A, 스몰 A, 라지비, 스몰 B, 라지디, 스몰 D인 딸. 얘는 라지, 라지, 스몰 B, 스몰 B, 라지디, 라지디인 딸.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에서 자녀 1과 자녀 2의 발현 형질의 수는 같다 그랬는데, 자녀 1 볼게요. 라지, 가 발현. 그 다음에 라지비, 나는 미발현. 스몰 D 미발현. 한계 발현이네요. 얘는요. 스몰 A 스몰 A 미발현, 미발현, 발현. 한계 발현이네요. 그다음에 얘는 라지 발현. 여기 동그라 발현대만 동그라미 칠게요. 얘 발현, 발현. 오, 얘세개 발현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2가 자녀 2가 되고, 자녀 1과 자녀 2는 발현된 형질의 수가 1개로 같습니다. A는 1이 되겠네요. 선지 가볼게요. A는 1이다. 맞고, 자녀 3의, 얘가 자녀 3이죠? 자녀 3의 가와나 유전자가 모두 동형 접합성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와 같은 확률. 어머니와 같은 확률 4분의 3 우성, 어머니와 같은 확률 우성 2분의 1, 어머니와 같은 이거 스몰 D로 생각해서 우성 4분의 3 해서 32분의 9가 되겠네요. 네, 32분의 9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디귿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 쌤이 여기를 관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숫자가 다르니 아버지는 라지엘을 갖는다. 거기가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네, 7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갈게요. 자, 8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에 있다. A, BA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가의 표현형은 아버지 자녀 2, 3에서 같고, 어머니는 가와나 중 나만 발현되었다. 이런 걸 이제 표가계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 자녀, 선증 그어주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우리가 0, 1, 2를 넣는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대립유전자 합 있잖아요? 그게 뭐 3이 될순 없죠. 그쵸. 1이 될순 있어. 남자의 X에 있어서 합이 1이 될순 있어도 합이 3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거좀 중요해. 그러니까 따라서 저 기역, 니은은 절대 1, 2 조합은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알려준 부분도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일촌 관계가 중요한데 아버지가 라지비가 니은인데 자녀 1은 디귿, 자녀 3은 기역이잖아요. 일촌 관계에서 2하고 0, 0하고 2는 모순입니다. 그쵸? 아버지가 라지비 두 개인데 밑에가 라지비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 아버지가 라지비가 없는데 자손이 라지비일 순 없어. 이 라지비라는 건 부모한테 한씩 받아야 되는데. 따라서 니은 디귿, 니은 기역은 0이 조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봤자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디귿인데, 니은 디귿이랑 기역 니은이 아닌 뭐야? 얘지, 기역 디귿이 0이 조합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0이 하니까 제일 먼저 결정되는 건 뭐냐면, 니은이 1이다라는 게 제일 먼저 결정됩니다. 다시. 선생님, 처음에 여기가 보였고, 여기. 그 다음에 일촌 관계. 니은 디귿, 니은 기역. 따라서 기역 디귿이 0이를 나눠서 해야 되니까, 니은 1이다라는 걸 찾는 순간, 아까 쌤이 여기 합은 절대 뭐가 될수 없다 그랬죠? 3이 될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역에다 2못 쓰고 0을 써야 돼. 쌤 그럼 합이 1인데요? 괜찮지? 무슨 유전? X 유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X 유전으로 하고 아버지 스몰 A, Y인 거예요. 다 정해졌죠? 지금 기역 0. 그다음에 니은 1. 그다음에 디귿 2. 이렇게. 그 어머니는 여자니까 합2 돼야죠. 어머니는 이런 여자. 자녀 2는 벌써 2니까 0 만들어서 여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했냐? 아버지, 자녀 2, 자녀 3의 형질이 열성으로 같으려면 우성을 가지면 안 되죠. 합 1, 합 1. 네. 남자, 남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X니까 얘는 상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와 나중 나만 발현됐으면 어머니 이형 접합자인데 정상이니까 정상이 우성, 병이 열성 이렇게 할수 있고 여러분 상은 무조건 합 2만 들어줘야 돼요. 합 2, 합 2, 합 2, 합 2 이렇게. 그리고 얘가 2가 되려면은 어머니도 줘야 되고요. 얘가 2가 되려면 어머니도 줘야 되거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2랑 0, 0하고 2는 모순이니까 0하고 2는 모순이니까 여긴 0도 안 되고 2도 안 되니까 1.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라지비, 스몰비, 2형 접합자고 어머니 2형 접합자인데 나가 발현됐으니까 나는 우성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자녀 2, 3은 모두 남자이다. 네, 맞고요. 가가 발현되는 사람, 열성. 하나, 둘, 셋, 넷, 네 명. 네, 맞고요.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 우성이 나올 확률. 2분의 1. 라지비스몰비 사이에서 어머니와 같이 우성이 나올 확률. 4분의 3. 정답 8분의 3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문제 좋네요, 여러분. 011을 채우는데 대립의 합이 3이 될수 없다. 따라서 저 기역 니은 쌍은 1, 2 쌍이 될수 없다. 이거랑 1촌 관계에 2와 0은 배치될 수 없다. 이 논리. 선생님, 이두 논리 가지고 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A 같은 경우에는 X에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남자, 여자의 체세포에서 이 값을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해 볼게요. 남자에서는 그 A의 합이 얼마 같아요? 1. 그죠? 여자에선 합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상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합 2, 합 2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그래서 8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9번 가볼게요. 자, 9번. 가는 서로 다른 상에 있고, 나는 X에 있다. 가는 세 쌍, A, B, D인데, 대문자 수 했네요. 다인자 유전이고요. 나는 X에 있다. 근데 라지가 스몰이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이제 다인자 독립이랑요. 그 다음에 완전 우성 상황인데, 얘는 서로 다른 상에 있고, 얘는 X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식세포 그랬으니까 이제 아버지 완성할 건데 어쨌든 XY에서 아버지는 라지이가는 우성 아버지네요. 그리고 저기 다인자에선 000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일이 1, 2가 어머니와 자녀일 중에 뭔지를 찾고 ABC라는 숫자에다가 1, 3, 4를 대응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 완전 우성 표현형은 모두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 뭐야? 우성. 따라서 기역은 우성이고요. 그럼 자녀 1과 자녀 2의 표현형은 니은이니까 뭐예요? 열성. 자, 그래서 선생님이 쉬운 그 2부터 한번 써보면 아버지는 라지 Y고 어머니도 우성이 발현됐다고 하니까 우성인데 자손들은 지금 다 열성이니까 열성 유전자가 있긴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저두 명의 자손이 다 뭐냐면 아빠한테 우성 받으면 안 돼. 열성이려면 두 명의 자손이 모두 아들 이렇게 하면 부모는 모두 우성, 자녀는 모두 열성 이렇게 조건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 소소소 있으니까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써놓고 한번 볼게요. 자, 누구부터 보라고 안내하고 있냐면 자녀 2부터 한번 보렴. 자녀 2는 가에서, 다인자에서 대문자 수가 6이래요. 아, 굉장히 특수한 대문자 수를 줬네요. 라지, 라지, 라지비, 라지비, 라지디, 라지디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태어나려면 부모가 라지, 라지비, 라지디. 라지, 라지비, 라지디를 줘야겠지. 이 정도? 그리고 얘는 라지가 없으니까 이건 0 해서 2, 2. 사실 이건 뭐또 과조건이긴 한데, 네. 그렇게 자녀 2 정보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머니와 그 다음에 자녀를 할 건데요. 여기다 숫자를 이제 넣는 거야. A, C, B, B. 일단 BB가 겹친다. 같은 숫자다라는 게 눈에 좀 띄고요. 그리고 얘는 대문자 수인데 A가 1이면서 대문자 수가 한 개밖에 없는데 라지, 라지비, 라지를 더한 게 3이라든가 4라든가 이런 건 절대 될 수가 없지. 그치? 대문자 수가 한 개면 여기서 해봤자 한 개인데 한개 더하기 2. 라지, 라지인 사람이 없잖아. 그치? 따라서 일단 A는 1이 아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응? 대문자 수랑 그 다음에 대대 라지를 더한 값. 그러면 여기가 혹시 B가 1로 같은가? 이렇게. B. 그러려면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는 지금 최소 대문자 수가 3개니까. 예. 2를 자녀 1로 하면은 제 지금 라지, 라지비 쪽에 대문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랜덤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과제 하나 갈게, 이렇게. 그러면서 대문자 하나 하려면 그 소소여야 되지. 네, 그러면 대문자 수한 개에 라지, 라지비, 라지 더해서 한 개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아이가 태어나려면 부모가 하나씩 주고 이렇게 스몰 비, 스몰 딜 하나씩 주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저 대문자 수랑 라지, 라지비, 라지 더한 값이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 이 대신에 어차피 라지도 하나 있고 라지디도 하나 있으니까 라지디로 바꾸면 이게 곧 대문자 수인데 대문자 수랑 대문자 수가 다를 수가 없지. 여기가 다를 수가 없. 이게 A랑 C가 같지 않아야 되는데 모순입니다. 선생님 이해 안 되는데 아 다시. 어차피 라지도 한 개고 라지디도 한 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문자 수 4개요. 더한 값도 4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0으로 한다고 해도 대문자 수 3개요. 더한 값도 하나, 둘, 셋으로 같아야 돼. 여기 숫자 같아야 돼. 모순. 따라서 결론. B도 1이 아니네요. B도 1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1이다? C가 1이 되겠습니다. C를 1로 하는 순간, 어머니는 현재 라지, 라지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쟤는 어머니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자녀 1로 하고, 여기를 어머니로 할게요. 그래서 라지, 라지비 중에, 이건 없으니까, 라지, 라지비 중에 그냥 한개 갖게 세팅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위에 들어갈 숫자는 이제 3 아니면 4거든요? 근데 대문자 수가 해봤자 111에서 맥스, 최대값 3이기 때문에 4는 불가해서 여기 3 넣고, 여기 4 넣고, 4 넣으면 되겠습니다. 3은 할수 있지. 여기 대대동형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 대문자 수 3개 맞췄고, 밑에 더한값 라지, 라지비, 라지 더한값 1 맞춰줬습니다. 어머니는 대문자 수가 4개네요. 그리고 여기 라지 1이고, 보세요. 이게 지금 11 받고, 이거 00 받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라지, 라지비, 라지 더한값 4가 되려면 하나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대문자 수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끝내는 거야, 이렇게. 대문자 수 4개, 라지 2, 라지비 1, 라지 1 해서 4로 맞추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니은은 열성이다. 그렇죠. 부모는 우성, 기역 우성. 자손은 모두 니은, 열성. 맞고요. 원이 자녀 1이에요. 어머니는 2고요.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 이랬습니다. 일단 다인자 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형 접합수 5개이기 때문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1호, 10, 15, 1. 대문자 범위는 지금 대대동형 하나 있어서 최소값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깔아주면 아버지 대문자 3개니까요. 아버지와 똑같이 대문자 3개의 확률은 2의 5승. 32분의 분자 10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아버지와 똑같이 이제 우성이 나올 확률은 이거 여러분 라지 스몰이 라지 스몰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성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오, 이거 안 떨어. 아, 이거 약분. 그래서 64분의 15. 64분의 15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다인자랑 완전 우성 문제였는데요. 이 숫자에서 이제 A, C, B, B를 넣는 그 작업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네, 9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0번 가볼게요. 네, 10번 가계도 문제입니다. 표기 먼저 할게요. 빚금은 가, 격자무늬 나, 색칠은 가나. 기호 정리. 그리고 하나만 X에 있대요. 하나는 X에 있대요. 하나만 X. 하나는 X, 하나는 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넣어야 되는 A, B, C, D에 넣어야 되는 숫자가 0, 1, 2, 3이래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하나 상이고 하나 X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뭐 라지비 스몰비를 넣든 스몰비 라지비를 넣든 이걸 통째로 한번 더해볼까요? 그래서 라지 스몰A, 라지비 스몰비 이거. 그러면 그 값은 여자에서는 얼마? 합2 해서 4가 떠야 되고요. 남자에선 합2, 합1. 누가 상이고 누가 X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합3이 떠야 되겠네요.

이 생각을 세미했어요. 그래서 성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2번 여자. 합 4가 돼야 돼. EA가 4가 돼야 돼. 네, A는 입니다. 봐봐. 여자. 합 4. 그 다음에 남자는 합 3. 그럼 BD랑 더해서 3이 되려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BD를. BD가 0, 3을 할 거니까 C는 1로 확정이 되고요. 5는 여자기 때문에 합 4. 합 4. D는 3이네요. 그래서 D가 3이기 때문에 B는 0으로 해서 남자에선 합 3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주 좋네요, 여러분. 상에 있고 X에 있을 때 남자와 여자에서 그 대립의 합. 그래서 시작은 어디부터 하면 될까? 그치, 0부터 하면 돼. 3은 0 더하기 0이야. 라제이가 없어. 스몰 A만 있는데 정상이니까 정병 이름 붙여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 정상이니까 여기가 0이네. 그쵸? 특이하게는 0, 2 이렇게 쪼개지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스몰 A 스몰이니까 2, 0 이렇게 뭔가를 두개 갖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이제 네. 3번은 스몰 A 스몰. 좀더 가볼게요. 5번 가볼게요. 5번. 5번이 정상이니까 스몰 A 스몰 A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아, 나왔다. 나왔다. 뭐가 나왔냐면 이게 1인 여자입니다. 선생님, 지금 상에 있는지 X에 있는지 아직 위치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멈칫했거든요. 남자라서. 근데 여자는 상에 있든 X에 있든 쌍으로 있습니다. 1인 여자 형질이 우성이므로 나가 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나기 때문에 라지빈이 있어야 되니까 기역이 라지비고 니은이 스몰비다가 결정되면서 2번 같은 경우에 스몰 A 스몰 A의 라지비 라지비인 사람이고요. 5번은 스몰 A 스몰 A의 라지비 스몰비예요. 이제 부모한테 하나씩 받고 엄마한테 라지비 아빠한테 스몰비 받으면서 아빠 자체도 나이려면 아빠도 라지비를 가져야 돼요. 남자가 이렇게 쌍으로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상에 있다는 얘기야. 저기서 나오네요. 1, 2, 5의 관계에서 B가 상이고 A가 X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옆에다 Y 이렇게 써주면 돼요. 5, 6 확률 물어볼 것 같으니까 6번 쓰고 선지로 갈게요. 기역인 남자, 라지 A, Y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상, 정상은 열성, 상 이렇게. 네, 선지 가보겠습니다. 나의 유전자는 X형 색채에 있다? 아니요, 상에 있어요. 네, 틀렸고요. 2와 4의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르다. 2는 라지비 라지비고요. 4를 한번 보면 얘는 라지비지만 밑에 스몰비 태어났, 스몰비 스몰비 태어났으니까 라지비 스몰비로 서로 다르다. 네, 맞습니다.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라지 스몰 A 스몰 A 스몰 A의 조합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형과 열성 동형의 만남은 우성이든 열성이든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 문제 10번 문제 우리 같이 해봤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를 묶어서 볼 생각 여러분도 이제 배우세요. 하나는 상, 하나는 X에 있을 때 여자는 합 2, 합 2에서 4지만 남자는 합 2, 합 1에서 3이다. 성별이 상당히 중요해요. 선생님 성별 표시를 하면서 여기는 합 4, 여기는 합 3, 여기는 합 4, 여기는 합 4. 이렇게 네. 10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1번 가볼게요. 자, 11번. 역시 가계도 문제고요. 같은 염색체에 있대요. 기호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연관이에요, 연관. 같은. 그림에 표기 좀 할게요. 빗금 가, 색칠은 가나. 이렇게. A와 B 중에 한 명은 가만 발현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나만 발현되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조건. 네. 그래서 O, A, B의 라지 스몰 B의 DNA 상대량인데 역시 또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 012를 넣는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갑툭튀 있나요? 뭐 정정사에서 병이 나왔다거나 병병사에 정이 나왔다 그런 건 없네요. 그쵸? 그림에서 뭐 보여주는 건 없지만 여기서 O가 라지를 갖는 여자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여자는 그리고 또 상성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라제이 스몰에이죠. 1인 여자의 형질이 곧 우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우성이다라고 여기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뭐라고 정리해두면 될까요? 1인 여자의 형질이 곧 우성이다. 근데 선생님, 왜 여자라고 한정지을까? 아, 상인지 X인지 모를 때는 어쨌든 이형접합자니까. 1인 여자가 곧 이형접합자고, 이형접합자 형질이 우성이라서, 가가 우성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A와 B 같은 경우에 마지막 조건에서 한 명은 가만 발현되었고, 한 명은 가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한 명이 0이어야 되겠네. 그치? 둘다 숫자가 뜨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로 뜨면 둘다 우성으로 둘다 가야. 근데 A, B 중에 한 명은 가만, 한 명은 나만이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중에 0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성인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그리고 밑으로 가볼게요. 스몰 빗 값이, 선생님 눈에 들어온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야. 자, 스몰 빗 값이 같은데, 이 AB가 한 명은 나가 발현되고 한 명은 미발현돼야 돼. 표현형이 다르다. 스몰 B의 DNA 상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다. 여러분, 이러려면 이거는 그 스몰 B 값이 1이면서 X 유전밖에 없어요. 왜냐면 스몰 B가 0으로 같으면 우성, 라지 B만 같는데 표현형이 다를 수는 없어. 스몰 B가 2면 둘다 스몰 B 열성이지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어. 우리가 2나 0은 못 쓰고 1을 쓰는데 그 1을 쓰더라도 이렇게 상유전을 하면 이거 유전장이 똑같으니까 표현형 똑같아야지.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DNA 상대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다면 열성이 1인 거고 X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한 명은 이렇게 열성, 한 명은 이렇게 우성. 이 방법밖에 없어. 성별 다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X유전으로. 아, 이거 지금 어디 있구나. X유전. X염 색체에 연관돼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니은이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니은이 1이면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AB는 가의 발현 여부가 다르니까 한 명은 우, 한 명은 열이라서 이 중, 기역, 니은 중에 0이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얘가 0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스몰 A만 갖고, 그러면 이제 정상이니까 나만 발현돼야지. 나만 발현돼야지. 나가 발현된다는 얘기는 이제, 나가 발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라지 비 스몰 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만 발현돼야 되죠. 가만 발현돼야 돼. X 유전. 이면서 이제 가만 발현이니까 얘는 이제 정상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기역이 0, 니은 1 찾았으니까 디귿은 2고요. 여기서 먼저 합시다. 5가 스몰 b 스몰 b인데 나야. 나는 열성이네요. 그럼 이 사람이 열성이려면 스몰 b가 하나라는 얘기는 뭐야? 이 사람을 남자로 해줘야겠다. 그치? 따라서 a가 아버지가 되고 이 사람은 스몰 b y 이렇게 만들고요. 이 사람은 라지 비 스몰 비로 해야 정상, 아니, 나, 정 해서 이제 한 명만 나 발현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X 유전이니까 연관으로 쓰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 라지가 없어. 스몰 A야, 스몰 A.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라지 A 스몰 A인데, 잠깐만. 이거 연관 상태 여자를 쓰려면 위에 남자 먼저 쓸게요. 정상이니까 스몰 A, 라지 B가 연관된 X염 색체를 아버지로부터 받고요. 그러면서 라지 A가 하나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B는 이제 엄마한테 받아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남자이다. 네, 맞고요. 그 다음, 니은. 2에서 라지 A와 스몰 B를 모두 갖는 생색포가 형성될 수 있다. 자, 2를 쓸 때도, 여자를 쓸 때도 그 위아래 남자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아들이 스몰 A, 스몰 B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스몰 A, 스몰 B 연관에 가니까 라지 A 있어야 되고 정상이니까 라지 B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관된 거야.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B가 모두 갖는 생색포 형성될 수 없겠습니다. 다음, 디귿. A와 B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모두 B와 같을 확률. 우성이 나올 확률. 그리고 우성이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열우, 이렇게 하면 우열, 이렇게 하면 열우, 이렇게 하면 우열. 우우가 나올 확률은 얼마? 0이네. 없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우리 이제 연관 가계도 문제였는데요. 연관 가계도 문제에서 이제 유세 이런 식으로 뭐 0, 1, 2 혹은 뭐 더한값 1, 2, 3막 이렇게 넣는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작은 일단 우성을 갖는 이 5부터 시작해서 가가 우성이다부터 시작을 했고요. 1인 여자 형질이 곧 우성이라서 그리고 상인지 X는 상관없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야, 여기. 복습할 때 여기를 여러분이 처음에 발견할 수 있게. 한번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요? 표현형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A, B 중에 한 명만 나가 발현됐다 그랬거든. 근데 스몰 B의 DNA 상대량이 같아. DNA 상대량이 같으면서 표현형이 다르려면 열성이 1인 남자, 여자, X 유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 그래서 11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2번 가볼게요. 네, 12번도 역시 가계도 문제니까요. 그림에 표기하고 기호 정리하겠습니다. 빗금은 가, 격자무늬다, 색칠은 가나. 오, 얘가 세 개구나. 가나 다네요. 그래서 A, B, D인데 나와 다는 같은. 그리고 가와 가나 단 서로 두 개가 예나에는 다른. 그림엔 가나만 했지만 맨 밑에 문장을 보니까 구성원 1부터 8 중, 8명 중에 2, 4, 6, 8만 다가 발현됐다 그랬으니까 쌤이 2, 4, 6, 8에 이렇게 다를 표현을 해줄게요. 일단 갑툭튀 있나요? 뭐 정정 사이즈 병이 나왔거나 병병 사이즈 정이 나왔거나 뭐 그런 건 없네요. 그래서 여기 DNA 상대량으로 가서 여러분 해야 될 일, 이 기역, 니은이, 라지비, 스몰비 중에 뭔지를 찾는 일입니다.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것 같아요? 시작을. 그래요. 뭐 0, 3 이런 거좀 특이한 숫자부터 시작하는 거. 0부터 한번 해봅시다. 0은 0 더하기 0으로 쪼개지고요. 3번이 라지가 없어. 스몰 A만 가죠. 스몰 A만 갔는데 정상이므로 정병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성인데 저기 1번, 5번 보세요. 병남, 병녀, 모순. 우성 X는 아니므로 우성상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2번은 역시 정상. 스몰 A, 스몰 A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네요, 0.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번 묶어봐. 선생님이 이게 누가 라지비고 누가 스몰비인 건지 할 거지만 이 라지비, 스몰비의 합은 여자에선 항상 얼마? 항상 2가 떠야지. 이게 상이든 X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0 이렇게 되네. 그럼 2번이 라지디가 없어. 스몰 D만 갔는데 다야. 그럼 다는 열성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정상이니까 라지디가 있긴 있어야 되겠네. 그쵸? 다가 미발현됐으니까. 라지디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두 개는 아닐 거야. 왜냐면 여기 이렇게 열성을 주긴 줘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있긴 있는데 두 개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지네. 오! 보세요. 얘는 라지비 스몰비 합이 2였는데 얘는 라지비 스몰비 합이 1이잖아. 봐봐. 여자. A는 여자였어요. 합 2. 남자. 3은 남자예요. 합 1. 무슨 유전이다. 그렇지. X 유전이다 라고 찾으면 이 문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X 유전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이제 1인 여잔데 정상이니까 정상이 우성 병이 열성이고요. 그럼 3번은 스몰 B Y이기 때문에 니은이 뭐다? 스몰 B다. 기역이 라지비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7번까지 할게요. 왜냐면 또 확률을 구하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7번은 라지의 우성이면서 여기 스몰이 받으니까 라지 하나 같긴 1, 0이고요. 여러분 7번도 여자기 때문에 라지비 스몰비 합은 얼마가 떠야 돼요? 2가 떠야죠. 2, 2,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7번이 스몰비 스몰비가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저 6하고 7만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일단 가는요 우성이지만 여기서 스몰 A 받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우성이지만 여기서 스몰 A 받을 거야. 이렇게 쓸수 있고요. 나다가 이제 X 연관인데 6번은 정상 다니까
라지비와 스몰.

0: 3D가 연관된 XM 색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이제 여자를 쓸 때는 위에 남자, 아버지 먼저 쓰세요. 나 정이니까, 나 정. 해서 small b, large d가 연관된 걸 딸한테 줄 텐데, 딸이 나기 때문에 열성에, 딸이 정상이니까, large d. 근데 라지딘 이미 아빠한테 받았는데 엄마를 좀 보자. 아, 엄마가 스몰디 스몰디네요. 그래서 엄마가 줄건 스몰디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시키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라지비이다. 네, 맞고요. 다는 열성 형질이다. 네, 맞습니다. 우성, 열성, 열성 이렇게 우리가 판별했습니다.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나다가 모두 발현될 확률 그랬습니다. 가가 발현될 확률은 우성. 2형, 2형에서 우성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야. 사실 이거는 선생님 계산 안 했는데. 이미 분자에 지금 3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해보면, 나와 다가 모두 발현되려면 열성에 열성이어야 돼. 열성에 열성이 나올 확률 여기네. 그지? 따라서 4분의 16분의 3이네요.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쌤하고 가계도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한번 넘겨볼게요. 6번. 6번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억 더하기 니은, 기억 더하기 디귿해서 유전자 매칭하면서 1, 2, 3을 넣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0번. 그리고 11번, 12번.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우리 6월 모의평가도 있었는데, 6월 모의평가 가계도도 이런 식으로 DNA 상대량 더한 값을 통해서 우열 상성을 확정하는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계 교재에도 많이 나오고, 6모에도 나왔으니, 이제 가계도를 공부를 할때몇 가지 논리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우성 유전자를 공개하는 순간, 우성 유전자가 있으면 우성이고,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든 두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있으면 우성 표현형이거든요. 그래서 우성 유전자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성 유전자가 없는 여기 0인 3부터 쌤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성 유전자를 공개를 하면 그걸 통해서 그 형질을 보고 우열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의 위치가 상에 있냐, 그리고 X에 있냐. 하나만 X에 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내가 하나가 X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이라 그랬어. 그럼 X가 아니면 상에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아까 풀어본 문제 중에 하나는 상에 있고, 하나는 X에 있어. 누가 상이고 누가 X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통으로 더했을 때, 여자의 경우에는 합 2, 합 2니까 합 4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상에 있으면 합 2지만, 성에 있으면 합 1이니까 합은 3이다 가지고 풀었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의 위치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숫자를 넣다 보면 어떤 칸이 같게 세팅된 칸이 있거든요. 어떤 두 사람이 DNA 상대량이 같은데, 근데 표현형은 달라. 그럴 때는 바로 열성이 1이어야 돼요. 0이나 2로는 표현형을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성이 있으면 표현형이 우성으로 똑같으니까 안 돼. 열성이 1이면서 남여로 해서 X 유전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X 유전에서 주는 강력한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거이 정도 여러분하고 얘기해 봤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논리로 정리하고 체화해야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잘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0: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은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외계 행성계 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역시나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고난도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는 한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법만 제대로 숙지하시면 꽤나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면 이 단원만큼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꼭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먼저 고정핀 내용 살펴보면서 이 단원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단원의 문제를 모두 다 맞추기 위해서 어떤 내용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과 그리고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이 두 가지가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섞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현상 그리고 시선속도 변화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해석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거 그려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식현상으로 인한 밝기 변화율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A가 지금 밝기 변화율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중심별을 얼마나 행성이 많이 가렸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예전에 쉬운 문제에서는 이게 제곱이니 아니면 제곱이 아니니 이런 걸로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네,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줄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별이 접근할 때 외계행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중심별이 후퇴할 때 외계행성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옆에다가 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별과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우리 행성이 더 큰 원을 공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에서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죠. 자, 이때 관측자가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일단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중심별이 접근하면 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 공전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심별이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관측자한테 다가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접근하는 모습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렇게 중심별이 접근할 때 행성은요,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위치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 중심별이 접근할 때 외계행성은 후퇴하고 있구나,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중심별이 이번에 후퇴한다, 즉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역시나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이 중심별과 행성이 마주보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때 행성은 뭐 할 거냐? 이때 행성은 관측자한테 접근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중심별이 후퇴하면 외계행성은 접근해요. 아, 이 둘이 서로 반대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중심별의 공전속도를 V라고 두고 관측자와 공통질량 중심을 잇는 직선에 대해서 중심별이 공전한 각도를 세타라고 둔다면 이때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크기는요, V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그러면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냐?
사인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지겠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간단히 그려보면요. 요런 식으로. 여기가 V이고, 멀어지는 거, 후퇴하는 거, 접근하는 거라고 하면은, 요렇게 사인 그래프 형태로 여기가 90도, 0도, 180도, 270도. 그리고 360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내용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중심 비열의 시선 속도가 몇이냐를 보면요. 자,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요. 언제 식현상이 일어나느냐? 중심 비열과 관측자 사이에 행성이 딱 위치할 때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려면요. 관측자와 중심별 사이에 행성이 위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에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럼 최대로 후퇴한 지점을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 보면 어디냐? 후퇴하고 후퇴하고 후퇴하고 후퇴 하다가 접근하기 직전. 여기가 지금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식현상이 일어나는 위치, 여러분들 요거 진짜 시험 문제에서 활용 많이 되거든요. 이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몇이냐? 일단 0이에요. 그리고 요 시점을 기준으로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즉 후퇴하다가 마이너스, 접근하는 곳으로 바뀌는 0이더라. 그래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요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이게 지금 밝기 변화 그래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려줄 수가 있느냐? 지금 밝기 변화가 최대가 나타나는 곳이 T2랑 T6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0이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선 속도 0, 여기서 시선 속도 0,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결국 식현상 주기는 공전 주기랑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인 그래프의 하나의 주기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인 후퇴하는 지점, 접근하는 시기, 후퇴하는 시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요. 관측 파장은 어떠냐? 적색 편이가 나타나냐? 청색 편이가 나타나냐? 또는 파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식이 바로 요 공식. 우리 시선 속도를 나타내는 파장 변화량과 관련된 공식이고요. 요 식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시선 속도는 고유 파장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는구나. 따라서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와 관측 파장 변화 그래프는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따라서 여기가 델타 람다라고 하면은 시선 속도가 플러스면 델타 람다도 플러스. 당연하지. 후퇴하는 거니까 적색 편이 나타나는 거고.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면 접근하는 거니까 델타 람다 마이너스 나타나겠구나라고 정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저 그림 그려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강조하면서요. 우리 뒤에 내용 또 중요한 고정핀 내용 있거든요. 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요즘 수능 모의평가 트렌드 문제이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문제이거든요. 우리 이따가 작년 수능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건데 요 원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요. 별이 있고요. 별의 앞면을 통과하면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T1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현상이 일어날 거거든. 따라서 시작하는 시점 T1이고요. 그리고 밝기 변화가 최대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행성이 중심별로 쏙 들어온, 완벽하게 들어온 시점 T2지. 자, 이때까지 행성이 공전한 거리를 보시면요. 이때는요, 행성의 중심이 얼마나 이동했냐를 봐주시면 돼요.
한 칸, 두 칸. 뭐가 두 칸이냐? 행성의 반지름을 두칸 이동했잖아. 따라서 이때 행성이 공전한 거리는 행성의 반지름의 두 배이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T1부터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이곳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그0 얘기하는 거고요. 즉, 식현상의 딱 중심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이렇게 별 중앙으로 딱 왔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공전한 거리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잖아. 자, 이때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이냐? 행성의 반지름에다가 중심별의 반지름만큼 이동한 거지. 선생님이 중심별의 반지름 라지 알로 쓸 거고 행성의 반지름 스몰 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행성의 반지름에다가 중심별의 반지름을 더한 만큼을 이동했구나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겠어요. 됐죠? 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요. 식현상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까지 공전한 거리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완벽히 종료된 거요 시점에 해당하겠지. 그럼 이때까지는 얼마나 이동을 했느냐? 이번에 위에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그럼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일단 중심별의 지름만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 행성의 반지름만큼 이동했습니다. 즉, 중심별의 지름에다가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하면 시작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 공전한 거리이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 바로 이용을 해서요. 우리 수능 문제 한번 테마 대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자료를 보았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밝기 변화량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무조건 원 다섯 개 그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원 다섯 개 그려주면 되느냐? 일단, 커다란 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원이 조금 찌그러졌네요. 좀 밑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커다란 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을 관통하는 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게 행성의 이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작은 네 개의 원, 그러니까 이 원은 행성이 될 거예요. 요렇게 그려주시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그래프 나오면요. 밝기의 변화량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밝기 변화량이요. 0.0025만큼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0.0025는 400분의 1이거든. 근데 우리 400분의 1은 20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우리 밝기 변화량은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의 반지름의 20배구나라는 걸 일단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보겠습니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T2일 때랑 T4일 때를 비교해봐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식현상 그래프인데 시선 속도를 비교를 하래. 그러면 아까 뭐 생각해주면 되느냐? 요걸 연장해서 그리면은 얼만큼 길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는 딱그 중심에서 시선 속도가 0이더라. 그리고 이때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시선 속도가 T2일 땐 이만큼이란 말이야. 근데 T4일 때는 0에 가까워졌으니까 작아졌어요. 따라서 T2일 때가 더큰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T2 이후에 처음으로 식현상이 끝난 직후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T2일 때는 이제 막 식현상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이제 막 행성이 가리기 시작하는 요 시점이 T2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식현상이 끝난 직후, 종료되는 시점은 지금 요 시점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이 거리가 얼만큼의 거리라고 했냐면 중심별의 지름 더하기 행성의 지름이라고 했거든. 2R 플러스 2라지R 플러스 2스몰R. 이게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 이게 행성의 반지름.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중심별의 반지름을 행성의 반지름으로 구했거든요. 20R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대입을 해주면 이게 42R에 해당하거든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42R만큼을 이동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T2일 때 현상이 시작하고 밝기 변화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 T3였어. 그럼 밝기 변화가 최대로 되는 시점이 이 그래프에서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아, 요 그림에서.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요만큼 이동한 거야. 이게 2R만큼 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지? 행성의 반지름, 행성의 반지름만큼. 그죠? 자, 그런데 2R만큼 이동하는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냐면 요 지금 한 칸이 델타 T라고 했거든. 델타 T만큼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때의 공전속도 V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럼 봐봐요. 2R이 델타 T 곱하기 VR. 그러면 42R은 저거의 21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은 21 델타 T 곱하기 V가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식현상이 끝난 직후는 T2에서 20 델타 T가 아니라 21 델타 T가 지났을 때 식현상이 끝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니은 너는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T2일 때가 10도만큼 중심에서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식현상이 일어나는 딱 중심이 여기까지 왔을 때가 딱 식현상이 일어나는 중심이라고 했거든. 그럼 그게 이 그림에서 나타내보면 어디냐? 행성이 딱 중심별 중앙으로 왔을 때가 요 지점인 거야. 그죠? 자, 그럼 그때까지 지금 10도를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만큼을 이동할 때 도대체 몇 알을 이동했나 하고 보니까 자, 행성의 반지름에다가 중심별의 반지름 지난 거지. 그러니까 라지알에다가 스몰알. 근데 우리 아까 라지알이 20알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21알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2R에 델타 T 곱하기 V였어. 그러니까 21R은 옆에다 쓰면은 21R은 요거의 딱 절반이니까요. 10.5 델타 T 곱하기 V에 해당하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10.5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21R만큼을 이동했다. 즉, 10도만큼을 공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식을 세워볼게요. 10도만큼 공전하는데 10.5 델타 T라는 시간이 걸렸어. 근데 우리가 공전 주기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공전 주기는 360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걸 도는데 몇 델타 T가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계산해주면 몇이라는 값이 나오냐? 37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전 중기가 360이 아니라 378이어야 했었던 거예요. 따라서 디귿 틀렸고요.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원리들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 비슷한 문제, 닮은 꼴 요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이번에는 밝기 변화량 값을 주지 않았고요. 그 대신 요 전체 값을 전부 다 줬어.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방식으로 우리가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4T가 되겠고요. 그리고 완벽히 끝나는 종료되는 시점이 30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어떤 그림 그리라고 했냐면 일단 커다란 원, 중심별 그려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행성이 지나가는 거 그리고 4개의 원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식현상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종료된 지점까지도 우리 한번 봐보면은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몇이라고 했냐면 중심별의 지름에다가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한 거리라고 했거든. 그쵸? 자, 그런데 요 값이 지금 몇 t가 지났냐면요. 4t에서 30t니까 26t가 지난 거야. 요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죠? 근데 이때 er이 tv이거든. 그럼 요것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어떤 값을 알 수가 있느냐? 아,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의 반지름의 25배구나 라는 것을 요 식을 통해서 유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 기억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기 변화량, 밝기가 최댓값일 때의 밝기를 구해달라라고 했고요. 그럼 기억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에다가 밝기 변화량을 빼주면 돼. 근데 이 밝기 변화량은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거든. 근데 이게 25대 1이었으니까 625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이건 625분의 624가 되겠다. 네, 이걸 딱 계산을 해주면 0.9984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행성과 관측자 사이의 거리. 5t일 때랑 29t일 때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요 그림을 보시면 딱 지금 행성이 요 중심에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 5t랑 29t는 대칭에 위치할 때거든. 그러면 우리 관측자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겠지.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공식 떠올리라고 했냐면 아,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빛의 속도이고요.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합니다라는 거 떠올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 먼저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부터 그려주시면 지금 식현상이 딱 중심 부분 여기죠. 여기에서 시선 속도 0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가 생겨야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우리는 지금 델타 람다, 그러니까 파장의 변화량 그래프도 시선 속도 변화량 그래프랑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델타 람다, 델타 람다가 적색 편이 그리고 청색 편이 나타나는 곳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3t일 때는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27t일 때는요, 요 중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시선 속도의 크기가 3t일 때보다 작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t일 때보다 27t일 때 크다라는 디귿은 틀렸구나.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나 1번, 기억만 답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충분히 좀 풀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파트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2점 테스트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점 테스트 2번 문제이고요. ABC라는 세 개의 지금 중심별의 그러니까 세 개의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ABC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문제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밝기 변화의 값이 나와 있거든. 이걸 통해서 위의 가의 그래프에서 각각이 ABC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요. A는요, 0.98이 나와야 돼. 그럼 0.98이 나오는 건요 가장 짧은 친구가 A구나. A에 의한 것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B는요, 0.95입니다. 0.95니까 요 친구가 B. 그리고 C는 0.85 정도가 되니까요. 요 가장 깊은 게 C구나. 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어요.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공전 주기. 우리 공전 주기는 식현상 주기와 같거든. 그럼 우리 C를 기준으로 보면요. C가 지금 이만큼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A는요, 그거보다 공전 주기가 짧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는 그것보다 공전 주기가 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전 주기가 가장 긴건 B에 해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중심별이
행성이 중심별 앞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물어보았어요. 요 말은 결국엔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

물어보는 거고요. 이 나의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는 지속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T보다도 짧고요. B는 거의 3T 정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C는 그것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B에서 가장 길다라는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자, 디귿입니다. 행성에 의해서 가려지는 중심별의 단면적. 행성에 의해서 가려지는 단면적이 넓을수록 밝기 변화가 크게 되겠지. 따라서 C가 가장 넓다라는 디귿도 맞는 보기.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라서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점 테스트였으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좀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3번 문제 볼게요. 근데 이 3번 문제가 기본 문제이기는 한데, 선지에서 우리 앞에서 고정핀에서 배운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중심별의 반지름이 커지면 A는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거지. 지금 A는 뭐냐면요. 식현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시나 원을 그려져 보면은 식현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전하는 데 걸린 시간이거든. 근데 이 거리가 중심별의 지름에다가 행성의 지름을 더해준 값이죠. 따라서 우리가 중심별의 반지름이 커지면 요 길이도 길어지는 거니까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B는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B를 보니까 식현상 주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 식현상 주기는 공전 주기와 식현상 주기가 같잖아. 그러니까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 식현상 주기도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 C. C는 지금 밝기 변화량이고요. 밝기 변화량은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했습니다. 따라서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 C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겠지. 따라서 디귿 틀렸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점 테스트 우리 5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가요. 관측자와의 거리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가 아니라 관측자와의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다라는 거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행성과 관측자의 거리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알겠죠? 행성과 관측자의 거리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럼 우리 중심별은 행성이랑 마주보고 도니까요. 중심별의 그래프는 요거랑 대칭으로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별은요, 훨씬 더 작은 원을 돌기 때문에 이 행성보다는 변화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별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중심별의 거리 변화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생기겠구나. 그게 행성. 라는 거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억 볼게요. 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기 물어보았어요. 결국에는 공전 주기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거리 변화의 주기가 결국엔 공전 주기와도 일치하겠지. 근데 T1에서 T5까지가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T5에서 T1을 뺀 값이다라는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T2일 때 별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이가 나타나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청색 편이라는 건이 별이 나한테 접근해야 돼요? 후퇴해야 돼요? 그렇지. 이 별이 나한테 접근할 때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될건 T2일 때 별의 스펙트럼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원래는 행성을 나타낸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행성이 아니라 별의 거리 변화 그래프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T2일 때가 별이 지금 여기거든. 그럼 지금 별이 관측자한테 최대로 접근한 시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거거든. 최대로 접근했다가 멀어진대요. 자, 여러분들 이걸 그림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림 상황에서 살펴보면 요게 지금 공통 질량 중심이 되는 거고요. 지금 T2일 때는 별이 관측자한테 최대로 접근한 시기야. 그러니까 별이 여기 있는 시기, T2. 그리고 행성은 관측자한테 최대로 후퇴한 시기야. 그러니까 지금 관측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관측자 여기 있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행성은 여기에 있는 게 T2인 거예요. 이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지금 중심별은요, 요렇게 공전하게 될 거거든. 그럼 이건 관측자한테 접근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는 위치이고요. 따라서 시선 속도 0일 거고 파장의 변화량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고유 파장으로 관측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 편이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작아지면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행성의 질량이 작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은요,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R이라는 거리를 가지고 공전 궤도를 돌고 있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R이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행성의 질량이 작아지면요, 공통 질량 중심이 원래보다 중심별 쪽으로 가까워지게 될 거야. 그러면 이때 공전궤도 반지름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 변화가 더 심해지게 되겠지.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면에 행성의 질량이 작아지면 오히려 공통 질량 중심이 별 쪽으로 가니까요. 별이 도는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별의 존재를 확인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결 지으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기역 디귿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번 체크해 주시면 되냐면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밑에 있는 6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에서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나아가요. T4일 때 중심별과 행성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T4일 때의 상황이에요 라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T4는 어떤 상황이냐? 요게 지금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거든. 그럼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최대, 즉 중심별이 나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관측자가 여기 있거든. 중심별이 여기 있거든. 중심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심별이 요 방향으로 요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중심별과 행성은 항상 마주보고 같은 방향으로 돈다라고 했으니까 중심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성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겠죠? 따라서 행성의 공전 방향이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어요. 자, 니은이에요. T1에서 T7 동안 행성은 1.5회 공전하였다라고 했는데 시선 속도의 변화 주기 이퀄 식현상 주기 이퀄 공전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식현상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T1에서 T5 가는 동안 한 번의 주기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공전 한번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절반 갔으니까 공전 절반 했겠지. 그러니까 1.5회 공전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자, 여러분들. 흡수선의 파장 물어보고 있잖아. 아, 나한테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를 줬는데, 거기에서 흡수선의 파장을 구하래. 아, 그러면 시선 속도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시선 속도 대신 파장의 변화량 그래프를 그려줘도 똑같이 시선 속도가 플러스이면 파장의 변화량도 플러스,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이면 파장의 변화량도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더라라고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T2일 때 볼게요. T2일 때. 자, T2일 때는요, 요 때야.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파장의 변화량도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청색 편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T4일 때 보도록 할게요. T4일 때는 시선 속도 값이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구나. 파장의 변화량도 플러스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더 짧게 나타나는 거예요. ㄷ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니은만 맞는 거네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점도 찍어줄 수 있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식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가정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몇이고? 0이고, 시선 속도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변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야 돼. 그러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0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 요 지점인 거야. 그러니까 식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T5일 때 식현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요 내용들을 토대로요. 우리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점 테스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에 2번 문제 풀어볼 건데, 요 문제 좀 복잡해 보여서 꽤나 신유형. 요 문제 선생님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게좀 필요한 문제였는데. 자, 일단 볼게요.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외계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요. 더 가까운 원을 중심별이, 그리고 더먼 원을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이때 관측자 O가, 요 친구가. 관측자 O가 누구를 관측했냐면 중심별을 관측을 했어요.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보니까 기준 파장이 요건데 관측 파장이 더 길었대. 아, 적색편이 나타났네? 그 말은 이 중심별이 나로부터 가까워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아, 후퇴하고 있네? 라는 거 일단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별을 관측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중심별이 무슨 방향으로 돌아야지 관측자 O한테 후퇴할까? 근데 이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A랑 B랑 O가 다 하나의 평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바라본 모습,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아서 A랑 B랑 O가 다 하나의 평면에 있는 모습을 옆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그려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내가 이쪽에서 저 모습을 바라보면은 여기 이렇게 중심이 있고 위쪽 방향으로는 B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A가 있어. 그리고 B에서 30도 떨어진 방향으로는 O가 있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0도. 됐죠? 이게 지금 공통질량 중심인 거고요. 공통질량 중심의 안쪽, 지금 더 작은 원을 지금 중심별이 돌고 있는 거고. 근데 중심별이 지금 여기에 있죠? 내가 바라보는 쪽에 가까이 위치하고, 이것보다 더큰 원을 행성이 돌고 있는 거. 그래서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별과 반대편에 위치하는 거. 그래서 이쪽 방향이 기역이고, 이쪽 방향이 기역이고, 그리고 이쪽 방향이 니은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그림, 저 상황을 선생님이 다른 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려준 겁니다. 자, 이때요, 지금 O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심별이 후퇴해야 돼. 그럼 지금 중심별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O가 여기 있거든. 그럼 봐봐요. 여기 있으면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둘중 하나야. 근데 여기서 일로 가면 O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면 접근이겠지. 그러니까 중심별이 어디로 가야지 후퇴인 거냐?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후퇴인 거예요. 이해됐죠? 일로 가면 O랑 가까워지는 거니까 접근인 거고. 자, 그럼 이렇게 후퇴를 하려면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 그러면 행성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 따라서 행성의 공전 방향은요, 니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역에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역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기역은 틀렸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자 A에게 관측되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물어보았어요. 근데 관측자 A는 어떤 친구냐? 이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완벽히 나란한 친구야. 그죠? 그리고 관측자 O는요, 지금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았어. 60도나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B는 완벽히 수직인 상태의 친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60도만큼 떨어져 있을 때 관측 파장이 이렇게 관측이 되었거든. 자,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지금 O의 시선 방향이

방향은 요 방향이거든요. 요거 지금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별이 이동할 때 이때 O가 관측할 수 있는 시선 속도는 몇이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요 똑같은 중심별의 이동을 요 중심, 공통질량 중심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옮기고 이게 지금 중심별의 공전 속도 V라고 할게요. 자, 이때 O의 시선 방향과 나란 한건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V에서 이 시선 방향과 나란한 성분은 이만큼이라고. 요만큼. 자, 그럼 봐봐요. 이만큼이 몇이냐면 여기가 30도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90도고 여기 60도고 여기도 30도가 됩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5에서 관측했을 때의 시선 속도는 1대 2대 루트 3에서 1에 해당하는 친구니까 여기에서의 시선 속도는 원래 공전 속도의 2분의 1로 관측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A는 시선 속도랑 공전궤도면이 나란하기 때문에 최대의 공전 속도, 그러니까 원래 V 값으로 시선 속도가 관측이 될 거거든. 그럼 우리는 이 V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식을 세워볼게요. 2분의 1 V는 이때 O에서 관측된 시선 속도는 관측 파장,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고유 파장이 500 나노미터이고 나노미터 단위 생략할게요. 그리고 파장의 변화량이 0.005 나노미터이고 그다음에 빛의 속도 곱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요 식을 풀어주면 V가 몇이 나오느냐? 6km per sec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 니은이 맞는 보기구나, 라는 걸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공전주기가 지났을 때 관측자 B는 식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까?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식현상을 관측하려면요. 행성과 중심별과 뇌가 일직선상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B는요.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수직이기 때문에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B는 어떤 순간에도 식현상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맞아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3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중심별을 돌고 있는 행성 A와 B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A는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해요.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하고 B는 30도 기울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요 방향에서 봤을 때의 중심별을 여기 옆에다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 있을 때 A는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하기 때문에 별의 중심을 싹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는요 요렇게 우리 자신의 단면만큼 자신의 이 면적만큼 중심별을 딱 가릴 수가 있어. 반면에 B는요 지금 여기서 지금 윗부분에 딱요 중심이 걸치거든요? 그럼 이건 아래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요 중심이 딱요 아랫부분에 걸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 B는 요렇게 지금 중심별을 통과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B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개의 밝기 변화의 그래프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니은은요, 밝기 변화가 최대로 이어지는 시기가 좀 있고요. A는, 기역은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니은은 지금 A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밝기 변화가 행성의 면적만큼 쭉 가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로 유지가 될 거거든. 따라서 요게 지금 A에 해당하는 거고, B처럼 걸쳐있는 애는 지속적으로 밝기 변화량이 달라집니다. 이 친구가 B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역에서 A에 의한 밝기 변화는 니은이다라고 한 것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행성 A의 단면적과 B의 단면적을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밝기 변화량이 최대지. 근데 결국 이 밝기 변화량은 행성이 중심별을 얼마나 가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행성이 중심별을 가린 면적이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A는요, 자신의 면적, 자신의 온전한 면적만큼이 중심별을 다 가린 거야. 근데 B는 요만큼, 절반 이하가 되는 만큼만 중심

별을 가린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행성의 면적은 누가 더클 거냐면 비가 두배 이상 큰 겁니다. 따라서 같은 게 아니라 비가 더 커요.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행성 B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현재보다 R만큼 커지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요, 비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요렇게 통과해야 돼. 맞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요, B의 반지름이 스몰 R이거든. 그쵸? 자, 그러니까 요만큼, 스몰 R만큼 아래로 내려가면 더 이상 B에 의한 식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B가 어떻게 와야 되는 거냐? 이 그림에서 보면 요렇게 위로.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보다 스몰 R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봐요. 여기에서 B의 공전궤도면을 연장해 보면, 쭉 연장을 해 보면,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중심이 요렇게 비가 오려면 비가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요렇게 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 R만큼이 위로 올라가서 비가 중심별을 가리지 않게 되겠지. 근데 봐봐요. 이 R만큼이 올라오는 동안 공전궤도 반지름이 R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이만큼이 증가해야 돼. R보다 더 많은 거리가 증가해야지 R만큼을 가릴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몇이냐면 여기가 지금 30도거든요. 여기가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여기는 2R만큼이 되겠지. 따라서 공전궤도 반지름이 2R 이상 증가해야지 더 이상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위치에 B가 위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R만큼 커지면 식현상은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만 밝기 변화량은 줄어들게 되겠지. 따라서 디귿은 틀렸더라. 답은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파이널 OX 퀴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중심별의 공전 속도와 그리고 공전한 각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시선 속도 크기 구해봐라라는 문제인데, 쌤이 앞에서 우리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1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식현상이 끝난 직후에 중심별의 파장이 점차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우리 시선 속도 그래프랑 파장의 변화량 그래프가 같은 형태,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선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언제 식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관측 파장이 점차 길어지는 구간인지 짧아지는 구간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풀어줄 때는 원 다섯 개 그려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중심의 큰 원, 그리고 행성이 통과하면서 생기는 원들 그려주신 다음에 식현상이 지속되는 거니까 시작부터 종료가 될 때까지 이때 행성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통과 하는지 직접 구해보는 연습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이널 OX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번 내용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능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꽤나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이 파트 제법 해볼 만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단원 꼭 가져가셔서 고득점에 성공하시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단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면타가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이고요. 10번째 주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의 첫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한 시간의 개념과 문제를 모두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개념의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오늘은 개념을 전반적으로 쭉 어떤 내용인지 훑어보는 정도로,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몇 개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만 콕콕 집어서 거기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 가끔 까다롭게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만 좀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개념 살펴보고 뒤쪽에 있는 문제, 기본 4문제, 실전 4문제, 총 8문제 오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81페이지부터 출발해보도록 하죠. 보죠! 자, 도시계획,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여러가지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는 도시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를 구분하고 개발 제한구역을 이때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요 얘기 했었었죠. 뒤에 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토종합개발,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게 될 건데요. 얘는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전입니다. 이전. 최초의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된 시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1972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발 제한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시점은 1971년입니다. 참고로 경부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도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1980년대에는 도시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년 단위의 도시 기본계획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가장 큰 목표로 초점에 맞추고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도시 재개발입니다. 자, 급속한 도시화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량 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요. 자동차 보급 늘어나면서 도로 및 주차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들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도시 재개발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철거 재개발은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짓는 방법을 철거 재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만 개조, 보완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복 재개발이라고 얘기하고요.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존 재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주로 철거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자, 원거 주민의 이주율, 원래 살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비율,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시설물을 짓는 철거 재개발이 높겠죠. 사업의 규모 당연히 철거 재개발, 지역 주민의 참여는 수복 재개발, 물리적인 고도 변화 당연히 철거 재개발이 크겠죠. 기존 건물의 활용도 얘는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고 얘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일부 활용하는 거니까 수복이 높고요. 지역 상권의 유지, 여기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지역 상권이 다시 새롭게 재편될 거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수복 재개발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재개발 방식을 비교하는 유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철거 재개발, 기존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주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원이 낭비될 수 있죠. 보존 재개발,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북촌 한옥마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복제 개발,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리, 개조하는 방법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82페이지의 탐구활동처럼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도시 재개발의 사례입니다. 경남 통영시의 자그마한 마을, 모모는 철거 예정지인 달동네였지만 지역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이곳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철거 계획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정비하면서 유명한 벽화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모모동에서는 2001년부터 모모 지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기존의 달동네 지역의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대부분 바뀌었다. 원거 주민의 이주율이 높았다. 자, 밑에 보면, 가는 기존 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채 벽화나 조형물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수복 재개발이 추진되었다. 나는 기존 건물과 시설이 완전히 철거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철거 재개발이 추진되었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가, 수복 재개발의 장점은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보수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거주 환경의 개선 효과가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 나의 장점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롭게 짓게 되는 거니까. 단점은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아 기존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도시 재개발의 유형은 도심 재개발, 주거지 재개발, 산업지역 재개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은 말 그대로 도심을 재개발하는 방법이에요. 도심도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이나 노후시설들이 입지한 지역을 상업 및 업무 지역으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지고요. 공공주차장 개발과 주차 공간의 확보로 교통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거지 재개발. 주거지 재개발은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철거 재개발이 일반적인데요. 이런 것들이죠.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 짓는 것. 이런 것이 주거지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적 재개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런 도시 재개발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초래하게 되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도시 경관이 정비되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되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납니다. 재개발로 인구는 늘어나게 되는데 공공시설이 확충되지 못할 경우에 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택 철거 재개발의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공동체의 해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기존 상권이 해체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여기저기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뭘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원래 공장이 있던 곳인데 공장 이전에 원래 있던 공장 건물이 텅 비어버리면서 도시가 낙후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개성 있는 주택으로 개조해서 젊은이, 예술가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도시 미관이 예뻐지고 지역이 활기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이 문제점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좀안 좋은 것들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다시 개발이 되면서 원래 살던 주민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값 올라가고 임대료가 폭등하게 되면서 결국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들만 살아남으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성들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을 다시 새롭게 개발하는 방법인데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통해

계속해서 바람직한 재개발을 실시해 나가야 된다.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탐구 활동을 살펴봤고요. 이제 3번 지역 개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파트에서 도시 재개발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의 도시 재개발 방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것은 지역 개발입니다. 물론 아주 자주 출제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가끔 출제됐을 때 꽤나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출제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 개발의 의미와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와는 방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개발의 방법은 크게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성장 거점 개발은 주로 하향식 개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발 과정에서 의사 전달이 주로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중앙 정부가 더 위에 있는 정부 구조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아래 방향으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합니다.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이 바로 성장 거점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어느 정도의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 도로가 이미 잘 놓여져 있다던가, 발전소가 있다던가, 항만이 갖춰져 있다던가, 어느 정도의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선정하여 거기를 집중 투자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장점 또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해서 성장 거점만 개발하려는 지역 개발 방식은 아닙니다. 성장 거점을 개발하면 주변 지역까지 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장 거점을 집중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지를 개발하면은 주변 지역까지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파급 효과라고 얘기해요. 성장 거점 개발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파급 효과입니다. 중심지를 집중 개발하면은 중심지와 함께 주변 지역도 같이 성장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 개발을 진행해 보면 중심지는 성장하지만 주변 지역의 인구와 기능이 중심지로 모여들면서 주변 지역은 오히려 쇠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역류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얘는 파급 효과를 추구해요. 성장 거점만 개발하려는 건 아닙니다. 주변 지역까지 같이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파급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역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는 당연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 도상국이 많이 채택하는 방법이고, 우리나라 또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때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반면 균형 개발은 말 그대로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지역 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장 거점보다는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균형 성장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나라 또한 3차부터는 균형 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성장 거점, 우리나라도 1차 때는 성장 거점을 채택하였다. 3차 때부터는 균형 개발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개발 방법을 토대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국토 개발이 시험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키워드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차. 1차는 주로 70년대에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 제한 구역의 최초 지정 시기,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은 1차보다도 이전입니다. 이전. 자, 이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수준이 낮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아, 공업을 육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공업 기반을 구축했다. 그리고 공업화를 추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에 산업단지,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되고요. 공업 기반, 바꿔 얘기해서 도로, 항만, 발전소, 철도,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구축. 그리고 얘기했듯이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2차는 나와 있듯이 80년대 진행되었던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자,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결과 우리나라는 꽤나 큰 성장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균형발전을 채택하기는 조금 어려웠어. 아직까지 완전히 큰 성장을 이뤄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거점과 균형 개발을 절충한 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광역 개발 방식이에요. 광역 개발 방식. 그래서 이 시기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최초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시작됩니다. 1982년부터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결과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수도권 정비 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이 진행된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의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그리고 관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3차는 90년대 진행되었던 지역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균형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3차 이후로는 쭉 균형이에요. 쭉 균형. 자, 이때는 다시 사회간접자본시설 미흡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물론 1차 때 확보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꽤나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이죠.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신산업지대를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1, 2차 지역 개발 결과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의 개발이 집중되면서 서해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서해안을 개발해요. 서해안 개발. 그리고 3차 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도농통합시가 이때 출범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도농통합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했었죠. 3차 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이후로는 쭉쭉 균형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되죠. 다음 4차. 4차 때 중요한 키워드가 몇개 있습니다. 4차. 4차는 20년대, 아, 다시 2000년대 20년으로 진행된 계획이었고요.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개발이 빠지게 됩니다. 개발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담고 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자, 4차 때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기로 했다가 2006년에 1차 수정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년까지 다시 기간이 바뀌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요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가 4차 때 만들어졌구나.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4차는 세종시, 그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혁신도시는 무엇이냐? 자, 여러 군데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저희 학교 예전에 김나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이에요. 모의고사만 보면은 다 만점. 만점. 만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능에서도 만점을 받겠거나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했었는데 수능 날 갑자기 아파요.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부진하고 맙니다. 그래서 부진한 우리 김나진이가 원서 접수할 때 대전대의 원서를 내고 맙니다. 물론 대전대도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항상 만점 받던 친구니까 조금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부진한 울 김나진이 대전대 원서네. 부진한 울 김나진이 대전대 원서네. 그래서 부산, 진주, 울산, 김천, 나주, 진천, 음성, 대전, 전주, 대구, 원주, 서귀포, 내포, 신도시, 예산과 홍성이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 출제하거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부진한 울 김나진 대전대 원서네. 다음 기업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 친구가 여자친구랑 남산에 갔다 왔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남산에 갔었는데 거기에 제 친구 이름 적혀 있더라고요. 대충 영원하자. 어떤 건지 알죠? 자물쇠를 걸으면서 열쇠는 던져버리고 우리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길. 하지만 네.

결과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태충아 영원하자! 라고 적혀 있네요. 태충아 영원하자! 이건 기업 도시의 분포예요. 태충아 영원하자! 그래서 태충아 영원하자! 태안, 충주, 영암, 해남, 원주입니다. 왼쪽 혁신도시의 분포, 부진한울, 김나진, 대전대, 원산해. 그래서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기업도시는 말 그대로 기업 중심으로 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고요. 그래서 부진한울, 김나진, 대전대, 원산해. 태충아 영원하자! 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는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원주는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중요한 포인트 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다시 한번 2차 수정계획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때 진행되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다시 20년부터 4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중간에 수정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부터는 균형개발로 진행이 되고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고 생각하세요. 1차부터 쭉 내려오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률은 높아졌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꾸준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여들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률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뒤일수록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높습니다. 자, 다음 밑에 볼게요. 이런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제발 내 앞마당에 놔주세요. 선호시설을 우리 집 앞마당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 이기주의, 핀피라고 하고요. 내 뒷마당은 안 돼요. 혐오시설, 누구나 싫어하는 것을 내집 주변에 원치 않는 것, 님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국토개발에 따른 공간 및 환경 불평 등. 자, 이렇게 지역개발이 진행되면서 공간 및 환경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공간 불평등은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입니다. 시도별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을 살펴봐도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 서울, 인천이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양도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꾸준히 이동하면서 도시는 성장하고 촌락은 쇠퇴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환경 불평등은요. 지역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수혜 지역과 환경 오염 부담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래 나와 있는 발전 시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어디에서 발전을 해요? 그 발전한 전기를 그 지역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발전 과정에서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옵니다. 환경 오염 물질은 발전소 입지 지역이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 부담 지역은 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이런 환경오염 부담도 지지 않고 전기만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환경불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래 탐구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도별 발전량 및 판매 전력량이 나와 있는데요. 판매 전력량은 쉽게 얘기하면 소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가 되었으니까 소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충남 발전량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있는 경북 전남도 발전량이 꽤나 많은 곳입니다. 특히나 요렇게 선을 그어서 요렇게 선을 그으면 요 위에 있는 지역들은 전력량, 판매 전력량, 소비하는 양보다 발전량이 더 많은 지역이고요. 아래에 있는 지역들은 발전량보다 소비하는 양이 더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발전 대비 소비가 많은 지역이 경기와 서울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지역들, 경기, 경북 이런 지역들이고요. 황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지역들은 전남, 충남, 울산 이런 지역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발전량이 판매량보다 많은 지역 중에서 충남, 인천은 화력발전량이 많대요. 화력발전. 경북, 전남, 부산은 원자력발전량이 많은 지역이죠. 한편 인구가 많은 경기, 서울은 발전량보다 판매 전력량이 특히나 많죠. 특히나 서울은 발전량이 굉장히 적은데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산성비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황산화물은 주로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발생하는데 황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지역들은 석유화학 단지가 입지한 지역이에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충남, 전남과 같이 석유화학 단지가 입지한 지역이 황산화물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 공업 발달한 곳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또 천식악화, 폐기능의 저하 등을 초래한 미세먼지는 화석에너지,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가장 많고요. 경북이 두 번째로 많다는 거. 당연히 이런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곳이나 발전소가 있는 곳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는데 어떤 지역은 발전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전기는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환경 불평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 내용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85페이지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의 기억부터 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경복궁 서쪽과 인왕산 사이의 서울 종로구 서촌 일대는 2004년 당시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서울시는 재개발을 통해 서촌의 노후 불량 주택 지역을 600가구 규모의 12층짜리 아파트 단지로의 건립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니까 철거 재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건물의 고층화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 대신에 2010년 서촌 일대를 한옥 보전 구역으로 지정하고 한옥에 대한 신축 또는 수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거 재개발의 대표적인 방식이 아니죠. 다음, 한옥 보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역의 모습이 대중 매체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방문 관광객이 늘어나고 주민이 살던 한옥은 기업형 한옥 체험 장소로 바뀌거나 오래된 작은 가게들 자리에는 외지인과 관광객을 위한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심화되면 지역 내 원거주민의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리을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대기업 중심의 지역 경제로 바뀌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도시 스프론 현상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표는 세시기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배경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 다는 각각 1차, 3차, 그리고 4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차 수정이에요. 자, 일단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언제? 4차 수정 때. 그러니까 4차라고 적어볼게요. 4차. 다음, 국력 신장과 공업화를 추진했던 시기 공업화. 아, 잘 살려면 뭐 해야 돼? 공업을 육성해야 돼. 1차가 되겠죠. 1차. 다음,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 자율적 지역 개발, 얘는 아까 정리했었죠? 3차입니다. 3차. 보죠. 가시기 4차. 4차 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아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 2차 때입니다. 다음. 1차 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지정 및 조성되었다. 아닙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다 4차. 다음, 3차 때 개발 제한구역이 처음 지정되었다. 자, 1차가 1972년부터 진행되거든요. 개발 제한구역이 처음 지정된 시점은 1971년입니다. 1차보다도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4차는 상향식. 1차는 하향식 지역 개발이 강조되었다. 자, 상향식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그리고 하향식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이 방식은 주로 성장 거점 개발입니다. 하향식은. 반면,

상향식은 지방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균형 개발이 되죠. 그러면 4차 때는 균형 개발, 1차 때는 성장 거점 개발을 채택했으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 되죠. 시행 시기는 나, 다, 가 순서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3번. 그래프는 세 지표의 권역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보기에는 면적, 공연 객석수, 발전량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발전량이 가장 많은 것도 수도권은 아닙니다. 공연객석 수. 수도권은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문화활동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연객석 수 수도권이 가장 많을 수 있겠지. 가는 수도권입니다. 그럼 나와 다는 면적 아니면 발전량인데, 자, 둘다 영남권이 1등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가 면적이라면 강원 제주권의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나라 모든 도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도는 경북입니다. 두 번째가 강원이에요. 모든 도 중에서 면적이 두 번째 넓은 강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적 비율이 이렇게 낮다?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 면적이 되고요. 다가 발전량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확인해 보면 면적은 영남권이 제일 넓어요. 그리고 호남권과 강원 제주권이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럼 발전량은 영남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특히나 충남에서 화력발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화력발전 많이 하고 호남권도 화력발전과 함께 원자력발전도 좀 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에서 특히나 천연가스 화력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골고루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다가 발전량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연계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영남권이 면적 제일 넓구나. 수도권이 이렇게 권역별로 비교해 봤을 때 면적이 가장 좋구나.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그래프의 가부터 마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보죠. 서울과 경기가 함께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다음, 충남. 그리고 전남입니다. 그리고 부산 위에 울산.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가나, 다라마, 가, 나, 다, 라, 마. 자, 요 내용은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요.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절대 까먹지 않을 내용, 그리고 한국 지리 공부한 친구라면 누구나 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 뭐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울산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얘는 나중에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그래서 가가 울산입니다. 울산. 다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두 번째로 많은 데는 충남입니다. 게다가 충남은 석유화학 단지도 있고 화력발전소도 굉장히 많아서 황산화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가 충남이 됩니다. 다음, 울산, 충남과 더불어 황산화물 배출량 세 번째로 다시요. 울산, 충남과 더불어 황산화물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다. 역시나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전남이 다가 됩니다. 그래서 울산, 충남, 전남은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아직 안 배운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건 라와 마인데요. 상대적으로 황산화물 배출량은 라가 마보다 많습니다. 서울은 3차 산업이 발달했고요. 발전소도 대규모 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반면 경기에는 발전소가 있죠.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은 경기가 더 많습니다만 경기는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서울이 더 많아요. 그래서 라가 경기, 마가 서울이 됩니다. 볼게요. 1번. 충남은 전력 생산량이 전력 소비량보다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울산은 서울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고도 나중에 공부할 내용인데요. 지역 내 총생산은 경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전남은 경기보다 제조업 종사자가 많다? 아닙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데가 경기입니다. 다음, 울산은 영남권이고요. 충남은 충청권이니까 역시 틀렸죠. 다음, 경기와 서울에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있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혁신도시는 수도권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뒤로 갈게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가나 도시재개발 방법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경기도 안양시 모모구에 위치한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 단지.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 단지래요. 과거 모모마을로 불리던 주민 간 정이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각종 시설 부족, 안양천 범람으로 인한 잦은 침수, 철도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거 여건이 좋지 않았대요. 이후 재개발을 통해 약 4,000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고 2016년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전 벽회를 이루었다. 옛날과 정말 많이 달라졌단 얘기죠. 가는 철거 재개발이 됩니다. 철거 재개발. 다음 나와볼게요. 부산광역시 모모동은 6.25 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모여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이다. 2009년부터는 마을의 담벼락과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화예술활동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었대요. 기존의 것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고 개발하는 거. 이 과정에서 낙후된 생활환경도 개선되었다. 재개발 후에 이 지역의 독특한 풍광이 알려지면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였다. 이는 철거 재개발이 아니라 수복 재개발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가 철거, 나가 수복입니다. 역시 우리 그동안 풀어왔던 방법과 비슷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재개발 후에 지역 내 평균 임대료가 상승하였나요? 철거 재개발 당연히 상승했겠죠. 다음, 수복 재개발도 어쨌든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였으니까 평균 임대료 상승하였을 겁니다. 다음, 재개발 이후에도 재개발 이전에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나요? 철거 재개발은 아니죠. 수복 재개발은 유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다음, 기존 형태를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나요? 자, 요 기존 형태를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는 방식이 바로 수복 재개발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맞지. 다음 D.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춘 기업 도시로 개발된 사례인가요? 기업 도시 둘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둘다 동그라미니까 A가 맞죠? A. 근데 A니까 맞네. 다음 B는 X5니까 C가 돼야 됩니다. 근데 B니까 안 되고요. 다음 디귿 X5니까 XO C가 맞네. 디귿 맞고. 다음 D는 XX니까 D입니다. D. 이것도 맞네. 기역 디귿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의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라는 각각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인구 밀도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인구 밀도. 자, 인구 밀도는 인구를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이걸 나타낸 지표입니다. 얼마나 인구가 그야말로 밀집되어 있느냐? 그런데 인구 밀도의 변화가 나와 있죠. 두 가지 인구와 면적 중에서 인구는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의 면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뭐 간척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면적이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면적은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아요. 결국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로 구할 수가 있는데 면적은 큰 변화가 없다. 결국 인구 밀도의 변화를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가 됩니다. 결국 얘는요, 인구 변화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85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가가 되는 거죠. 그게 어디일까요?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가나 다라 가가 경기. 다음, 자, 나를 보면 인구 밀도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인구 변화를 보여준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나는 요 사이에 인구가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도 조금 감소했지만 마가 감소폭이 더 크죠. 그럼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했을까? 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양도에 의해 촌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촌락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나란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촌락의 특색 뚜렷한 대표적인 세 지역이 전남, 전북, 경북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나가 전남입니다. 다음, 라는 인구가 감소하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시기 모두 인구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들은 대도시들이고요. 도중에서는 경기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강원은 사람이 거주하기가 조금 어려운 산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모든 도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산지 비중 높아서. 그래서 라가 강원이 되고 남아있는 다가 경남이 됩니다. 그럼 볼게요. 1번. 경기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속할 수가 없겠죠? 다음, 2023년 기준 전남은 전력 소비량이 전력 생산량보다 많다. 전남에는 화력발전소도 있고요. 특히나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보다 전력 생산량이 많아요. 다음, 강원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데요. 원주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모두 위치하고 있죠. 2023년 기준 제조업 종사자는 경남이 경기보다 많다. 아까 얘기했었지? 경기가 모든 도중에서 제조업 종사자 가장 많아요. 2023년 기준 병상 수는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많대요. 자, 경기고요. 그 다음에 경남, 전남, 강원 순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자료는 내시기 국토종합개발계획 주요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가부터 라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부터 볼까요? 시와 국화산업단지는 서울과 서울 인근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고 서해안 공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1987년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1987년이면 80년 되니까 2차가 되겠지, 2차. 다음, 잘안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2차. 다음. 나 충주댐은 남한강 본류에 1978년 공사를 착수하여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댐 건설을 통해 한강유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각종 용수 공급하고 홍수 피해를 줄였다. 1978년 70년대입니다. 댐 건설했던 시기. 이거는 1차입니다. 1차. 다음. 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했다. 혁신 도시는 4차죠. 다음 라.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1995년 거제 도농통합시로 통합되었다. 도농통합시는 3차가 되죠. 그래서 거제가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아 통합시 지명으로 채택되었다. 도농통합시예요. 얘는 3차의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볼게요. 2차 때 서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확대 시장되었다. 1차 전에. 1차 때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아닙니다.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에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다음,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4차 때. 정답은 3번. 다음, 2차는 3차보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한 인구 비율이 낮죠. 뒤로 갈수록 수도권이 차지한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다음, 1차는 4차보다 계획 수립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가 낮죠. 성장 거점, 얘는 균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마지막 4번입니다. 그래프의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경북, 서울, 울산, 전남 중에 하나래요. 자, 먼저, 가와 나는 도입니다. 또, 경북과 전남 중에서 발전량이 더 많은 도. 경북은 원자력발전소가 울진, 경주 두 군데 위치해요. 그래서 발전량이 가장 많아요. 가가 경북입니다. 그러면 나가 전남이 되겠죠? 남아있는 다와라. 서울 아니면 울산인데요. 시니까. 상대적으로 라는 발전량은 적으면서 전력 판매량. 얘기했었죠? 소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량 적으면서
전력 판매량, 소비량은 더 많습니다.

서울은 울산 인구의 한 8, 9배가 되잖아요.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발전소는 없어요. 그래서 울산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량은 적으면서 판매 전력량이 많은 나가 서울이 되고, 다가 울산이 됩니다. 가나다라는 어차피 왼쪽에서 찾았기 때문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도 경북이 제일 많고 서울이 가장 적네요. 보죠. 1번. 경북은 호남권이 아니라 영남권에 위치합니다. 울산은 서울보다 지역 내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대요. 자, 이것도 나중에 다시 정리할 내용인데요. 울산은 2차 산업,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서울은 3차 산업,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다음, 경북, 전남, 서울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자, 일단 확실한 건 서울에는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서울 경기에 있었던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서울에는 혁신도시가 없겠죠. 4번, 가부터 나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미세먼지 배출량도 가장 많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가고요. 가는 서울이 아니라 경북입니다. 전남은 울산보다 전력 소비량 대비 전력 생산량이 많대요. 자, 울산은 이만큼 발전하고 요만큼 소비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발전하고 요만큼 소비하고 있죠. 바꿔 얘기해서 전남과 울산은 소비량은 비슷한데 전남이 울산보다 발전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남은 울산보다 전력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많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0번째 주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까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4단원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주제는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라는 단원이고요. 다양한 통계자료가 등장하는 단원입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복습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4단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5단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도 풀었지만 개념도 정리했기 때문에 기선제압 OX가 있습니다.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주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수능 특강을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체크 윤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13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번 13강부터는요, 드디어 우리가 또 다른 동양 사상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맞아. 지난 12강까지 우리가 유교 사상을 공부했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불교 사상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가 굉장히 길었지더라. 맞아. 이제 동양 사상은 유불, 또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세개 라인으로 도도하게 이제 흐르는 그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이 이제 유교다라고 하는 것들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윤리화 사상 교육 과정 안에서도요, 이 유교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도 무려 두 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또 편성될 만큼 방대한 양을 자랑합니다. 내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렇게 윤사를 공부하면서 누구나 첫 번째로 마주하는 그 깔딱고개, 그 숨이 막 넘어 갈랑말랑하는 그 어려운 지점을 다들 성리학과 양명학 이황 이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잘해왔어, 얘들아. 보라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유교 사상을 마무리했다는 거는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거거든. 오늘부터 공부할 불교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같이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교는요, 유교만큼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동안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불교 사상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철학적으로 깊은 논의를 내가 좀 배워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시작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불교의 첫 시간. 너무 대표적인 불교 사상과 초기 불교의 기틀을 닦았던 석가모니의 사상 같이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우리가 불교와 자비의 윤리 공부하면서 석가모니의 초기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불교 사상들, 인도의 대승불교, 중국의 교종과 선종, 그리고 한국의 원효의천 진울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하지, 얘들아. 불교에서도 항상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입니다. 여기 지금 2년치의 내용만 나와 있지만, 요 전에도 계속해서 출제가 돼서요. 거의 뭐 4년, 5년 연속해서 지금 계속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과 유식은 인도의 대승불교야. 이제 석가모니 이후에,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중간과 유식으로 나눠져서 전개가 되는데, 요 부분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울, 이런 한국불교, 그리고 해능, 중국불교, 이런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쌤! 생각보다 석가모니는 수능에 안 나오네요. 그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중간과 유식,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해능, 원효, 의천, 진우를 풀려면 석가모니의 기본적인 불교 사상을 알아야지 풀수 있어. 석가모니의 기본 사상이 전제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불교의 전개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석가모니의 초기 불교 사상 너무 중요합니다. 불교의 기틀을 닦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선생님과 함께 석가모니의 사상 공부해 볼 텐데요. 특별히 이제 석가모니가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불교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잘 알고 있는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이자 종교가 됐습니다. 흔히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뭐 이렇게 많이 불러요. 왜 이렇게 불교에서 뜨 깨달음을 강조하는지 석가모니가 불교를 성립한 그 배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에 이제 인도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사상가죠. 석가라고 하는 그런 작은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흔히 말하면 이제 소왕국의 왕자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얘들아, 왕자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쾌락을 맛봤겠니? 맛있는 거다 먹었고요. 좋은 옷다 입어봤고요. 뭐 여러분만한 나이에 아리따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쾌락, 기쁨은 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 석가모니가 어느 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모든 것,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생로병사의 모든 것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돼. 고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은 결국은 고통 무더기, 고통의 연속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얘들아, 게다가 더큰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렇지,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수레바퀴가 계속 구르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지면서 생로병사가 계속해서 쳇바퀴 구르듯이 이렇게 수레바퀴 구르듯이 반복된다는 사상이 인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배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우리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옳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맞아. 윤회라고 부르죠. 이 윤회설을 석가모니 또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해. 봐봐. 생로병사가 이미 다 고통이야. 그런데 그 고통이 끊이지 않네. 계속 고통, 고통, 고고통, 고고고고고고통. 고통의 쳇바퀴가 계속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결심을 합니다. 이 고통이 발생한 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내가 그 원인을 한번 탐구해보겠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불교를 보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석가모니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따지는 그런 스마트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발생한 데에는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거야. 내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통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탐구를 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그 고통도 어떻게 될수 있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의 원인을 탐구해보겠다라고 결심하죠. 그리고 쾌락으로 가득 찬 자신의 거처를 떠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생로병사의 그 고통의 원인을 탐구할 수 없으니까. 자,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출가를 합니다.

은우이 쌤이 얘기하지. 석가모니가 하면 출가, 우리가 하면 가출.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자, 석가모니 이렇게 출가를 하고 나서 쾌락의 정반대 길로 한번 가봅니다. 쾌락 속에 깨달음이 없었으니까 난 이번엔 정반대로 갈 거야. 아주 극도의 고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식사를 안 하신다든지, 혹은 뭐 돌을 뜨겁게 달궈서 맨살을 막 거기에 이렇게 대면서 화상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고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석가모니는 쾌락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요. 고행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 아, 극단적인 고통 속에도 깨달음은 없었고, 극단적인 쾌락 속에도 고통은, 죄송해요, 깨달음은 없구나. 그러니까 극단적인 쾌락, 극단적인 고행, 다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니? 그렇지, 가운데로 가야 되겠지? 그는 중도에 수행을 합니다. 자, 중도에 수행 구체적으로 8가지의 바른 길, 8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쫄지 마, 오늘 다 공부하게 될 거야. 8개 바른 길인 중도에 수행을 합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그는 깊이 있는 선정과 지혜를 통해 드디어 뜨 하고 깨달음을 얻게 돼. 얘들아, 삐뽀, 삐뽀. 시작한 지 지금 7분 만에 또 사이렌 울렸어. 잘 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불교 공부할 때마다 툭툭 나옵니다. 선정과 지혜. 줄여서 정해. 이렇게도 불러요. 계속 나올 거야. 왜? 석가모니가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아, 선정과 지혜는 기본적인 불교의 수행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돼요. 쌤, 선정이 뭔데요? 선정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탁 차분하게 모아서 한 곳에 탁 가라앉히고 집중하는 거야. 자, 우리 불교의 수행자가 마음을 탁한 곳에 모아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자. 선정입니다. 지혜? 얘들아,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이 얻고요. 깨달음을 얻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드디어 해탈하고 열반하게 돼요. 친구들이 해탈, 열반 되게 많이 들어봤지. 자, 해탈. 해탈은 무엇이냐면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딱 꿰뚫어서 아는 거야. 뜨아! 하고, 아, 이게 사물의 실상이었어? 라고 하는 걸딱 꿰뚫어 보는 거. 그걸 해탈이라고 불러. 자, 그렇게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서 해탈하면, 꿰뚫어 보면, 어떻게 하게 돼? 열반하게 돼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거야. 자, 고통의 원인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아, 고통도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고통이 다 제거된 그런 이상적인 상태, 그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부르고요. 아,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과 열반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는 더 이상 어때? 생로병사의 고통의 쳇바퀴를 돌지 않아도 되는 다른 차원의 깨달은 자가 됩니다. 깨달은 자를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불러. 해보자. 이렇게 깨달은 자, 즉 해탈하고 열반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더 이상 생로병사가 반복되는 윤회의 쳇바퀴를 돌지 않게 돼. 아, 불교에서는 해탈과 열반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구나. 왜? 윤회는 반복해봤자 좋을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생로병사를 반복해봤자 결국 고통, 고통, 고고통이니까, 아, 이 윤회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해탈과 열반을 통해서, 아, 윤회까지 끊어낼 것을 불교에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래서 불교에선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살펴보았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가 되겠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인도의 전통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창시가 됐습니다. 얘들아, 기억하지? 얘들아, 석가모니는 사물의 실상을 드하고 깨달아서 아는 해탈에 이르게 되었는데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옳지? 와, 바로 나오는 사람들 있네. 좋아, 좋아. 집중력 너무 좋아.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선정,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모으는 거야. 지혜,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꿰뚫어서 아는 지혜예요. 줄여서 뭐라고도 불러? 그렇죠. 정, 그리고 해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한자로 정해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들이 앞으로 선정과 지혜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다. 줄여서 정해라고 하는 표현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불교 교단이 형성돼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가끔 불교 문제 풀면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법은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의 깨달음 혹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 뭐이 정도로 번역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불교에서 남자 출가 수행자를 비구라고 부르고요. 여자 출가 수행자를 비구니라고 불러서 비구, 비구니 이런 말이 제시문에 나오면 불교구나라고 하는 것도 힌트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자, 불교의 특징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불교에서는 일단 세 가지를 공부하세요. 삼학을 강조합니다. 자, 삼학 앞 글자 따서 개, 정, 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열심히 배우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깨달음 얻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율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율을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해? 쌤, 잠깐만요. 이 정, 혹시 선정인가요? 쌤, 이 해, 혹시 지혜인가요? 얘들아. 오늘도 역시 지금 초기 장난 아니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얘들아, 그런 거 필요해. 그런 센스 필요해. 천천히 보자. 정은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것. 우리 이거 앞서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어? 선정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해는 무엇이야?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서 아는 지혜. 즉, 아하, 지혜가 되겠네요. 석가모니가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해는 강조되고 있고요. 세계를 공부하는 개정해,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서 아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를 반야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석가모니는 개정해를 강조하면서 또 이렇게도 표현했어. 자신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이 지었다는 건 뭔가 의도가 개입됐다는 거야. 즉, 내가 의도적으로 한 생각, 의도적으로 한 말,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업이 되어서, 고통의 세계를 인간은 계속 어리석은 중생들은 윤회하게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봤지? 내가 전생에 지은 그러한 업 때문에 현생이 일어나는 거고요. 현생에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또 업이 돼서 다음 생을 불러일으키면서 인간은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그런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석가모니가 기본적으로 윤회설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사성제를 깨닫고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모든 고통이 제거된 그 열반에 이를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살펴보고 있어요. 쌤, 팔정도요? 이거 아까 전에요. 극단적인 고통도 아니고 극단적인 쾌락도 아닌 가운데 길, 중도에 수행하면서 팔정도 은근히 쓰셨던 그 팔정도인가요? 얘들아, 잠깐만. 너네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이 집중도가 지금 장난 아니야. 한번 들으면 지금 다 지금 쏙쏙 흡수하고 있어. 너무 훌륭해. 자, 팔정도는요. 중도의 수행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이제 다음번에 오늘 수업할 때 후반부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할 거니까 쌤, 저는 사실 몰랐는데요. 이런 친구들 괜찮아? 오늘 다시 한번 불교의 수행할 때 강조할 내용입니다. 중도의 수행 팔정도였고요. 사성제 역시 네 가지의 이제 바른 진리,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개의 진리인데 역시 오늘 수업 쭉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수행 방법할 때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것을 강조하죠. 열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엇이다 제거된 상태. 그렇죠. 고통이다, 제거된 상태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사실 이제 열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촛불 있죠, 촛불. 그 촛불을 훅 불어서 끈다,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촛불의 이름이 뭐냐면, 번뇌야, 번뇌. 번뇌. 즉, 번뇌의 초가 훅 꺼진 거야.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번뇌라는 건 뭐야? 고통이거든. 한마디로 열반은 모든 번뇌, 모든 고통이 제거된 그런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지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가모니는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의 이름으로써 윤회의 고리를 끊어냈는데, 윤회의 쳇바퀴를 끊어냈는데, 도대체 석가모니가 깨달은 깨달음이 뭔데요? 엄청 궁금한 걸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정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의 가장 핵심을 우리는 연기라고 불러.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연기설을 빼놓고는 아무 말도 할수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잖아. 옛날 사람. 옛날 예시밖에 몰라요. 앙꼬 없는 찐빵 뭐 이런 말 들어봤나, 얘들아? 앙금 없는 찐빵 이런 거, 센터 없는 아이도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빠진 불교는요, 불교라고 할수 없어. 연기를 제외한 석가모니의 사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센터, 가장 중요한 핵심 연기라고 하는데 이 연기가 뭔지 한번 천천히 보자. 선생님이 아까 석가모니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쭉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석가모니가 굉장히 이지적이고 스마트하고 어떤 이런 존재와 현상을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인과적으로 접근하는 사상가다. 뭐 이렇게 슬쩍 얘기해 드렸었죠. 석가모니는 모든 것,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 모든 사건,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어. 너무 중요해. 이게 바로 연기야. 다시 해봐. 연기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현상, 모든 사건, 뭐 모든 사물 다 마찬가지야. 예외 없이 무수히 많은 원인과 무수히 많은 조건이 결합한 결과로서 끊임없이 생겨나고도 있고 끊임없이 소멸하면서 어때?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그 깨달음을 느하고 얻었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연기설이라고 불러. 천천히 보자.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한다. 이것을 우리는 인, 연, 생, 기.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한자를 지금 음을 단 거야. 자, 여기 말하는 인이 원인이란 의미고요. 연이, 그렇죠. 조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인연생기야. 요 인연생기에서 두 번째 글자랑 네 번째 글자를 따면 우리가 연기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앞에 두 글자를 따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봤던 그 말,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야 할때그 불교의 그 유명한 말, 그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자. 결국은 석가모니가 연기설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싶었던 핵심은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무엇? 그렇죠. 원인과. 무수히 많은 무엇? 그렇죠. 조건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연기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그냥 슬쩍 넘어갔지만 여기 생멸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띄죠.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거야. 생멸 자체가 굉장히 불교의 뉘앙스를 강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윤사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제시문 읽다가 생멸 나오면 이거 불교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힌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불교의 느낌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석가모니는 연계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어.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다면 저것도 없는 거고 이것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것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 원인과 조건이 없다면 결과도 없는 것이다. 아, 한마디로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끊임없이 생멸한다는 거야. 우리가 아까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표현 이야기했잖아요. 친구들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할때이 인연의 한자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인간 사이의 연결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지. 원인과 조건을 뜻하는 한자야. 얘들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뭘지? 우리가 옷깃이 스쳤다는 건그 많은 시간 중에, 그 많은 장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그 시간, 그곳에서 나랑 그 사람이 옷깃이 이렇게 스쳤다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그 사람이 각각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옷깃이 스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원인과 조건이 각각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옷깃이 스치게 되는 거겠니? 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다시 해봐. 모든 존재와 현상,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은 갑자기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것을 석가모니는 깨달았고 그것이 사물의 실상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그렇죠. 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지? 모든 존재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으로 서로서로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즉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서로 의존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생겨나고 있고 또 이런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소멸하고 있어. 즉 생멸하고 있다는 거죠. 생멸하고 있다는 건 그렇죠. 고정불변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한다는 거야?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두 갈대단의 비유로 설명해요. 얘들아, 갈대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때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야.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날 때그 결과로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거야. 얘들아, 또 생각해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건그 일에 그렇지. 원인과 조건이 있었다는 거지. 선생님은 원인과 조건을 하나씩만 그렸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이 있죠. 그 원인도 그렇지. 또 다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원인과 조건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조건이 돼서 아,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알수 있죠? 이러한 그물망을 불교에서는 인타라망 혹은 인드라망.

망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망은 그물이구나. 그렇게 촘촘한 그물망, 인과연의 그물망으로 연결돼 있다는 관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자. 연기설에 의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과 모든 현상은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존재와 어떤 현상도 나 혼자 똑 떨어져서 존재해. 나는 독립적이야. 라고 할수 없어. 독립적인 것은 불가능해. 즉, 나와 자연 만물. 역시 연계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세상에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질 수 있고요. 아, 세상에는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불교에선 자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비는 이런 연기를 깨달아 나와 남을 하나로 여기는, 즉 자신과 타인을 둘이 아닌 하나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자타불이의 정신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넓고 깊은 사랑을 의미해요. 남을 사랑하고 남의 고통을 연민하는 마음 정도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기를 통해서 아,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연기설을 공부할 때또 하나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에 상호 관계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끊임없이 무엇한다 그랬어?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고 했지. 한마디로 인과연의 상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멸한다는 것이 중요해. 얘들아, 생멸한다는 건 뭐야?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해서 생겨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아,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요런 깨달음까지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해.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 지금 지워버렸지만 그 인타라망, 인드라망 기억나니 얘들아? 그렇지. 서로가 서로에게 촘촘한 원인과 조건이 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연결망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볼수 있었잖아. 그런데 이런 연결망에서 누가 작은 구슬 하나를 톡 쳤다고 생각해 봐. 그럼 그 구슬이 떨리겠지. 얘들아, 이 떨림은 그물을 타고 다른 모든 구슬에게까지 막 번져가겠지. 얘들아, 이 떨림은 멈출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멈추지.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구슬들이 커다란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을 계속 촉발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그 떨림은 멈출 수 없어.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른 그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나라고 하는 구슬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독립적인 고정불변하는 구슬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얘들아. 따라서 잘 봐봐. 불교에 의하면 이 세상에 고정되어 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는 있다, 없다? 그렇지. 절대 없어. 다시 한번 해봐. 이 세상에 고정돼서 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보라쌤이 또 열을 내는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쭉 불교 공부해 보세요. 알 거야. 불교 문제 풀어보면 대부분 문제는 요 내용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 다시 해봐. 연기설에 따르면 이 세상에 고정, 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은 없는 거야. 무상하구나. 심지어는 나조차 그래. 나조차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구나. 아, 이러한 경지, 이것을 깨닫는 경지, 무아의 경지, 무아지경까지 이야기하고 있구나. 무상과 무아까지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한 거 공부했으니까 한번 OX 여러분이 체크하고 보라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원인, 조건이 있다. 완전 맞지. 고통이 발생하는데도 원인과 조건이 있고요. 그것이 소멸하는데도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생멸에는 다 원인과 조건이 있었고요. 그것이 연기설이었어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너무 중요해. 고통의 발생에 원인과 조건이 있지. 따라서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그 고통도 제거될 수 있다. 그렇게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불러? 그렇죠. 해탈하고 열반한 상태라고 불교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만물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니죠. 단일하니 아니죠. 무수히 많은 원인, 무수히 많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독립적으로 고정불변하는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맨날 나와. 절대 아니지. 불교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독립.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야. 연기의 법, 연기의 진리, 연기의 깨달음을 이해할 때 윤회를 지속할 수 있니? 아니죠. 연기를 깨달으면 드아 하고 해탈하고 열반해서 윤회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연기의 법을 의심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니? 아니죠. 연기의 법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법을 깨달아야지. 네, 우리가 깨달음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의심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연기를 바탕으로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집중해 보자. 자, 석가모니는 애시당초에 왜 출가를 했어? 고통의 원인이 뭔지 탐구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고통을 없애려고 출가한 거잖아. 그이 연기를 한번 고통에 한번 대입해 보자. 석가모니는 고통이 발생하게 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지? 자, 고통도 그냥 뜬금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왜 생겼냐? 그는 고통의 원인으로 무명, 즉 무지를 이야기했어. 자, 무명, 무명은 뭐야? 빛이 없다는 거지. 얘들아, 빛이 없다는 건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어. 모른다는 거야. 그치? 불교에서는 무명을요, 모르는 무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몰라. 뭘 몰라? 그렇지, 연기의 법을 몰라. 모든 사물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생멸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고 또 고정, 상호 의존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야. 자,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지가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 어리석은 욕심을 내, 갈증을 내고 목마름으로 막 무언가를 막 애타게 찾아, 막 무언가를 막 이렇게 막 어리석은 욕심을 부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리석게 집착해. 이걸 애욕, 탐욕 혹은 갈증을 내면서 막 이렇게 찾아 헤매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갈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욕심을 부려. 자, 이런 욕심이 또 원인과 조건이 돼서 어떻게 해? 그렇지, 자꾸만 집착하게 만들어. 취착, 집착하게 만들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자, 어떤 한 남자가 지금 여친의 이별 통보를 받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막 슬퍼하고 있어. 얘들아, 그 남자는 지금 몰라. 뭘 모르니?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야. 사랑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건데 그 사실을 몰라. 모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 막 자꾸만 막 탐욕하고 막 욕심을 부려. 우리 헤어진 거 아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 막 집착해. 막그 여친이 읽지도 않는 DM을 막 계속 수백 통씩 보내면서 막 이렇게 집착해. 그런데 얘들아, 이런 집착은 결국 무엇을 불러일으켜?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우리 알수 있잖아. 이런 취착은 결국은 우리 존재를 불러일으키고 그 존재는 결국은 아, 생, 로, 병, 사. 즉 한마디로 무엇의 무더기를 불러일으킬 따름이야. 그렇죠. 고통의 무더기를 불러일으킬 따름이라는 거죠. 아, 알겠다. 쌤, 알겠네요. 결국은 불교에 따르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하게 된 원인과 조건이 있는 건데 그 고통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조건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거기에는 뭐가 있어? 이런 무지, 탐욕, 집착, 이런 것들이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잘 봐봐. 석가모니 핵심은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가죠. 자, 고통을 발생시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제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이제부터 천천히 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고통을 제거할 수 있을까? 아, 고통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얘들아, 어리석음을 극복해야 되겠네. 어리석음을 제거하면,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뭔데? 그렇지. 그게 바로 깨달음이잖아. 그게 바로 지혜잖아. 아,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지. 이 깨달음은 무엇이야? 사물의 실상을 바로 꿰뚫어 아는 그런 깨달음이죠.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서 아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가 필요하겠다. 아,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런 깨달음의 지혜를 불교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많이 부른다고 했어? 그렇죠, 봤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 다시 해봐, 쫄지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꿰뚫어서 아는 그런 깨달음, 그런 지혜가 필요해. 그럼 잘 보자. 그런 깨달음, 그런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아, 무명을 제거할 수 있어. 무명이 제거가 되면 어때? 이러한 욕심, 탐욕, 갈애 제거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로 한번 표시해볼까? 이렇게. 얘들아, 이것이 제거되면 어때? 그렇지. 집착도 제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집착을 제거하면 어때? 아, 존재와 생로병사의 고통도 어떻게 될수 있는 거야? 제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아,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태,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태, 우리 그걸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해탈할 수 있겠네. 열반할 수 있겠네. 모든 고통이 사라진 그런 열반이 가능하겠네. 그리고, 아, 사물의 실상, 바르게 꿰뚫어서 볼수 있는 그런 해탈이 가능하겠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얘들아, 쫄지 마. 절대 쫄지 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핵심은 이거야. 고통이 생겨나는데 원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제거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잘 보자. 이렇게 열반하고 해탈하면 모든 고통 다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어때? 생로병사. 고통의 쳇바퀴를 돌지 않아도 돼. 윤회의 악순환, 윤회의 고리를 어떻게 할수 있어? 끊어버릴 수 있는 거야. 아, 이런 것들을 석가모니는 지향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아까 전 선생님 해탈을 뭐라고 계속 설명했어? 그래서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거라고 그랬어. 쌤, 근데 저요, 아까 전 선생님이 연기설 설명하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체랑 실상은 좀 구분해야 되겠네요. 너무 예리해. 너무 예리해. 잘 봐봐. 불교에 따르면 고정, 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는 없는 거야. 그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실상은 꿰뚫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용어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자, 기본적으로는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깨끗하고 맑은, 맑고 깨끗한,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해요. 이 불성은 사실은 석가모니가 이제 불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남긴 건 아니었고요. 불성은 석가모니 이후에 이제 대승불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전개되는데, 우리가 불교의 인간관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제대로 알아두면 내내 좋은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두세요. 자, 불성은 쉽게 이야기하면 불 같은 성질 아니고요. 부처의 가능성이야. 부처의 가능성. 부처의 본성.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 이런 부처의 본성, 부처의 가능성을 대승불교에서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불성은 선천적인 거네. 그러니까, 얘들아, 알겠지? 블라블라 수행을 통해서 불성을 형성해야 한다. 나오면 일단 다 거르고 보세요. 잘못된 선지야. 불성은 부처의 본성으로서, 아, 대승불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거지? 아까 고통의 발생의 원인이 뭐였어? 그치. 몰랐어. 우리 모른다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는 어떻게 많이 표현한다고 했어? 그렇죠. 무명이라고 표현하죠? 무명. 무지. 연기의 깨달음을 갖지 못했어. 몰라. 자, 몰라서 자꾸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래, 어리석은 욕심을 낸다 그랬잖아. 갈애, 뭐, 탐욕, 혹은 애욕, 뭐, 요 정도로. 번역해 볼수 있어. 자꾸만 욕심낸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계속 뭐 여친한테 막 DM 보내면서 집착한다 그랬지? 그런데 그 집착의 끝은 무엇이야? 결국 고통이야, 고통.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모든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권세가 있는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네 가지의 대표적인 인간의 고통이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네 가지의 고통 사고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인간은 다섯 개의 덩어리, 다섯 개의 덩어리를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개의 덩어리가 일시적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쌤, 저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까부터 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고 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존재하는 나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있는 것이고요. 그냥 다섯 개의 덩어리, 색, 수, 상, 행, 식, 다섯 개의 덩어리의 일시적인 만남과 흩어짐으로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운이라고 하는 건 색, 수, 상, 행, 식. 색은 물질입니다. 불교에서 색은 육체, 물질을 상징해요. 수, 느낌, 상, 인식, 행, 의지, 그리고 식. 의식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덩어리인데 결국 이것도 다 집착의 무더기야. 그러니까 온도 역시 집착해서는 안 돼. 정리해보자. 나, 자아라고 하는 건 고정되어 불변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얘들아? 그걸 뭐라고 불러? 아, 결국은 무아를 깨달을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무아를 깨달음으로써 나에게 집착하는 아집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불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자, 불교의 대표적인 연기설 같이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수행자가 법을 바르게 사유하면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형성이 소멸하며 형성이 소멸하기 때문에 의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소멸하고 그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가지 감각기관 그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가래가 취착이 존재가 소멸한다. 그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로병사 즉 무더기가 큰 고통의 무더기가 소멸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아. 고통의 발생도 원인이 있어. 따라서 그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제거될 수 있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행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슬퍼하던 그 남자가 시련의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하고 메시지가 나왔잖아. 인생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010-33348. 저 우리 개념 강의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알죠? 33348 한번 외쳐보면서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수행의 방법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다섯 가지의 진리관 수행법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은요, 삼독 제거예요. 자, 삼독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독소야. 얘들아. 독소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해야 되겠죠? 가끔 내신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삼독을 실현해야 한다, 삼독을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틀렸어? 독은 나쁜 거잖아. 고통스럽게 하는 독소는 디톡스해야 되는 거죠? 삼독은 제거해야 합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독인데요. 어떤 것이 대표적이냐? 탐욕, 진노, 화내는 거야, 분노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치, 어리석음입니다. 한자로 탐진치. 혹은 한글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제거하고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실천해서 이렇게 탐진치를 제거할 때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즉 생로병사의 악순환,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혹시 서유기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래, 맞아. 서유기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분, 그, 마법, 천자, 이런 거 읽고 자란 세대잖아? 거기에 보면 삼장법사가 세 마리의 몬스터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그세 마리의 몬스터가 각각 탐진치, 삼독을 상징한다는 건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팔계, 탐욕을 상징하죠. 손오공, 맨날 화를 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잖아? 치는, 그렇지, 말귀 못 알아듣는 사우정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각각 이런 탐진치, 삼독을, 세 마리의 몬스터가 상징하는구나. 삼독은 자고로, 그렇죠. 제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삼 보겠습니다. 삼학이에요. 세 가지를 공부해라. 우리 이거 아까 살며시 공부했었는데. 앞 글자 따면, 그렇죠. 개, 정, 해. 기억나지, 얘들아? 자, 개. 개는 말 그대로 무엇이었어? 그렇죠.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자, 정은 무엇이었어? 마음을 집중하는 거. 이거 뭐라고도 우리 이야기했었지? 좋아, 선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는요,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가는 그런 반야의 지혜를 상징했었습니다. 얘들아, 계정해? 꼭 사람 이름 같다. 열심히 공부하는 계정해를 떠올려 보면서, 예, 정해야, 공부해라. 네, 엄마! 열심히 공부하는 계정해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공부하는 삼학 떠올려보면 좋아요. 다시 한번 선생님 계속 강조합니다. 석가모니가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 정과 해는요, 수행의 기본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33348이었으니까 우리 세 번째 삼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세 번째 삼은요, 삼법인설이라고도 부르는 요 삼법인이야, 삼법인. 천천히 보자. 끝에 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요 인은요, 도장을 생각하면 돼. 일단 도장 이렇게 보면 함보라 인, 이렇게 뭐뭐 누구누구 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도장을 꾹꾹꾹 이렇게 세번딱 이렇게 도장을 찍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이러한 진리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인생과 세상의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모든 것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무엇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생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건 없다는 거죠. 무상하네. 모든 건 무상해. 재해? 무상이에요. 심지어는 누구도 그래. 나조차도 그래. 나라고 주장할 만한 불변하는 실체 역시 존재하지 않아. 심지어는 나조차 그러하네. 제법 무아가 되겠네요. 자,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어때? 고통당해.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야? 고통이네. 일체계 고까지 나왔어요. 아,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은 없어. 재행무.

열반적정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을 삼법인에 넣기도 한다. 뭐이 정도 가볍게 한번 상식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33, 48만 남아야 되죠. 48. 자, 4는요, 바로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성제 너무 중요해. 33, 48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사성제 진짜 진짜 중요해, 얘들아. 쫄지 마. 어려운 거 없어. 우리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정리만 하고 있어요. 충분히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사성제 한번 천천히 보자.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뻬을 담고 있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사성제. 굉장히 고집이 센 멸치 한 마리가 여기 있거든. 엄청 고집 세. 엄청 고집이 센 멸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렸어. 그물에 걸려서. 난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물을 벗어날 거야. 하면서 도망칠 거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물로부터 도망칠 거야. 고집 센 멸치가 고통이라고 하는 그물에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 고집멸도, 고집멸도.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제. 두 번째, 집제. 멸제, 그리고 도제. 여러분, 자료에 따라서 어떤 자료에서는 이 가운데 성을 붙여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그렇게 제시가 되기도 해요. 다 똑같은 표현이라 선생님은 그냥 고집멸도, 고제, 집제, 멸제, 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집멸도, 사성제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2 플러스 2. 둘둘씩 짝지어지는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한번 천천히 보자. 고제와 집제가 한 세트고요. 멸제와 도제가 한 세트야. 근데 각각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뭔 소리야? 자, 천천히 생각해 보자. 먼저 집제 한번 보자. 집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 고통이라 그랬지. 생로병사 다 고통의 연속이라 그랬지. 그러면 그 고통에 뭐가 있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고통의 원인은 뭐니? 우리 다 배웠잖아. 그래. 무명, 어리석음. 그리고 욕심, 애욕, 갈래. 그것에 따른 무엇이야? 집착, 추착이었잖아. 아, 고통의 원인이네. 고통의 원인, 집착, 집재. 아, 감각적인 욕망, 존재에 대한 갈애, 이런 것이 원인이야. 그게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 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 무엇 덩어리야? 고통 덩어리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결국 다 무엇이다? 고통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네 가지의 고통, 생로병사가 나와 있고요. 또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덩어리, 색. 수, 상, 행, 식의 일시적인 만남과 흩어짐으로 인간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색수, 상, 행, 식 다섯 개 덩어리도 다 고통의 무더기, 고통의 덩어리들일 뿐이야. 정리해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원인과 결과를 각각 고통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고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을 극복해서, 그렇지,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스님 알겠네요. 요세 번째, 네 번째, 멸제와 도제는 이상 세계를 담고 있는 거죠. 정확해드라. 이것도 역시, 그렇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 우리 알수 있어.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상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원인이 필요해? 그렇지, 고통의 원인이 제거돼야 되겠지. 얘를 제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명과 애욕을 제거해야 돼. 얘들아, 무명과 애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한데 그 수행 기억나니? 석가모니는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그렇지. 중도의 수행을 했잖아. 아, 무명과 애욕을 없애기 위해선 중도의 수행을 해야 하는구나. 중도의 구체적인 8가지 바른 길 기억나니? 그래, 8정도의 내용이. 아, 이 도라고 하는 표현이 아,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아, 수행을 해야 돼. 이런 8정도의 수행, 중도의 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드디어 모든 고통이 어떻게 돼? 멸. 소멸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야. 아,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 결과 고통의 원인이 무명과 애욕이 완전히 사라져서 고통이 모두 소멸된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고집센 멸치가 도망가려고 하는 고집 멸도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33348 마지막 8만 남아 있다. 자, 8 그렇죠. 우리 8 정도. 드디어 우리 팔정도를 볼수 있게 됐네요. 팔정도는 이제는 얘들아 알겠지. 깨달음 얻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8가지 올바른 수행 방법으로서 계속 강조하지만 중도의 수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개의 뭔가 바른 게 나오면 다 팔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고요. 정사유, 사유, 생각이 바르러야 한대요. 정어, 말이 바른
이런 말로 가야 되겠, 말이 역시 바른 모습이어야 되겠죠? 정업. 행위가

일단 올바라야 하고요. 정명, 우리 살아가는 이런 생업도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정정진, 정진은 노력하는 거야. 열심히 수행하는 노력도 바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념, 마음챙김도 역시나 올바라야 하고요. 정정, 여기서 말하는 정은 무엇이었어? 선정. 선정은 뭐야? 마음을 한 곳에 쫙 모으고 집중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깊이 있는 집중을 삼매라고 불러. 너네 혹시 뭔가에 막 집중할 때 삼매경에 빠진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다 불교 용어예요. 아, 이렇게 마음을 잘 집중하는 선정도 바른 모습이어야 해. 아, 이걸 정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우리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8정도 이거 내용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제시문에 다 소개가 되어 있고요. 뭔가 올바른 게 8개 나와 있다. 혹은 올바른 게 많이 나와 있다. 아, 그럼 이거 8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신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유독이 8정도로 하나하나 막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 이런 친구들은 또 출제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석가모니가 기틀을 닦았던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도 같이 공부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낯설어. 그런데 얘들아, 쫄지 말라 그랬지? 근데 너무 잘하고 있지? 용어가 낯설 뿐 내용이 막 어려운 건 아니야?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어?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생멸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연기설이야. 연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죠. 첫 번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고정,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종합해봐. 그러면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그렇지 없는 거야. 무상한 거야. 심지어 나조차도 그래. 무악까지 가야 되겠죠? 수행 방법과 진리관 기억나니? 010, 옳지. 333483. 삼독은 제거해야 되죠? 두 번째 삼, 계정해 열심히 공부하는 삼학 떠올려야 되겠죠? 세 번째 도장을 꾹꾹꾹 찍었어. 삼법인설. 네 번째 옳지 사성제. 고집센 멸치가 도망가. 고집멸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8정도까지 공부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백 남겨주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사회문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7회차고요. 아, 7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점점 뒤로 갈수록 와, 된다, 막 이런 느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시간 안에 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또 표 문제 외에도 이 개념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3번 문제도 그렇고, 오늘은 표 문제 말고 16번 문제, 17이죠. 17번 문제 표 문제가 아닌데, 얘 앞부분에 배치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11번 문제 표 문제입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역시 표 문제고요. 늘 나오는 거. 그리고 17번은 뒷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게 이제 플러스 강의라서 뒤에 혹시나 막 이렇게 빨리 해설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앞부분에 전반부에 배치를 하고요. 17번. 그리고 20번.

문제, 이렇게 네 문제를 먼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풀이가 더 중요하고, 분석이 더 중요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복습하셔야 되고, 어떤 단서를 이용해서 먼저, 어떤 단서를 이용해서 풀어나갔는지를 머릿속으로 잘 복습하면서 7회까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9월 모의평가에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수능까지 사이에 다시 한번 풀어도 정말 좋을 문제들입니다. 오늘 11번 문제를 풀 건데요. 11번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자료가 두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갑정의 계층 관련된 자료이고 두 번째 자료는 일치 불일치 비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각 갑을 병정의 이동과 관련된 것, 상승하강 이동과 관련된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첫 번째 자료에서 그래서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1번 선지를 한번 해결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은, 바로 두 번째 기본표를 그리고 나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나라의 갑정의 계층 관련 지표와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비율을 두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정보가 하나씩 있어요. 첫 번째, 자녀 세대 갑의 계층은 B고, 정의 계층은 C인데, 갑의 계층 B가 C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B가 C보다 높다라는 거지. 그치? 얘가 갑이고 이게 정이 가지고 있는 건데 C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병의 부모와 정의 부모는 모두 A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세개 중에 어딘데? 라고 보니까 여기 부모의 계층이 가장 높은 자녀. 병정의 부모. 병정의 부모가 A를 가졌는데 A가 가장 높은 거래요. 그러니까 A가 뭐라는 것을 알수 있어? A가 상이겠구나. 그러면요, 순차적으로 B가 중이고 C가 하겠죠. 왜? 갑이 가진 B 계층이 정의 C보다 높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을 병정의 계층과 그리고 부모의 계층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을 병 파악했으니까 얘 지울게요. 그래서 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부모 상중하 이 부모 그리고 자녀 상중하 아이고, 잘안 보이네요. 조금 더 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BC, 순서대로 ABC, ABC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러면 누가 여기 B, 갑의 계층이 B다라고 했으니까 갑이 중이겠구나, 일단. 그 다음에 정의 계층이 C다라고 했으니까 정의 하겠구나라고 하는 거 써줄 거고요. 그리고 병, 정의 부모. 예, 부모 위치에다가 상이다,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을이 보면, 계층이 가장 높은 자녀다라고 했으니까, 을도 뭐겠어요? A, 상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층 이동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이동 여부를 보면, 부모보다 계층이 높은 자녀가 갑을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부모보다 계층이 높습니다. 갑이 현재 중이에요. 그럼 부모는 뭐겠어요? 그렇지, 부모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아, 부모는 하겠구나. 그래서, 갑의 경우는 바로 이 위치. 부모는 하고, 자신은 중이다라고 하는 이 위치임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을도 부모보다 계층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 그쵸? 근데, 을은 상입니다. 그럼 부모는 중일 수도 있고, 하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런데 여기 정보를 보세요. 을의 부모의 계층은 갑의 부모의 계층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을이 상이고 부모는 바로 중이나 한데 갑의 부모보다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을의 부모는 중이겠네. 그래서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가보셔야 돼요. 괜찮죠? 이제 병과 정의 부모는 상입니다. 병과 정의 부모는 상이고 병과 정은 어떻게 돼 있어? 부모보다 계층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병과 정은 중이나 하로 가는 거야. 중이나 하인 거야. 부모는 상인데 중이나 하겠죠. 근데 또 역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면 병의 부모의 계층, 여기 병의 계층은 정의 계층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그러면

병은 중이고, 맞죠? 그 다음에, 아, 정은 하가 되는구나. 정한우, 우리 이렇게 찾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둘다 부모보다 낫다. 그래서 갑을 병 정이 다 보시면 이 대각선은 계층이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을과 갑은 뭐예요? 부모보다 계층이 그렇지 높은 상승이 동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병과 정은 어때요? 그렇지 여기 세 칸은 바로 여기까지는 부모보다 계층이 낮은 거잖아. 우리 이거 다 그렸던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면. 그래서 상승이 동한 자녀 갑을 하강이 동한 자녀 병정까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볼 거고요. 얘는 여러분이 여러 번 한번 하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먼저 이 선지부터 해결해 나가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첫 번째밖에 없어. 을의 계층은 해볼까? 을의 계층은 갑의 계층보다 높고, 맞아요? 을은 갑보다 높습니다. 예, 을은 갑보다 높죠. 그쵸? 따라서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병의 부모의 계층보다는 낮다라고 되어 있어. 병의 부모의 계층은 뭐지? 상이야. 그래서 을의 계층은 상입니다. 병의 부모의 계층과 어때요? 같죠. 그쵸?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틀렸고, 첫 번째 하나의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했구나. 네. 이제 2번, 3번, 4번, 5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기본표를 그려보겠습니다. AB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찾았지? 그래서 기본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상중하. 그 다음에 상중하 부모 자녀 그래서 100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 A 순서대로 ABC ABC라고 하는 거 찾았지? 그러면 아래에 정보 표를 보시면 각국 전체 인구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대물림. 그렇죠? 그리고 중한대 상으로, 한대 중으로 간건 상승이동. 그리고 아래 부분, 상인대 중하로 또는 중인대 하로 가는 건 하강이동. 이렇게 됩니다. 표시 다 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료에 보시면 부모 A에서 B로 간 거. 그렇지. 부모 A에서 C로 간 거. 전체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B에서 B로 간 거.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 보시면 C에서 C로 간 거. 이게 바로 뭐겠어요? 계층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B에서 B로 간거 25고요. C에서 C로 간거 20이에요. 아래의 정보를 보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50%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A에서 A로 간게 얼마가 되겠어요? 맞아요. 5입니다. 5. 그렇지? 예. 그리고 앞에 나온 것처럼 A에서 B, C로 간 거. A에서 B로 간거 10이요. C로 간거 5요. 차근차근 써주시면 됩니다. B에서 C로 간거 5요. B에서 C로 간거 5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강이동을 다 구해낸 것이고. 다음, 아래에 보시면 B에서 A로 간 거, 그다음에 C로 간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에서 A로 간 거. 얼마다? 5다. 그리고 여기 5한번더 나왔네. 그다음에 C에서 A로 간거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나머지 빈 거는 얼마면 될까? 다 계산해 보면 되지. 여기 20이고 여기 하면 35고요. 그다음에 여기 45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 여기 아, 15가 되면 되겠네. 예. 45. 그래서 여기 20,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30 이렇게 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선지 이제 2번부터 해결해 나가 보겠습니다. 2번부터 해결해 볼. 자녀 세대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중층과 하층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일치하는 25, 그다음에 20입니다.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뭐. 네, 안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계층 구조 파악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많은 거야. 그래서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부모 세대는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아. 그래서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거지. 예,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자녀의 수와 상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거 어딨어? 여기, 여기. 여기 두 개. 상층으로 간 거잖아. 부모는 중한대 자녀 다 상층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얼마예요?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층으로 하강을 이동한 자녀.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거 어딨어요? 이렇게 하층으로 갔습니다. 여기 두개 있죠. 그렇죠? 따라서 10. 이거 많다. 맞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선지입니다. 부모 세대 상층에서 중층으로 하강 이동한 자녀. 부모 세대 상층에서 중층으로 하강 이동한 거. 이렇게 있네요. 10. 그렇죠?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세대 하층에서 중층으로 상승 이동한 거. 여기 15 있네요. 그래서 많다?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그래서 기본표 그리는 것도 7회차에 걸쳐서 아주 자주 나왔고요. 이 7회분 모의고사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이 유형은 정말 숙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16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고 A, B, C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이고 B는요 A씨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한다. 공공부조죠. 그렇죠. A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B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보험이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서비스가 되겠네. 자료 1은 6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는 갑, 정중 A씨의 수혜자 대상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A는 바로 사회보험, 보험 이렇게 쓸게요. B는 공공, C는 서비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료 2는 어느 나라의 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A씨의 수혜자 수에 대한 두 제도의 수혜자 수의 비를 나타내고, 단 3중 수혜자 수는, 또 3중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3중 수혜자 수는 5만 명으로 AB 중복 수혜자 수와 같고, AC 중복 수혜자 수의 3분의 1이고, BC 중복 수혜자 수의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이 표시한 부분들과 관련된 정보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중 수혜자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3중 수혜자 구조를 그려주시면 되죠. 3중 수혜자 구조를 그려서 A는, 여기 A는 보험, B는 공공, C는 서비스. 3중 수혜자 수는 5만이니까 5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B 중복 수혜자 수와 같고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AB 중복 수혜자는 여러분 어딥니까? AB 중복 수혜자는 여기가 AB 중복 수혜자입니다. 그렇죠? 수와 같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다음 AC 중복 수혜자의 3분의 1이며 AC 중복 수혜자는 여기죠. 그렇죠? 3분의 1이래요. 그럼 얼마야? 산수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10이어야지 15의 3분의 1, 5만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C 중복 수혜자의 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5 되어야 되겠네. 다 일단 됐고요. 그래서 이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이, 네, 지금 계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중 비수혜자 수가 10만 명이고 총수혜자 수의 9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편의상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가 100만 명, 그냥 100이라고 했을 때 수혜자가, 여기 수혜자를 전체 이렇게 수혜자를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지? 90만큼이 수혜자가 되는 거지. 그치? 전체 90.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총수혜자 수 대비, 총수혜자 수 대비해서 A 또는 B 수혜자. 그러면 총수혜자 90 대비, 90 대비 A 또는 B 수혜자가 얼마냐면 9분의 7이래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70이라는 거지. A 또는 B를 표시해 볼까요? A 또는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그렇죠. A 또는 B가 바로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70이라는 얘기야.
그치. 90 중에서 여기가 7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바로 20이구나. C만 해당되는 게 2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 그치?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 C만 해당되는 게 20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되죠. 그럼 아, B만 해당되는 게 여러분 얼마겠어요? AC의 수혜자가 90 중에서 80이니까 B만 해당되는 게 10만이겠구나.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B 또는 C 수혜자니까 A만 해당되는 게. 90 중에서 50은 B 또는 C니까 A만 해당되는 건 40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B만 해당되는 거 10이요. 그 다음에 A만 해당되는 거 40이요.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가지고 선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해결하러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갑, 정, 중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3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어떤 거다? 확대해 볼게요. A, 금전적 지원 원칙으로 하죠? 공공부조 금전적 지원 원칙으로 하죠? 그렇죠? 갑, 을, 병, 정 4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갑과 정이 중복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갑을 병, 정 4명이네. 따라서 첫 번째, 세 명이다. 들린 거지. 그치. 두 번째입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만이라고 돼 있어. 따라서 제도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A만이야. A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얼마? 아까도 구했지만 40입니다. 40. 여기 있죠? 그쵸. 40만이고요. B 수혜자는 우리 10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4배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다음.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거.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거.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B예요. B의 수혜자 수는 이라고 돼 있어. B의 수혜자 수는 여기 이렇게 해서 B죠? 네, 얼마냐면 2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다른 두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는, 다른 두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는 애들은 어딨어? 여기지. 이거 두개 모두 받는 거. 15만이네요. 그래서 15만보다 큰데요.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선별해야 돼요. 공공부조입니다. 따라서 B만. 그렇지? B만입니다. B만 해당되는 건 바로 여기네요. 10만. 그렇죠? 네. 수혜자 수는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받는 수혜자. 공공부조와 그러면 B와 C를 모두 받는 거. 10만이네요. 그렇지? 두 배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네. 둘이 같죠. 10만, 10만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배이 다 틀렸네요. 아, 그렇네요. 네.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 어때? 이 구조도 그냥 계속 반복이야. 할수 있는 거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뒤에 배치가 돼가지고. 왜이 문제를 푸냐면 표 문제 말고 이런 형식의 문제를 평가원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면 다 맞출 수 있거든? 예. 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고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가장 뭐다 맞았거나 아니면 다 틀렸거나 점수가 높은 데를 기준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갑은 A, 을은 B, 병은 C, 정은 D를 각각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압축적으로 봐라. 방범적 이런 논에서 사용되는가? 즉뭐 물어본 거야?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쵸? 이거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어떤 거야?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 그치? 이거 물어보는 거지. 이거 물어보는 것이고, 세 번째, 여기, 언어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주관적 생활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할수 있는 건 질적 자료를 수집했을 때죠. 따라서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에 해당이 되면,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구조는 A, B, C, D, 갑을 병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 각각의 질문에 해당이 되면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는 것인데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옳은 답변에 1점. 그런데 정의 경우는 지금 예, 뭐라고 대답했는데 다 틀린 거예요.

아니야. 0점이야. 다시 말하면 이 정이 가지고 있는 D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럼 질문지법, 실험법도 아니네. 면접법, 참여박은찰법도 아니면서 예라고 한 거야. 그렇죠? 아나요? 아니요. 그럼 D가 뭐가 되겠습니까? 질문지법 실험법도 아니고 질문지법 면접법도 아니야. 그렇지. D가 참여관찰법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D가 참여관찰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여관찰법인데 질문지법 실험법의 예라고 했어.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참여관찰법인데 질문지법 면접법에 해당되는 거에 예라고 했어.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데 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뭐라고 적혔어? 얘 아니오라고 쓴 거지. 얘라고 썼었어야 되는데. 얘 0점이니까.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응답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수가 높은 애부터 보는 거야. 점수가 높은 애부터 보는데 누구부터 보냐면 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2점을 받았습니다. 두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질문지법 실험법이냐에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고 질문지법 실험법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게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건 만약에 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B가 질문지법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질문지법인데 예라고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지법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니요라고 했어. 여기 질문지법이냐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B는 질문지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맞지? 2점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험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법에 해당되니까 실험법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하니까 틀렸어. 실험법인데 질문지법 면접법이냐 물어봤으니까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맞았어. 실험법 가지고 있으면서 면접법 참여법에 예라고 했어. 틀린 거지. 그쵸?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거예요. 이 B는 뭐가 된다? B는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B는 면접법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이 B가 면접법이니까 질문지법 실험법이냐에 아니요 물은 거 맞게 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 면접법인데 여기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여기 틀린 것이고. 면접법인데 면접법 참여관찰법에 예라고 했으니까 맞은 거죠. 그래서 2점 하고 나온 겁니다. 됐죠? 이제 나머지 A하고 C는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병이 1점을 받았습니다. 그 1점을 받았다는 말은 첫 번째 거에서 맞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맞잖아. 하나만 맞아야 되잖아. 얘 질문지법 아니면 실험법이고 질문지법 실험법에 해당됩니까? 이해하는 여기가 맞은 거야. 나머지는 틀렸고 나머지는 틀려서 얘 1점 받은 거거든. 그쵸? 그러면 C가 질문지법이면 됩니까? 안 되지. C가 만약에 질문지법이라면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것도 이해한 거 맞아야 돼. 이게 2점 돼버려. 그러니까 C가 뭐가 돼야 되냐면 실험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질문지법이다. 이렇게 찾는 거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해설하는데 시간이 걸린 건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고 그리고 시간을 한번 이렇게 줄여가 봐. A가 질문지법 여기 예 맞죠. 질문지법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질문지법에 해당되니까 면접법 참여관찰법 아니어라고 한거 맞았죠.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찾는 게이 문제 다야. 아래선지야 뭐. 찾고 나면 금방 찾아지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오라고 쓰셔야 되고요. A에 비해 C는 A에 비해 질문지법이야 말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B와 달리 D는 참여관찰법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달리가 틀렸죠. B, D 모두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죠. 둘다 모두. C에 비해 B는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약하다. 그렇지. 실험법이 가장 통제 수준이 높잖아. EBS 강의만 들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볼 거야. 네, 실험법이 가장 통제 수준이 높고, 그래서 둘이 비교하자면 정답은 4번입니다. D와 달리 A는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하는 거 어떤 거? 참여 관찰법이고, D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올해 6월도 한번 봐야 돼. 이런 스타일 나오는지.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아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아니지. 네. 예, 표 문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를 볼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평가원에서 나왔는데 숫자가 들어간 게 아니야.

요거 그대로 놓고 파악하면 돼. 한번 해볼까? 보면 이 증가율이 나온 겁니다. 변화율들이 나온 거예요. 표는 T-30년 대비 T년. 30년 대비. 그래서 30년 대비 T년. T-30년 대비 T년. 그러면 여기는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 여기는 그 전에 30년.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 이 자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 정보입니다. 각국에서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노년부양비는 증가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노년부양비가 증가했대. 노년부양비 여러분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가볼게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입니다. 곱하기 100이에요. 그런데 노년부양비가 증가했대. 여러분 여기에 30년 전 대비해서 이 15세에서 64세 인구도 커졌어. 노년 인구도 커졌어. 그런데 이거 전체가 커지려면, 자, 얘도 커졌고요. 얘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 그렇지. 분 모값보다 분자값이 더 많이 커져야 되는 거지. 그겁니다. 그래서 둘다다 커졌는데 노년 인구가 더 많이 커졌어.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두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총부양비는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부양비 어떻게 써요? 총부양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분의 0에서 14세 인구랑 플러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 얘가 어떻게 됐대? 얘가 바로 증가했대.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부양 인구는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야. 그러면 어디 값? 여기 전체 값이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 총부양비가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유소년 변화율은 여기 작아졌대. 그리고요, 노년 인구는 여기 커졌대. 그럼 전체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 작아진 것보다 노년 인구 커진 게더 많아야 전체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유소년 인구 작아졌어. 하지만 노년 인구 커진 게더 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럼 다한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값을 숫자를 딱 명확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변화율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T-30년 대비 T년 총인구 증가율하고 부양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T-30년 대비 T년이면 어딜 봐야 되냐면 이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부양인구 변화율은 양의 값인데 즉 부양인구는 많아졌다는 거야. 그런데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걸 이렇게 볼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많이 풀어보면 이게 같지 않다는 걸 바로 알 텐데, 혹시 해서. 자, 부양인구 변화율은 양의 값입니다. 즉, T-30년에 100명이었는데, 제가 10%만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명이 되었다라고 해볼게. 네.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그냥 20명이 20명. 노년 인구는 그냥 30명이 30명.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러면 여러분, 부양인구 증가율은 몇 퍼센트야? 100에서 110으로 10%만큼 증가한 거잖아. 전체 인구는요? 150에서요, 160이 된 거죠. 그치? 즉, 150에서요, 10만큼 증가했어요. 이겁니다. 10%가 돼야 돼?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총인구 증가율보다 부양인구 증가율이 큽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말하면 안 돼.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본 거예요. 예, 여기 나온 대로.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T-30년 대비 T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와 달리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소년 부양비나 노년 부양비 어떻게 쓰죠?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0에서 14세 인구. 이게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T-30년 대비 T년을 보면 얘네는 증가했죠. 예. 증가한 적 똑같죠? 얘네는 그대로 있습니다. 분모는 커졌는데 분자는 그대로야.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둘다 모두 작아졌습니다. 둘다 감소했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예.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티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노년 인구 100명당, 여기 갔습니다. 노년 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노년 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는 감소했어. 그러면 노년 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는 더 작죠. 그쵸? 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티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부양 인구의 증가율이 노년 인구의 증가율보다 작다. 그렇지. 내가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그렸잖아. 화살표. 부양 인구 화살표 하나일 때 노년 인구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 상황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분. 유소년 인구 감소분 여기 있죠? 네. 노년 인구 증가분보다 어때? 작아야 되죠. 네. 총부양비가 증가하려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예. 이런 형식으로도 나온다라고 하는 걸 봐두라는 거야. 앞에서 봤던 형식들과 다르지?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는 것도 분석이고 연습입니다. 이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짜 빠짐없이 나오네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지역 주민들은 초대형 화물선 여러 대가 바다 한가운데서 하늘을 나는 듯한 현상을 목격한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바다의 신기루라고 하는 파타 모르가나 현상인데, 이 명칭은 아서안 전설 속 마법사 모르가나에서 유래를 했다. 그런 신기루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를 따다 붙인 거죠. 바로 오겠어요. 그치, 사회 문화 현상이지. 파타 모르가나 현상은 차가운 바다나 넓은 얼음이 있는 극지역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 해수면에 찬 공기가 모이면서 더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급격한 공기 밀도와 뭐 차이에서, 이게 뭔가 그 자연계 섭리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연 현상이네요. 그래서 이에 따라 연안 표층 바닷물이 먼 바다로 밀려가고, 저층 차가운 바닷물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냉수대가 형성되는 것도 자연계의 시스템 원리입니다. 따라서 자연 현상이죠. 이 굴절된 빛이 렌즈처럼 작용해서 왜곡되어 보이게 한답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현상입니다. 이번에 사회문화현상 두 개, 자연현상 두 개로 안 나오는 구조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네요. 답 찾아보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이에요.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니은, 자연현상은 뭘 같이 써? 맞아요. 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앞에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정답은 그냥 너무나 쉽게 1번 하고 나오네요.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단위. 요즘은 당위 법칙, 존재 법칙 나오진 않지만 당위가 뭐야?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범적 요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건 사회 문화 현상에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디귿 모두 해당이 안 됩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리을과 같은 현상은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지. 둘다 자연현상이니까 둘다 필연적이고 확실하고.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억은 보편성이? 보편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이나 자연현상 모두야. 마지막 할게.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뭐가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자연현상이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이 기억에 비해라고 쓰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 보면 뭐 묻는지부터 얼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아, 자발적 문화적변. 아, 문화와 관련된 거. 문화 변동의 요인 양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갑국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을국의 상인을 통해서 전통음악 A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A는 각국의 전통음악과, 여러분 여기 함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겠어? 상인을 통해 직접 전파됐어. 전통 음악도 하고 요것도 누려. 대다수가 즐겨 듣는데. 따라서 병존. 예, 병존 이렇게 써볼까요? 네. 예, 함께 이렇게. 네, 두 번째. 을국에서는 갑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전통 음식 B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을국의 한 요리사가 이 전통 음식, 아니, 갑국의 외부 요소죠. 그리고 을국의 전통. 두개 만났어. 새로운. 맨날 이 형태잖아. 그렇죠? 따라서 뭐다? 일단 직접 전파가 됐고, 그리고 새로운 제3의 문화. 이것도 항상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지? 융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병국입니다. 병국에서는 을국

한국에서 유행하는 의복 양식 C가 TV 드라마를 통해서 왔죠. TV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왔다. 뭐겠어? 맞아. 간접 전파. 그런데 마지막에 쫙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통 의복 양식은 근데 이 C로 대체됐다. 키워드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다.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났다. 대체됐다. 이렇게 다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뭐지? 동화. 이건 좀 어렵지 않은 문제죠. 첫 번째 가봅니다. 각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각국과 달리 을국? 각국과 달리? 각국에서 강제적 문화, 상인을 통해 음악 이게 들어왔는데? 예, 따라서 강제적 문화 접변 뭐, 예, 둘다다 자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을국과 달리 변국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을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제3의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틀렸죠? 변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변국에서 여러분 간접 전파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으로 갑국에서는 병존이니까 자기 문화, 자기의 음악도 함께 변국에서는 동화니까 정체성 사라졌어요. 대체됐어요.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되고요.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되었는가? 여기 내재적 요인이 있어? 여러분,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모두 다 외재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 내재적 요인에 따라서 문화가 변동되었는가라고 하면, 변국과 을국 모두 아니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잘 받으셔야 돼요. 되게 좋아하는 형태라니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제시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일치 여부를 표시하게 한 질문이 한 거고 한 건데 응답은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예, 아니오 중 하나고요. 이 오는 응답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X는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옳은 답변의 개수 이렇게 나오면 옳은 답변의 개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 푸는데 첫 번째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 갈등론이냐? 예, 갈등론만 예라고 얘기하겠죠. 갈등론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되고요. 아래에 개인이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이 의미 부여한다.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만 예라고 말하겠지? 세 번째는 각 부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면요? 그렇죠. 기능론입니다. 기능론만 예 라고 말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5가 맞았다 틀렸다 해당된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응답이 일치하면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5에 주목해야 돼. 여기. 이 갈등론만 5할 부분이거든? 그런데 B와 C가 응답이 일치한대. 뭐라고 일치할까? 아니에요.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라고 기능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말하겠지. 그치? 그래서 찾은 겁니다. 아, A가 갈등론이구나. 예,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러면 A가 갈등론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 세개다 맞았잖아요. A가 여기 들어갔고 A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X라고 쓴거 맞죠? 그쵸? 갈등론은 네 라고 말할 것이고, 나머지 B는 아니요 라고 말할 거니까 응답이 일치하지 않고, 가에도 갈등론 A는 예 라고 말할 거고, C는 다른 거니까 아니요 라고 말할 테니까 응답이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가에 X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두 번째 거, 상징적 상호작용론만 예 라고 합니다. 그런데 AC가 바로 응답이 일치한대요. 뭐라고 일치하겠어? 아니거든.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아니란다. 그래서 아니요로 둘이 여기서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씨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아니라는 게 돼요. 아,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구나. C가 기능론이 되겠구나. 아,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건 여러분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기능론만 예라고 하는 거죠. 기능론이 C입니다. 그러면 A와 B는 기능론이 아니니까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냐?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로 여기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X라고 썼으니까 여기가 틀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A, C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는가? 라고 하면 C는 기능론이니까 예, A는 갈등론이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기 일치하지 않는데 일치한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틀린 겁니다. 얘 하나 맞았잖아요. 그러면 나에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B와 C는 상호 의존관계를 중시하는가? 라고 하면 기능론은 네, B는 상지적 상호는 아니요. 그래서 둘이 일치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맞아야 되지. 그럼 여기가 맞아야 돼. 나가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엄청 뭔가 난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와 달리 가에 X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야. 둘 다 X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렇죠?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되겠네요. A와 달리 B는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의 측면을 강조한다. 정답 2번이네요. 예, 이게 개인 바라보고 있는 미시적 관점이니까 정답은 2번. 세 번째, B와 달리 C는 사회규범이 지배집단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어 라고 하면 지배층에게 유리하게 갈등론의 입장이죠. 따라서 B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보다 안정을 지향한다. 누가 그래요? 조화균형 안정. 기능론이 그렇지. 그렇지. C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억과 니은의 기억 니은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 C의 응답은 기억. C의 응답은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가 C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라고 말하겠지. 그 다음에 상호 의존관계를 강조하는가 라고 하면 예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에 대한 기능론의 응답은 모두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다음 문제 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4번 문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관련된 것이고 진입판단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B는 대면 접종의 비중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본 거야? B가 정보사회 대면 접종의 비중이 낮죠. B대면 접촉을 많이 하잖아. B가 정보사회다 참 이렇게 했더니 B를 정보사회로 보고 참 이렇게 했더니 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가 정보사회가 아닌 거예요. 산업사회가 B, A가 정보사회 이렇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A가 정보사회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작다. 어때요? 그렇지. 그치? A는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산업사회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이거 맞는 진술이에요. 1점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기억에 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쵸? 다음 가겠습니다. B에 비해 A는 우리 뭐로 찾았어요?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와 관련해서 가가 들어갔는데 거짓이라고 하니까 0점이 나온 구조입니다. 몇 번을 이렇게 꿨어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 기억은 참 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A의 B의 B는 쌍방향 매체 어디? 정보사회 매체죠. 인터넷 등등에 따라서 A 정보사회에서 주로 비중이 높죠. 가정과 일도의 통합 정도가 낮은 건 어디에서? 산업사회에서. 왜?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정보사회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니까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높은 거죠. 낮다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낮아? 산업사회에서. A에서. 그래서 아니 A가 아니라 B에서. B가 산업사회죠. B에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A 뭐죠? 정보사회입니다. 그렇죠. 정보사회는 사회 변동 속도가 빠르죠. 훨 빠릅니다.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작죠. 이질성. 직업이 다양화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보사회의 A에서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를 거짓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0점 나오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 거야. 예, 연구 사례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도 아래에서 보면 양적 연구, 일반화, 그다음에 1차 자료, 2차 자료 1단원의 가장 중요한 사회조사 과정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에 성별, 학교급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영향을 받는 종속변이 되겠네요. 그리고 성별, 학교급별.
이 내용이 독립변이 원인이 되겠네. 그래서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을 해봤고요. 아래 보시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뭐지? 성별로 해본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학교 급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봉사활동 시간이 적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학교 급별. 학교 급별. 무작위로 선정된 중학생 1000명,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봉사활동 시간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거지? 질문지법을 통해서 한 거죠. 그리고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통계적 검증 과정을 거쳐서 유의미한 자료 분석 결과를 얻어냈고요. 모두 수용이 되었다. 모두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비구조화된 질문을 하여 뭐죠? 그렇지. 여기다 이제 질적 연구를 추가를 한 거야. 네, 그래서 면접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갑은 질적 자료가 아닌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에 전반부는 질문지법, 그래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양적 연구를 했고, 아랫부분에서는 질적 연구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갑이. 따라서 아닌, 틀린 거야. 두 번째입니다. 갑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 전체에게, 여러분 여기 청소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체가 모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연구 대상은 어디였어? 중학생 1000명, 고등학생 1000명. 여기가 연구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청소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닌 거지.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 청소년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집단을 이 중학생 1000명, 고등학생 1000명이라고 하는 표본이 대표할 수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하다. 들렸습니다. 세 번째, 연구 대상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했다. 그게 바로 어떤 거? 이거 질문지법. 문자 언어, 설문 지휘조사. 면접법.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수집했어. 정답은 3번 하시면 되죠. 기억에 이 수집한 자료는 질문지를 막 해가지고 봉사시간 이런 것들을 수집한 자료야. 직접 수집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1차 자료 맞아요. 두 번째, 여기 비구조화된 질문을 던져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어요. 이것도 역시 어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란 말이야. 이것도 1차 자료가 되겠습니다. 1차 자료, 2차 자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디귿을 볼 때, 디귿, 모두 수용이 됐습니다. 모두 수용이 된걸 보니까 학교 급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격차가 성별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격차보다 클 것이다. 알수 있어? 아니지.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이 더 많이 하더라. 그리고 학교 급별에 따라서 고등학생이 더 많이 하더라. 이걸 아는 거지. 성별 격차가 또는 학교 급별 격차가 더, 학교 급별 격차가 성별 격차보다 클 것이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고, 문제에 낙인론, 뒤르케메 아노미론, 차별교제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서 이게 아래 정보야. 아래 정보를 한번 해볼까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A, B의 응답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 집단이랑 어울려.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배우잖아. 이게 차별 교제 이론이 예.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개 뭐지? 낙인 이론과 뒤르케메 아노미론은 그렇지 않거든. 해서 둘이 응답이 일치할 겁니다. 그렇죠? AB의 응답은 같다. 그러면 얘네가 A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결론 C가 차별 교제 이론이네. 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아래 정보를 통해서 요 아래 지금 하는 걸 통해서 A씨 중 하나만 확정할 수 있고 하나 확정했습니다. 뭐 확정했어요? C가 차별 교제 이론이다. 이거 확정했습니다. 그쵸?
다른 두 개는 확정할 수 없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다음,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C가 맞아요? 차별적 제재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이거 낙인 이론 거라고 얘기했었죠? 누구나 1차적 일탈을 할수 있어. 최초의 일탈을 할수 있어.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면 낙인 찍히느냐에 따라서 2차적 일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차별적 제재입니다. 이거 낙인 이론 거예요. C는 차별 교제 이론이니까 아닙니다. 틀린 거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C와 달리 B는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한다 라고 돼 있어. 여러분, 차별 교제 이론이야말로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죠. 그쵸? C와 달리가 아니야. C는 상호작용 속에서, 교류에서 배웠어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린 거죠. 만약에 가해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가? 이면, 보겠습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가? 라고 하면, A, C 해볼게요. C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 없다고 보는가? 아니요. 라고 말할 거야. AC의 응답이 B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C도 바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라고 보는 얘가 아노미론일 겁니다.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지? 낙인이론이야. 이렇게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달리 B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설명해요? 아니지. 그치? 뭐냐면 이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뒤르켐의 아노미론이 됩니다. 왜? 이 일탈이 벌어지는 이유가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돼서 그런 거잖아. 사회 규범을 확립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이게 거시적 차원. 그래서 아노미론이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우리 많이 했지만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죠. 그래서 들렸습니다.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가? 누가 그렇겠어? 그렇지. 아노미론이 그렇죠. 그러면 C 차별 교제 이론이고, 그 다음에 A의 응답이 둘이 같아야 됩니다.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가? 그러면 차별 교제 이론 아니요. 라고 말하겠죠. 또 누가? 낙인 이론이 아니요. 라고 말하겠죠. 그쵸? 그러면 B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노미론이 됩니다. 뒤르켐의 아노미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무튼 B와 달리 A는 낙인 이론입니다. 부정적 자아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그렇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동그라미족이 다수예요. 그런데 차별을 받았다.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도 현저히 적다. 차별받고 있네요. 세 번째,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의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역 니은은 모두 성취주의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렇죠.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이 노동자가 된 것이고 성취주의 맞고요. 고위공직자 모두 성취주의입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야 성취주의가 아니야.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된 지위입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 각국에서는 인구의 절대적 수치 아니야. 다수임에도 사회적 소수자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의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생득적 요인이죠. 성별은 생득적 요인입니다. 생득적 요인이 아닌 틀린 거죠. 정답은 기역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예요.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다문화중심주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옳은 진술이 두 개, 틀린 진술이 하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볼게요. 첫 번째, A는 B와 달리 다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A가 뭐라는 얘기야? 4대주의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첫 번째 진술은. 두 번째, B는 C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죠?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세 번째, C는 A와 달리 문화 간의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다 라고 본다. A와 달리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A는 발전 수준에 차이가 없다 라고 보는 A가 뭐가 되는 거야?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옳은 진술 두 개, 틀린 진술 하나입니다. A가 상대주의가 돼서 이게 옳은 진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지. A를 4대주의라고 한 얘도 틀렸어. 상대주의를 B라고 한 얘도 틀려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따라서
진술 3은 5.

옳은 진술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진술 3이 틀린 진술이야.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옳은 진술이 두 개,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가 틀린 진술이 되는 것이고, A가 사대주의, B가 상대주의, C가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그래서 맞는 거. 1, 2가 맞는 거예요. 옳은 진술이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갑은 요거 하나. 그렇죠? 얘 1번과 2번이 맞는 건데, 얘 병이 이렇게. 그래서 세 학생 중한 학생만 모두 옳게 진술했다. 누구예요? 이한 학생 병이죠. 그렇죠? 옳은 진술 첫 번째, 두 번째 거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거 틀렸네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병과 달리 을은 진술 2에 대해서 옳게 구분했다. 을 진술 2 맞는 건데 틀렸다라고 했잖아. 이거 틀렸죠. 그다음에 A와 달리 C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이둘다 모두 뭐요? 어때요? 우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쵸? 둘다 우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것을 B가?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C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국수주의를 초래할 수 있죠?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문화의 속성과 관련된 것하고 나와 있고, 공유성, 전체성, 축적성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 상징 체계를 통해 세대 간 정순되면서 풍부하다. 그대로 나왔고, 옳다라고 했습니다. 키워드가 다 나왔죠. A가 뭐겠어요? 축적성이 되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네요. 뭐냐면, 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을 여기다 썼다.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렇죠? 병이 선택한 걸 여기다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표한 내용이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이 됩니다. 여기다 쓴 내용이 갑이 선택한 거 뭐지? 축적성에 대한 내용을 나에다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공유성 아니면 전체성 하면 축적성이야. 이거 변동성 얘기거든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가에는 전체성 아니면 공유성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두 번째, 나의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바로 뭐지? 전체성이야. 나의 축적성 얘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C가 전체성이라고 한다면 가에는 전체성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학습성은 위에 제시된 사례도 없어요. 틀린 거죠. 다음, 가에 문화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다가 들어가게 되면, 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뭐죠? 전체성. 그러면 C는 전체성이네? 그럼 B가 하나 남은 공유성이네요? 그러면 B는 공유성. 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 앱 사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뭐예요? 공유성입니다. 이게 C에 들어간다면, C가 공유성이네. 그럼 B가 뭐가 돼? 전체성이에요. 전체성은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아니지. 전체성에 대한 해설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 제시되지 않은 내용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다 가서 보니까 자발적 결사체, 사회 집단, 공식 조직, 뭐 이렇게 그쵸? 사회 집단, 사회 조직과 관련된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속해 있는 걸 정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래에 보면 같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갑병의 주말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갑, 을, 병이 모두 다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 있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예. 두 번째, 이제 갑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 갑이 회사 내 노동조합

함께할 동영하고 있는 병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 회사를 다녀야지 회사 내 노조에 가입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병도 한꺼번에 적었고요. 연탈 배달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봉사가 끝나면 병과 헤어져서 자신이 가입되어 있고 엄격한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대학교 총동문회. 그래서 이 총동문회가 뭐라는 걸준 거예요? 공식 조직의 성격을 지녔다라고 하는 걸 앞에 줬어요. 그러면 아무튼 총동문, 총동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을이에요. 을은 환경 단체 내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환경 단체에도 가입하고 그래야 여기에 있는 사내 뭐 비공식 조직 동호회 등산 여기다가 비공식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공식 조직 환경 단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사한 거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회사 내는 아니니까. 그런데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같은 관심사에 따라서 그래서 등산해놓고 비공식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을 다녀올 계획이고요. 등산 이후에는 대학원에 함께 다니고 있는 병과, 아, 그래서 얘 대학원 다니는구나. 그러면 여기도 대학원 이렇게 써놓을까요? 네.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족 행사로 이 방송사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 가족 나왔죠. 그래서 여기 제시된 것 외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가불은 가족 없나요? 이러면 안 돼요. 제시된 것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을과 함께 가입한 C 환경단체. 얘 환경단체에도 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얘도 환경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을과 함께 가입했다는 것도 또 밝혀주고 있네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속해 있는 자발적 교사체의 개수는 자발적 교사체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갑의 경우는 노조, 총동창회, 그리고 테니스 동호회. 그렇죠?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래서 3개. 을도 한번 가볼게. 을의 경우는 여기 등산, 비공식 조직 자발적 교사체에 들어가잖아. 환경, 단체, 테니스 동호회. 몇 개? 3개. 둘이 어때?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을병의 사례에는 모두 본질 의지에 의해서 구성된 사회 집단이 나타나 있다. 본질 의지에 따라서 구성된 사회 집단을 뭐라고 해요?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는 어디만 나타나 있어? 병의 사례에만 나타나 있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병은 갑과 달리 공식 조직이지만 자발적 교사체는 아닌 사회 집단. 공식 조직인데 자발적 교사체 아닌 거. 공식 조직인데 자발적 교사체 아닌 거.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갑, 회사. 그치. 공식 조직인데 자발적 교사체 아니지. 그 다음에 병도 볼까요? 회사. 그 다음에 여기 대학원. 공식 조직인데 자발적 교사체 아닙니다. 병은 갑과 달리가 아니라 갑, 병 모두야.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 병과 달리 공식 조직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사회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 여러분, 공식 조직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거 어떤 거야? 대학원이야. 여기 대학원이야. 공식 조직인데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교육기관이니까. 따라서 을, 병은 속해 있는데 갑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갑병이 함께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은 갑에서 병까지 함께 속해 있는 거 뭐예요? 테니스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리고 얘네 뭐예요? 다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취미 관심사에 따라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진화론, 순환론 문제죠. 그래서 보면 사회변동과 사회발전이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강조함은 A와 달리 B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B가 뭐겠어요? 그렇지. 순환론이지. 그치? 순환론은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퇴보하는 것도 사회변동은 퇴보할 수도 있으니까 A가 진화론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특징, 가에는 순환론의 특징이 들어가면 되죠. 순환론 찾아볼까? 역사적으로 순환론 특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어때? 그렇지. 순환론이지.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미래의 사회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가에는
디귿 리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 리을 들어가야 되고 나에는 진화론의 특징이죠. 그쵸? 나에 들어가는 거. 서구 중심적이다. 진보 발전한다고 했으니까 퇴보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죠. 기역과 니은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써라라고 되어 있고 프로 배구 A팀의 경기에서 소속팀의 유명 선수 갑이 경기 종료까지 출전하지 않자 유명 선수인데 경기 관중들이 출전시키지 않는 감독에게 사과라고 즉흥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회 운동이 아니야? 아니지. 그치? 여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사회운동이라면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고 이걸 실현하기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아닌 것이고 두 번째에 보면 소수민족을이 사회적 차별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자 미국 사람들이 소수민족 차별 반대를 위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별 반대 운동과 함께 정부와 의회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단체도 있어. 그래서 항상 단체. 단체가 있으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다수라고 하는 거, 지속적인 거 이런 거 줬어.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사회운동이죠. 그러면 이 문제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을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운동에 해당하는가? 기억은 사회운동에 해당하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맞은 거죠. 두 번째, 니은은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 유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차별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개혁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죠. 저 복고적인 거 아닙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가? 어디가 틀렸어요? 둘다다 목표가 있지. 첫 번째는 그 유명 선수 출연시켜. 출연시키지 않는 걸 사과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둘다 모두 목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 달리가.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기억이 체계적인 조직이에요? 체계적인 조직은 어디야? 그렇지, 여기서. 단체를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야. 그래서 기억, 니은과 달리 기억 아닙니다. 그래서 다 X네, 이거. 그래서 모두 옳게 이야기한 학생은 병.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와 있어요. 사회 실재론, 사회 명목론이에요. 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A는 B와 달리 사회를 떠난 개인은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를 뭐로 본 거죠? A를 사회에 강조하는 사회 실재론으로 본 거죠. 그리고 B를 사회 명목론으로 본 겁니다. A는 B와 달리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B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A를 실제론으로 본 거죠. 두 번째, A는 B와 달리 이번에 A는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가 수단이야. 사회가 이름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A를 사회 명목론이라고 본 거고 B를 실제론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A가 만약에 사회의 실재론이라고 한다면, A가 사회의 실재론이면, 갑의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틀렸습니다. 두 번째, B가 만약에 사회의 실재론이라고 한다면, B가 사회의 실재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얘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에 이게 지나치면, B는 A와 달리 지나치면 전체주의로 변질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B를 뭐로 본 거죠? 지나치면 전체주의가 돼. 그건 전체를 강조하는, 사회를 강조하는, B를 사회의 실제론으로 본 겁니다. 론이고, 옳게 설명한 학생이 한 명이래요. 그러면 B 사회 실제론으로 보고, B 사회 실제론으로 본 사람이 을도 사회 실제론으로 봤죠. 그쵸? 그럼 옳게 설명한 학생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옳게 설명한 학생? 그렇죠.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진술이 맞는 거죠. 갑이 B를 뭐라고 얘기했어? 사회 명목론이라고. 그쵸?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가볼게. 가가 만약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식 개선보다 제도 개선이 중시합니다. 라고 하면 위에랑 똑같은 구조네. 그쵸? 그러면 이 B가 뭐가 되고 사회 실제론이 됩니다. 론이고. 그리고 A가 사회 명목론이라고 한다면 A가 사회 명목론, A가 사회 명목론, B가 사회 실제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병도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을도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병과 을의 설명이 모두 옳다라고.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다음입니다. 가해.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구조가 정해준 대로 해. 그러면 이거 역시 뭐냐면 그러면 가에게 들어가면 비는 사회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비를 사회 실제론으로 본 겁니다. 론으로 본 거예요. 이고 갑의 설명과 달리 을의 설명이 옳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설명과 달리 을의 설명이 옳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자 지금 병도 비가 실제론이라고 했어. 병도 비가 실제론이야. 그러면 A가 명목론이 되고 을의 설명이 옳대요. 을의 설명이 옳으면 병의 설명도 옳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옳게 응답한 학생은 두 명이 되는 거죠. 을, 병 해서 두 명이 되는 거죠. 그쵸? 구조가 재미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중이 갖추어야 할 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독특한 패션과 건강한 몸으로 유명한 갑이 SNS에 게시된 의상, 가방, 건강제품 등을 보고 따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은 게시된 상품의 업체들의 광고료를 받아 사진을 게시한 것이에요. 또이 상품들의 실제 만족도는 갑의 말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실제와 다른 거죠. 두 번째,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방송하는 1인 방송이 늘어나서 대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말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1인 방송에 노출된 대중들이 거짓 뉴스로 이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중의 태도, 민감하게,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대중문화 소비하지 말아야 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없어야 돼? 익명성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요구해야 돼? 정답 몇 번이겠어요? 이 대중이 이 정보가 정확한지를 대중이 스스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따라서 비판적 분석 능력,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이제 관료제와 탈관료제 비교 기준에 따라 평가할 때 그게 크거나 높은 조직의 형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세 학생은 모두 세 개의 기준에 한 개에 대해서만 옳은 답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예, 어렵지 않죠. 중간 관리층의 관리 비중 어디서 높게 나타나요? 중간 관리층의 비중은 관료제에서. 상향식은요? 그렇지. 탈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세 개의 답변 중에서 하나만 옳게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둘이 둘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겠지. 여긴 틀린 것이고. 그쵸? B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그쵸? 여긴 틀린 것이고. 그럼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관료제를 A, B, 탈관료제를 A라고 한 거야. 만약에 이게 맞으면 두 개가 맞아버리잖아. 그렇지. 따라서 병은 이거 두 개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맞은 거죠. 다 하나씩 맞았다고 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관료제가 A, 탈관료제가 B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병은 여기 두개다 틀렸고 마지막에 A라고 한게 맞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B라고 해서 여기 다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게 갑이 맞았고 우린 두 번째 게 맞았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 관료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돼.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어때? 그렇죠. 관료제의 특징.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정도에 옳은 답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을입니다. 을. 그렇죠? 네, 틀렸고요. A는 B에 비해서 목적 전치 현상이, A가 바로 관료제니까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네, 틀렸고요. B는 A에 비해서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관료제가 높죠. 왜냐하면 매뉴얼, 절차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반대로 써서 틀렸습니다. 둘다 모두 연공서열 강조한다? 아니지. 관료제가 연공서열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하시면 되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A는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라고 돼 있어. 따라서 A가 뭐지? 절대적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이 됩니다. 각국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는 높지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중위 소득의 50% 여기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위 소득이라고 할 거고요.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가 존재하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즉 최저 생계비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최저 생계비보다는 높은데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바로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가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최저 생계비 미만인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대

상대적 빈곤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A는 모두 나머지 B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즉, 여기 보시면 A 가구가 아닌 B 가구가 존재한다. 바로 그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쵸? A, 절대적 빈곤 가구는 아니면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 아니야.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 모두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B는 상대적 빈곤이죠. 한 사회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정답은 바로 2번이 나옵니다. 세 번째, A와 달리 B 아니라고 했지? 이거 공통점이죠. 내가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어때?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다는 거야. 틀렸고, B와 달리 A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만 나타나? 물론 저개발국에서 더큰 문제가 되지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마지막 손지 한번 볼게요. 각국에서는 B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에 해당 안 된다? 반대지. A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B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7회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꽤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7회까지 풀면서 시간을 좀 줄여가는 연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 유형 파악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리고 회차별로 분석하는 게 훨씬 훨씬 중요합니다. 진짜 진짜 애쓰셨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수능 완성 오픈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수능 완성 전후로 해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4강으로 진입하게 되셨습니다. 4강 역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저희 바로 한번 기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다뤄볼 기출 문제는요, 13번입니다. 13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Dr. Joseph Bell was a professor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Dr. Joseph Bell 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교수님이었는데요, 의학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Edinburgh 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로 계셨다는 분입니다. 자, his students were amazed by his astonishing power of obser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의 학생들은요,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 에서 놀랐냐면요. 그의 아주 뛰어난 능력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데 of obser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observation 뭐죠?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요. He seemed able to determ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결정할 수, 즉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대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냐면요. What patients did for a liv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이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Or what illness they might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대. 자, 근데 어떻게? Simply by glancing in their dir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있는 쪽을 그냥 살짝 흘낏 한번 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그려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 건데, 데이에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즉, 대명사인데, 이때 데이라고 하는 대명사 쓰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at illness they might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를 결정할 수, 즉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they 무엇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앞에 나오는 patient라고 하는 복수 명사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they라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럼 1번 오케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세 번째 문장 보면요. One time, 하루는 he concluded that a patient had walked across a golf course on the way to the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박사님이 하루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A patient, 그 환자가 걸어왔다는 판결을 내렸대요. 판단을 내렸대요. 뭐 하는 도중에 on the way to the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사에게 오는 중에 골프 코스라고 하는 그 골프장을 거쳐서 오셨죠?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2번이 바로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2번이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헤드 플러스 PP예요. 여러분, 헤드 플러스 PP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예? 과거 완료 아닌가? 라고 하는 거 떠오르시죠? 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 우리 언제 쓰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타임테이블 한번 그려보면요. 과거가 얘들아, 여기라고 쳐봅시다. 과거가 여기였을 때,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할 겁니다. 즉,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과거 완료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왜 과거 완료를 쓰게 되었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요. One time he concluded,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금 동사가 과거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린 것보다 그 환자가 의사에게 오는 길에 골프장을 거쳐서 온 것이 더 앞선 시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야? 아, 골프장 거쳐 오셨네요. 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을 거쳐 온게 사실 여기서 따지면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 즉, 골프장을 거쳐온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의사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는 과거 완료 쓰여진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가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요. Simply by looking at his sho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가 신고 온 신발만 딱 보고, 아, 골프장 거쳐서 오셨네요?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분 어떤 분이에요? 뭔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One of Bell's students was particularly impressed with his teacher's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벨 박사의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유달리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에 감명을 받았냐면요. With his teacher's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능력에 되게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he filled up notebooks with examples of what he called Bell's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는 어떤 노트에다가 가득 예시를 적기 시작한 거죠. 자, 어떤 예시를 적기 시작했냐면요. What he called, 그가 뭐라고 불리는 예시들을 다 적어놨냐면 벨 박사의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오싹한 그런 디테일들, 아주 세부 능력들을 관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예시들을 다 모아놓은 노트북, 즉, 뭔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의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저번 시간에도 많이 했었어. what의 밑줄이 그어지면 일단 우리 뭐볼 거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볼 거예요. 자,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1차는 통과됐어요. 앞에 선행사 없고.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될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 what이 성립이 되잖아요.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He called something Bell's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 라고 나올 수 있잖아. 자, 그 말인즉슨 뒤에서 어떤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네. 그치? 그래서 그는 불렀다. 그것을
어떤 앞에 나오는

목적어 부분이 비어있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 자리도 비어 있으니까 여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자리가 맞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아, 벨 박사의 이런 엄청난 관찰 능력에 대해서 적은 그런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 student eventually went into practice himself outside Lond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생은 마침내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한 거죠. 런던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When business was slow, he filled his spare moments by writing stor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사업이 약간 slow 됐다는 말은 조금 이제 수월해졌을 때, 뭔가 아, 한가해졌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사업이 조금 한가해졌을 때, he filled his spare moments이라고 하면 그는 그의 여가 시간을 뭐로 채우게 되었냐면요. By writing stories. 이야기를 적은 거죠. 그래서 아, 뭔가 일이 조금 한가해질 때마다 그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He took Dr. Bell's power of percep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는 그벨 박사의 인식의 힘, 즉 뭔가 지각의 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챌 수 있는 힘을 가져다가 and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의 이러한 능력들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나 퀴즈 하나만 내도 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누구예요?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 이라고 나올 때, 저때 them은 Dr. Bell's power 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Dr. Bell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힘, 뭔가 지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에다가 부여해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a character,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who made the young doctor Arthur Conan Doyle famou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는 만들었다. 그 어린 의사 이름인가 봐요. Arthur Conan Doyle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famou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4번의 밑줄이 famous에 그어져 있어요. 자, famous. 품사가 뭐죠, 여러분? famous의 품사는 형용사죠. 자, 그럼 형용사가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문법 문제잖아. 그러면 문장을 한번 봤을 때,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make the young doctor famous 라고 하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지. 우리 1강에서 한번 짚었었어. 맞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따라서 famous가 나오는 거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의사를 유명해지게 만들어 주었대요. 뭐가? 그가 쓴그 캐릭터가 유명해지게 만들어 줬나 보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 Arthur Conan Doyle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추리소설 셜록홈즈를 쓴그 저자 이름이 그 Arthur Conan Doyle이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And so, the professor, 그리고 그 교수님.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어떤 교수님이냐면, who made even the most complex diagnosis seem element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가장 복잡해 보이는 그런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드는 교수님. 그럼 그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야? 되게? 뛰어난 교수님이죠. 그쵸? 자, 그래서 가장 복잡한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수님은요, becoming the inspiration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 Sherlock Holmes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문장을 다 읽었는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주어는 the professor 부분인 것 같고, 뒤에 나오는 who가 elementary까지 묶어서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 동사가 없네. 자, 그러면 이 becom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우는 대신에 동사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이 주어와 일치하는 동사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자면, 그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교수님은요, become the inspiration. 뭐가 되었다?

영감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에 있어서의 영감이 되어 주었냐면요.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의 가장 훌륭한 detective 하면 여러분 탐정이잖아요. 셜록 홈즈라고 하는 그 소설의 가장 훌륭한 탐정의 뭐가 되어 주었다? inspiration, 영감이 되어 주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becoming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동사인 became이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과거 형태로. 오케이? 자, 그래서 동사가 없네? 동사 만들어줘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우리 이집원 다섯 과 내내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번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고요. 한번 1번 문장부터 보시자면요. Consider the Wizard of Oz as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오즈의 마법사를 뭐로써 생각해보래?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보다 뭐뭐로, 즉 전치사의 쓰임이다, 그치? 자,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뭐로 생각해 보냐면요.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의 psychological study 뭐죠? 심리학적 연구죠. 그래서 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동기부여의 심리학적 연구라고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키워드를 던져주고 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 볼까? Dorothy and her three friends work hard to get to the Emerald 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로시와 그세 명의 친구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죠. 자, 그래서 overcoming barriers, persisting against all adversa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overcoming barri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온갖 장애물들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persisting against all adversaries, adversary라고 하면 적이거든요. 모든 적을 다 무찔름으로써 이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 자, 그랬는데 they do so. 그들은 그것을 했다. 얘들아, 이때 대동사 나오고 있거든? 그것을 했다가 뭘 받을까 도대체? 위에 문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바로 overcoming barriers, 그치? 그들은 뭔가 장애물을 다 극복해 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적을 상대로 다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대. 왜 도로시와 그세 명의 친구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냐면, because they expect the wizard to give them what they are mi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그 위대한 마법사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대한 거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을 기대했냐면 what they are mi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겠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에메랄드 시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내용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왜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그들은 기대했다. 그 wizard, 그 마녀가 아니죠. 마법사죠. 그 마법사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는 것을 기대한 거잖아요. 얘들아, 여기 어떤 트릭이 숨어져 있냐면 출제자가 여기 them이 올 자리일까? themselves가 올 자리일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themselves는 우리 제귀대명사라고 알고 있지. 그러면 어디에 소가 넘어가라고 낸 거냐면 여기 바로 앞에 they가 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they랑 저때 them이랑 목적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 themselves 써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지금 속이려고 이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죠.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누구냐면 의미상의 주어는 the wizard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잖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wizard, 마법사입니다. 자, 마법사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부분에는 그들에게 없는 것을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제귀대명사가 들어갈 게 아니라 일반 대명사가 들어오는 거 너무 잘 들어왔어.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답만 풀지 마시고, 얘를 왜 냈을까? 출제자가. 얘를 왜 무엇과 헷갈리라고 낸 걸까? 라고 하는 포인트를 반드시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나중에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따라서 아, 얘는 제귀대명사 올 자리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stead, 그 대신에 wonderful and wise wizard makes them aware that they, not he, always had the power to fulfill their w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대신에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마법사는요 makes them,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냐면 aware 하면 얘들아 뭐야?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시와 그 친구들이요. 아, 내가 에메랄드 시티에 가면 마법사가 우리가 없는 거 잔뜩 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현명한 마법사가 어떻게 만들어 주었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그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had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거지.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to fulfill their w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행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은 이해가 된 것 같고, 자, 2번에 to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바로 앞에 the power 이라고 하는 힘,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to 부정사는 뒤에서 the power,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wishes,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 너무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2번도 동그라미 치고요. For Dorothy, 도로시에게 있어서는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a place,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but a feeling of secu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었대. 그래서 도로시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a comfort with people she l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it is wherever her heart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이라고 하는 곳이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어디든지 her heart is 그녀의 마음이 있는 어디든지 집이 사실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the courage the lion wants,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and the emotions the tin man dreams o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 문장이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얘들아 차근히 한번 따져봅시다. The courage, 용기는 용기인데 사자가 원한 용기. 얘들아 다들 각자 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에메랄드 시티로 떠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정말 원한 용기 그리고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허수아비가 정말 학수고대하던 지능 그리고 and the emotion, 감정은 감정인데 양철맨이 dreams of, 꿈꾸던 그 감정들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문장 구조가 이제 조금 보여? 그치? 자, 그래서 lion wants, 그 사자가 원하는 용기, 그리고 그 허수아비가 고대하던 지능, 그리고 양철인간이 정말 꿈꾸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명사만 3개 나왔어. 그러면 이 전체 문장에서 뭘 찾아야 될까, 우리? 동사 찾아야겠지. 자, 그럼 동사를 한번 두두두두두 찾으려고 해봤더니 누가 봐도 3번이 너무 의심스럽게 여기 있잖아, 그치?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동사 등장했고 두 번째 동사 등장했고 얘들아 세 번째 동사 등장했는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이때 이 빙을 뭐라고 바꿔주면 된다? 주어가 벌써 세 개 나왔으니까 비동사 are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모든 캐릭터들이 원하는 각각의 이런 것들은요 are attributes라고 하면 얘들아 속성이란 뜻이거든요. 속성은 속성인데 they already poss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답은 3번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

그렇지. 여기서도 어떤 문제였냐면,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라고 하는 문제였잖아, 여러분. 그치? 얼마나 동사 찾는 게 중요한지 알고 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They need to think about these attributes not as internal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캐릭터들은요, 이러한 속성들을 뭐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 internal con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적인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로 생각해야 된다? positive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그 긍정적인 방향에서는요,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법 한번 볼까?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 뒤에다가 문장 뒤에 붙여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럼 한번 붙여볼까?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in positive ways. 라고 붙였을 때 문장이 깔끔하게 잘 떨어지니? 잘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다시 봐봐.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다. 어떤 방식으로? In positive ways. 긍정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니까 해석이 매끄럽게 진행되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fter all. 결과적으로 봤을 때, didn't they demonstrate those qualities on the journey to us? 라고 나오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자질들을?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그들이 정말 갖기를 원했던 그 특성들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어? 오즈로를 향하는 그 여정에서?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답을 알고 있죠. 그치? 그들은 사실 오즈를 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속성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요.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이때 journey라고 하는 오즈로 향하는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자,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부여를 받은 건데 왜 얘네들이 이 여정을 떠나게 됐어? 그런 속성들을 갖고 싶어서 떠나게 됐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러한 여정들은요,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졌는데요. 뭐뭐에 지나지 않게, on expectation 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을 motivated,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기대가 뭐야? 지금, lion은 뭘 바란다고 했었죠? 용기를 얻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허수아비는 뭐를 원한다고 했었어요? 지능을 원한다고 했거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그 여정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journey라고 하는 여정과 뒤에 나오는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지금 수동의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그 journey,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모두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때 motivated 수동 표현으로 과거 분사가 나온 거 너무 잘 쓰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On expectation. 근데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n idea, 생각이래.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the future likelihood of getting something they wan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래에 가질 가능성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는 expectation, 기대라고 부르는데, 그 기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그 여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줬다? 그들이 이미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가 오는 표현 괜찮아?라고까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솔직히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An interesting aspect of human psychology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심리학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요, that 이하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나 봐요. We tend to like things more and find them more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find them more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했을 때 If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is not obvious, the first time we experience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첫 번째 딱 봤을 때 뻔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봤는데 뻔하지 않아 뭔가 색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뭐 하기도 한데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고 봤을 때 1번, appealing, 저기 들어갈 자리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fin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목적어 자리에 them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ppealing이 들어가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오는 거 이젠? 식은 죽 먹기다. 그치? 너무 쉽게 맞다는 거 보실 수 있겠네. 자,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딱 처음 봤을 때 뻔하지 않은 걸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느낀대. 그런데 This is certainly true in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에서도 당연하게 이렇게 느낀다 라고 하는 건가 봐요. 음악 얘기가 나오나 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might hear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우리는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를 처음 들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That catches our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우리의 흥미를 딱 끄는 노래를 처음 라디오에서 한번 들어봤다고 해봅시다. And, 그리고 Decide we like it. 그리고 결정한대요. 아, 나 이 노래 좋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대. 자, 그러면 이때 decide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들아 앞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 and랑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자, 그러면 이 and가 decide라고 하는 동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걸까? 쌤이 너무 큰 힌트를 줬어. 그치? 앞에 나오는 here 이 부분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라디오에서 처음 듣는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할 수도 있다. 뭐라고 결정하냐면 나 이 노래 좋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네. 자, 그러면 might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here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decide라고 하는 동사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then the next time we hear it,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그 노래를 또 들었을 때 we hear lyrics we didn't catch the first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듣지 못했던 가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랬는데 or we might notice what the piano and drums are doing in the backg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듣지 못했던 피아노랑 드럼이 배경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지.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노래 좋은데?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가사도 들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드럼 소리도 들리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we might notice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냐면 정말 이제 what 나오는 거 너무 얘들아 즐겁다. 매 문제마다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가 없고 선행사 없어요? 없죠.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그치? 관계대명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불완전한지 한번 볼까? The piano or drums are doing something in the background. 목적어 부분 없네.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 부분도 없으니까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맞네. 맞죠? 이제는 진짜 what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푸셔야 돼요. 정말 많이 풀었거든 우리. 그치? 자, 그래서 A special harmony emerges that we missed before.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놓쳤었던 그 아주 특별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는 솔직히 너무 쉽죠? 동사인데 앞에 나오는 주어랑 잘 맞춰져 있니? 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주어가 너무 짧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조합 특별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거저주는 문제였네요. 6번이요. We hear more and more and understand more and more with each list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각각 들을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sometimes

때랑 10번 들었을 때랑 다르다 그랬어. 그치? 더 들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그들이 가진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다 공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 The more fond of that thing we bec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 구조인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여기 that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얘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한 친구들은 조금 기억에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더비교급이 나오면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봐 라고 하는 내가 말을 한번 했었거든. 언제는지 잘 기억 안 나지. 그럴 줄 알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체크업 테스트 7페이지에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7페이지에 있는 체크업 테스트 한번 보세요. 그 문제 중에 B의 8번 문제를 보면요. 더비교급이 똑같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The more clues we solve, 우리가 더 많은 해결 실마리를 풀면 풀수록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때 더비교급인데 여기서 this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 혹시 기억날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고 했어. 왜냐면 비교급이 있으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바꿔보기로 했냐면 We find this easy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꿔본다고 했었었거든?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찾는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자, 뭐가 쉽다는 걸 찾을 수 있냐면,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라고 해서, 얘들아, 여기 이 부분이 뭐지? 진목적어다. 그치? 잘 대답하셨죠? 우리는 찾는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이라고 해서 여기 목적어 부분인데 목적어 부분에 있는 것을 뒤로 빼버린 거지. 왜? 너무 기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진짜 목적어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가목적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this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it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강에서 했었어. 기억나? 기억을 조금 되살려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더비교급이 있을 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자라고 한 이유는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도 비교급이죠. 비교급이니까 우리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볼 거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면요. 여기는 that부터 나오겠네. 그러면 that takes longer for a work of art to reveal 이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그치?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주어 부분이 that이고, 그치? takes longer 이라고 하는 동사 부분 있는데, for a work of art, 그 예술 작품으로 하여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든대.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냐면,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우리에게 밝혀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이라고 하는 해석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이때 이 to reveal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이 진주어지. 진짜 주어. 이 문장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얘는 뭐여야 돼? 가짜 주어여야 돼. 가짜 주어에는 뭐가 들어가? it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that이 들어갈 게 아니라 가주어 it을 넣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The longer i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 진짜 주어가 이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 부분이 진짜 주어기 때문이지. 오케이? 얘들아, 이 문제가 지금 상 문제로 배치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비교급을 원래 문장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원래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진주어가 누군지, 그러면 가주어로는 어떤 애를 데려와야 되는지까지 다 알아야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도 같이 가져왔거든, 쌤이.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 철저히 해보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15번은 정말 복습 꼼꼼히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2021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 꽤 길어요. 그치? 첫 번째 문장.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뭐 하나 제안하고 싶어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제안하고 싶냐면 When our heads are filled with judgment and analy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머리가 이러한 판단이나 아니면 이러한 분석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자, 근데 어떤 판단이고 어떠한 분석이냐면 that others are bad, greedy, irresponsible, lying, cheating, polluting the environment, valuing profit more than life, or behavior일까, behavior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얘들아 너무 길고 잘 모르겠다. 자, 첫 번째 일단 이 대시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할때 이때 대신 뭘까? 접속사 대시예요. 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게 지금 잘 빠지고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 대신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대신 뭘까, 얘들아? Judgment and analysis이라고 하는 앞에 추상명사가 있어. 추상명사가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게 빠지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대답하셨으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대시 쓰여져 있는데 조금 쓰임이 달라.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아, 다른 사람들 정말 나빠. 다른 사람들 정말 탐욕스러워. 책임감도 없고, 거짓말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polluting the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valuing profit more than life, 우리의 생명보다 더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그리고, Or, behave일까, behavior인가, in other ways they should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어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런 판단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웠다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lying, cheating, polluting, valuing, or behaving. 지금 다 분사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혼자 동사 형태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왜? or이라고 하는 등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lying, cheating, polluting, valuing 그리고 behav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Very few of them will be interested in our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very few of them은 그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중에 very few니까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욕구에는 관심도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어떨 때? 우리의 머릿속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if we want to protect the environment, 우리가 만약에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치?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싶고, and we go to a corporate executive with the attitu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 기업의 경영진들한테 이런 태도로 다가가서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태도로 다가가서 말을 했냐면, you know, you are really a killer of the plan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이 지구를 죽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너무 공격적인 태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 And you have no right to abuse the land in this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식으로 땅을 그렇게 abuse, 남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네. 그치? 태도가 지금 조금 세요. 맞죠? 자, we have severely impaired our chances of getting our needs met 혹은 to meet. 둘중 하나를 고르는 건데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have impaired이라고 나오고 있어. 동사가 얘들아 have impaired라고 나오고 있거든.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손상을 시킨 거죠. 무엇을 손상시켰냐면 우리의 기회를 손상시킨 거야. 우리는 지금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기업 임원진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라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의 우리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of getting our needs

이실까? 매실까? 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get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our needs가 나오고 있어.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질 그 기회를 거의 손상시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 욕구의 입장에서는 충족이 되어 지는 거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과거 분사가 와야지.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회는 아주 극심히 손상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세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 같아. It is a rare human be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are human being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귀한 사람이냐면 who can maintain focus on our nee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자, 언제 우리의 욕구에 집중할 사람이 거의 없냐면, when we are expressing them through images of their wrongn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할 때, 당신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어. 라고 그들이 잘못한 바를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욕구에 욕구를 focus on,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 왜? 이미 내가 공격을 받았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of course, 당연히, we may be successful, 성공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말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어. In using such judgment, 이러한 판단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To intimidate people into meeting our n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timidate 하면 약간 협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약간 협박함으로써 이러한 판단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하는데 성공할 수 있냐면요. meeting our n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자, 그랬을 때 if they feel such 혹은 so frightened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혹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혹은 너무 부끄러워서 that they change their behavior라고 쳐봅시다. 그들이 너무 겁을 먹었어. 우리가 막 이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너무나도 겁을 먹고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면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됐 보여? 댓을 보면 우리 짝꿍이 하나 생각나지? 무슨 짝꿍이 생각나? 소댓 구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었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나도 겁을 먹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고 했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소는 얘들아 품사가 뭐야? 부사죠. 부사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frighten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such가 나왔잖아, 얘들아. such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되는데 얘는 명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such는 못 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such는 못 오고 so는 올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행동을 바꿨더라면, we may come to believe that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it is possible to win. 아, 이길 수 있네. 어떻게 함으로써 이길 수 있냐면, by telling people what's wrong with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한 점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리의 오늘 마지막 문제, 17번 한번 볼 겁니다. 2020학년도 4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Mental representation. 여러분, mental representation은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mental imag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떤 것이냐면 of things that are not actually present to the sen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느껴지는 감각에 실제로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심상 같은 거래. 아, 뭔가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그치? 자, 그래서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 떠올리는 것은 뭐냐면 심상인데, 어떤 것을 떠올리는 거라고? 우리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심적인 표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가면서 천천히 다시 설명해 줄 거거든. 자, 이번 문장. In general, 일반적으로 봤을 때, mental representation, 이런 심적 표상은요, 도와줄 수 있대.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줄 수 있냐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대. 아, 배움에 도움이 되는구나. 심적 표상이. 그랬을 때, some of the best evidence for this comes from the field of musical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의 best evidence 하면 뭐야, 얘들아? 가장 좋은 원리죠. 근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근거는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때 이것은 뭐예요? 심적 표상이 배움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이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근거 중 몇몇은 이라고 주어가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동사에 밧줄이 그어져 있다? 동사에 밧줄이 그어져 있으면 앞에 주어랑 잘 맞춘 거 맞아?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너네는 앞에 어떤 주어에다가 이 동사를 맞추실 거예요? 즉, 찐 주어를 누구로 잡으실 거죠? comes가 동사로 나왔으니까 이때 some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of가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은 접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some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사입니다. 즉, 뭔가 부분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이때 부분만 보여줄 때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동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comes라고 하는 동사가 누구에다가 맞춰야 되냐면 evidence라고 하는 진짜 주어에다가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들아, evidence 혹시 무슨 명사인지 알까? 불가산 명사예요. 셀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셀수 없는 주어에다가 맞췄으니 당연히 단수 동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아, 이런 심적 표상이 우리가 배운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가장 좋은 근거는 comes from 어디서 등장할 수 있냐면요. The field of musical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 연주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음악 연주에서 several researchers, 몇몇 연구자들은 has examin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평가했대. 자,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평가를 했는데, What differentiates the best musicians from lesser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최고의 음악가로부터 최고의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 짓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나 봐요. 아, 정말 어떤 것이 최고의 음악가를 만들고 어떤 것이 덜 최고의 음악가를 만들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자, what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 확인할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있어요? 없네. 그러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하네. 왜 동사가 바로 오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인 거지. 그래서 아, 정말 최고의 음악가와 최고의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and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그들을 가장 차이가 나게 하는 그것들 중에 하나는 lies and the qualities of a mental represen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서 차이점이 났냐면요, 심적 표상의 퀄리티에서 차이점이 났다고 합니다. 자, 심적 표상의 퀄리티인데 the best ones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고의 음악가가 만드는 심적 표상의 퀄리티에서 다른 점이 나타났대. 아, 그러면 훌륭한 음악가는 뛰어난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 조금 이해가 가죠? 그랬을 때, when practicing a new piece 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작품을 연습할 때, 뭔가 새로운 작품을 내가 뮤지션으로서, 음악가로서 연습할 때, advanced musician, 더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have a very detailed mental represen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에 대해서?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요, 이러한 심적 표상을 어떤 데 쓰냐면요, They use to guide their

practice, 그들의 연습을 이끄는 데 사용하고요. And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their performance of a pie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연주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뭐를 사용한다?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심적 표상을 사용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 practic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접속사도 있고 ing가 나오는 이 부분은 얘는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분사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한 번만 되돌려 본다면 when advanced musicians practice a new piece 이렇게 바꿨을 수 있잖아요. 바꿨을 수 있으면 얘는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맞겠네. 오케이, 그러면 3번까지도 분사구문으로 완벽하게 다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봤을 때 특히나 They use their mental representations to provide their own feed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렇게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그들의 심적 표상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심적 표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so that they know, 그래야만 그들이 알수 있는 거지. How closely they are to getting the piece r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그들이 알수 있게 만드는 거야. 뭐를 통해서? 심적인 표상을 통해서. 그리고요, and what they need to do differently to impro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우리는 mental fit representation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closely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앞에 보시면 how라고 하는 의문 부사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의문 부사가 나왔다는 말인즉슨 얘 지금 의문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물음표가 없으니 간접 의문문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how closely 다음에 they are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문장 구조 보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 의문문을 원래 평서문으로 돌려보자면 How they are close라고 해서 원래 이 closely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애란 말이죠. 자, 얘들아, 근데 보어 자리에 지금 누가 오고 있어? 부사가 오고 있잖아, 얘들아.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절대 올수 없고 뭐가 올수 있어? 형용사나 명사가 올수 있으니까 얘는 closely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냥 close라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so that they know 그들이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how close they are to getting the piece r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가깝게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뭐를 통해서? mental representation, 심적인 표상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 students may have crude representation of th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초심자나 아니면 중급 학생들은요, 아마도 아주 투박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음악에 대해서 아주 투박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심적 표상들은요, allow them to tell When they hit the wrong no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껏해야 어떤 정보만 제공해준대? 그들이 언제 잘못된 음정을 누르는지만 알려줄 수 있대.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적 표상을 원하냐면 detailed 심적 표상을 원해. 그치? 아주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원하잖아.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서 초심자들 혹은 중급 학생들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대? crude representation을 사실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뒤에 등장하는 that을 봤을 때 앞에 뭐가 있고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어떻고 불완전하고 한거 보니 얘는 우리 뭐로 하고 알수 있다? 아, 관계대명사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네. 그럼 얘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마무리 지어 보자면요. 하지만 그 초심자나 혹은 중급 학생들은요, they must rely on feedback from their teach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된대. 왜 선생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to identify the more subtle mistakes and weaknes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섬세한 실수나 혹은 더 섬세한 약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준그 아주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을 해가지고 문장의 구조 마무리 될 거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열심히 해서 문장 구조 마무리하고 동사의 쓰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진 해일 발생 시 행동 요령. 첫째, 재난 방송에 집중하세요. 특보 해제 전까지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둘째, 지진 해일 특보 발령 시 해안과 하천에서 신속하게 벗어납니다. 셋째, 지상에서 대피 시 3층 이상의 콘크리트 건물, 해발 고도 10m 이상의 언덕과 산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넷째, 항 밖의 선박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네 가지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곳곳에 장소들이 어떤 유적처럼 묻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유적을 발굴하는 탐험가의 심정으로. 존재했었지만 사라진 노선들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고요. 사라지게 된 배경과 원인, 또 그 사라진 시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복원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죠.
1: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동해선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박흥수 기관사님은 오랫동안 사라진 동해선의 구간을 찾아다니셨는데요. 그곳엔 잊혀진 우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는 한반도의 자원 수탈을 위해 수많은 철도를 건설했고 조선철도 12년 계획이란 이름으로 노선을 더욱 확대합니다. 이때 동해선이 건설되는데요. 동해안의 끝, 부산까지 노선을 이으려 했지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영향으로 공사는 강원도 양양역에서 중단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함께 이 노선도 남북 분단의 운명을 맞습니다.
0: 그냥 방치된 채로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도로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역사 속의 장면으로 사라져버린 철도 노선이 바로 동해부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동해선의 북부 노선만 있어 동해북부선으로 불리는 철도. 거친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현재 철도는 철거됐지만 동해북부선의 노선은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원산에서 달려온 기차의 종착역. 양양역 터를 먼저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0: 1937년도 6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요. 양양역은 원산 이남의 가장 큰 역이라고 동해북부선의 개통을 알리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양역이 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1: 이 울창한 숲이 큰 역이 있던 자리라고는 믿기지 않는데요. 놀랍게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열차가 정차했던 승강장. 폭이 약 7m 정도로 꽤 넓은 승강장이었습니다.
0: 양양역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철강성, 목재 이런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집산지였고 또 종착역이기 때문에 동해북부선을 이용하는 여객들, 뭐 노동자들 여러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양양역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또 갖고 있었던 거죠.
1: 그 시절 양양역을 출발한 열차는 지금의 7번 국도 옆을 달려갔을 텐데요. 역사가 있던 곳엔 민가가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0: 다음 정거장은 낙산사역인데요. 지금 그 옆에는 뭐 축사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이런데 과거 열차가 달리고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타고 했던 장소를 알리는 구조물이 이렇게 남아있고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1: 동해 북부선의 흔적 위에 삶을 일군 이들은 당시의 풍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 그렇지 뭐 그 전에 뭐 그러니까 뭐 말이 뭐지 뭐 이렇게 짐 싣고 내고 그 요가 그런 사람이더라고 요가 막 아유 아버지가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저 또 원산 거기 갔다 오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1: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발행한 열차 시각표를 보면 원산에서 양양까지 약 6시간 20분. 열차는 하루 서너 번씩 부지런히 남북을 오르내리며 수많은 삶을 실어 날랐습니다. 낙산사역을 출발한 열차는 속초 쌍굴노반 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철길은 없지만 선로를 놓기 위해 건설한 노반이 남아 있습니다.
0: 예, 이 길이 그 설악동에 있는 쌍굴노반 위인데요. 바로 이 자리가 이 보도가 있는 곳이 바로 선로가 있었고요. 이 위로 열차가 달렸고요.
1: 노반을 지탱하기 위해 만든 쌍굴은 당시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선로는 사라졌어도 선로가 놓여 있었던 길이 남아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0: 지금 그 길 폭을 보시면 열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폭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열차는 이 언덕을 넘어서 대포역까지 달렸던 그 바로 그 원조길입니다.
1: 다음 정차할 곳은 속초역입니다. 이곳은 콘크리트 구조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채 변해버렸는데요. 대신 속초역을 기억하는 특별한 사람이 그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3: 아, 안녕하세요.
4: 네, 어서오세요. 네,
3: 반갑습니다. 네.
1: 속초역 관리인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속초역의 역사와 함께해온 사장님.
5: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자라고. 예. 그래서 추억도 많아요, 이 건물에.
0: 예, 어떤 대표적인 추억 같은.
5: 그럼 나는 이제 여기 뭐 석가래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 거기서 걸터 앉아 놀고 그랬죠. 아. 집의 구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아요. 예. 그 아는 거죠. 예. 아버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그때 백두산에서 그 나무를 갖고 온 예. 나무로 그 석가래라든지 예. 이런 걸 했다고 하시더라고. 예. 아,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이곳에서 서커스 공연, 이런 아, 것도 하고 예. 그런 건 이 마당이 좀 넓으니까
1: 동해 북부선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속초 역사 미군들의 사교 클럽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수많은 역사를 안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0: 최근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실시되는 영어 절대평가. 상위 약 4% 정도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상대평가와 달리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만 되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위권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워진 영어 1등급. 그렇다면 영어 1등급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1: 저는 영어를 어떤 입시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바라봐서 정말 원어민들이라면 영어로 된 지문을 볼 때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영어 공부를 글을 읽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지문을 분석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고등학교 3년 내내 외국어 영역 1등급. 올해 수능 영어 만점을 받은 신동훈 군이다. 그 어떤 평가 기준에도 그 어떤 지문에도 흔들림 없는 영어 기본기를 갖췄다는 동훈 군의 영어 만점 공부법을 공개한다. 대학 입학 후 고등학교 때와는 많이 달라진 공부. 요즘 동훈 군은 어떻게 하면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1: 제가 수업 시간에 영어로 발표하는 과제가 있어서 그 발음은 괜찮은지 또 내용은 자연스러운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0: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고 영어 공부라면 뭐든지 즐겁다는 동훈 군. 그가 영어와 친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1: 제가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외국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나 발표회 같은 걸 보려면 자막 없이 영어로만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볼 때 영어가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0: 영어를 외워야 하는 공부가 아닌 알고 싶은 글을 읽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자 영어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1: 제가 그 한국어로 된 지문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국어 지문을 읽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방법들을 좀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과정을 그 오해독 분석법에 녹여냈어요.
0: 동훈 군은 많은 단어를 알기 위해 단어장을 사거나 문법 공부를 위해 문법서를 사지 않았다. 오로지 지문을 독해하고 다섯 번 복습하는 과정 속에서 단어와 문법, 구문 공부를 함께했는데
1: 첫 번째 과정인 1회독은 해석을 정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회독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건 꼼꼼한 해석인데요.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이 해설에 적혀있는 해석을 보고 영어 지문에서 한 문장을 읽고 뜻을 생각한 다음에 이 해설로 와서 이 한글로 된 문장을 읽어보고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해석을 못했던 문장이나 좀 헷갈리는 문장이 있었다면 대괄호 표시를 하고 이 왼쪽 위에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하는지 적어놨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 별 표시를 하고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아래에다가 그 뜻을 적어놨어요.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이 단어의 뜻이 적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 뜻과 비교해본 다음에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but이 굉장히 흔치 않은 방식으로 쓰였는데 이 경우에는 but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고 이것이 only와 같은 뜻이다 라는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1회독을 끝내게 되면 지문의 모든 문장이 해석이 잘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0: 지문을 처음 독해할 때는 한 문장씩 읽은 후 해설서를 보고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때 해석을 하지 못한 문장에는 대괄호 표시를 한 후 유의점을 적어놓고 중요한 문법엔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체크.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엔 별 표시를 한 후 지문 아래 뜻을 적어놓고 나중에 따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1: 이제 1회독에서 완전히 해석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2회독으로 넘어가는데요. 2회독에서는 좀 더 글에서 거리를 두고 글이

0: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키워드를 뽑아내는데요. 지문을 읽다 보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을 먼저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별로 묶어서 그룹을 나눕니다. 저는 여기서 A, B, C라고 붙였어요. 이 분류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글의 구조를 잡는 거죠. 여기서는 C에 대한 A와 B라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이 A와 B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 단어들 간의 관계를 살피고 구조를 파악하는 습관이 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0: 이 뽑아낸 키워드들을 도출해낸 글의 구조와 연결 지어서 글의 주제문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이 주제문을 읽게 되면 글의 키워드와 글의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 지문 2회독을 할 때는 먼저 주제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를 뽑은 후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끼리 묶는다. 그런 다음 이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글의 구조를 잡고 주제문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습관화하면 논리적인 독해가 가능해진다.
0: 이제 3회독부터는 1, 2회독에서 분석했던 것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문제 만들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이 빈칸을 다른 곳에 뚫어보거나 아니면 아예 유형을 바꿔서 문장 삽입 유형이나 문법 문제로 바꾸어서 변형을 해보는 겁니다. 빈칸 문제를 만들 때는 주제가 직접 제시되는 경우나 논리적 연산이 필요한 곳에 빈칸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를 만들 때는 이 문장이 구조상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런 문장을 뽑습니다. 그 문법 문제를 만들 때는 주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품사를 헷갈려서 틀릴 만한 것들을 모아서 문법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순서 배열 문제도 만들 수 있는데요. 1, 2회독에서 글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서 순서 배열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변형하면서 공부를 하면 첫 번째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직접 연계가 되는 경우 비슷하거나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글의 구조나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많은 친구들은 읽고 대충 이해하면 내 거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숨겨져 있는 표현도 많고 깊이 있는 논리적인 구조도 많고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 과정이 저는 학생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전 중위권 친구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만 단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하루에 한 세네 지문이라도 좋으니까 좀 꼼꼼히 분석하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과정마다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면 새롭게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1: 영어 만점을 공략하는 동훈군의 지문 5회독 공부법. 먼저 지문 1회독을 할 때는 한 문장씩 해설서를 보고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 이때 모르는 단어와 문법, 문장은 따로 표시해놓고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지문 2회독에서는 글의 주제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를 뽑은 후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해 글의 구조를 파악하여 주제문을 만들고 지문 3회독부터 5회독까지는 잘못 해석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며 다양한 변형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본다. 이렇게 지문을 5번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 동훈군은 기본기가 탄탄한 독해력을 키울 수 있었다. 며칠 후 영어 1등급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한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동훈군에게 밀착 멘토링을 받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멘티 신청서 작성을 통해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과 공부 습관, 지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편 다른 장소에서 멘티 지원자들의 모습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멘토 동훈군. 절실한 마음을 담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후배들을 보니 벌써부터 멘티를 선정할 일이 걱정인데

0: 모두에게 자신의 공부법이 맞을 수는 없는 법. 영어 공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트는 과연 누구일까? 멘티 신청서를 보고 또 보고 한 시간째 고민을 하던 동훈군이 고심 끝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1: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동훈인데요. 그 공부의 왕도 멘티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0: 직접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 고민도 잘하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2: 안녕하세요.
3: 무슨 일이 뭐가 문제가 되는데?
1: 제가 3명 정도의 친구를 뽑았는데 한 명을 딱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4: 올해부터는 영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0: 객관적인 시선으로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과 오늘의 멘토는 어떤 학생을 멘티로 선정할까?
1: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궁금증 같은 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거든요.
4: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 학생이 공부 방법을 잘 설명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나도 생각이 들어.
1: 그럼 이 친구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그래, 그러자.
0: 멘토링 1일차. 일찍부터 도착해 멘토를 기다리는 멘티.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드디어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 오늘의 멘티는?
5: 한일고등학교 31기 1학년 1반 홍찬희입니다.
0: 정답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주 해석을 틀린다는 찬욱은 정확한 독해력을 갖추고 싶다.
5: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엄청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영어로 공부하고 탐구했던 방법에서 잘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놓기 위해서 이번 멘티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럼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45문제를 풀게 되잖아.
5: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이거 질문 같은 거 완벽히 이해하려면 한 3번은 읽어봐야 해요.
1: 아, 그렇구나.
5: 네. 첫 번째로 할 때는 최대한 빠르지만 맥락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읽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 정도만 파악하는 수준.
1: 아, 주제 정도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5: 이 주제와 관련된 읽어보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장들 한번 밑줄 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밑줄 쳐놨던 것만 읽고 그것만으로 보고 그걸 이걸 추측해요.
1: 시간이 부족해?
5: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항상 다시 검토하고 보면은 해석에서 틀린 게 계속 나와요.
1: 이제 잘못 해석한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
5: 네.
1: 그거는 단어가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 압박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읽다 보면은 또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잖아.
5: 네.
1: 한 지문을 공부를 할 때 그 다섯 번을 봐. 첫 번째는 철저히 해석 위주로 가. 해석을 펴놓고 한 문장 한 문장 비교를 해야 돼. 여기 이 문장 해석해 볼래? 여기 더 히스토리부터.
6: 세계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의 전기이다.
1: 네, 해석을 볼래?
6: 세계의 역사는 위인의 전기에 불과하다?
1: 그렇지. 뭐가 다른지 보여?
6: 불과하다요.
1: 그렇지. 불과하다가 다르지.
6: 네.
1: 여기서 네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정교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버시스 버. 이것 때문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버스는 온리라는 뜻으로 뜻해요. 그래서 위인의 전기에 전기일 뿐이다. 오직 위인이 전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
6: 네.
1: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너가 잘못 해석한 문장이 나오잖아.
6: 네.
1: 그러면 대괄호를 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틀린 부분이 어디야?
6: 이스 버시요.
1: 그렇지. 버시지 버.
6: 네.
1: 그리고 여기다가 버스의 뜻에 유의하여 이런 식으로 유의점을 여기다 쓰는 거지. 버.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해석에 대한 목소리를 할 때는 이 대괄호 친 부분만 네가 다시 해석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모르는 문법이 나올 수 있어.
6: 네.
1: 여기서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자.
6: 요 문장이요. 뒤에 동사가 안 나와서 그게 상황했어요.
1: The most common alternative 여기?
6: 네.
1: 문법적인 요소에 노란색으로 표시해주는 거지.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야. 노란색 형광펜을 그 문법이 어려웠던 부분에 썼어. 이제 구문 분석을 해보는 거야. 보통 분석을 해설서 같은 데 보면
6: 네.
1: 세세하게 해석을 하잖아.
6: 네.
1: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각각의 해석에 치우치게 되고

0: 결국 이 부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에는 굉장히 부정확해지고 느려지게 되거든. 그래서 형은 구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나머지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크게 끊는 거지.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큰 부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1: The most부터
0: The most부터
1: 모델까지요.
0: 모델까지. 그래서 그럼 여기다 주어고.
1: 네.
0: 그럼 동사는?
1: Locates요.
0: 목적어는?
1: 그 뒤에요.
0: 그래, 뒤에, 뒤에. 이런 식으로 구문 분석이 잘 안 될 때 노란색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영어에서 좀 어렵다는 문법들 있잖아. 네. 그런 게 나올 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다음에 보는 거지. 그럼 나중에 문법에 대해서 복습을 할 때 다른 데를 안 보고 여기만 보면 되잖아. 그지, 그지. 아까 네가 말했던 효율이 높아지는 거지. 다 전수조사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딱 마크가 돼 있으니까 거기만 찾아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1회독에서는 지문을 좀 가까이서 봤다면 해석이나 문법 위주로, 2회독에서는 좀 멀리서 볼 거야. 그러니까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주제 이런 걸 잡을 건데, 아까 너가 중요한 문장을 썼던 것처럼 중요한 단어에다가
1: 단어요?
0: 중요한 단어에다가 초록색 형광펜을 치는 거야.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봐.
1: Individuals 하고 여기서는 culture.
0: 컬처가 있고. 이 정도 썼잖아.
1: 네.
0: 그럼 우리가 이제 단은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들 다 표시를 한 거야. 한 7개 정도를 쳐봤는데 같은 거를 지칭하는 것끼리 묶어봐. 어떤 게 있을까?
1: Individual하고 genius하고 hero하고
0: filter hero하고
1: 여기 individual이요.
0: Individual.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다른 묶음.
1: Course of innovation 하고 여기 culture요.
0: Creativity는 나머지 하나 묶을 수 있겠지?
1: 네.
0: 좋아, 좋아, 좋아.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 군으로 바꿨어. 그러면 키워드는 동그라미 군이랑 세모 군이랑 네모 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중에 가장 동그라미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골라봐.
1: 솔리터 히어로요.
0: 솔리터 히어로.
1: 네.
0: 그다음에 세모 중에서는
1: 컬처요.
0: 컬처. 그리고
1: 네모는 크리에이티비티.
0: 크리에이티비티.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우린 키워드를 뽑은 거야. 이 키워드들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이 글은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인데, 한 사람은 개인 혼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페리디고 펜서는 개인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회에 집중을 한 거지. 이 두 사람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상반된 두 사람의 관점을 다룬 글인 거지. 키워드들의 관계는 이래.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글의 구조를 보는 거야. 이게 한 문단이지만 이 한 문단에 몇 부분을 나눌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카리 얘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스펜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1이라고 칭하고 이 부분을 2라고 칭하면 글의 구조는 1과 2가 대비되고 있는 거지.
1: 네.
0: 이런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알았고 글의 구조를 알았어.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주제문을 적을 건데 키워드를 이 스트럭처에 적용해서 만들 거거든? 스펜서는 카릴과 다르게 믿는다. 크리에이티비티가 발생한다. 사회, 문화로부터.
1: 네.
0: 솔리터 히어리가 아니라.
1: 아.
0: 이렇게 되면 이 주제문에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고, 컬처도 나오고, 솔리터 히어리가 다 나오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랑 글의 구조를 뽑아내서 주제문을 적는 게 2회독에서 하는 일이야. 너가 글을 구조화해서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나중에 실전에서 더 빠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복습을 할 때 글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만 읽으면 이 글이 어떤 거에 대한 거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

0: 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어. 오늘은 5회독 중에 2회독까지 형이 알려줬는데 다음 멘토링까지 이 방법을 사용해서 1, 2회독까지 몇 개 지문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
1: 네. 엄청
2: 알찬 정보들로 가득했던 1차 멘토링이 끝나고 다음날 제작진은 찬우군을 다시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평소 같았으면 아는 단어와 문법을 이용해 감으로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었을 멘티. 멘토링 이후 지문을 두 번씩 보며 꼼꼼하게 분석하느라 하루 종일 영어 공부에 매달려 있었는데.
3: 선배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보니까 1, 2회독만 하는데도 벌써 15분 걸리는데 시간 낭비가 아닌지 궁금하고, 한 유형만 해봐서 그런지 다른 유형을 할 때는 공부법을 달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가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직 의문이 많아요.
2: 멘토링 2일차.
0: 어떻게 했는지 좀 볼까?
2: 과연 멘티 찬우군의 고민과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까?
0: 일단 구문 분석을 다 했네?
3: 네. 어제 선배께서 알려주신 방법하고 똑같이 해봤는데 어제 풀었던 유형이랑 어제 직접 제가 숙제로 해왔던 유형이랑 많이 달라서, 그래서 같은 방법을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을 해야 하나 그게 좀 고민됐어요.
0: 일단 문제 유형이 다른 건 상관없고 일단 우리는 지문에만 집중할 거니까 그래서 같은 방법을 하면 되고. 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니?
3: 15분 20분이요.
0: 15분에서 20분?
3: 네.
0: 좀 오래 걸렸네? 네. 시간적인 부담이 좀 됐을 것 같은데 너가 이 방법에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고, 책을 다 한 번 정도만 2회독까지만이라도 다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빨라질 거야.
3: 이걸 다요?
0: 응. 근데 지금은 일단 영어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3: 네.
0: 근데 영어 실력을 좀 더 키우고자 한다면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
3: 그러면 1학년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할까요?
0: 일단 너무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일단 12지문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 12지문 정도.
3: 하루에 12지문이요? 1, 2회독 하는 데에만 15분 정도 걸리는데.
2: 찬우군의 고민이 더 쌓여만 가는데.
0: 그래서 1회독씩만 12지문씩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2회독으로 넘어가서 또 12지문씩 하고, 그 다음에 3회독으로 넘어가서 12지문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3, 4, 5회독에서 하는 거는 두 가지야. 첫 번째로 우리 1, 2회독에서 분석을 했잖아. 네. 그게 정확한 체크를 하는 거야. 거기에서 틀린 거나 빼먹은 게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 2회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만드는 건데, 주제문 찾기나 뭐 그래 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분석을 1, 2회독을 할 때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 간접쓰기에 가까운 유형들 있잖아. 빈칸,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문법 문제랑 단어 문제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
2: 멘토가 알려주는 변형 문제 만들기. 먼저 빈칸 추론 문제는 지문 1, 2회독 과정에서 뽑은 핵심 키워드나 문장을 빈칸으로 표시해 변형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문장 삽입 문제를 만들 때는 글의 구조와 흐름상 그 위치에 꼭 있어야 하는 중요 문장을 뽑아 만드는 것이 포인트. 잘못된 문법 찾기 문제는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는 것처럼 쉽게 헷갈릴 수 있는 품사나 구문 요소를 찾아 만들 수 있으며, 잘못된 단어 찾기 문제는 키워드 중 하나를 골라 대비되는 뜻을 가진 단어나 철자가 비슷한 단어로 바꿔 만들어 볼 수 있다.
0: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고 나면 이 위에다가 어떤 유형으로 변형을 했었는지 쓰는 거야.
3: 근데 왜 이걸 꼭 써야 해요?
0: 일단 너가 어떻게 변형을 했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네가 변형을 많이 한 문제는 그만큼 지문이 좀 더 복잡하고 근거도 많고 문제 낼 거리가 많다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 전에 급할 때나 그럴 때는 이 줄이 긴 것부터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하면 더 빨리 볼 수 있고 중요한 것부터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아. 이제 우리가 5회독까지 다 했잖아?
3: 네.
0: 그런데 5회독을 하고 나서부터 추가를 하면 더 좋은 게 있어.
2: 정확한 독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빠른 독해. 동문구는 이것을 통해 빠르게 독해하는 습관을 가질 수

0: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문의 MP3 파일을 다운받아 들어본다. 특히 원어민이 강조하는 악센트와 억양을 신경 써서 듣거나 따라 읽다 보면 듣기 실력 향상은 물론 지문을 빨리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1: 지금까지 제가 알아왔던 영어 공부 방법하고 진짜 크게 차이가 나서 당황하긴 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2: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너에게 맞게 조금 바꿔서 적용해보고 이제 무엇보다 이걸 매일 하루에 몇 지문씩 정해서 꾸준히 이 방법을 연습해서 네가 충분히 체화가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분석하는 것도 빨라지고 동시에 시험을 볼 때도 세 번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에서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게 문제 풀 수 있게 그렇게 될 거야. 열심히 하면.
0: 찬욱은 영어 정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1: 제가 항상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깊게 탐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작 나온 대안이 없고 실천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멘토링을 받아서 영어 지문을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는 방법과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더 깊게 탐구하는 방법 등을 알게 되어서 그쪽에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0: 모교를 떠나기 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고3 후배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잊지 않는 동훈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후배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나중에 대학생이 끝나고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정말 행복하고 알차고 하루하루가 정말 버릴 것 없는 하루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학생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3: 확실히 된 게 없어가지고 경찰대는 이거 불러가지고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지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귄이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우리 벌써 무려 20강째 왔습니다. 자, 우리 수시 원서 쓸 때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자, 수시 원서 몇 장 쓸 수 있어요? 6장 쓸 수 있죠. 정시는 몇 장 쓸 수 있어요? 3장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수시, 정시, 원서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자, 오늘의 영자 이슈는 바로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자, 특수목적 대학. 여기 있는 것들이 특수목적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자,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라던가 그리고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테크라던가 아니면 경찰대, 사관학교 등이 특수목적 대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원서 6개 아니라 7개, 8개, 9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일반 대학에 6개를 쓸 수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여기 특수목적 대학들을 더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경찰대랑 사관학교는 필기고사 날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들에서는 중복으로 합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수시로 저 일반 대학 합격했는데 정시로 혹시 특수목적 대학 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수시를 붙으면 정시는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특수목적 대학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원서를 써서 붙었더라도 내가 이곳에 관심이 있다면 정시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노리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들이 왔을 때 내 것이 되도록 잡으려면은 탄탄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실력을 쌓으러 문제풀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은 듣기 문제 풀어야 되겠죠. 14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번에도 3점으로 나왔네요. 자, 같이 한번 잘 들어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1: Emma, I'm really excited to go watch the baseball game with you tonight.
2: Yeah, same here. It's the last game of the season after all.
1: Right. And it's also Jason Miller's final game before he retires.
2: The team won't be the same next year without him.
0: 지금 상황 설명이 나오는데 I'm really excited to go watch baseball game with you tonight. 자, 오늘 베이스볼 게임 보러 가는 거 너무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Yeah, same here. It's the last game of the season after all. 자, 결국 이거 마지막 게임이잖아. 이 시즌에 라고 하네요. 자, right. And it's also Jason Miller's final game before he retires. 라고 합니다. 자, 그가 retire 하기 전에 Jason Miller라는 선수가 있는데 은퇴하기 전 마지막 게임이래요. So the team won't be the same next year without him. 자, 그 없이 내년에도 똑같지는 않을 거야. 팀이 내년엔 좀 바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1: Yeah, hopefully he'll have a good game since it's his last one.
2: I hope he hits a home run. Wouldn't that be perfect?
1: He will. He always comes through in important moments.
2: The opposing team's pitcher is really strong. He's not going to make it easy.
0: 아하, 자, 볼게요. 자, hopefully he will have a good game since it's his last one. 자, 마지막 게임이니까 잘할 거야. I hope he hits a home run. 홈런 쳤으면 좋겠다. 그럼 완벽하지 않을까? 그치. He always come through in important moment.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해내는 사람이잖아. 중요한 순간에 실전에 강한 사람인가 봐요. 자, 그랬을 때 the opposing team's pitcher. 자, 근데 상대편의 투수가 is really strong. 진짜 잘하는 친구야. It's not going to make it easy. 쉽게 만들어주지 않을걸? 이라고 했어요.
1: True. But if anyone can get a home run on him, it's Jason Miller.
2: Let's hope.
1: It'd be amazing if he could lead the team to a championship before he retires.
0: 자, 볼게요. True, but if anyone

0: can get a home run on him. 자, 홈런. 누군가가 그를 상대로 칠 수 있다면 바로 제이슨 밀러일 거야. 아, 우리 희망해보자. It would be amazing if he could lead the team to a championship before he retires. 자, 근데 진짜 amazing 할 거야. 만약에 그가 팀을 챔피언십으로 이끌 수 있다면 before he retires, 그가 은퇴하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골라볼 거예요. 첫 번째. 자, definitely that would be a great way to finish his career. 그럼 그럼 그것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거야. To finish his career. 그의 커리어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이라고. 어? 괜찮죠? 마지막에 홈런 치면 좋겠다. 마지막 커리어를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야. 맞잖아요?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Sure, I didn't expect him to hit a home run in his final game. 자, 그가 홈런을 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 그의 마지막 게임에서. 이거 아닐 거고요. 3번. No problem. 문제 없어. We can grab some snacks before the game starts. 자, 게임 스타트 하기 전에 간식을 좀 먹으면 되겠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웬 간식? 4번 볼게요. Too bad.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his team had won tonight. 아유, 안 됐다. It would have been better. 더 좋았을 텐데. 팀이 오늘 밤에 이겼다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아, 이것도 아니고요. 아직 게임 시작 안 했잖아요. I feel the same way. 나도 똑같이 느껴. I'm sad his injury prevented him from playing. 자, 그의 부상이 그가 경기를 못하게 해서 슬퍼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잘했고 이제 15번으로 가봅시다. 자, 설명을 듣고 클레어가 알렉스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설명 쭉 나올 거고 마지막에 so 하면서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거죠. 자, 그 부분을 잘 들어봅시다. 해볼게요.
1: Claire and Alex are classmates working on a research project about challenges students face at school and possible solutions. After choosing their topics, they discuss how to collect their data.
0: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자, 이 두 명은 classmate예요. 근데 research project를 함께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Challenges students face at school. 학교에서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의 솔루션에 대해서. 근데 토픽을 고른 다음에 어떻게 collect their data, 데이터를 수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알렉스의 의견은요.
1: Alex proposes visiting each classroom to conduct face-to-face surveys, believing direct interaction will help them get the clearest answers.
0: Okay, 자, 알렉스는 뭐를 제안을 했냐면 each classroom to conduct face-to-face surveys.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서베이를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믿었냐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답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그런데
1: Claire agrees that his method has advantages. But she thinks his method is slow and may limit the number of responses they can gather.
0: 근데
1: she believes creating an online survey and sharing the link with students would help them to collect more data quickly.
0: Okay, 여기까지. 자, 클레어가요. 그의 방법이 분명히 이점이 있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His method is slow and may limit the number of responses they can gather. 자, 그의 방법은요. 너무 느리고요. 언제 다 만나서 얘기해. 그리고 may limit the number of responses they can gather. 그들이 모을 수 있는 이러한 response, 반응의 숫자를, 대답의 숫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he believes creating an online survey, 그녀의 생각이 나오죠. 온라인 서베이를 만들어서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would help them collect more data quickly. 더 빨리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 들어볼게.
1: So Claire wants to suggest to Alex that they use both of their ideas.
0: Okay, 뭐라고요? 클레어는 알렉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That they use both of their ideas. 아이디어를 둘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Claire most likely say to Alex?
0: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너 아이디어도 좋은데 이것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1번 볼게. 자, we could look up some research papers online instead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research papers, 연구 논문들을 온라인에서 대신 찾아볼 수 있어. 전혀 상관없는 얘기. 2번, we should choose a topic that will interest the students. 자, 우리는

0: 때는요, 토픽을 골라야 돼.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이것도 아니고요. Your method sounds great. 자, 너의 방법이 좋아 보여. So we should just go with that. 자, 그냥 그걸로 가면 되겠다. 이게 아니죠. 자, 우리 방법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야 되죠. 4번 볼게요. I think we should also use an online survey to collect more data. 자, 우리 also가 핵심이죠. Use an online survey. 온라인 서베이도 같이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맞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5번. The students found our results from our project very meaningful. 이라고 합니다. 자, 학생들은 우리의 결과. 근데 from our project. 우리 프로젝트의 결과를 굉장히 의미 있다고 여겨. 이것도 상관이 없는 얘기.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작문 들어볼게요. 1지문, 2문항. 자,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언급된 가치가 아닌 것을 고를 건데요. 자, 이것도 역시 사회 모의고사라 그런지 평소랑은 아주 조금은 좀 다른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치만 그냥 문제 푸는 방법에 크게 다른 건 없다. 근데 표현들이 살짝 바뀌었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1: Good morning, everyone. Today, as your principal, I'd like to share a few words that I hope will be helpful to you. School is not only a place to learn academic subjects, but also a place where your character is shaped.
0: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오늘, today, as your principal, 여러분의 교장으로서 나는 I'd like to share a few words. 자, 몇 마디를 하고 싶어요. That I hope will be helpful for you.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School is not only a place to learn academic subjects. 자, 아카데믹한 서브젝트. 학문적인 과목만 배우는 곳이 아니고요. But also a place where your character is shaped. 자, 여러분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라고 해. 아,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도 배우는 곳이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1: School is also where you can learn important values. Each day, through your actions and choices, you can learn the meaning of responsibility.
0: 오케이. 자, 그러면서 school is also where you can learn important values.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through your actions and choices. 자,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you can learn the meaning of responsibility. 첫 번째 가치가 나왔다. 첫 번째 가치가 뭐야? responsibility. 책임감이죠. 당신은 책임감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가치 나왔고, 그 다음에
1: Completing your work with care and dedication will help you grow into responsible individuals. You can also learn about honesty. When you are honest in your words and actions with your classmates, you build trust and learn how to maintain strong relationships.
0: 오케이, 여기까지. 자, completing your work with care and dedication. 자, 돌보고 헌신하면서 당신 너의 할 일을 끝내는 것은 responsible individuals. 너를 무엇으로 키운다?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를 배울 수 있냐면 honesty, 정직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대요. 그래서 words and actions, 액션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직함을 보이면은 you build trust and learn how to maintain strong relationships.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단단한 relationship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얻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요.
1: You will also spend much of your time working with others. In those moments, cooperation is essential.
0: 세 번째 가치가 나왔습니다. You will spend most of your time work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를 하게 되는데, in those moments, 그러한 순간에 cooperation, 뭐요? cooperation, 협동, 협동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1: Learning how to work together will help you achieve more than you ever could on your own.
0: 자, cooperation에 대해서 나오죠. How to work together, 어떻게 같이 일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will help you achieve more than you could ever, you ever could on your own.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할수 있고요. 마지막 가치는
1: Consideration is also a very important value.
0: 자, consideration, 자, 사려 깊음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우리 문제는 다풀수 있는 거야. 자,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Effective values on making major decisions라고 합니다. 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치의 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죠,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2번 볼게요. Important values students can learn at school.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 어때? 이거네. 그래서 이것도 배울 수 있고 저것도 배울 수 있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 3번. Teaching methods for enhancing moral education. 자, 도덕적인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teaching methods, 가르치는 방법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Values that help guide students outside the school. 자, 가치까진 좋았는데 학생들이 outside the school,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가이드해주는 가치라고 합니다. 학교 밖 아니잖아요? 5번, how interactions with others shape students' values. 자,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학생들의 가치를 만드는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죠.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언급된 가치가 아닌 거, 뭐안 나왔어? Patience만 안 나왔죠. 인내심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뒤에 부분들 그냥 쓱 한번만 볼게요. As you interact with your classmates, 친구들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선생님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understand the value of being thoughtful and caring toward others. 자, 이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의 가치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고 연습함에 따라서 여러분은 will grow both academically and personally. 학문적으로도 성장할 것이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듣기 끝났다. 자, 듣기 끝났으니까 이제 독해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목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하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요. 앞에서 되게 뜸을 들인다? 그래서 막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하다가 뒤에 부분에서 딱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그런 글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Thank you for offering me a position on your sales team at Computerama Tech. 자, 나에게 포지션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영광이었어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의 컴퍼니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인터뷰라는 과정에서 I was impressed by the professional environment and the innovative products your company develops 라고 합니다. 자,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전문적인 환경. 그리고요, innovative products. 여러분의 회사가 만드는 이런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 나 완전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 당신의 회사에 대한 칭찬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The meetings we had were informative and enjoyable. 우리가 가졌던 미팅은 굉장히 정보를 많이 주었고 즐겁기도 했고요. I learned a great deal. 엄청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business approach, 사업적인 접근에 대해서요. Your team members, 팀 멤버들도요, 굉장히 환영을 해주었고 열정적이었어요. Which made me a very positive impression on me. 자,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 계속 칭찬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however 있다. 별표.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죠. However, after careful consideration. 자, 뭐 후에요? 생각을 열심히 해봤는데, I have decided to accept a position at another company that better aligns with my career goals 라고 합니다. 뭐요? 나는 결정을 했어요. 뭐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포지션을 받아들이기로. 근데 어디서? At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에서 일자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께 better aligns with. align with 하면은 일치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 커리어 골이랑 목표랑 더잘 일치하는 다른 회사의 포지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sincerely appreciate the time you invested. 당신이 투자해준 시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회사의 제품을 다른 데다가 꼭 recommend 추천을 할게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글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고 아니고요. 자, 제안받은 회사에 포지션을 사양한다는 의사를 밝히려고. 저 다른 회사 갈게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출시 예정인 신제품의 견본 주문 아니고요. 홍보 방식 협의 아니고요. 근무 환경 개선 아니죠. 정답은 2번. 잘 풀었죠?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풀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19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에일린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vehicle bounced along the bumpy road.

로 시작을 합니다. 자, 차가 바운스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가는 거야. 어디에? 이런 bumpy road, 구불구불한 울퉁불퉁한 길을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가는데, 에일린의 heartbeat, 아일린의 heart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With excitement, 뭐를 가지고? 흥분하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라고 해. To the east, 자, 그리고 동쪽에는 rose the green slopes, 자, 이 초록색 슬로프 언덕이 있었고요. But her eyes were fixed on the distant horizon. 그치만 그녀의 눈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었냐면은 먼 지평선에 고정이 되어 있었대요. 세렝게티. 세렝게티 어디 있는 건줄 알아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쪽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파리예요. 근데 The Endless Plains. 자, 뭐요? 저 끝없는 초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She whispered.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Standing up in the car. 차에서 일어나서 to get a better view, 더잘 보기 위해서 차에서 일어났어요. She was ready to greet the home of thousands of wild animals. 자, 이 수천 마리의 야생 동물들에게 인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초반부의 분위기를 좀 봅시다. 자, 이 친구의 지금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Filled with excitement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죠. 굉장히 흥분하고 즐겁고 흥분? 스마일로 그냥 그려볼게요. 굉장히 즐겁고 뭔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however, 그러나, as they drove through the gate and went deeper into the park. 자, 그러나 나왔어요. 아, 분위기가 바뀌겠구나라는 거 눈치챘지? As they drove through the great gate. 게이트를 통과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went deeper into the park. 국립공원의 안쪽으로 계속 가자. Her smile slowly faded. 그녀의 스마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천천히 옅어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 같죠? The view was totally different from her expectation. 자, 광경은요, 완전 달랐습니다. 그녀가 기대한 것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instead of green grass, 자, 이 푸른 초원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the fields were brown, dry and dusty. 자, 이 필드 초원은요, 브라운 색깔이었고, 말라 있었고, 그냥 흙탕물, 흙탕물? 아니죠. 그게 먼지가 막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미지인지 그려지죠. Aside from a few distant gazelles. 자, 몇 마리의 저기 멀리 있는 가젤들을 제외하고는 the vast plains were completely empty. 자, 이 엄청나게 넓은 초원이 어땠어요? 완전 empty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Is this it? 이게 다야? 그러면서 에일린이 물었습니다. Putting down her binoculars with a heavy sigh. 자, binocular 하면은 쌍안경인데요. binoculars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With a heavy sigh.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The lively wildlife she had imagined was nowhere to be seen. 자, 이 생기 있는 wildlife, 뭐요? 야생동물들. 그녀가 상상했던 그것은 nowhere to be seen,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잔뜩 했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실망을 잔뜩한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녀의 감정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걸 골라봅시다. The satisfied bored. 자, 나중에 심심해진 거 아니죠? 만족했던 것도 아니고요. 무관심했다. 처음부터 아니고요. Amazed. 놀랐다가 무서워진 것도 아니고요. Comfortable. 자, 뭔가 편안했다가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Anticipating disheartened 이게 맞겠네요. Anticipated 하면 뭐야? 잔뜩 기대를 하는 거고 disheartened 하면은 여기 hurt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심장이 막 쪼개지는 거야. 실망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단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 조금 생소할 만한 단어가 바로 이거였거든. Disheartened. Disheartened 무슨 뜻이야? 심장이 쪼개지는 거야. 실망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실망한이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하면 될 건데, 자, 여기서요, 우리 not A, but B라는 표현을 잘 볼게요. not A, but B 하면 무슨 뜻이야? 달지. 뭐예요?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잖아요. A가 아니라 B다. 자, 이 표현이요. 의미가 중요한데, 이게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사용이 될수 있냐면,

이런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 찾는 이런 문제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찾는 힌트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A가 아니고 B입니다가 곧 주제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 지문에서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자, perhaps we all should think about our work in terms of craft. 자, 우리는요, think about our work, 우리의 일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in terms of craft. craft 하면 뭐야? 공예야. 공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대요. 자, 근데 이거는요, not in the sense that we are all artisans. 자, 어떠한 느낌이 아니냐면은, we are all artisans. 우리가 다 어떤 장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carving a piece of wood. 자, 나무를 깎는 장인.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but in the sense that, 자, 여기 뭐가 보여? not A, but B가 나오네요. 나무 깎는 장인이 아니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in the sense that, 어떠한 측면에서 보자는 거냐면, every one of us. 자, 우리들 하나하나는 brings a unique set of skills. 뭐를 가지냐? 독특한 스킬을 가진다. 가지고 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experiences, 경험을 가지고 오고, and talent, 어떤 재능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To the work we do,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요. 자, 우리 각자는 다 우리만의 독특한 스킬, 경험,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flipping hamburgers, 햄버거를 뒤집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running the digital design firm, 자, 디지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that builds an app for a burger chain, 버거 체인에 대한 앱을 만드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일의 종류는 뭐 요리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만의 다양한 경험, 우리만의 다양한 스킬, 우리만의 다양한 또뭐 탤런트,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키워드가 뭐 같아요? work,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야. 자,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냥 artisans, 어떤 장인 정신, 뭐 이런 걸로 바라보자는 거는 아닌데, 어떤 걸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우리만의 독특한 거. 독특한 경험이나, 아니면 독특한 재능,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work is not just a series of tasks we tick off each day. 자, work는요, 단지 무엇이 아니냐면, tasks we tick off each day. 우리가 맨날 tick off 하면은 그 체크박스에 체크, 체크, 체크 하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체크, 체크해서 날려버려야 되는, 해치워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 거야. faster and more efficiently. 그냥 빠르게, 그냥 효율적으로 체크, 체크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야. to make a dollar. 뭐요?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체크, 체크 하는 게 일의 다가 아니야. 자, 그러면 무엇이냐? It is a central part of our human experience and something that most of us take tremendous pride in doing well. 자, 그러면 work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central part of our human experience. 자, 우리 인간 경험에 있어서 중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something that 무엇이냐면 most of us take tremendous pride.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내 일을 잘하면은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work can be frustrating. 물론 좌절을 줄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동등하지 않을 수 있고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 and more often than not 그리고 자주 boring. 굉장히 지루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일이라는 게 그냥 매번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but it also shapes us as individuals. 그러나, 이거는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우리를 individuals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우리를 개인으로서 빚어줍니다. 하나의 개인으로서 만들어줍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a sense of accomplishment.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성취감을 가져다 주고, creates moments of joy.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고, build friendship and relationships, 우정과 관계를 만들어주고, and forms an

integral part of our identity, 우리 정체성의 중요한 파트를 만들어 줍니다. 라고 했어. 자,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게 뭐겠어요?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직업은 그냥 단순히 노동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자, 경제적 보상보다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다. 아니고요. 일은 인간적 경험의 핵심이자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 맞네요. 일의 역할,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었어요. 3번,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4번,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 문화 개선도 아니고, 5번, 즐거움을 위해서 긍정적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 아니죠.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0번도 봤고. 자, 이제 영자 시크릿픽 나왔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21번 문제에 함축음이 추론이잖아. 네, 그 함축음이 추론 중에서 이 밑줄의 위치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자, 2번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Satir says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사트레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인물이 딱 등장을 하고, 그 인물이 말하기를 밑줄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체의 주제랑 아주아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를 함축적인 한 문장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이 사람에 의하면, love, hate, and indifference. 뭐요? 사랑, 싫어함, 그리고 무관심.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are all part of the same cycle. 무엇이냐면, 동일한 사이클의 일부라는 거야. 무엇의 사이클이냐면 of human relationships, 인간 관계의 동일한 사이클에 있어서의 파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감정들,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we need other people.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although we can do a certain amount of introspection on our own. 자, 뭐를 하냐면, 우리가 특정한 양의 introspection 하면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그러니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거를 on our own. 우리 스스로도 일부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aspects of our being. 무엇이 있냐면, 자,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 존재의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That we cannot know without others.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없이는 알수 없는 그러한 측면들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도 혼자서도 일부는 자기 자신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요, 타인들. 타인이 있어야만 알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것의 classic example. 자, 아주 전통적인 예시가 바로 이 사람의 관음증 있는 사람이라는 예시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시가 나오겠네요. 관음증. 관음증이 뭐야? 관음증이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몰래 보고 싶어 하는 걸 관음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관음증이 바로 그것의 예시래요. 타인이 있어야 나 스스로를 알 수가 있다의 예시가 관음증이랍니다.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자, looking through a keyhole to spy on others. 자, keyhole 하면은 열쇠구멍이잖아. 조그만 열쇠구멍. 열쇠구멍으로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을 스파이 하기 위해서. 몰래 훔쳐보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것은요. You notice nothing wrong with your behavior. 그때 너는요. No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보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but 그러나 if you hear footsteps behind you, 만약에 당신이 발자국 소리를 뒤에서 들어요, 그러면 only then 그때서야, 자 이거 도치죠. Do you think 하면은 도치입니다.

여기가 you가 주어고요. think가 여기 동사 do가 그리고 앞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동사가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당신은 그제서야 생각을 하는 거야. About how your actions might look to another person. 자, 어떻게요? 당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지에 대해서 그제서야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자, 혼자 있을 때는요,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발자국 소리가 느껴지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훔쳐보는 게 잘못됐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라고 그제서야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 more we care about people,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케어를 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수록, 자, the more 나왔어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제는 알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지? 자, 이러면은, the more their opinions matter to us. 어때요? 그들의 의견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져요.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The more desperately we want to know what they think of us.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는 더 간절하게 want to know, 알고 싶어 해요. 뭐에 대해서? What they think of us.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욱더 알고 싶어 합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or 심지어는 control what they think of us.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feel more complete. 어떻게 느끼냐면 더 완성되었다라고 느낀답니다. Or at least have a more complete picture of ourselves. 또는 최소한 더 우리에 대해서 더 완성된 상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했어. 아이고, 예시가 쉽지가 않아. 자, 그런데 지금 타인이 있어야 알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 타인의 의견이 이제는 더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지? 이게 관심이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컨트롤을 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아, 그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를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타인의 생각을 컨트롤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을 더 완성되게, 완전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완전한 picture, 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걸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완성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owever, 그러나 we can never fully do this.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아, 사실 타인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과정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hell is other people. 자, 이것도 도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hell이다. 다른 사람은 바로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이 지옥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컨트롤 할 수가 없다. 이거랑 관련된 얘기. 그럼으로써 그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상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선택지를 보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할 건데, 선택지를 보면 좀더 쉬워요. 왜냐하면 나머지 4개가 주제에서, 키워드에서 완전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1번 볼게요. A fear of misjudgment. 자,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causes us, 우리를 유발해요. 뭐를 하도록? To act morally in front of others. 다른 사람 앞에서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대요. 지금 잘못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관련이 없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도 틀렸습니다. 2번 볼게. True inner peace. 진정한 내적인 peace. 뭐요? 평화는 can be achieved. 자, 달성이 될수 있어요. By distancing ourselves from society. 자, 우리를 society, 사회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대요. 아니, 무슨 지금 돛 닦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3번. Others' judgment are essential in our self-definition, but also uncontrollable.
다른 사람의

결정, 판단은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제 봐봐. 타인이 우리의 일부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중요하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 내림에 있어서. 그러나 또한 uncontrollable. 그것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뒤 내용이 둘다 주제에 일치하죠. 큰 맥락과 일치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3번 맞는 얘기 같아요. 4번, 5번도 확인해보자. 자, pain in relationships. 자, 관계에 있어서의 고통은 stems from a shift. 자, 무엇으로부터 생기냐면은 이동으로부터 생긴대요. From love to hatred or indifference. 자, 사랑에서 싫어함 또는 무관심으로 이동하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게 관계의 고통이랍니다. 관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 misinterpreting others' true intentions leads to an unstable sense of self라고 해요. 자, 이거는 보니까 misinterpreting이라고 나왔어요. 잘못 해석을 한대요. 다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요, 뭘로 이어지냐면 뭔가 불안정한 스스로의 상, 자기 개념으로 이어진답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다.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 그래서 몇번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어요.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과 맥락상 일치하는 것, 주제와 일치하는 게 무엇인지 선지를 골라주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오케이, 고생했어. 자, 이제 22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The justice news and gossip spread in Roman times through sharing along social networks.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뉴스, 그리고 가십, 소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것이 로마 시대에 spread, 퍼지는 것처럼 through sharing along social networks,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거를 공유하면서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The same was true of books. 자, 무엇도 동일하냐면 책도 동일합니다라고 해. 아, 그러면 지금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지금 예전에 뉴스나 가십이 소셜 네트워크, 이런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퍼져나갔단 말이야.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책도 사회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퍼져나갑니다. 언제? 로마 시대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근데 the Roman literary world, 자, 로마의 문학 세계는 had no publishers, no copyright, and very few booksellers. 이 시대에는 뭐가 없었냐면요. 자, no publishers, 출판사 그런 거 없었어요. 저작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very few booksellers, 자, 이 책을 파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 그럼 뭐가 있었어? Instead 볼게요. Books circulated. 책은 순환이 되었어요. 책이 이렇게 팔려 나간 거야. 책이 퍼져 나간 거야. From one reader to the next. 한 명의 독자에서 다음 독자로. 무엇을 통해서? Through recommendation and copy. Recommendation 하면 뭐야? 추천을 해서. 아, 이거 재밌더라. 너도 읽어봐. 추천을 해서. 또는 copy. 베끼는 거죠. 필사하는 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책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맞지? 좀더 읽어볼게. The authors did not make any money from their books and wanted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copy them. 자, 그때 책을 썼던 작가들은요, did not make any money. 자, 그 책을 써서 사실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원했어요. As many people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카피하기를 바랬어요. 그거를 필사해서 퍼져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The best way to do this. 근데 이것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냐? 라고 했을 때, was to get copies of a book into the personal libraries of influential intellectuals. 라고 합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책의 복사본, 카피를 어디다가 갖다 두는 거냐면, Personal libraries of influential intellectuals. 자,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런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그 지식인들의 personal libraries, 개인적인 libraries, 도서관에다가 그 카피본을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대요. 자, 개인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카피본을 넣어주는 거예요. 도서관, 이렇게.

0: 써볼게요. 그러면 a well-stocked library 이렇게 재고가 잘 차있는 library, 장소가 되게 많아요. 그런 library는 would attract a steady stream of visitors. 꾸준한 stream, 비지터의 stream, 방문객의 흐름이 있었고요. Who might read and recopy the book.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읽고 책을 다시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so help it reach a wide readership. 그렇게 함으로써 더 넓은 독자층에 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 그럼 개인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책을 읽어요. 그리고 소문을 내줘요. 그리고 책을 카피해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또 볼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only the most popular books. 자,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은 were in such demand. 자, 그럼 어떤 것이었냐면은 booksellers would have copies made for sales in their stores. 자, 가장 인기 있는 책들만이 그러한 수요가 있었어요. 어떤 수요? Booksellers would have copies. 책을 파는 사람들이 카피를 만들어가는 거야. For sales, 판매를 하기 위해 그들의 이런 stores, 이런 책장, 그 가판대 이런 데에서 책을 팔기 위한 카피를 만드는 수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sometimes buying a book was quicker and more convenient. 자, 왜냐하면 어떨 때는 책을 사는 것이 더 빠르고 and more convenient, 더 편리했거든요. 뭐랑 비교해서 having scribes transcribe a French edition. 자, 여기서 have는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거고 scribe는 필경사, 필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경사들이 친구의 책을 베껴 쓰는 거, 그렇게 시키는 것보다 책을 그냥 사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해. 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다음 볼게요. For a book to succeed. 그래서 book이 뭐 하려면? 성공하려면 its author.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작가들은 had to exploit social connection. 뭐를 이용해야 됐다? 사회적인 연결을 이용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influential tastemakers. 자, 이렇게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 흐름을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승인을 얻어야 됐고 and generate buzz in the right circles. 자, 이 적절한 서클 안에서, 적절한 이런 관계 안에서 입소문을 내는 게 필요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로마 시대 지식인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다. 이거 아니고요. 고대 로마의 새로운 문화와 지식은 개인 간 교류를 통해 유통되었다. 아니고요. 개인 서재를 개방해야 된다. 아니고요. 최신 정보를 공유를 위한 거점이 개인 서재였다. 아니고요. 로마 시대 책의 성공은 사회적 관계와 유력 인사의 지지에 달려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맞죠. 책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소셜 커넥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넘어가기 전에 오늘 없는 줄 알았죠? 퀵체크 하나 나갈게요. 자, 여기에 지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지지라는 것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는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이 단어 너무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 A, P로 시작하는 이 단어 뭔지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굿.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풀 문제 다 풀었고요. 마지막 영자 스퀵 퀴즈는 요겁니다. 우리 오늘 심경 변화 문제 풀 때 조금 생소한 단어 하나 나와가지고 요 단어 복습하면서 끝내볼게요. Dishearten 때 의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 복습 잘 하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또 중요한 문제 많이 풀 거니까 미리 준비 잘 해오시고 오늘 복습도 잘 하고 알았죠? 화이팅!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Dream.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2 장희수입니다. 자, 벌써 이제 12강이고요. 이제 2단원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3강 남은 것은 이제 3단원 우리 정리하도록 하고, 전자기도와 상호유도 중에서 전자기유도는 물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호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2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공식과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유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신 시험으로 서술형 평가라든가 또는 객관식 시험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자기 유도부터 같이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먼저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용어 정리는 우리끼리 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함께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전류라는 걸 이제 공부했죠. 전류는 사실은 배터리가 만드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인 배터리가 기전력이 있어서 전류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막대 자석과 코일밖에 없잖아요. 왼쪽에 있는 이제 검류계는 전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제 검사하는 장치일 뿐, 여기는 막대 자석과 코일밖에 없단 말이야. 배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요 말을 붙여서, 아, 이건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진 전류구나 라고 하면서 유도전류라고 씁니다. 물론 유도전류도 전류예요. 유도전류 전류지만 전자기 유도에서 만든 전류니까 유도전류라고 쓴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어? 전류를 만들었어? 전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기전력이 있다는 얘기네. 따라서 유도기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지 같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이란 말을 쓰고, 이 유도기전력과 똑같은 말은 유도전압이라고 표현을 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용어들은 아마 위에 있는 유도 기전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교과서에도 다 유도 기전력이라고 말은 나와 있는데, 이 기전력이라는 말 자체가 물2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전력을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용어로 배웠는지를 잘 파악해 두고 그거를 뭐 서술형이나 이런 거에 써야지, 그냥 이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유도전압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답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류가 흘러? 전자기 유도에서 흐르는 전류는 유도전류구나. 왜? 유도기전력이 있어서 또는 유도전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류를 만드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좀 파악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이와 같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정말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해드렸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기선속의 변화와 렌즈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자기선속을

다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어떤 교과서에는 자기력 선속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자기 선속이라고 나와 있으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어떤 용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정의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속자는 다발이라는 속자예요. 묶음, 그냥 꽃다발, 묶음이니까 지금 N극에서 나오는 이 자기력 선들의 어떤 묶음을 말하는 거겠지. 또 여기 있는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어떤 묶음을 말하는 거겠지. 그것이 바로 자기 선속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고, 지금 왼쪽은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N극이, 자석의 N극이 코일 쪽으로 오는 중이에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도망가는 중이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지금 자석의 N극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기력 선속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왜? N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다 간격이 균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화살표 그림처럼은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지. 자, 점점점 N극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져야 돼. 그렇게 약해지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처럼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그냥 자기장이 쭉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N극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건데, 코일의 요 단면적은 일정한데, 여기 있는 N극이 쫙 벌어진 상태에서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속 또는 자기 선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증가하게 되겠죠.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변화. 이건 증가하는 변화인 거야. 또, 이 경우에는요. 도망가. 도망가게 되면 점점점 여기 있는 코일의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게 되겠죠. 뭐 하는 겁니까? 그쵸. 변화하는 경우죠. 지금 우리 그림에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경우야,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 경우야 라고 썼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야. 뭐가? 자기 선속이 변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있는 제목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자기 선속이 변하는구나. 그러면 렌즈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쫙 흐름과 지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거부터 봅시다. 지금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N극이 다가오면서 자기 선속이 증가해? 변했네? 그러면 이 코일은요, 변화를 싫어요. 왜? 모든 것들은 사람도 그렇지만 물리적인 현상들은 다 안정적인 걸 원하거든요. 변해? 근데 증가해? 그러면 증가하지 못하게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방향이 뭐예요?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오면서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점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면 방해하는 쪽이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방해하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어진 것은 바로 이 방향에 엄지를 이렇게 맞추는 방향입니다. 자,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솔레노이드에서의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전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흐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렌츠 법칙, 아, 전자 유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수 있는 법칙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더 적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도망가요, 자석이. 도망가게 되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감소해요. 아이고, 증가하는 것도 방해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것도 뭐 해야 합니까? 방해해야 된다고. 왜?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야, 너왜 줄어들어? 줄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게 감소.

감소하니까 감소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류의 방향,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이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렌즈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 몇개 있구나. 일단 변화. 그리고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때 전류 흐르는구나. 그래서 이 방해라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아니면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오지 못하게. N극이 올때 여러분 N극이 못 오게 만드는 방법은 N으로 밀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솔레노이드의 N극이라는 건 우리 엄지손가락이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이렇게 N극을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 흐르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N극이 도망가요. 도망가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줘야 합니다. 누가? S가 붙잡아주면 되고 우리는 S보다 N에 더 관심이 있으니 아래쪽이 N극일 것이고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 방향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아, 결국에는 N극이 들어올 때, 가까워질 때, N극이 도망갈 때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구나라는 걸 검육의 바늘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N극이 옵니다. 그러면 자기선속이 증가하죠. 자기선속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유도기전력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 N극이 나가게 되면 자기선속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인데 보면 자기선속의 변화를 주는 건 자석이 오느냐 가느냐예요. 그래서 N극이 오면 변화를 방해하는 쪽못 오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N극이 가면 변화를 방해하면 되니까 못 가게 만들어주면 되고 우리가 이 부분으로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지금 N극인데 N극이 아니고 S극이면 어떨까? S극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코일을 감고요. 이쪽에 검육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S극이 옵니다. S극이 오면 S가 오면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건 S로 못 오게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N이니까 N극을 엄지 쪽,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는 이 방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S극이 도망가요. 도망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검육에 있고요. S극이 도망가면 못 가게 붙잡아야죠. 붙잡는 방법은 N극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엄지 N 올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 바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 방향 반대. 그렇다고 해가지고 S가 올 때, S가 갈때 어디에 방향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어떤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을 해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선속의 변화와 렌츠 법칙은 전류,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라서 그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솔레노이드, 엄지를 N극,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감싸지는 그 방향을 여기에 접목하면 충분히 알수 있고, 요 내용들로 개념을 잡고 있으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자기 선속의 변화에 따른 렌츠 법칙이라 해놨지만 사실은 회로회로는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에요. 그죠?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렌츠 법칙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 거야?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겠죠? 바로 그센 전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우리 패러데이 법칙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읍이라고 써서 선생님도 이제 패러데이라고 썼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패러데이, 패러데이 법칙이죠. 뭐 패러데이나 패러데이나. 이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 그래? 전류가 흘렀어? 그럼 그 전류의 세기는 얼마나 센 거야? 근데 여러분 전류의 세기가 세려면 전압이 세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전자기유도란 말이야. 전자기유도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기전력 또는 유도전압의 세기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유도기전력 또는 유도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이 바로 여기 있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의 물리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도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출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물리적인 개념을 내가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전압 또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이야. 그런데 이건 공식이 있어. 그 크기를 공식으로 구하는 거니까 공식을 적어놓고 우리 설명을 해보자.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바로 대학에 가시면 이 V 자리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교재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 있는 교재도 있고 그래요. 이름은 여러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이름을 어떤 책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약속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전부 다 V라고 써 있으니 우리 이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렌츠 법칙을 뜻합니다. 여러분, 렌츠 법칙 하면 뭐가 떠오르죠? 방해. 방해. 방해라는 건 마치 오면 못 오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못 가게 이니까 반대 방향을 뜻하는 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렌츠 법칙도 함께 쓰는 거고요. 여기는 N은 코일의 가문수. 그 다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이 파이는 자기 선속. 자기 선속인데 그 자기 선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부할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떤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 기억나시죠? 바로 그 파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파이는 bs.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에 단면적을 곱한 걸 우리 자기선속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선속을 만드는 거 자기장의 세기가 있네. 따라서 센 자석이 있고 약한 자석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센 자석, 약한 자석은 바로 요 파이를 다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석으로 한번 해보고 센 자석으로 해보면 당연히 센 자석으로 했을 때더큰 유도 기전력을 만들 수 있고 더큰 전류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류계 바늘이 훨씬 더큰 폭으로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파이는 자석의 세기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구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입니다.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율입니다. 예를 들면 자석을 천천히 넣었다 빼는 경우랑 자석을 빨리 하면 요게 커진 거지.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여러 가지 물리량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두 번째, 센 자석을 쓸수록. 세 번째, 자석의 빠르기를 빨리빨리 변화시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일 경우에 V가 커진다. V가 커지면 따라서 I도 커진다. I가 커지면 검류계에 있는 바늘의 변화 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요세 가지를 쓰게 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파이가 bs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자기 선속의 변화를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경우랑 그 다음에 면적의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은 공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해두고 중요한 것들 잘 파악한 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설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렌츠 법칙, 그 다음에 프레델 법칙 다 구별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전자기도 현상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또 다양한 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식을 설명드리고 개념이 있을 때는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코일 여기 있는 통으로 감았기 때문에 코일 감은 이 통은 텅 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자석을 잡고 있다가 이만큼 위에서 놨어요. 그러면 쭉 떨어지죠. 원래 이게 없으면 그냥 자유낙할 텐데 여기는 코일을 관통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관통하게 되면 오 N극이 코일을 가까이 왔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렀대요. 오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유도 전류가 생겼구나라는 걸 우리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딱 N극과 S극이 코일의 중앙을 딱 지날 때에는 오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우리 충분히 이 부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일을 빠져나갈 때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오, N극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전류 흘렀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S극이 도망가니까 여기 있는 N극이 야, 못가 하고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전류 흐르기 때문에 이 검육의 전류 방향과 이 검육의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여기 있는 이 이렇게 내려올 때 하고 여기를 관통할 때 하고 물론 오면 못 오게 막아주는 힘이 있고 가면 못 가게 붙잡아주는 힘이 있지만 이때의 속력을 만약에 V1이라고 하고 이때의 속력을 V2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력이 그 반발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보다 이때 속력이 더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 크단 얘기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결정되지만 전류의 세기를 뜻하는 비례하는 유도 기전력은 여기 있는 가의 경우보다 다의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폭이 여기보다 더큰 폭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의 파형이 위에 있는 피크가 아래에 있는 요 피크보다 짧은 작은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고 여기 있는 거 빠르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값이 크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크고요. 그것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그만큼 피크점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쫙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신형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를 좀 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 일단 점점점 되어 있는 이렇게 정사각형 구역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곳입니다. 여기가 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됐는지는 몰라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요 그림을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위아래로 자석이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N극과 S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결정되니까 요 안에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자기장이 균일한 공간인데 지금은 우리가 비스듬히 보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본다 합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뭐예요? 칠판 앞 쪽에 N극이 있는 거고 저 칠판 뒤쪽에 S극이 있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이렇게 XX 쓰는 건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동글동글 해주면 나오는 방향입니다. 지금은 균일한 자기장이 칠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기장 영역이 있는 곳에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도선을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쭉 일정한 등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딱 보니까 요 자기장 세기는 안 변했어.
안 변했는데 뭐가 변하냐면 그 자기장을 뚫고 들어가는 요 면적.

여기 변합니다. 근데 도선의 움직임은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면적이 점점점 뭐 할까요? 그죠? 넓어지겠죠. 넓어지겠죠? 그렇게 넓어지면 자기 선속이 변화율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먼저 방향부터 한번 찾아볼까? 아, 여기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거기에 유도 전류가 흘러. 그럼 방해하는 쪽은 뭘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으니 자, 오른손 엄지로 야, 왜 증가해? 증가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쪽에 있는 N극에 대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일단 첫 번째, 지금처럼 전장의 유도 현상에서는 렌츠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물어보는데 첫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다라는 거. 만약에 요게 지금 부위가 속력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때요? 자, 빠져나가는 거는 이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중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빠져나가는 거겠죠? 왜? 점점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오면 요 면적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 있지만 요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기 선속이 변한다는 얘기고 자기 선속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려면 야, 너왜 감소해? 내가 엄지로 도와줄게. 도와줄게 하면서 이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요. 그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 시계 반대 방향,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여러분, 그러면 들어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나올 때는 시계 방향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은 XX,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 렌츠 법칙을 구할 수 있는 손을 활용해서 그렇게 유도 전류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또 하나. 만약에 도선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물론 이때도 V라는 속력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 도선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면적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면적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도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시간에 대한 자기 선속의 변화가 0이라면 유도 기전력도 0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코일이 자기장 영역 속에 쏙 들어와 있을 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그 부분까지도 문제 속에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제 먼저 찾는 것이 저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찾았잖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엔 그렇다면 얼마나 센 유도 전류의 세기에 그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 V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전자기 유도 현상 중에 하나이니까 패러데이 법칙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라고 쓰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파이는 BS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는 이제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N은 코일의 감은수인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지금 몇번 감았어요? 한번 감긴 사각도선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1입니다.

쓰나 많아요. 안 쓸게요. 그리고 델타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그냥 그대로 있어. 변하는 거 아니야. 변하는 건 누가 변하냐면 면적이 변합니다. 왜? 지금 여기 있는 도성이 오른쪽으로 등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쭉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변하는 면적은 바로 요 면적이 변하는 거지. 그지? 따라서 가로, 세로. 근데 세로는 길이 L로 일정. L로 일정하고 가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X입니다. 저 X는 지금 도선이 등속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이 X에 해당되는 건 속력에다가 시간 변화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그죠? 따라서 이 X 자리에 저 V 델타 T를 써주면 자, L 그다음에 V의 델타 T가 바로 요 S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데 위아래 지워지는 게 보이네요. 델타 T하고 델타 T가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것이 V는 마이너스 BLV만 남아서 자, 요 식도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물리투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이 식을 잘 외워둘 필요 있고 유도 과정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장이 B인 곳에 길이가 L인 도선, 따라서 요거죠. 길이가 L인 도선이 V라는 속력으로 쭉 진행하게 되면 자기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류의 세기를 구해라. 그러면 전류의 세기 I는 R분의 V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저항 R을 뒀다고 한다면 그 R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 방향 뺀, 마이너스 뗀, B, L, V 해주면 바로 요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중간중간 있지만 그 부분들이 물리학 2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전자기도의 모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한번 딱 일시정지, 화면을 일시정지 시켜놓고 백지에 여러분 지금 교재 프린트 학습지에 한번 쭉 선생님이 적어놨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줄한줄 옮겨 적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하다가 처음 해봤으면 막힐 거예요, 그죠? 막히면 어때요? 다시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연습 연습 계속 반복하시면 되죠. 그만큼 전자기도 현상에서는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공을 들여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쏟아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도 한번 가봅시다. 다음 내용은 이렇게 디귿자형 도선이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요. 자, 보니까 여기 하얀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보다 좀더 쉬운 건 바로 요거죠? 이렇게. 그게 지금 보면 오른쪽에 뻥 뚫려 있어. 그래서 우리 글자 중에 디귿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도선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디귿자로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 열려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닫힌 회로가 돼야 되니까 닫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탁 이렇게 금속 막대를 얹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죠? 이렇게 닫힌 회로가 됐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닫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 막대를 탁둔 거죠. 그 상태에서 금속 막대를 V라는 속도로 쭉 일정하게 등속도 운동을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당연히 등속도 운동을 시켰다는 얘기는 처음엔 여기 있었지만 잠시 뒤에는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고요. 요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선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면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선속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선속이 변하면 그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 손속이 증가하게 되는 걸알수 있고, 자기 손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려면 오른손 엄지가 증가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죠. 지금은 이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되고, 이렇게 감싸진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니까 지금 전류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흐르게 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렌츠 법칙. 두 번째. 그러면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를까? 여기 있는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가 되니, R은 그대로 R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V를 자기장 세기 B. 그 다음, 도선의 길이 L. 그리고 도선의 속력 V 써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귿자형 도선과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부분은 공통적이네. 맞습니다. 개념은 똑같고 원리도 똑같기 때문에 식도 이렇게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두 가지 찾았어요. 하나는 유도 전류의 방향 찾는 거. 두 번째, 유도 전류의 세기 찾는 거. 그렇게 항상 두 가지가 세트로 다니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요 부분도 좀 확인을 해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유도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물투에만 나오는 상호유도 가겠습니다. 상호유도는 이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상호작용할 때그 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일이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코일을, 그냥 코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통이 보이죠, 그죠? 이 철심이에요. 이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1차 코일에서 만든 자기 선속의 변화를 딴 데로 새나가지 못하게 그대로 2차 코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써놨는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게 1차 코일이고 어떤 게 2차 코일이냐? 1차 코일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배터리가 전류를 만드는 거야. 맞죠? 근데 2차 코일 보세요. 배터리가 없어요. 여긴 뭐죠? 검류계입니다. 아, 전류가 흐르는 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진짜 전류가 흐르는지를 검류계를 연결해서 검류계 바늘의 움직임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를 찾아보자 라는 거지. 이건 배터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배터리가 있는 코일 1차 코일, 배터리 없는 코일 2차 코일이고요.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었는데 스위치를 딱 닫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전류는 굉장히 빨리 흐르지만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스위치를 닫으면 그때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자기 손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자기 손속에 변화가 생길 때 철심을 따라서 2차 코일에 전달되면 2차 코일은 깜짝 놀랍니다. 와, 뭐야? 너왜 갑자기 와? 그렇게 자기 손속에 변화가 오면 2차 코일은 자기 손속에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기전이 생길 것이고, 여기 있는 자기 손속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2차 코일은 엄지, 야, 너왜 증가해? 증가하지 마! 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아니면, 증가하지 마! 또는 N극이 오면 오지 마! 하는 걸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1차 코일에 흐르게 되면 2차 코일에는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다 하는 건 약간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한 가닥만 해서 우리가 결국엔 여기 있는 요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상호유도에서도, 아, 배터리가 있는 1차 코일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2차 코일의 유도 전류를 만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변화가 있을 때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스위치를 닫는 그 순간에만 이런 게 있다. 스위치를 닫고 쭉 전류가 흐르면 이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스위치가 탁 열려요.

스위치가 열리면 이제는 잘 가던 전류가 잉 하고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 코일이, 야, 줄어들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자기전선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다시 유도옥션이 생기고 그때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이 방향 뭐예요? 바로 요 방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 아까 흘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 유도가 나오면 첫 번째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게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데, 센 전류를 만드는 건 당연히 전기 유도 기전력이죠. 전압. 따라서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렌츠 법칙이죠. 그다음에 M 델타 T분의 델타 I 원 이렇게 씁니다. 요거 아주 생소한 공식이고 처음 본 이제 공식일 텐데 먼저 M부터 갑시다. 이 M은 상호 유도 계수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상호 인덕턴스라고도 부릅니다. 아주 인덕턴스. 어려운 말이네, 그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우리 5종 교과서에 다 쓰이고 있는데, 그냥 코일이 몇번 감겼고, 어떤 굵기며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그런 코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값이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건 1번이고요. 여기 있는 건 2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을 2, 1 써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 1차 코일의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2차 코일의 전류를 만드는구나라는 요 식까지에서 세기, 방향 다 따져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변압기거든요. 변압기는 실제로 여러분이 뭐이 변압기를 어떻게 쓴다라는 걸 생활 속에서 잘 찾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집 밖에만 나가도 전신주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오는 전기를 전신주에서 받잖아요. 전신주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신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이 달려있는 전신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변압기가 들어있는 거고, 이때 전압을 220V로 바꿔주는 그런 변압기입니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죠. 그 전압을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그때 바로 상호유도의 원리를 씁니다. 자, 여기 보면 1차 코일 되어 있고요. 여긴 2차 코일 되어 있죠. 1차 코일에는 전원이 있는데, 아, 요건 교류 전원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물결 표시 그리고 전압이 V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일은 가문수가 N1이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해서 1차 코일은 111 써놨어요. 2차 코일은 전지가 없죠? 전원 장치가? 이쪽에 있는 1차 코일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상호 유도로 여기에 전류를 만드는 그런 일이고, 이때는 V2, I2, N2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 가문수의 비는 페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압의 비에 비례합니다. 대신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류의 비는 반비례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이 바로 변압기 식이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가문수의 비는 전압의 비에는 비례하지만 전류의 비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요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 풀때좀 도움이 되게끔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도 공식과 원리 이런 개념들을 잘 잡아둔 다음에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면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양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몇개 가지고 와서 한번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자세한 풀이는 여러분 이제 코드 입력하시면 선생님 해설 강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3점 테스트 4번 문제인데, 자기장 영역을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세 개를 주고, 자기장 색이 B0, EB0, EB0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색은

전선이 점점 움직일 거고, 피점이 이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가운데 있는 곳인데, 지금 보면 뭐 T0일 때, ET0일 때, 아니면 뭐 3.5T0일 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P가 T0일 때는 어디 있냐면, P의 위치가 T0일 때는 여기예요, 여기. 그게 어디죠? D와 ED 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D와 ED 사이란 얘기는 D와 ED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있는 경우가 바로 T0일 때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는요, 자기장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없고요. 여기 있는 건 자기장 영역이지만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 없고요. 요것만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만 우리가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는 걸알수 있고, 오른손 엄지로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 이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나머지 ET0일 때, 또 3.5T0일 때, 어디? ED부터 3D 사이, 여기는 3D부터 4D 사이,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도선이 갔다가 돌아오는 그 경로 속에서 우리가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찾고, 그렇게 유도 기전력의 크기까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부채꼴이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부채꼴은 지금 보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크예요. 여러분, 6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크라는 건 1초에 30도씩 돈단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60도니까 1초가 지나고 나면 이 도선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또 1초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0초, 1초 때까지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다가 2초일 때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고, 지금 이곳으로는 들어가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경우고,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중이니까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를 둘다 방해하게끔,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방해하지 못하게, 그런 방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는 1번 영역과 3번 영역이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인데, 보면 자기장의 방향 어떠냐 라는 거, 또 자기장의 색이 어떠냐라는 걸 찾는 거, 또 나머지 유도전류의 세기는 11초 때랑 5초일 때랑 몇배 차이 나는지를 천천히 구간별로 나눠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수능형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내신의 변별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잘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코드 넣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정확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문제니까요, 연습 잘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 상호유도 문제입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을 때 1차 코일의 전류는 일정한데, 2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가 0부터 ET0까지는 이렇게, 그리고 ET0부터 4T0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반대 방향 전류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는 1차 코일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물음을 여러분이 잘 충실히 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인데, 꼼꼼히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전자기유도와 상호유도 문제까지 한번 쓱 한번 살펴봤는데, 2단원 끝나는 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중간중간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식이 나오면 많이 어렵지만, 그 공식은 물리학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만 잘 익혀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입니다. 이제 거의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절반 정도까지는 왔네요. 개념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한 70%까지 왔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 남은 문제나 어떤 분량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딱 절반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유형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이 유형편을 가지고 하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제가 뭐 개념 설명을 갖다가 뭐 요약 정리하고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하나부터 1부터 끝까지 해서 쭉 개념 설명 다 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문제들을 집중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개념과 유형을 같이 연습할 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개념 따로,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푸는 거 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개념을 공부했는데 그 개념들이, 모든 개념들이 아니고 그 개념들의 일부가 직접적인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엮여가지고 나오는 유형들도 있다. 그런 걸 실제 문제에서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친구들이라고 할 때 모르는 게 나타나왔을 때도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안 지금 모르더라도 뭐 좀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여유를 주는 순간 그다음부터 패스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더 모진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 모든 거를 내가 완벽하게 다 내 걸로 만들어버리겠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는 게,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함수에 대해서도 직접 그려보면서 판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보면 이게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상이라고 잡았을까라는 거예요. 자, 곡선 3차 함수가 있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3분의 1이야. 이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5가 되는 직선이 있어. 아, 기울기가 5가 되는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밖에.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울기가 5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이거 분명히 접선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그런데 하나밖에 없대. 그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뭐 이 상황을 이해해버린다면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개념, 그냥 개념만 가지고 끌고 나간다면 어쨌든 쟤를 미분해줘. 미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될 건데 그게 얼마가 되는? 기울기가 5가 되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이 x값이 한 개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죠. 두 개 나온다라는 상황이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5 이퀄 제로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가 뭐의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된다는 꼴이니까, 아, 그렇다면 너가 1이 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k값이 6이구나. 뭐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판별식을 써버린다. 짝수공식 써버릴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k-5를 해준 게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6-k가 0이 돼버릴 거니까 k값은 6이다.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는 k값 6 이걸로 끝나.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러면 기울기가 5가 되는 직선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였을까? 아, 이런 얘기였다라는 얘기지. 얘가 5인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함수의 모양에서만 이 점에서의 접선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5다 이거지. 5가 아닌 다른 거에서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개씩 나와 버린다고.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딱 그냥 점대칭점 구하라는 거였네.
점대칭점. 그럼 점대칭점을 구해 볼 거니까 이거 또 한번 미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2x-2가 0이 되는 x값이라고 그러면 여기 x값이 여기가 1, 이렇게 됐던 거잖아. 1. x가 1이었다라는 거 알잖아. 그럼 x좌표 1 넣어줬을 때, 1 넣어줬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뭐, 여기다 1 넣어주면 여기 k값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고, 겉에 기울기가 5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5야. 그럼 여기다 1 넣어준 게 5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바로. 저기에다 넣을 이유는 없네. 1-1 플러스 k값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그게 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값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점대칭점의 x좌표, 그 x값을 넣어준 게 얘가 5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x값 1 넣어줬을 때5 나온다. 그래서 k값은 6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어떤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함수가 어떤 모양이라는 걸 알아내는 게 이게 우리 변별력 있는 문제들, 이 다항함수의 미분에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곱씹어 보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공부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이차함수 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거리의 최소값이라는 거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처음 딱 접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거리가 더먼 거지. 거리의 최소값은 얘가 바로 거리의 최소값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죠. 아, 그러니까 접선 찾으란 얘기였네. 기울기가 얘가 얼마? 5인 거. 그럼 쟤를 미분해 줄 거니까 4x 플러스 1이 돼 버리는 거고, 그게 5가 되는 x 값을 생각하면 1, 저기다 1 넣어주면 3, 1,3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y는 5x 1 넣어줬을 때3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던 것이다.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1,3 알았으면 뭐 얘기는 끝난 거지. 뭐요 점이 1,3이다라는 거 알아냈으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바로 최소값이다. 거리 공식이니까 5x-y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그럼 거리 공식 쓸 거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면 25에다 1 루트 26분의 155, 그다음에 3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해줄 거니까 루트 26분의 1, 유리화시키면 26분의 루트 26이라는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기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참고.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제로라 그러면 이두 직선은 평행한 두 직선이야. 평행한 두 직선 맞죠? 요게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보통 우리가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서 어느 점이든 상관없어. 그래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을 써서 가기도 하겠지만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절편끼리의 이 차, 이거를 구해줘도 똑같이 나온다. 요 모습이다라는 거. 그냥 얘 보면 ox-y-2=0고 얘를 구해보면 요 직선이죠. ox-y-3=0였으니까 아 평행한 두 직선이라는 거 알아. 그러면 루트 26분의 이거에서 이거 뺀거1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요런 공식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으로도 이해를 해달라. 아니면 뭐 이런 모습으로

볼까요? y는 뭐 mx 플러스 n이 있고 y는 mx 플러스 m 프라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공식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m 프라임의 절대값 이렇게 돼버린다. 증명도 한번 해볼게요. 증명해 볼게요. 요 직선 위에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봐. 아무거나 잡아보면 1, m 플러스 m 프라임이 돼버리겠네. 예. 거기에서 여기에 이르는 공식 이용한다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요거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퀄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곱할 거니까 m. 네, 요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n 프라임, 마이너스 m 프라임, 플러스 n, 그거의 절대값 해주면 없어질 거고, 요게 나온다. 증명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다. 하지만 그냥 평이한 두 직선, 그러면 y절편 차이에다 절대값, 요걸 생각해서 우리가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는데, 이 유형들이 여러분들, 내용은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귀찮을 거야. 아주 귀찮을 거야. 자, 이런 방식을 써요. 이게 3차 함수와 이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어떤 3차 함수가 있었을 거고, 여기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다 이거야. 예. 그때 K값 찾아봐라 라는 얘기야. K값.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거냐? 그이 점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거야. 이 점에 대한 정보. 그 X좌표를 그냥 A라고 한번 놔보겠다 이거지. A라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내는 건 쟤를 미분해.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k가 돼버릴 거고, 거기다 a를 넣어줘. 그러면 3a제곱 플러스 k가 이게 기울기가 될 건데, 이게 8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또, x에다 a를, 여기다 a를 넣어줬을 때 y 값과 여기다 a를 넣어줬을 때 y 값이 서로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잖아. 그래서, a세제곱 플러스 ka 마이너스 6이 8a 마이너스 8 이거. 그래서 이두 식을 연립해서 K값을 찾아주면 끝나는 거야. K값을. 그러면 A값을 구해가지고 K값으로 가는 게 아니고 K 대신에 그럼 대입해버리면 A에 대한 식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A를 구해버리면 K값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만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근데 이게 귀찮다는 거지. 자, A세제곱 K 대신에 8 마이너스 3a제곱에다가 a 곱해주고 마이너스 6을 해준 것이 8a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 8a, 여기 플러스 8a, 요건 없어질 거고. a세제곱 마이너스 3a세제곱이니까 2a세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고요. 그죠? 그리고 너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가 되겠네. 그러면 a세제곱이 1이 될 거니까 여기에서 a값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알아내는 거고 a가 1이면 3 플러스 k가 8이니까 여기에서 k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사실로서 우리가 마무리 지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해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계산이 귀찮은 거야. 요 정도 계산은 애교죠, 애교. 예. 자, 다음 한번또 가볼게요. 자, 2차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그러니까 2차함수 위의 점, 요런 점에서 접선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3차함수 뭐의 접선, 여기에도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아, 이것도 무지 귀찮긴 하죠. 예. 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인 건데, 이 2차함수와 요 점은 완벽하게 주어졌거든. 그럼 이 직선이 완벽하게 구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미분해 버리면 y 프라임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돼 버릴 거고 1 넣어 주면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기울기가 3이야. 그래서 요 직선은 y는 3x 1 넣어 줬을 때7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아이 선생님 이거 기울기 음수인데요. 얘는 양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3차 함수 이렇게 접했다. 뭐 이런

라는 얘기죠.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ka 마이너스 8이 여기다 a를 넣어준 3a 플러스 7과 같은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3a 플러스 1 넣어줬을 때, 아, 제가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다가 1 넣어줬을 때 7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4죠. 그죠? 여기 4. 나머지는 차이가 없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제가 실수하면 이게 답이 틀릴 수밖에 없지.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인데, 이게 이두 개를 연립해서 아까랑 마찬가지죠. A를 구하고 A를 넣어주면 K 값 나오는 이런 형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식이 복잡해졌잖아.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K 대신에 얘 넘겨. 그러면 3 마이너스 2A 제곱, 아, 3A 제곱. 마이너스 2A. 얘 A. 마이너스 8을 해준 게 3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하면 3A, 3A. 너는 없어질 거고. 예. 그리고 너 하면 마이너스 3A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 2A 세제곱. 예, 요렇게 가는 거고.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A 제곱. 예. 자, A에 대한 일차항은 없고, 마이너스 8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2 이퀄 제로다라는 식이 나온다. 그 얘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주는, A 값을 찾아주는 건데, 아니, 양수를 넣어가지고 얘가 0이 될 리는 없잖아. 그러면, 한번 찍어보는 거지. 뭐 교대합이라고 같지도 않아. 마이너스 1도 성립하지 않을 거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플러스 10이니까 0 나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조립제법 이용해서 2, 0, 1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안 되는 건 아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해봐.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6. 6이면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얘가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6 이퀄 제로인데 판별식 써보면 이거 제곱, 그 다음에 4배에 이거 곱한 걸 빼, 음수. 여기서는 실근 안 나와. 그러니까 a 값 마이너스 2 끝. 예.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여기가 3, 4, 12,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K 해준 게 3이 될 거니까, 이 값이 얼마야? 8이네. 그럼 8에서 얼마 빼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빼주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5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산수 애교라고 했지. 이 산수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 요 산수가 귀찮을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3차 함수 위의 점 1, 마이너스 6? 그러면 A 값 나오네. 뭐가 주어졌을 때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거. 그것 중요하죠. 그 1 넣어줄 거야. 1 플러스 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3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A 값 3. 뭐 당연히 A 값 3. 이런 거 알아냈어. 그래서 이 접선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 접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봐. 접선 한번 찾아볼게요. 쟤를 미분해.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6x 1 넣어줄 거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9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접선은 y는 9x 1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6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5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알게 돼. 그런데 이 접선이 곡선에 뭐 한다? 다시 접한다 이거야. 그걸 찾아내라는 거잖아. 그 원칙적으로 먼저 가봐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있어서 여기에서의 접선, 예, 이거의 접선과 평행한 직선, 여기 있다 이거지. 그게 다시 곡선에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다. 요 점의 좌표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 기울기가 9다라는

알았으니까, 아, 너가 얼마가 되는? 9가 되는 X 값을 한번 조사해 보자. 너가 9가 되는. 그럼 3으로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퀄 0다. 그럼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1, 마이너스 6이었다면, 얘가 마이너스 3, 얼마? 뭐 요거였겠네. 예.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10이니까, 얘 마이너스 10이네. 이게 m, n. 그래서 두개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 거 알면 저는 요 점대칭점 찾아보자 이거지. 점대칭점. 그럼 또한번 미분해 버릴 거니까 6x 플러스 6이 0이 되는 x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너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너는 1이잖아. 그럼 똑같이 너는 1대 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요 간격이 2니까 2 간격 갈 거니까 마이너스 3 알아냈으면 나머지 찾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요점 점대칭점 제가 점대칭점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좀 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아니, 교육과정 용어는 분명히 아니거든. 변곡점에 대해서 수학2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문제 풀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부분이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 이제 25번 가보면 곡선 밖의 점에서 여기에서 요 0,2에서 근데 이 0,2라는 게 곡선 위의 점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 만약에 3차함수가 있었다면 요 점에서 여기에 접선, 이 접선의 y절편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이것도 그럼 임의의 점 제가 얘기했죠. 요 임의의 점이 t, t 세제곱 플러스 3t가 되는 거고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거기에다 t 넣어주면 되니까 이게 기울기고. 그래서 y-y1의 기울기는 y-y1은 기울기의 x-t 그런데 그게 0,-1을 지난다. t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고 t값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 나와버리는 거고. 근데 그렇게 구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요 점이 0,-2라고 그랬어. 요 점이 이거라는 거 알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일치한다. 이 식을 세우라고요. 네. 그래서 t에서 0 빼면 t. x좌표 뺀거 분해. y좌표 빼줄 거니까 t세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게 바로 요 점에서의 미분 계수 3t제곱 플러스 3이다. 네. 자, 이렇게 곱하면 3t 세제곱, 너 넘어와서 빼주니까 2t 세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3t는 없어지고, 그게 2다. 따라서 t 값 얼마? 1.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t 값 1. 그럼 t가 1일 때, 요 점이 1일 때1 넣어주면 4가 될 거니까, 요 방정식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기울기는 얼마였어? 1 갔을 때6 갔으니까 6이네. 여기다 1 넣어주면 6이잖아. y는 6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 넣어주면 4가 나오죠. 0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2. 예. y좌표 끝난 거 아닌가? y좌표? 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 곡선 밖의 점인데, 여기가 y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왜 0,-2라고 했잖아. 요 점에서 아니 곡선의 접선 거때매. 접선 거때매. 근데 그거에 뭘 구하래? y절편 구하래. y절. 아니 끝난 거였지. 이게 우리가 뭐 가령 이런 문제랑 비슷한 거야. a값, b값 구해가지고 a 더하기 b는 이거의 값을 물었는데 앞에 식을 보면 그냥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럼 a 값, b 값 구할 필요 없었잖아. 그런 문제랑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차라리 X절편의 값, X절편은 3분의 1, 뭐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네. 요렇게 찾는 방법. 근데 X절편도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기울기가 6이니까 여기에 이거 갔을 때 X절편이라고 얘기하면 X절편, X축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X축이. 그럼 이 얘하고 얘 간격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지. 예.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X가 0일 때, X가 1일 때, 뭐 이랬다면 X절편,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됐었겠죠. 예. 그래서 요 직선, 뭐 지금, 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그림을 이상하게 그래서 마치 뭐 중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얘가 0, 마이너스 2라는 점, 1, 여기가 3, 4라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X절편을 이렇게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X값이라는 게 여기에 비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 비율을. 예. 얘가 2 갈때 얘가 4 가니까 요 X좌표는 1대 2가 되면 되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2갈때 얘가 4를 가야 되니까 요거 대 B가 1대 2가 되면 되는 거지. 예. 그런 걸로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 어쨌든 점만 잡아낸다면 뭐이 찾아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근데 직선구에서 얘가 0이 되는 x값 찾으라고 그러면 3분의 1뭐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좀요 문제는 y절편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x절편을 물어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하지 말고 평균 변화율과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일치한다. 그런 식으로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다. 여기 위에 점 그러면 t,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곡선 위에 점이 아니고 여기에서 긋겠다 이거지. 예. 그러면 얘가 t 마이너스 3분의 x좌표 뺀 거분의 y좌표 빼줘.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플러스 4. 그게 요 미분한 다음에 t 넣어줄 거니까 2t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2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0t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이퀄 제로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t가 얼마 나오는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니까 t 값이 2 또는 t값이 4가 나오는 거죠. 그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2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고요. 그죠? 4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건데 큰 값을 찾아라. 그래서 4가 정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풀어주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최댓값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죠. 예, 어차피 얘가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t값 중에 큰값 넣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원점에서 3차 함수의 근 접선이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어차피 0,0이 될 거잖아. 그러면 t-0분의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에서 0 빼준 거는 미분한 다음에 t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t세제곱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t세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t 없어질 거고 플러스 2가 제로가 될 거니까 t값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예, t값 마이너스 1.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이게 곡선 위의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나오나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니까 1 되네. 예, 요게 접점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1 나오잖아. 그냥 나오. 얘가 접선이지. 접선이 이거. 근데 걔가 k, 5를 지난다. x에다가 k를 넣어준 게 5다. 따라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아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곡선 밖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3차 함수의 근 세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각각 이거라 할 때 그걸 더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접선을 어떤 점에서, 아니 3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두 개, 여기 세 개, 하나, 하나, 세 개. 그러니까 점은 여기 있었거나 여기 있었다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그래서 접선 거면 하나 긋고 두개 긋고 이쪽 쭉 내려가면 이런 이렇게 세개 긋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거에 뭘 찾아라? x절편을 찾아라. x좌표를 찾아라. 예. 접점의 x좌표들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식을 만들면 끝나는 거야. 예. t, 이거에서 저걸 빼. 그러면 플러스 1. 그리고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3이 여기가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 이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게 귀찮아지는 거지. t 곱해. 그러면 여기가 3t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5t제곱. 예, 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t 그다음에 플러스 3. 너가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넘어가면 2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8t 이퀄 제로. 예, 식이 맞는지만 확인. 예, 그러면 t 로 묶어버리면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8 이퀄 제로. 여기 t, 2t. 다음에 여기가 인수분해가 여러분들이 될까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되나? 2, 4? 그러더라도 안될것 같고. 예. 그냥 인수분해가 안 돼도 돼. 어차피 판별식 써버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 오케이, 거기까지. 그냥. 그럼 t값 0이 될 거고, 여기에서 t값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겠지만, 어차피 그거를 갖다가 x1, x2, x3 각각 다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걸 그냥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 나오는 거야? 2분의 1이 나올 거거든. 여기서 0 나오고, 그래서 더하니까 3개를 더하면 2분의 1이라는 값. 2개가 이거고,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굳이 근의 공식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조금 마지막은 간단해지는 거죠. 식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이제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보시면 되죠. 산수 다 고비가 있는 겁니다. 0, 마이너스 3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을 L, 접점을 A라고 하자. L과 이 곡선이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B라 할 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해설지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본다면, 1이고, 3차 함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0, 마이너스 3에서 여기에다 이렇게 접선 거버리면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0, 마이너스 3이고, 예. 그래서 접점이 여기가 A가 된다. 근데 요 점을 일단 찾아달라는 얘기지. 이 점을. 그럼 이 점을 찾아봅시다. 그럼 얘를 갖다가 t, 4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1이었다라고 하면 t 마이너스 0, 4분의 1 t세제곱, 4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줄 거니까 플러스 4. 그게 4분의 3 t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한 거. 그냥 이렇게 곱하니까 4분의 3 t 세제곱. 넘어와서 빼주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t 세제곱. 그게 얼마? 4. 그럼 t 세제곱이 얼마? 8. 따라서 t 값 얼마? 2. 이렇게. 아, 여기에 t 값이 2야. 2야.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을 해봐. 아, 요렇게 만난 요점의 좌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점대칭점 아닙니까? 지금 3차 함수? 얘 한번 미분하면
미분하면 아까 이거였죠. 또한번 미분해. 그게 0이 되는 t값은 0이잖아. 그럼 이거의 비율이 여기 접한 거 다시 만난 거라면 얘가 1대 2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요 정도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네. 그 여기가 2,니까 2, 여기다 2를 넣어줄 거야. 그럼 8, 2, 2,3 이렇게 돼버릴 거고. 마이너스 4를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4의 세,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때 이제 뭘 구하라는 거야? OAB. 아, 여기와 요 넓이. OAB. 요 넓이인데. 예. 그럼 요 직선, 이 접선을 이렇게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접선을 보면, 요 직선의 방정식, 여기가 6 갔을 때, 여기가 얼마죠? 18. 예, 6 갔을 때 18. 기울기 3이네. 요, y는 3x. 2 넣어줬을 때, 2 넣어줬을 때 3, 마이너스 3이면 되네. 그러면 요 x 값이 여기가 1이란 얘기거든? 그럼 이렇게 잘라, 밑변, 그 다음 높이, 2분의 1. 하면 되니까 2분의 15가 될 거고, 1,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3이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8이니까 최종적인 넓이는 얼마다? 9다. 이렇게 찾아내 주실 수 있겠죠. 아니면 저는, 예, 뭐 원점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원점에서. 그럼 신발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 이렇게. 예. 그래서 아 요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겠다.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8 거기다 절대값 씌우고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9 끝.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한 점을 원점으로 하고 나머지 두 점이 A, B, C, D였다라고 하면 신발끈이라는 건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도 돼.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으니까, 뭐, 이런 신발끈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거는 여기 X절편만 찾으면 그만인 건데. 신발끈 바로 이용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까지 보실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예. 자, 요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일단, 해설지에 있는 원칙대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t가 0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0,t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이 나올 건데 그 접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두 개가 되도록 하는 t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야. 그럼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얘를 t라고 썼으니까 이제 여기를 a,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뭐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까? 예. 그럼 보면 a에서 t를 뺐고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에서 0뺀거 가. 요 점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미분한 다음에 x좌표인 a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3a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예. 자,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래서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곱해주면 3a세제곱 플러스 6a제곱 마이너스 3ta제곱 마이너스 6at 이렇게 나옵니다. 6ta 그렇게 할게요. 6ta. 자, 그래서 너가 넘어오니까 2a세제곱. 네. 예, 하면 3이고.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t의 a제곱. 마이너스 6ta가 0이 됩니다. 자, A로 묶어내버리겠습니다. A로 하나 묶어내버리면, 여기 제곱이 됐고요. 여기 없어지고, A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나와. 근데 만족시키는 A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근 접선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두 개. 그러면 A 값이 두 개여야 되는 거지. A 값이. 근데 A 값 벌써 하나 0 나왔잖아. 0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을 할때 이제, 여기

여기에 A가 0이 하나의 근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근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거야, A가. 그러면 A 값이 결국은 두 개잖아. 그래도 두 개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면 A가 0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싹다0 되니까 T가 0이면 되는 거네. T가 0이어버리면 여기다 넣어줬을 때 A 값 나오는 거죠. T가 0이라고 해봐. 그러면 2A제곱 플러스 3A가 0이 될 거니까 2A에 A 플러스 2분의 3 이퀄 제로. 그러면 A가 0 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A 값 0인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된다 이거지. 두 개. 이런 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데 지금 A 값을 찾는 게 아니고 무슨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T 값을 찾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T가 0이다? 아니, T가 0이라는 건안 들어가잖아. 여기에서 찾으라며. 그러면 이런 경우는 T가 뭐일 때라고 그랬어? 0일 때? 근데 T가 0인 거는 저기에서 애시당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지. 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지? 얘가 두 개를 갖는 게, 여기서 0을 하나 가졌어. 얘가 0하고 0이 아닌 뭔가를 가져. 그래도 되겠지만, 그 경우는 T가 뭐인 거였어? 0이야. 그럼 T0인 건 지금 제외시키고 있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자체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0이 아닌 중근을 가져버리면 얘기는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 3-3t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이거, 이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러면 8, 4배 하면 8, 6, 48, t가 중근 0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9t 제곱,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9, 18, 18 하면 플러스 30t, 플러스 9 이퀄 제로가 될 거니까 3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3 이퀄 제로가 되고 t 3t 31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이퀄 제로. 아, t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t가 3분의 1이라면 얘가 중근을 가져버린다 이거지. 그 중근 찾을 필요 없는 거고. 근데 t 마이너스 3 제로지? 필요 없죠? 그러니까 t값 얼마? 3분의 1. 정답 3분의 1이죠. 예. 아니, 제가 잘못했지. 여기 플러스죠, 여기도. 아, 인수분해. 여기 플러스 10t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 3분의 1.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의 t값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플러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 아, 요런 형태다. 이걸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이게 해설지의 t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거를 알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해설지야. 그냥 제가 설명까지 곁들인 겁니다. 아, 얘가 A 0이라는 근을 갖고 또 다른 근가죠. 그럼 t가 0이니까 안 돼. 그럼 너는 0이 아닌 중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판별식 이용해서 t값을 찾아주고 있다라는 해석인데, 저하고 그래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라 라고 했었으니까 이 그래프가 완벽한 그래프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얘를 y는 지금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3이다 라는 거 알아. 이런 거. 그럼 이 그래프가 그려져.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야. 얘를 뚫고 지나가서 다시 접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 자, 점대칭점 찾아줄 수 있죠?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서 접선 걷다고 생각을 해봐. 접선 걷다고 생각을 해봐. 접선 걷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1대 2가 될 거니까. 딱 이런 거 알겠네. 자,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었겠네? 접선. 접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곡선 밖에 점이 있는데, 접선을 몇 개밖에 못 긋느라고 두개 그을 수 있는 데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 점이 어느 점인지 한번 여기 위에 점, 여기 위에 점, 여기 점, 여기 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t값이 어디서부터 어디 움직여? t,0이야. 아, 여기 축을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 요 점을 제외한 요런 데에서 두개 그을 수 있고, 여기서도 두개 그을 수 있었던 건데,

0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점이잖아. 그러니까 요점 찾으란 얘기였네. 이거를 기하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하면 2야. 예. 그리고 미분해주면 3x제곱 플러스 6x였으니까 마이너스 1로 주면 3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로 줬을 때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예. 그리고 이 요점은 뭐야? x절편. 그러면 너가 0이 되는 x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아, 이게 t 값이었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산수가 없어져 버리잖아. 판별식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3차 함수가 있고 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갈 거야. 그때 그을 수 있는 접선을 보라고 그랬어. 여기서 두 개, 요 점에서는 하나, 곡선 위에 점두 개, 여기 접선, 여기, 요 점이 아닌 점에서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이쪽에서 세 개, 한 개, 한 개, 세 개. 그러면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데를 잘 보라고. 아,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축이었거든. T가 움직이는 점이 요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그럼 요점이네. 이런 생각의 문제가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평가원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제가 접선의 방정식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때 다른 풀이가 구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막 적었겠지. 여러분들 필기하는 데에서는. 아, 여기 위에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 세 개, 세 개. 뭐 적었겠지. 근데 적어놓으면 뭐할 거냐고. 그걸 해석을 잘하라는 얘기지. 아, 이런 점에서 여기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얘하고 얘밖에 없다고. 이런 데에서 그을 수 있는 건세 개가 나온다고. 그런 해석을 좀 하면서 이거를 이해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데에서 접선을 거보라고 그러면 하나밖에 못 거. 근데 이런 데에서 거보라니까 하나, 둘, 아, 두 갠데 왜세 개지? 이런 고민 해봤어야지. 근데 얘가 쭉 가잖아. 그러니까 세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려놨더라도 그을 수 있는 접선 이쪽으로 가는 게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봐준다면, 아,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그냥 개념. 그냥 문제풀이. 그냥 해설지 우리 있는 대로만 풀고, 아, 나 이해했어. 이 문제 이제 됐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개념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25번째 시간이죠. 자, 어떤 일을 좀 하기 싫을 때는 딱 2분만 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뇌는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면 작업 흥분 상

상태에 들어가서 자, 그다음부터는 매끄럽게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영어 단어 한 개, 뭐 수학 한 문제 푼다는 가벼운 마음이 우리 공부 습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22번. 이 문제 약간 어려워요. 하지만 잘 해볼 수 있겠죠? 자, 주머니에 빨간 공 3개가 있고 파란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총 공이 몇개 있죠? 7개가 있는 거죠? 이럴 땐좀 그림을 그려봐. 자, 빨간 공이 3개. 자, 파란 공은 2개고요. 자,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개수는 7개. 자, 이때 3개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그러니까 느낌 오죠? 7, 시, 3.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그런 시행이죠. 자, 그 다음 꺼낸 공 중에서 빨간 공의 개수를 A, 파란 공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자, 절대값 A 빼기 B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정했대요. X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 전에 각각의 X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죠. 그럼 먼저 X를 좀 조사해 볼까? X 값은 자, 빨간 공의 개수 그리고 파란 공의 개수로 결정이 되잖아요. 자, 빨간 공의 개수를 A라고 하고 자, 파란 공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여기 뭐 검은 공도 쓸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값 A-B고요. 이 값이 뭐다? 자, 확률 변수 X가 되겠다. 자, 그러면 경우가 좀 많아. 자,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자고. 자, 빨간 공은 최대 몇 개까지 뽑을 수가 있을까? 3개까지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이미 다 뽑았기 때문에 파란 공과 검은 공의 개수는 0개다. 자, 그 다음 빨간 공을 2개 뽑았다고 할까요? 그 나머지 1개를 파란 공과 검은 공에서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개, 0개 또는 이렇게 0개, 1개가 되겠네. 자, 그 다음 빨간 공을 1개 뽑았다고 하면 그 다음 추가로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2개가 있고요. 그두 개를 파란 공과 검은 공에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 공에서 두 개를 뽑을 때, 검은 공에서 두 개를 뽑을 때, 각각 하나씩 뽑을 대로 셀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빨간 공을 하나도 뽑지 않을 때. 이때 세 개를 이두 친구가 나눠 가져야 되니까 가능한 경우는 자, 두 개, 한 개고요. 아니면 한 개, 두 개예요. 얘네들은 최종 총 개수가 각각 두 개니까 세 개를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A 빼기 B의 절대값이에요. 자, 두 친구의 차이죠? 뭐예요? 3. 차이는 1이고요. 차이는 2. 그리고 차이는 1. 1, 0이고요. 이거 집중해서 잘 세야 돼. 그 다음에 2고요. 1이 되겠죠. 보니까 일단 X가 0일 때는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X가 3일 때는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가장 만만한 친구의 확률을 먼저 구해보자. 자, 1번 타자는 X는 0일 때. 이렇게. 일단 이 시행은 어떤 시행이에요?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시행이니까 7C3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35개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확률은 분모가 35다. 자, 분모는 35인데 X가 0이라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때는 빨파검에서 한 개, 한 개, 한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강은 몇 개? 세 개,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각각 하나씩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구할 수 있다. 빨간 거세 개에서 한 개, 파란 거두 개에서 한 개, 검은 공두 개에서 한 개. 자, 그래서 분자를 잘 곱해보면 뭐가 되냐면, 12. 그래서 35분의 12가 X가 0일 때 확률이다. 자, 풀이가 좀 길죠? 자, 그 다음에 만만한 친구가 누구야? X가 3일 때. 자, 이때도 분모는 뭐예요? 35가 되겠는데, 이때는, 3이니까 3개, 0개, 0개잖아요. 그래서 빨간 공이 3개 있는데, 거기서 3개를 다 몰아서 뽑겠다. 그러니까 확률은 뭐다? 35분의 1. 됐죠? 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2네. 2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이때랑 이때예요. 이때는 2개, 0개, 1개. 그리고 1개, 1개. 자, 두 개죠. 0개, 2개, 1개죠. 그래서 이번에는 X가 2일 때를 뽑을 건데, 이때는 35분의,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2개. 그러니까 3개 중 2개. 그리고 검은 공은 2개 중 하나. 이렇게.

플러스. 자, 이때는 어때요? 파란 공과 검은 공에서 두개한개 뽑는 거죠? 두개 중에서 두 개, 두개 중에서 한 개를 뽑으면 되죠. 자, 계산해 보면 이 친구는 6이고요. 얘는 2가 돼서 더하면 뭐가 돼요? 더하면 8이 되겠죠. 자, 3 곱하기 2고요. 얘는 1 곱하기 2니까 자, 6 플러스 2는 8이 되겠다. 자, 마지막 타자는 누굴까요? 자, 마지막은 바로 1이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때도 좀 계산해 보면 자, 마지막 관문 x가 1일 때 자, 이때는 좀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게요. 첫 번째는 몇 개를 뽑을 때? 두 개, 한 개, 영 개예요. 두 개, 한 개, 영 개. 그러니까 3c, 그리고 2c1, 그리고 여기서 끝. 자, 플러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한 개, 두 개, 영 개죠.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한 개고요. 그 다음에 두개 중에서 두 개죠. 이렇게. 자,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1, 0이죠. 1, 0, 2니까 2c가 되고요. 자, 마지막 친구는 0, 1, 2예요. 그래서 두개 중에서 한 개, 두개 중에서 두 개가 되겠다. 자, 하나로 몰아줄게요. 자, 분모는 35 공통이고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3이 6. 자, 3이 6이어서 6개 플러스. 이때는 3 곱하기 1. 3 더하기. 이때는 3. 이때는 2가 되죠. 자, 그래서 잘 계산해 보면 35분의, 자, 9, 12, 14. 14가 되죠? 자, 그럼 검토도 해보면, 지금 분자를 더해볼게요. 자, 12 플러스 1은 13. 더하면 21. 이 친구를 더했을 때 35가 되니까 분모랑 똑같아서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로 가면, 자, 이렇게 두 줄을 그어주고, 한줄더 추가, 이렇게. 첫 번째에는 확률 변수 x, 두 번째는 확률을 쓰고, 자, 가능한 x는 0, 1, 2, 3까지가 가능한데, 자, 모두 다 분모는 35잖아요? 자, x가 0일 때는 뭐예요? 분자가 12, x가 1일 때는 14죠, 14. x가 2일 때는 8, x가 3일 때는 1이 돼서, 자,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x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일단 분모가 35로 공통이고요. 이렇게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잘 곱해서 써보면 첫 번째는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14가 되고, 그 다음에 16, 그리고 3이 돼서 자, 더하면 30, 33. 그래서 최종 답은 35분의 33이 되겠다. 자, 정리할게요. 이 문제는 색깔이 다른 세 개 공을 뽑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 x를 a 빼기 b의 절대 값으로 정의했다는 점이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와 좀 다르죠. 여태까지 문제들은 뭐 빨간 공의 개수를 x라고 잡거나 파란 공의 개수를 x라고 잡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좀 스페셜하게 잡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았죠. 이럴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고 세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이 이렇게 수용도를 이용해서 카운팅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도라는 것은 이렇게 가지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세면 빠지지 않고 중복 없이 셀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경우가 많았지만, 너무나 판서가 좀 많았죠. 하지만 이 정도 문제는 풀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5강인데 시작부터 좀 헤비한 문제로 시작했지만, 어때요?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개념이죠. 자,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산 확률 변수 X와 상수 AB에 대해서. 자,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자, AEX 플러스 B고요. AX 플러스 B의 분산은 A제곱 VX. 자, 여기서 특징은 더해진 숫자가 최종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편차에도 더해진 숫자는 값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가 있고 4x 빼기 3이 있어요. 자, 위는 개념대로 해보면 4 곱하기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v

자, 마이너스 9x 플러스 5가 있을 때 여기 있는 플러스 5는 영향을 전혀 못 미치고요. 여기 있는 x의 계수에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x의 분산을 곱하면 되겠다.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그마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때도 더하거나 빼는 숫자는 영향을 못 주고요. 자, 시그마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계수가 나오되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4 시그마 x가 되죠. 어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x 플러스 1의 평균이 올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x의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와 볼게요. 다음처럼 고칠 수 있죠? 2 곱하기 2x 플러스 1은 5가 되고요. 자, 1을 넘겼을 때이 2x는 4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출제자가 주고 싶었던 정보는 2x가 뭐다? 2가 된다는 사실이다. 자, 이걸 통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친구들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마이너스의 2x 플러스 3과 그리고 플러스 3, 2x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 2x가 어때요? 플러스 3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만났을 때 플러스 1이 돼서 2x가 되고, 자, 숫자끼리 만났을 때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2x가 뭐였어? 2였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다? 3.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수 있고요. 학교 시험 문제 1쪽에 나올 수 있는 빵점 방지 문제가 되겠다. 자, 처음 시작을 좀 어려운 문제 했더니 너무 수월하다. 자, 24번 볼게요. 자, 상수 a가 0보다 크고요. 그리고 b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 x가 있대요. 이때 조건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미정 계수가 a, b 두 개잖아. 그러니까 조건을 두개준 거예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줄 거고 a, b를 푼 다음에 여기 다시 대입해서 푸는 구조가 되겠다. 이렇게. 일단 눈에 띄는 것은 4, 2x가 8이니까 자,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뭐야? 자, expectation of x는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됐죠? 그럼 다시 여기 있는 2를 여기다 대입할 건데 그 전에 얘를 좀 변형해 볼게. 어떻게? a 곱하기 2x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8이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2x가 2니까 대입했을 때 결국 a와 b에 대한 순수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도 느낌 오죠?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a와 b에 대한 식한을 또 얻어낼 수 있겠다. 자, 여기로 갈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vx가 9니까 어때요? vx가 9니까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다? 시그마 x를 알수 있잖아요. 이 친구는 루트구야. 따라서 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을 좀 간단히 해보면 일단 더해진 친구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자, 절대값 a 그리고 시그마 x인데 이때는 a가 양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는 쓰지 않고요. 이 값이 뭐래? 9래. 그런데 시그마 x가 뭐예요? 3이니까 대입했을 때 3a는 9가 되고요. 이걸 잘 풀었을 때 a는 뭐야? a는 3. 그럼 a는 3을 대입했을 때 b도 알수 있겠네? a에 3을 대입하면 6이 되고요. 넘기면 그렇죠. b는 2가 되죠. b는 이렇게 2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식에다가 ab에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 가로 열고, 자, bx 플러스 a는 2x 플러스 3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시그마 이때도 bx 플러스 a죠. 그래서 2x 플러스 3이 되죠. 자, 이때는 그대로 빼주면 되죠. 2x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시그마에는 더해진 숫자가 영향을 못 미치고요. 2는 절대값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양수니까 2 시그마 x로 빼줄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의 평균과 그 다음에 x의 표준 편차는 이미 구했잖아요. 어디? 여기 있잖아. x의 평균. 이렇게. 그리고 x의 표준 편차. 자,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2 곱하기 x의 평균은 2가 되고요. 플러스 3 플러스 2 곱하기 x의 표준 편차는 3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4, 3,

되니까, 자, 4 플러스 3 플러스 6은 뭐가 된다? 자, 하나, 둘, 셋, 13. 자, 답은 13이 되겠죠. 자, 뭐, 표준 편차, 뭐, AX 플러스 B의 평균, 이런 탈을 쓰고 있지만, 무늬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A에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었다. 이렇게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다. 자, 개념을 배운 직후가 좋은 것 같아.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 나와서 좀 기분 좋게 나가잖아요. 자, 이제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다음처럼 나타냈을 때 6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시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VX 구하는 문제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6의 제곱 곱하기 VX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자, 일단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미정계수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의 합이 1인 사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확률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고요. 자, 그걸 통해서 X의 평균과 X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X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36배를 했을 때 답을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시작은 확률의 합으로 가겠다. 자, 타 더하면 어떻게 될까? 자, 분모를 12로 통분했을 때첫 번째 A는 뭐가 돼요? 12분의 12A가 되잖아요. 2분의 A는 12분의 6A가 되고요. 3분의 A는 뭐야? 12분의 4A가 되죠. 그 다음 이 친구는 12분의 1이니까 그대로 1을 써면 되고요. 이것이 뭐다? 1이죠. 자, 더하면 18, 더하면 22. 그러니까 A가 무려 22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12를 넘겼을 때 우변은 12가 되고요. 1을 이항했을 때 남는 것은 22A고 우변은 뭐다? 11이다. 그렇다면 A는 뭐가 돼야 돼요? A는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의 평균을 구해 볼게요. 뭐 A를 구했으니까 A를 대입해서 이제 확률을 구해도 되고 X의 평균을 A에 관해서 나타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A의 2분의 1을 대입해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나중에 A를 대입할게요. 그럼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되겠죠? 그첫 번째 결합은 마이너스 A, 그리고 두 번째 결합은 0. 자, 세 번째 결합은 뭐예요? 3분의 A. 네 번째 결합은 6분의 1이 돼서요. 이걸 잘 계산해 보면, 일단 요 녀석들 잘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바로 3분의 마이너스 A가 되고, 플러스 6분의 1이죠? 여기 있는 A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3분의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잘 계산해 보면 6분의 마이너스 1. 따라서 X의 평균은 6분의 마이너스 1 나왔다.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으로 갈까? X제곱의 평균으로 가려면 각각을 제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제곱. 여기도 제곱, 제곱, 제곱, 제곱. 그리고 X제곱의 평균은 아까처럼 X제곱과 대응되는 확률을 잘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겠다. 첫 번째 결합은 뭐예요? 첫 번째 결합은 A가 되고요. 자, 두 번째 결합은 0이 되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3분의 A가 되고, 자, 네 번째는 4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A가 있는 친구들끼리 잘 더해보면 3분의 4A가 되고요. 여기는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A에다가 2분의 1을 잘 대입하면 3분의 2가 되고요. 3분의 1과 만나서 뭐가 된다? 이렇게 1이 되죠. 그럼 X제곱의 평균과 X의 평균을 다 구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VX를 완성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VX는 뭐냐? X제곱의 평균에서 빼는 거죠. 누구를?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이거 계산했을 때 뭐야? 36분의 35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6x 플러스 1의 분산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6의 제곱 곱하기 vx가 되고요. 6의 제곱은 36이 되고, 자, vx는 36분의 35가 돼서, 자, 고맙게도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뭐다? 35. 답은 35가 되겠다. 자, 이 문제는 전혀 뭐 새로울 게 없는 문제죠?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풀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확률의 합이 1인 것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X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X의
평균과 X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잘 뺐을 때 분산을 완성할 수 있는데, 분산을 구할 때 이제 뒤에 더해지거나 빼진 숫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x의 계수는 넘어갔을 때 어떻게 넘어간다? 제곱이 돼서 넘어간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개념의 좀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X1, 2, 3. 자, 어떤 값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간은 새롭죠. 흥미있게 바라볼 수 있겠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좀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때 x의 평균을 알려준 게 아니고 ex-1이 small x일 때 ax의 확률이, 그리고 x는 1, 2, 3이 돼. 이때 시그마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처음에 문제를 보고서 좀 주춤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생각을 했을 때 각이 안 보이면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x가 1일 때 3일 때잖아. 그러면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봐. x가 1일 때 이렇게. small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얘기야. 여기랑 여기랑. 나머진 건들지 말고. 그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p, ex-1은 이렇게 1이 되고요. 이게 뭐가 된다? small a.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그 다음에 x에다 2를 대입해보자. x에다가 이렇게 1을 대입해보면, 이때는 p 가로 열고, 이 라지 x-는 건들지 말고요. small x가 있는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고, 우변에 small x가 있는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개더 남았어. x에다가 3까지만 대입하면 돼. 가능한 small x가 3개밖에 없다. 그래서 p가 있고요. 이 라지 x-1은 small x인데 지금 small x가 3이 되고요. ax인데 a가 정정 x가 3이잖아요. 그러면 3a. 그 다음에 이걸 잘또 풀어줄 수 있잖아요. 이걸 풀었을 때 라지 x 값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자, 계속 해볼게요. 결국 라지 x 값이 뭐라는 거야? 자, 마이너스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라지 x 값은 1이죠. 라지 x가 1일 때 확률이 20a인 거죠. 느낌 오지?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요? 자, 마이너스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라지 x는 뭐다? 2분의 3이고요. 확률은 2a. 자, 라스트. 이때 라지 x 값이 뭘까요? 마이너스를 넘기고 2로 나눴을 때 라지 x 값은 2가 되고요. 이거는 3a가 되죠. 그러니까 라지 x란 친구는 1, 2분의 3, 1을 갖는 거야. 그래서 x1이 1, x2가 2분의 3, x3가 2가 되죠. 이제 이런 것들 종합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줄은 3개, 그리고 행은 2개가 되겠고. 자, 가능한 x는 뭐가 있을까? 1, 2분의 3, 그리고 2가 되고요. 자, 확률의 합은 총 뭐가 된다? 1이 되죠. x가 1일 때 확률이 뭐예요? a, 그 다음에 2a, 그리고 3a가 되죠. 자, 그러면 모든 확률의 합. 자, 더했을 때 뭐가 될까? 6a가 되고요. 요 값이 1이니까 a는 6분의 1. 자, 6분의 1을 바로 대입해도 되고요. x의 평균과 x제곱의 평균을 a에 관해서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해도 좋다. 자, 선생님은 마지막에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x의 평균 먼저 구해볼까? x의 평균은 x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결합이 뭘까요? A. 자, 두 번째 결합은 3A. 세 번째 결합은 6A가 돼서 이건 10A예요. 이렇게. 10A. 그럼 A에다가 6분의 1을 대입했을 때 6분의 1을 대입하면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가 X의 평균이 되고.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으로 갈까요? 자, X제곱의 평균은 X에다가 제곱했을 때 x제곱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결합은 a고요. 자, 그 다음에는 4분의

자, 그 다음에 통분할 수 있겠네? 뭘로 통분할까? 자, 분모가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얘는 10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36이 돼서 자, 3, 3을 곱했을 때 105가 되고요. 얘는 9분의 25니까 25에 4배를 했을 때 100이 돼서 분산은 36분의 5가 되겠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표준 편차로 가볼까요?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여기다가 36분의 5를 잘 대입하면 최종 답은 6분의 루트 5. 6분의 루트 5가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좀 쉽지 않지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특징을 좀 짚어보면요. 자, 이 문제 특징은 x값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하게끔 둘러서 정보를 줬다. 하지만 이럴 땐 당황할 필요가 없다. 엄밀히 보면 이 친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개밖에 없으니까 스몰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차례차례 대입하면 라지 x, 즉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3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기본 문제와 크게 다를 게 없죠. x의 평균과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다음에는 해설에 있는 방법대로 한번 정석적으로도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푼 거는 해설과 약간 다른 방법이고요. 해설에 있는 방법도 소개해 볼게요. 해설에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도입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잘 봐. 여기 있는 2x-1을 하나의 확률 변수인 y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래서 2x-1을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이렇게 치환해 보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마이너스를 넘기고서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자, 확률 변수 x를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x는 뭐냐? 바로 시그마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요. 자, 2분의 1 더한 것은 무시해도 좋고, 여기 있는 계수를 앞으로 넘긴 다음에 2분의 1 시그마 y를 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완성하려면 결국 y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한번 y를 써볼게요. 대신에 y를. 그럼 다음처럼 쓸수 있다. p 라지 y는 이렇게 스몰 x가 되고요. 이 친구는 ax. x는 1. 2, 3이 되죠. 그럼 스몰 x1을 대입해봐. 그럼 뭐가 될까? py는 1일 때 확률이 스몰 a고요. 그리고 y가 2일 때 확률이 뭐가 될까? 2a가 되고, 자,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라지 y가 3이면 확률이 3a가 돼서 아까처럼 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다음부터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라지 y에 대한 표인 것이 아까와 좀 다르죠. 자, 라지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이 되고요. 자,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되고 확률은 a, 2a, 3a가 돼서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되는 걸 이용하면 아까처럼 스몰 a 값은 6분의 1인 것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y의 평균과 y 제곱의 평균을 구했을 때 y의 분산을 구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y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답을 낼수 있겠다. 자, 가볼게요. 자, expectation of y는 자,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첫 번째 결합은 a가 되고요. 자, 두 번째 결합이 뭐야? 4a. 세 번째 결합은 9a. 아까 방법에 거의 뭐 반복이죠? 잘 더하면 뭐가 될까요? 14a가 되고요. a의 6분의 1을 곱했을 때 결과는 3분의 7. y의 평균은 3분의 7이 된다. 자, 이제는 y 제곱의 평균으로 가볼까? 자, y 제곱의 평균은 각각을 제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도 제곱하고요. 자, 그래서 대응되는 확률과 곱해서 더해보면 첫 번째 결합은 a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4 곱하기 8이죠? 자, 정정. 4 곱하기 2a니까 8a가 되고, 그 다음에는 9 곱하기 3a니까 27a가 돼서 더해보면 뭐가 될까요? 자, 36a가 되죠. 36a. 그런데 a가 뭐였어? 6분의 1. 대입하면 6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약간 깔끔한 게, 아까는 여기 중간에 있던 미지수가 2분의 3이었는데, 그런 수가 약간 지저분해.

했는데 오로지 자연수만으로 구성되니까 약간 편리하다. 하지만 뭐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건 없죠. 자, 그래서 VY로 가볼까? 자, Y의 표준 분산은 자, Y제곱의 평균인 6에서 빼는 거죠. 누구를? 평균의 제곱을. 3분의 7 이렇게 제곱을. 그럼 분모를 9로 통분할 수 있잖아요. 자, 6이라는 친구는 9분의 54가 되고요. 얘는 9분의 49가 되죠. 이렇게 빼봐. 그럼 뭐가 돼요? 9분의 5. 이게 바로 y의 분산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y의 표준 편차로 가볼게요. 자, y의 표준 편차는 9분의 5에 루트를 씌운 거고요. 잘 계산해 보면 3분의 루트 5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목표가 뭐예요? 앞에서 정리했다시피 바로 시그마 x가 우리의 최종 목표고요.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y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y의 3분의 루트를 대입했을 때 아까와 똑같은 6분의 루트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어봤는데 큰 유불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 문제에 따라서 한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했었던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친구를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처럼 생각해서 가능한 x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라지 x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값을 알아냈었고, 자, 지금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우리가 추가해서 그 y에 대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최종적으로 x에 관한 답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썼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소중하니까 꼭 반복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27번 문제. 자, 봐볼게요. 자, 주머니에 5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죠.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이 6개가 있어요. 요 문제도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어떤 빨간 공의 개수나 또 파란 공의 개수 자체를 확률 변수 X라고 정의했지만 이때는 총 금액의 기대값, 총 금액에 대한 평균을 물어봤기 때문에 좀 새로운 문제다. 그림을 그려봐. 50원짜리가 몇개 있다? 4개 있다. 그리고 100원짜리가 6개 있다. 자,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총 10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 중에서 이제 3개를 꺼낼 때, 자, 3개를 꺼내는 거니까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0시 3이 되고요. 이거 잘 계산하면 120개예요. 자, 간단한 계산은 선생님이 할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꺼낸 동전의 총 금액. 자, 꺼낸 동전의 총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5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아도 돼요.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선생님은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우리가 꺼낸 50원의 개수라고 할게요. 그럼 잘 생각해 봐. 여기 50원이 있고요. 여기 100원이 있어. 이렇게. 자, 50원의 개수 우리가 꺼낸 것을 라지 X라고 둘게요. 그런데 50원의 개수와 100원의 개수를 다 더했을 때몇 개가 돼야 될까요? 바로 3개가 돼야겠죠? 그럼 50원의 개수를 라지 X라고 뒀을 때 100원의 개수는 뭐가 된다? 더했을 때 3이 되려면 3-X가 되잖아요. 그리고 50원은 최대 몇 개까지가 가능할까요? 총 3개를 꺼낼 건데 이미 넉넉하게 4개가 있기 때문에 50원은 3개를 뽑을 수도 있고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1개 뽑을 수도 있고 1개도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X는 뭐예요? 이때는 0, 1, 그리고 2, 3이 되죠? 이때 또 체크할 것이 100원도 넉넉한지를 봐야 돼. 100원의 개수가 6개나 있기 때문에 최대 3개를 뽑아도 무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경우는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확률 변수 X가 뭐다? 바로 50원의 개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총 금액이에요. 3개를 꺼낼 건데 그게 총 금액. 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50원이 X개 꺼냈잖아요. 따라서 50 곱하기 라지 X가 되고요. 그다음 100원은 3 빼기 X개만큼 있으니까 여기는 100 곱하기 그리고 3-X가 되겠죠? 자, 안에 이미 소괄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중괄호를 써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잘 계산해 보면 뭐가 되냐면, 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0x, 그리고 50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0x. 그리고 100 곱하기 3이니까 300이 되죠? 요 마이너스 50x 플러스 300이 뭐다? 총 금액이죠. 이총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ectation of 자, 마이너스 50x 플러스 300이 되는 거죠.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AX 플러스 B의 평균꼴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50, EX 플러스 300을 구하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X의 평균이 되겠다. X의 평균.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X가 3일 때, X가 2일 때, X가 1일 때, X가 0일 때의 평균, 확률을 각각 구해서 이 표를 완성하고 그 표를 통해서 x의 평균 구해서 대입하면 되죠. 자, 가볼까요? 첫 번째는 x가 3일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행이에요?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시행인데 아까 10시 3은 120인 거 이미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500원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잖아. 근데 500원은 몇개 있었어, 총? 원래는 몇개 있었어요? 원래는 4개가 있었어. 4개 중에서 3개를 뽑죠? 100원은 원래 몇 개가 있었다? 6개. 6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거죠? 그래서 500원짜리 3개 뽑았다는 것은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요. 뭐 굳이 쓰자면 100원짜리 6개 중에서 한 개도 뽑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바로 X가 3일 때예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이때도 10시 3. 분모는 120이고요. X가 2라는 것은 50원짜리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그리고 100원짜리 6개 중에서 나머지 1개를 뽑는 거다. 이렇게. 천천히 해볼까? 자, 그 다음에는 X가 1일 때. 그러니까 50원짜리를 1개 뽑는 거죠? 50원은 몇개 있었다?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개를 뽑았다. 그 나머지 100원에서 2개를 뽑아야겠네? 근데 100원은 몇개 있었어요? 6개 있었고요.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3이 돼야겠다. 총 뽑은 개수가 3이니까. 자, 마지막. 라지 X가 0일 때. 근데 라지 X가 뭐예요? 50원짜리 하나도 안 뽑은 거잖아. 이렇게. 자, 50원은 4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도 안 뽑을래. 그럼 100원짜리 6개에서 나머지 3개를 몽땅 뽑겠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는 120분의 자, 4시 3은 4고요. 1이니까 4 곱하기 1. 120분의 4. 여기는 자, 4시는 6이고요. 6 곱하기 6이니까 36.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계산에 이제 오차가 있으면 안 돼. 여기는 4. 여기는 15죠? 곱하면 60. 자, 마지막 확률은 1 곱하기. 자, 6, 3은 20이잖아요. 20이 되죠? 자, 분자끼리 더해봐. 더하면 40. 더하면 100. 더하면 120. 자, 분자합이 120이고 분모가 똑같으니까 모든 확률의 합이 1이 됐다. 제대로 구했다. 자, 이제 표를 구해볼까? 자, 다 끝났죠? 자, 첫 번째는 확률 변수 X, 두 번째는 확률 P가 되죠. X, P. 자, 가능한 X는 0, 1, 2, 3이 되잖아요. 자, X가 0일 때 확률은 뭐예요? 자, 120분의 20. 자, 그 다음에는 자, 120분의 60, 그리고 자, 120분의 36이 되고요. 자, 마지막은 자, 120분의 이렇게 4가 되죠. 이렇게. 당연히 확률의 합계는 1이 되고,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X의 평균을 구해보고 싶다. 그럼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되고요. 자, 분모가 120으로 똑같다. 이렇게. 곱했을 때 분자는 0이고요. 여기는 60, 여기는 72, 그리고 12가 되죠. 그 분자의 합은 뭐가 될까? 자, 더하면 132, 여기를 더했을 때 144. 자, 분모 분자는 24로 나눴을 때 뭐가 되냐면 5분의 6. 따라서 답은 5분의 6이 아니다. 자,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총 금액의 기대값이죠. 총 금액이라는 것은 50원을 X에게 뽑고요. 100원을 3-X에게 뽑은 거잖아.

그래서 요 금액에 기대값이니까 마이너스 50 곱하기 x의 평균 플러스 300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한 x의 평균을 대입했을 때 답을 구할 수 있고요. 그건 5분의 6이다. 이렇게. 5분의 6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라지고 지워지면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60. 300과 만났을 때 뭐가 돼요? 240.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240이 됐습니다. 이거 어떤 규칙에 따라 총 금액을 구하는 문제는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꼭한 문제쯤은 나오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친절하게 어떤 친구를 확률 변수 X라고 정할지를 알려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빨간 공의 개수를 X로 잡을지 아니면 파란 공의 개수를 X로 잡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50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을 수도 있고 100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받는 금액을 확률 변수 X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은 여러 개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많은 길 중에서 그냥 50원의 개수를 X로 잡았을 뿐이야. 이 방법이 유일하진 않다. 그래서 보니까 50원의 개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100원의 개수도 정해지는 구조죠. 왜냐하면 뽑는 개수의 합이보다 3이니까. 그래서 총네 가지 케이스로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렇게 50원을 보고서 네 가지 케이스를 나눴다 할지라도 100원의 개수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잘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세 개를 갖는 경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네 번째 경우를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네 가지를 통해서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을 잘 구했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기 있는 50원의 개수와 100원의 개수를 통해서 총 금액,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X에 대해서 정했고요. 문제에서는 총 금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총 금액에 기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었던 AX 플러스 B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시켰고 결국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마쳤고요. 이제 오늘 배웠던 개념 정리와 다음 시간에 배울 이항 분포에 대해서 간단히 예고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배웠던 개념은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AX 플러스 B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이죠. 한번 정리해보면 자 여기 A, X 플러스 B가 있고요. 이 친구의 평균은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X에 대한 이렇게 분포표가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있고요. P가 있어요. 1, 2, 3이 있고 여기 확률이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합계는 1이죠. 이걸 통해서 2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물어본 거야. 2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2x 플러스 1에 대한 분포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각각에다가 두 배를 한 다음 1을 더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3이 되죠. 여기는 5가 되고요. 7이 돼요. 여기는 확률. 자, 그리고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을 곱해서 잘 더하면 그게 뭐다? EX 플러스 1에 대한 평균이 될수 있다고요. 근데 이 방법은 너무 단계가 많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X의 평균을 쉽게 구하니까 그냥 X의 평균에다가 두 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해도 되겠다. 편리한 방법이죠.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정리해보면 여기 분산이 있는데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똑같이 모든 변수에 이 b를 더한 것은 편차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도 좋다고요. 그리고 a라는 친구는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표준편차 배웠었죠? 표준편차 역시 더해지거나 빼진 숫자는 값에 영향을 못 주고요. A가 밖으로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대값을 달고서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우리 예전에 독립시행 배웠었죠? 독립시행에서 N이 뭐예요? N번의 독립시행이죠. 그러니까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뭐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 같은 그런 시행을 N번 반복했다는 얘기고요. P 기억나? P? P는 뭐예요?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정의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0: R은 뭐예요? N번싱 했을 때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되잖아요. 자, 이곳에 이제 연장선에 있는 것이 이항분포인데요. 이항분포는 보통 이렇게 B를 통해서 나타내요. B, 그리고 NP. NP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시행 NP와 완전히 똑같은데, 약간 다른 점은 확률변수 X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률변수 X가 뭐냐? 그냥 독립시행에서 R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이렇게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번을 시행했는데 X가 사건이 발생한 횟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X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건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대 N번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걸 잘 종합해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할수 있냐면, 확률변수 X가 바로 사건이 발생한 횟수니까 20X일 때 확률도 구할 수 있잖아요. 독립시행에서. N번 시도에서 X번 성공했죠. 그 다음에 몇번 성공했어요? 성공 확률에다가 성공 횟수를 적고요. 그리고 실패할 확률에다가 여기 있는 지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 바로 시도 횟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N-X. 여기 바로 이항분포에서 사건이 스몰 X번 발생할 확률이 되겠다.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번째 시간 벌써 50강의 절반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때? 오늘 많이 도움이 됐나요?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있죠. 좀 시작하기 막막할 때는 조금만 해보자. 영어 단어 한 개만 외우자. 수학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공부 습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렸었어요. 그 내용들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함수 y는 3, 탄젠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y는 fx라고 하자, f의 마이너스 8분의 3파이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스텝은 fx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제시되어 있는 것을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고려를 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3 탄젠트 2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죠. 원점 대칭, 그러면 원점 대칭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의 3 탄젠트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구한 이 식이 뭐다? fx다라는 거죠. 네, 지금 방금 구한 이 식이 fx다. 그럼 fx식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fx는 마이너스 3의 탄젠트, 괄호 열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f-8분의 3파이는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를 대신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3 탄젠트 쓰고 얘한테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4분의 3파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4분의 3파이 빼기 2분의 파이인데 저얘 분모를 4로 만들어서 4분의 2파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3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4분의 파이는 몇 도죠? 60분법으로 따지면? 네, 45도입니다. 탄젠트 45도, 우리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친구들은 그 값, 값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림을 생각을 하세요. 90도, 45도, 똑같이 45도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1대 루트 2 비율. 그럼 탄젠트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아, 이 탄젠트 값은 어차피 1이겠구나.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한 것. 그리고 대칭 이동에 대한 것. 그러면 그 식만 완성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대입해서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구해서 계산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 41번 같은 문제 유형은요, 진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식 만들어준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함수값만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42번도 그런지 한번 볼까요? y는 sin a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 대한 식을 먼저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했다는 얘기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것은 y 대신에 y-b를 대신 대입해줬다는 거니까 그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sin ax 한 다음에 y축에 대해서 b만큼 평행이동해서 y-b가 들어와서 플러스 b, 이렇게 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식에 대한 그래프가 얘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것은 주기입니다. 주기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 그래프를 보아하니 주기가 16분의 5파이에다가 16분의 파이를 뺀 값이 되겠구나. 즉, 16분의 4파이,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에서도 우리가 주기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 주기, 원래 주기에다가 2파이죠, 사인에서는. 뭘로 나눈다? x의 계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주십니다. 네.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요,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단조건, 괄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값을 빼도 상관은 없는 거죠. 양수니까. 네. 아, 그러면 a분의 2가 얼마가 되는구나, 4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2가 4. 그러면 a는 얼마가 됩니까? 네. 8은 a. a는 8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식이 더 완성됐죠? 마이너스 사인 8x 더하기 b. 네. 그러면 여기 지나는 점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0,1도 있고 16분의 파이, 0도 있고 그러니까 0,1을 그냥 대입을 할게요. 0,1이 조금 더 숫자가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0,1을 대입을 하자. 그러면 이 대입했을 때 y 값이 1이고 x의 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0에 플러스 b가 1이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사인 0 라디안은 어차피 0이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0이고 b의 값은 1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a 플러스 b의 값은 8 더하기 1, 9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 굳이 이 0,1 말고 다른 점도 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도 가능해요. 우리 이 자리가 뭐예요? 16분의 파이, 0이잖아요. 얘를 대입해도 동일한 값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y가 0이고, 그죠? 이때는 y가 0이고, x자리에 1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사인, 거기에다가 8을 곱할 거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사인 90도, 사인 2분의 파이 라디안은 얼마인가요? 이 값은 1이잖아요. 즉,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이때도 b의 값은 얼마로 나오겠습니까? b의 값은 1.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9로 나옵니다. 자, 또 다른 점도 대입해 볼수 있죠? 쌤, 저는 얘를 대입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16분의 5파이, 0을 대입해서도 풀수 있어요. 지나는 점은 다 되니까. 그러면 16분의 5파이, 0이니까 y 자리에다가 0 대입하고 x 자리에다가 16분의 5파이를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8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얼마 나와요? 네, 5파이가 나와요. 플러스 b. 근데 2분의 5파이는요, 지금 한 주기를 더 돌아간 거예요. 사인 함수의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요. 즉, 2분의 4파이만큼 빼도 똑같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로 또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걔, 우리 구해놨었죠.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0 되게끔 하는 값이다 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b가 1. 맨 처음에 주기를 통해서 구했던 a의 값도 8. 그래서 8 더하기 1은 9. 이렇게 똑같이 계산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2번은요, 그래프를 통해서 주기를 파악하고, 주기를 알면은 x의 계수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지나는 점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해놓은 식에다가 해당되는 점, 0,1이나 아니면 16파이, 0이나 16분의 5파이, 0을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함수 y는 a sin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fx라고 하자.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fx를 구한다. 얘의 식을 구하고 그 식에서의 최댓값이 5다라는 정보와 2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 값을 따져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식을 x 대신에 x-6파이, y 대신에 y-b를 대신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fx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fx식 바로 써볼게요. 얘는 a, sin, 3의 x 대신에 x-6분의 파이, 플러스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해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우리 최대 최소를 구할 때에는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사인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값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게 5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최대값. 그리고 나서 우리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봅시다. 이제 f 자리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a sin 3 곱하기
2분의 파이는요, 6분의 3파이랑 같잖아요. 6분의 3파이에다가 6분의 1파이를 뺐으니까 6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2.

2파이 플러스 b. 네. 그러면 그럼 얘가 a 사인 3하고 6하고 서로 지워지고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파이밖에 없죠. 사인 파이의 값은 얼마입니까? 사인 파이는 네, 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0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0 플러스 b. 그래서 뭐가 나온다? b가 바로 나오고 그 b에 해당하는 값이 다시 뭘로 나온대요? a로 나온대요. 아, b는 a랑 같다라는 정보를 얻어냈네. 네. 그럼 이거를 다시 이 최댓값에서 유도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절댓값 a 플러스 a가 5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5가 될수 있나요? 네, 될수 없어요. 따라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될 거예요. 0 이상. 그러면 절댓값 A가 그대로 벗겨지고, 그럼 A 더하기 A가 5가 되죠. 즉, 2A가 5가 돼요.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b도 a랑 같다고 했으니까 아 b도 2분의 5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ab 두 개를 곱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25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25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주면 되는데 우리 최대 최소를 얘기하려면은 fx식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한 식을 먼저 작성을 해준 다음에 최대가 될수 있는 식 적어주고 그 다음 2분의 파이 대입해서 나오는 식을 정리해주면 이두식 연립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43번을 봤습니다. 44번을 보도록 할게요. 44번. 함수의 그래프를, 이번엔 탄젠트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대요. 대칭이동. 그래서 평행이동 한 번, 대칭이동 한번 해서 만들어진 fx식이 있고요. 이제 이 fx식을 당연히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것을 따져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럴 때 하나 더 조건이 있네요. f파이가 3일 때? 그러고 나서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첫 단추는 뭐라고요? fx식을 구체적으로 잡아놓자. 그럼 잡아봅시다. 함수 y는 a 탄젠트 bx가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y는 a 탄젠트 b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이다.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했어요. y축 대칭 x 대신에 뭘 대신 대입한다? 마이너스 x. 그래서 y축 대칭 이동하면 예식은 a 탄젠트 b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 식을 뭐로 둔다고 했냐면 fx로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을 구체적으로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탄젠트에서는 탄젠트 값 자체 전체가 정수 m에 대해서 m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점근선이 된다는 걸 우린 알고 있어요. 그죠? 기본.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 이거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bx인데, 마이너스 bx. 그리고 3분의 b파이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일단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 마이너스를 먼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요, 사인과 동일하게, 탄젠트 x는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의 탄젠트 마이너스 x랑 똑같다고요. 그걸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안쪽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고, 바깥쪽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곱해도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식을요, 한번더 쓰면, 마이너스 a의 탄젠트의 b에 여기다 마이너스

C랑 더 곱해준 거예요.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bx 마이너스 3분의 bπ가 정수 m에 대해서 m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m은 정수다. b로 나누게 되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b분의 mπ 플러스 2b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를 넘겨주면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추가적으로 붙어요. 이게 문제 조건에 뭐로 나와 있었냐면 정수 n에 대하여 2분의 n 파이 더하기 12분의 7 파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때 n은 정수다. 그럼 이두 식을 비교해 봤을 때, 얘 정수, 얘 정수. 그럼 이두 부분이 서로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지 않나? 그럼 B는 2면 됐겠다. 그래서 B한테 2를 대신 대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가 4죠. 그럼 12분의 3파이, 12분의 4파이, 12분의 7파이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B는 얼마구나? 2구나. 그럼 B가 2인 거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F파이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F파이는 제시된 식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a에 탄젠트 b는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2를 곱하면 돼요.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빼면 3분의 2파이. 결과적으로 탄젠트 3분의 4파이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3분의 4파이. 근데 탄젠트는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만큼 더하고 빼도 같은 함수값이란 말이죠. 여기다가 파이를 빼서 계산을 해도 돼요. 주기가 파이니까 탄젠트 파이를 뺀 3분의 파이 요걸 계산해도 되고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몇 도냐면 60도죠. 탄젠트 60도 뭔가요, 여러분? 네, 우리 요거 생각하셔야 되죠. 60도에다가 90도, 30도 1대 2대 루트 3. 탄젠트 60도는, 아, 1분의 루트 3. 얘는 루트 3이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3. 이 값이 얼마나 된다고 했냐면, 플러스 3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의 값이 플러스 루트 3으로 나와줘야 이 식이 성립될 거고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3. b는 2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ab의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44번에 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좀 찾아내는 거. 탄젠트 파트에서는 이 부분은 아마 되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탄젠트가 원점 대칭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풀어야지 이 b의 값을 조금 더 손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y는 코사인 n분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6파이만큼 평행 이동시켰대요. 근데 그게 다시 얘랑 똑같아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분의 파이만큼 옮겨놔도 똑같다라는 얘기는요, 주기가 16파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만약에 주기가 2파이여도 8칸 이동해서 16파이에 대해서 평행 이동하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주어진 함수의 주기를 관찰을 할 건데 여기서의 주기는 그럼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원래 주기 2파이를 x의 계수에 해당되는 n분의 1로 나눌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자. 근데 n은 자연수니까 얘는 어차피 양수여서 절대값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전체 토탈 주기가 2n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2n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16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아지려면 얘가 2n이 16의 뭐면 될까요?

약수면 돼요. 즉, 2n이 16의 약수가 된다는 것은 n이 1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8일 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이 1이야. 주기가 2파이야. 그럼 2파이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2파이만큼 총 8칸 미룬 16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일치하겠죠. 마찬가지. 주기가 4파이예요. 그럼 4파이, 4파이만큼 반복되는데 4파이를 총 4칸 미룬 16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동일해지겠죠. 마찬가지 논리로 8파이일 때도 8파이, 8파이, 그럼 16파이만큼 한꺼번에 이동을 해도 네, 동일할 겁니다. 따라서 자연수 n에 해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8의 약수가 될 거고요.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주면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네. 45번은 풀이가 짧기는 한데 생각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16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 얘랑 일치한다라는 얘기는요. 결과적으로 얘가 원래 주기의 배수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주기의 뭐다? 배수만큼 이루어져야 된다. 즉, 2n이 16의 약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45번 지나가서 46번 봅시다. 46번은요.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sin 2분의 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 얘를 보시면 관찰할 수 있는 게 주기가 2파이에서 2분의 1로 나눈 얼마? 4파이만큼일 때 sin 함수가 한 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요만큼 한 칸 사인 함수 기본형이 그려졌다. 근데 그 주기가 4파이야. 그래서 여기가 4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가 2파이잖아요. 그죠? 여기 2파이. 그럼 2파이, 4파이 여기 자동으로 6파이 맞네. 네. 보이죠? 그래서 주기가 서로 4파이라는 상황에서 식을 쭉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알파랑 베타가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게 보여요. 마찬가지 논리로 감마와 델타가 4파이와 6파이의 정중앙이 누구? X는 5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알파, 0과 베타, 0의 중점의 좌표는 파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요 길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감마부터 요 5파이까지의 길이랑 5파이부터 델타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중점 공식을 쓰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게 얼마다? 파이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자동으로 2파이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감마랑 델타의 중점의 좌표가 5파이구나. 그러면 감마 더하기 델타의 값은 얼마다? 10파이가 되는구나. 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의 값 얘네들을 몽땅 다 합친 거는 요거 두 개를 합쳐주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12파이가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46번에 대한 정답은요 12파이가 돼요.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다른 대칭축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얘를 곰곰이 살펴보시면은 얘는 정확히 뭐에 대해서? 네, 3파이에 대해서 또 대칭이에요. 누구누구가? 베타랑 감마가. 그럼 똑같은 논리로 베타 더하기 감마가 6파이죠. 알파랑 델타가 지금 현재 3파이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델타가 6파이가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해도 동일하게 뭐가 나옵니까? 12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인지만 알면은 얘네들을 더한 값들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46번 같이 풀어봤고요. 47번 한번 볼게요. 47번.

그림과 같이 0 이상 4 미만에서 함수 y는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대요. 똑같은 상황이죠. 이때 알파랑 델타를 이번엔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값이 뭐라고 주어져 있을 때 감마 더 빼기 베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를 찾아주셔야 돼요. 주기. 그럼 요 함수의 주기는요, 2 파이를 파이로 나눠서 주기가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코사인 함수 기본형 그래프가 이 부분이죠. 요 부분. 이것의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한 사이클 돌고 여기가 2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2만큼 더 가서 4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네요.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얘 정확하게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1이구나.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2와 4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3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방금 전에 푼 46번과 마찬가지로 2다. 왜냐? 요 x좌표 1에 대한 것이 x좌표 알파에 해당하는 것과 베타에 해당하는 것의 정확하게 가운데 중점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감마 더하기 델타에 해당하는 것이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보니, 내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은 알파랑 델타가 16분의 39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정리하지? 하고 알파랑 델타를 보는 거예요. 알파, 델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식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면, 베타와 감마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야지 얘네 둘을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타와 감마에 해당하는 것도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베타, 감마 가운데에는 2가 있네? 아,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에 해당하는 것은 4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식들을 조합을 할 거예요. 연결은 누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볼 거냐면,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베타는 4-감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4-감마를 써볼게요. 4-감마. 그게 2다. 그럼 요식 정리하면 알파-감마는 -2구나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 논리로 얘도 마찬가지로 감마는 4-베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베타를 작성을 해주면 얘는 4-베타 플러스 델타가 6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델타는 얼마가 되죠? 네, 2가 됩니다. 그럼 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그럼 요거 지금 현재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델타가 플러스 2인 상황이니 얘네들을 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알파랑 델타 두개 곱한 게 16분의 39니까 어쨌든 델타든 알파든 알파를 델타에 대한 식으로 쓰든지 델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쓸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를 그냥 알파에 대한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알파는 감마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 델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델타만 따로 정리해 보면 델타는 6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알파 델타를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두 개의 식을 제시되어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문자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얘네들을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알파는 감마 마이너스 2, 델타는 6 마이너스 감마. 그럼 감마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감마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네요. 얘는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6감마 플러스 2감마니까 8감마. 그리고 빼기 12는 16분의 39. 네. 그럼 식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볼게요. 감마 제곱 마이너스 8감마 플러스 16분의 39에다가 더하기 10이니까 16분의 하지 말고 그냥 플러스 12로 정리해서 쓸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16을 곱해서 계산을 해도 될것 같은데 숫자는 좀 커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6 감마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8하면은 128이죠? 네, 128R 플러스 39. 16 곱하기 11을 하면은 192네요. 플러스 192는 0. 네, 좀더 땡겨서 쓸게요. 192. 그러면 39에다가 192를 더한 것은 얘네 두개 더하면은 101하고 올라가서 231이네요. 그래서 여기 231은 0.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 감마에 대한 식이 인수분해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요 감마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냐? 일단 4 감마 이렇게 줄 거고요. 그럼 16 감마 제곱이 만들어질 건데 231이 11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11로 나누면 2, 11, 11하고 21. 그럼 11, 21을 나눠주면 요두개 곱하면 44. 요거 두개 곱하면은 84가 되니까 44랑 그다음 84랑 두 개를 더해주면은 21에다가 84니까 128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감마로 가능한 값은 4분의 11 또는 4분의 21이 될 거예요. 네. 4분의 21. 그럼 이제 그림에서 감마의 위치를 볼게요. 감마는 지금 현재 보니까 3보다는 작아요. 2보다는 크고요. 근데 이 값이 5보다도 큰 숫자잖아요. 근데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4분의 11이 되겠죠. 아, 그래서 감마에 해당하는 것은 4분의 11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우리는 감마 마이너스 베타를 찾아야 되니까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4분의 11을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4분의 11.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6으로 나와야 되니까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 4분의 5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끝났네.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감마가 4분의 11, 베타가 4분의 5가 돼서 두 개를 뺀 값은 4분의 6, 정답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47번은요, 조금 제가 돌아서 간 느낌이 있는데, 계산량이 조금 많았죠? 네, 이 식을 감마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2차 방정식 세워서 구했어요. 근데 이 식은요, 사실, 알파를 기준으로 둘 수도 있고요, 베타를 기준으로 둘 수도 있고요, 델타를 기준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마를 기준으로 뒀더니 조금 개수들이 큰 숫자들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7번.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풀이한 방식. 첫 출발 주기를 구하는 것은 동일하게 갈 거고요. 우리 아까 가지고 있었던 재료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다라는 것과 베타 더하기 감마가 4, 감마 더하기 델타가 6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까 하고 봤더니 베타를 2-알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타는 2-알파. 감마를 봤더니 6-델타로 표현을 할수 있었어요. 얘를 6-델타. 그러면 우리 이걸 알파 델타에 대해서 이 중간 베타 감마를 매개체로 표현을 해주면 8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델타가 4가 나오고요. 알파 더하기 델타의 값이 4가 나와요. 처음부터 이제 얘를 알파 델타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은 어떤 부분이 장점이냐면 곱이 문제에 제시가 돼 있어요. 알파 델타가 39 나누기 16. 그럼 똑같은 문자에 대해서 합과 곱을 아는 상태니까 이제 이 식을 세우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알파 곱하기 델타는 4-알파니까 조금 더 아까보다는 개수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 4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값이 4분의 3 또는 4분의 13이 나와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알파는 1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4분의 3이 되겠죠? 네. 그럼 알파가 4분의 3이면 베타는 4분의 5가 바로 나오고 베타가 4분의 5면 감마는 4분의 11이 곧장 나오니까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4분의 6, 정답은 2분의 3, 동일하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요세 개의 식을 조합을 해서 각각을 구하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알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베타나 델타를 기준으로 해서 푼 친구들도 있을 텐데 동일하게 답은 나올 거라는 거.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주기가 3파이이고 최대값이 2가 될때 f-파이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그릴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절대값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아마 우리 교재에서는 정확하게 위에 그려져 있고 유형해서 쭉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간략히 소개를 하면 개념 y는 a 사인 bx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릴 수 있냐? 얘 주기도 알고요. 우리 최대 최소도 다 알잖아요. 얘는 원래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였는데 A가 곱해짐으로 인해서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쭉 사인 함수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가 만약에 뭔지 모르면 여기는 마이너스 절대값 A. 그죠? 최대값은 플러스 절대값 A가 나오는 요런 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그렸죠? 주기를 알아야 되죠? 주기는 뭐겠어요? 원래 주기에다가 절대값 b만큼 나눈 거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y는 a sin b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있을 거예요.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네.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올 건데. 네, 똑같이 맞춰줘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절대값에 네. 동일하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y의 값이 0 이상이면 그대로 갈 거고요. 그 다음 0보다 작으면은 네. 마이너스 붙여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게끔 올릴 거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음수였던 부분을 양수로 올리고 양수였던 부분은 양수로 가고 음수였던 부분을 양수로 올려서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그린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y는 절대값 a sin bx 그래프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 주기는 뭘까요, 여러분? 주기.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아니라 그것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산 모양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주기는 원래 주기에다가 2분의 1로 나눈 얘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네, b분의 파이다. 그런데 얘가 문제 조건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3파이다라고 했죠. 얘가 3파이야. 그러면 절대값 b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절대값 b의 값은 3분의 1이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 최대값이 2가 된다라고 했는데 최대값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절대값 a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 절대값 a는 2다. 이렇게 됐을 때 f-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π는 여기에다가 -π를 대신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a sin -b π의 절대값.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어차피 절대값은요, 절대값들끼리 따로따로 띄어서 곱해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으로 하나 써드릴게요.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동일해요.